0: 이번 임무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디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출현을 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1: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블랙버스터.
0: 맡겨주십시오, 카르노님.
1: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그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0: 급하게 가시나?
1: 팀원들, 지금 블랙버스터가 버스터 기관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된다. 거기서 시간을 지체선 안 돼.
2: 이 녀석들, 그래서 우리 가로막은 거였어?
0: 이거나 받아라! 야!
2: 이럴 시간이 없어!
3: 어디 가냐고!
4: 루시!
3: 이 녀석들이!
5: 여긴 내가 먹겠다! 너희는 어서 버스터 기관을 구해!
2: 하지만...
5: 그래야만 그레이트 레스 카이저로 합체해 가르노 군단을 무찌를 수 있다! 어서!
2: 머닝케라! 썬더티라! 마그킬러! 소환! 너흰 기다를 도와 여길 막아줘!
4: 알겠어!
0: 기아! 대체 서석하자!
2: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최종 합체, 레이트 렉스 카이저 D9!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루시, 얼마나 남았지?
6: 3km 남았어.
2: 오케이, 전속력으로 간다!

0: 이곳이 확실해. 이 밑에 버스터 기가가 있어.
1: 좋아, 가자.
2: 카이저의 합체는 용납할 수 없다. 버스터기가의 코인은 내가 가져간다.
1: 어림없다. 다이노이드 소화.
2: 친구를 내버려둬.

나같이 공격하자!

0: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1: 좋아, 어서 다른 동료들을 구하러 가자!

빨리 티라를 구해야 해. 서두르자.

Yeah!

0: 얘들아.
1: 테라, 괜찮아?
0: 해냈구나, 볼트.

0: 블랙버스터! 실패한 거냐?
1: 이제 진정한 바이노이드의 힘을 보여주마! 레이트 렉스카이저 V9 합체!

0: 이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 카르노 군단! 지금이라도 너희의 악행을 숙지하고 떠나라! 그럼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1: 변발진! 아들 모기를 들어! 넷이 한 번에 공격하면 돼! 그렇겠지! 공격해!
0: 안타깝다.

힘의 차이를 인정해라.

0: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1: 이게 네 최선이냐?
0: 이럴 수가.

0: 후퇴하자.
1: 카르노, 다음은 네 차례다.
2: 블랙버스터, 이 멍청한 녀석, 널 믿은 내가 바보지. 하지만 너희의 코인은 곧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0: 이어서 탑골스타 개청이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네, 이런 반응이 익숙치가 않아서요. 잘 오신 거 맞죠? 어? 안녕? 개청이 그림 그린 거야? 너무 아저씨 선물로 줄 거예요? 너무 이쁜 친구인데. 이거 직접 그린 거예요? 직접 그린 거예요? 엄마 따라왔어요. 본인이 가자 그랬어요. 너 아저씨가 잘 간직할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1: 자, 나이를 부분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자 우리 개청입니다. 자, 우리 팬들이 청인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뒤에 보시면 포스트잇을 해가지고 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0: 예.
1: 네,

0: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아,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자, 개청아, 개하. 네.
1: 개하.
0: 네, 개하. 네. 팽아 아니고 이제 개하. 네.
2: 어감이 조금.
0: 네, 그죠? 네. 그래도, 네, 개하. 네. 네. 오늘 공연도 기대할게. 첫 팬미팅 축하해. 라고 적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와. 개하.
2: 이걸로 되겠네.
0: 네네. 이거 되겠는데요, 이거. 네. 네. 자,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거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개청이님.
1: 네.
0: 광고 모델이 된다면 어떤 제품의 광고 모델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 저 뭐 했으면 좋겠어요?
3: 커피.
0: 커피.
1: 아. 제가 커피요? 색깔상 녹차가 어울리잖아요.
0: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미리 또 신청을 받아서 한 줄 사연을 저희가 또 받은 것들이 있어요.
1: 네.
0: 혹시 신청자 송혜인님인데요. 혹시 네. 오늘 여기 현장에 와 계시나요? 아, 저기 뒤에 계시네요. 저 가운데.
4: 네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송혜인님께서 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귀여웠던 건지 궁금해요. 네. 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말이 필요 없이 고개를 끄덕하셨네.
4: 조금 했습니다.
0: 네.
4: 볼은 그대로고요.
0: 네.
4: 진짜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0: 네.
4: 이제 39살 되고 나서 이렇게 자이언트가 됐어요. 징그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귀여워요?
0: 오, 예, 귀여운데?
4: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0: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귀엽고 깜찍한 포즈 딱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김수연님 어디에, 혹시 현장에 계실까요? 여기 앞에 계시네요, 맨 앞에.
5: 이야. 네, 안녕하세요.
0: 네, 개청이님을 여주에서 처음 뵀대요.
5: 여주요?
0: 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이제야 빛이 나고 계시는 개청님. 큰 목소리로 호응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5: 네, 해주세요. 큰 목소리로. 아, 크다. 여주에서 뵀으면 탱수님. 저도 보고 갔어요.
6: 개청님만 보고 갔어요.
5: 진짜로요? 인연입니다. 여기까지 또 와주시고 감사해요.
0: 자, 하는 사람은 개청이 파이팅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6: 개청이 파이팅.
0: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기운을 담아서 다음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절을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

0: 셔. 난쟁이 쳐. 개청이 알아보.
1: 상하이, 상하이.
0: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1: 트위스트 추면서.

0: 모든 사랑의 중심축. 하세요. 이 모든 사랑의 중심축.
1: 예.

0: 반갑습니다. 제가 뚝자라졌다. 뚝자입니다. 안녕, 안녕. 얘들이 안녕. 와, 대청아. 너 팬들 진짜 많다. 어? 부럽다.
1: 예, 제가 EBS의 미래입니다.
0: 그래, 네가 EBS 차세대 스타구나.
1: 네, 선생님. 저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0: 내가? 나도 그게 바쁘다.
1: 아, 몰랐군요. 선배님, 사랑의 테스트 한다 그래서 옷을 이걸로 맞춰봤어요.
0: 어, 그래, 근데.
1: 네,
0: 어,
1: 전.
0: 이거 근데 교복 아니야?
1: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서당에 다닐 때 입었던 옷이에요.
0: 서당? 서당이랑 교복이랑 무슨 상관?
1: 이 개그림 배우면 안 돼요?
0: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팬들. 어, 그런 뜻이 아니라. 대충이 왜 남자일라? 패션도 남자일라고.
1: 네.
0: 악기도 남자일라요, 그쵸?
2: 네.
0: 어, 뭐,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1: 아, 뭔데요?
0: 아, 이거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냐, 예.
1: 한번 보고요.
0: 아, 꼭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1: 네, 선배님.
0: 아, 선배로서 대청이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0: 재밌겠다.
1: 저러시고 저러시고 너랑 또 내 눈에가 돌아간다.
0: 다시 한번. 네. 하나 더. 하나 둘 셋. 고마워.
2: 김정희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개청이 개청이 내 이름은 개청이.
3: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 처음 봤을 때부터 남다른 개구리라
4: 생각합니다.
0: 자, 개청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계신가요? 태어나서 또 이런 시간이 있을까 싶은데 처음 해봐서 다소 좀 어수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트로트만 불렀었는데요. 네, 이번 노래 조금 분위기 있는 노래로 트롯이 아닌 노래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그리고 행복하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팬미팅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1: 네.
0: 정말 즐거우셨나요?
1: 네.
0: 우리 개청이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땠어요?
2: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꿈인가? CG가 아니죠? 만져지는 거죠?
0: CG가 아니에요. CG 아니라고 보여주세요. 양손 한번 들어주세요.
2: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힘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0: 네.
2: 네,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곡이죠?
0: 그렇죠.
2: 네.
0: 그렇지.
2: 유일한 제가 낸 노래죠. 개청이가 왔어요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0: 네.
2: 오늘은 제가 특별히 춤을 좀 준비했습니다.
0: 자,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들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0: 화이트링이 아니라 품가!
1: 야, 날씨도 좋은데 아무리 고생했지만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0: 건강하셨습니까? 국화준입니다, 빅쇼!
1: 사실 우리 중역회의를 거쳐서 네. 개청일을 이 무대에 꼭 세워야 된다.
2: 다음에 우리가 또 개청차 일주월창에서 다시 만납시다. 화이팅!
3: 화이팅!
0: 이런 날이 진짜 오다니요.
1: 너무나 울지 마.
0: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제자가 꼭 되겠습니다. 선생님 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 빅쇼 만세!
1: 만세!
0: 만세!

0: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1: 안녕하세요.
2: 오, 개추가. 아이고!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 결착 캡과 숨 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 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 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 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 용기 6종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 결착 캡과 숨 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 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 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 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 용기 6종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냄비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찌르륵 하면서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전기가 한 몇천 볼트 온 것처럼 찌르륵 하면 이 손이 뻣뻣해져요.
1: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모르고 꽉 이렇게 치면은 안 펴져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펴야 되는데 피면 아파요. 뛸 때 너무 아파요.
2: 손에서 시작되는 세상. 단추 하나 채우는 일, 컵 하나 드는 일까지 손쓸 일은 많고 우리의 일상은 손을 쓰며 이어진다. 그런데 찌릿하고 저린 손, 툭 걸려서 펴지지 않는 손, 점점 오그라들거나 변형되며 굳어가는 손이 된다면?
3: 이렇게 뭔가 퉁퉁 부어서 염증이 있는 골문 느낌? 왼손이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나마 부럽더라고요. 이 오른손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마비예요.
2: 많은 뼈와 인대가 모인 손. 작지만 정교한 손엔 복잡한 구조만큼 여러 질환이 숨어있다.
4: 이게 부러질 정도의 외상이 아닌데 딱 넘어지면서 손을 딱 빚었는데 딱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 염증과 골절 그리고 관절염까지 손에 오는 다양한 질환들은 참으면 낫는 병이 결코 아니다.
4: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로 진행하는 거를 이쪽에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아픈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의사. 정형외과 중에서도 더욱 미세한 수술을 시행하는 수부 세부 전문의 이재성 교수와 함께 손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법. 병의 진행을 막고 손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0: 최현화 씨는 오늘도 긴장이 한바가지다.
1: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
2: 불안한데?
3: 아니.
4: 어머니 손 아프세요?
3: 아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우 이거 장난 아니네 이게. 아 이게 고기 들면 안 돼. 아니.
4: 찌릿하셨나 봐요.
3: 네, 찌릿찌릿해.
0: 운동기구에 설 때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3: 이 팔에
0: 손 때문이다.
3: 아, 그만. 아파. 이렇게 힘을 막 주니까. 이게 이것도 못한다니까. 볼로 떨리네.
0: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고 저리다.
4: 지금 어디가 제일 통증이 심하게 오셨어요?
3: 여기. 열이 확 나면서 뭐라 할까 저리저리 하면서 다수 손가락 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힘을 주면 더 아픈 것 같아.
0: 밤에도 잠 못 자게 괴롭.

0: 일으키는 통증.
1: 그러니까 맨날 그냥 와서 보기만 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쓱 올라가서 한번 한 척 하다가 그냥 바로 내려오고.
0: 손 놓고 쉬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가. 장 보는 일은 최대의 난적이다.
2: 아휴, 이거 안 되겠다.
1: 이거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담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2: 아휴, 그냥 간두자. 그냥 작은 거? 그래, 작은 거.
1: 이것도 무거운데?
3: 어머니 큰 거 사려다가 작은 걸로 바꾸시네요?
1: 네, 무거워서 못 들어. 아프고.
3: 지금 요 정도만 당겨 있는데도 많이 무거우세요?
1: 그럼요. 이게 큰 게 싼데. 이게 큰 게 싼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이러다 보면 뭐 조그마니까 더 비싸고 큰 거 사야 싼데.
0: 아픈 손 때문에 살림에도 구멍이 난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서도 찌릿한 손저림 때문에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만 의심하며 지냈다.
1: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목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게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건 줄 알고 그 목을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또 목을 그 MR을 찍고 이제 동네 1차 병원을 갔죠. 근데 디스크랑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까? 그러면서 어깨가 또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깨 때문에 그러나고 또 이제 어깨를 가서 MRI를 찍고 뭐 주사도 맞고 근데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0: 목과 어깨 검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손 전문의를 찾은 최현화 씨.
4: 안녕하세요.
5: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4: 아, 손목이요.
5: 손목이?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4: 이렇게 끝에가 저리고 그다음에 뭐랄까 감각이 없다 그럴까? 이렇게 발 저린 것만요. 그렇게
5: 언제부터
4: 하고.
5: 그러셨어?
4: 이거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한 거는 한 2년?
5: 2년?
4: 네. 와. 이렇게 뻣뻣하면서 손이 물리치료도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5: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가슴에 모아보시고 네. 이러고 계세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떠신지 그 손 저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4: 저린데.
5: 아, 벌써 저려?
4: 네.
5: 아, 맞아.
4: 저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저려요.
5: 아, 오케이. 네. 맞아.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해서 네.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보는 검사였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신경이 꽉 눌러 있어. 그 신경이 지금 좀 많이 눌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네, 네. 흔히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시고 그래서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4: 네, 네. 그냥 빨리 낫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5: 알겠습니다.
4: 지겨워요.
5: 지겹죠. 네. 이게
0: 지긋지긋한 손저림과 무뎌진 감각. 그 정체는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 손바닥 쪽에는 손목뼈 위를 가로지르는 횡수근 인대가 있다. 이 횡수근 인대는 두꺼운 섬유성 띠 조직으로 여러 손목뼈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손목 터널의 지붕 역할을 한다. 또한 굴곡건이 있어 손가락 끝까지 힘을 잘 전달하고 손을 잘 구부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아래로는 여러 손가락 굴곡건과 정중신경이 터널 모양의 공간을 지내는데 이를 손목 터널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터널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같이 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한다. 엄지와 검지, 중지와 약지 손바닥 쪽에 저림과 따끔거림,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감각이 무뎌진다. 특히 나이트크라이라 불릴 정도로 자다가 손이 저려 깨거나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을 겪기도 한다. 진행되면 엄지 근육이 위축되고 움켜쥐는 힘이 약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5: 흔히 손목 하니까
6: 저희 의과대학 학생들도 여기가 손목터널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저리고 이상감각이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손목터널 증후를 의심할 수 있고 자가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여기를 세 개 누르면 증상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팔렌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러고서 30초, 40초 이렇게 있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지 손가락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손목터널 증후는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최현화 씨 수술에 앞서 신경이 얼마나 꽉 눌려 있는지 초음파로 꼼꼼히 확인한다.
6: 이게 신경이다. 이게 신경인데 이게 이렇게 오히려 신경은 갈수록 더 좁아지거든요. 네. 여기 엄청 커져 있어. 와, 여기서 이 밑이 딱 눌려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라.
7: 벌써 저리예요, 손바닥.
6: 벌써 저리죠?
7: 네. 네, 네.
6: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확실히 눌려 있구나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네.
0: 치료를 미룬 사이 신경이 더 깊게 눌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7: 제가 오늘 아프면 어때요?
6: 응?
7: 하다가 아프면
6: 소리 꽤 찔러.
0: 수술은 국소 마취를 하고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정중 신경은 손가락의 정교한 운동 조절과 손바닥 쪽 감각을 담당하는데. 수술로 눌려있는 정중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게 된다. 먼저 손목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횡수근 인대를 노출시키고 신경과 힘줄, 혈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절개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6: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장난 아니게 두꺼워요.
7: 음악이요?
6: 네. 예, 좀 불편하세요. 예, 예, 지금 이상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을 짓누르던 상황. 이제 그 인대를 철개한다.
6: 아이고, 살려줘. 아이고, 살려줘. 다 끝났다, 나는. 끝! 끝났어, 이제. 여봐, 딱 3분 걸렸어, 3분.
7: 30분간 통제.
6: 30분간. 오늘부터는 저려서 막 이렇게 잠에서 깨고 그런 건 없고요. 약간 이 손끝 먹먹한 거 있죠? 그런 거는 한 2, 3개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살아와야 되니까.
7: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데?
6: 네, 살아올 겁니다, 온.
0: 이 간단한 수술을 미루고 미루며 통증에 시달렸던 것이다.
6: 이분은 특별한 재활은 필요 없고요. 그냥 그 굴신 운동 정도 해서 유착되는 것만 방끄면 되고.
3: 수술 중에 좀 환자랑 소통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시는가요?
6: 그럼요. 제가 이걸 국소마취로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합병증이 1도 있으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하면 훨씬 환자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혹시 내가 수술 중에 이제 신경을 잘못 건들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오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과일 칼 대신 감자 칼로 배를 깎는 김추자 씨.
3: 어머니, 과일을 왜 그렇게 깎으세요?
8: 응? 손가락 아프니까 이렇게 깎으내야지. 칼로 깎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그냥 삐져서 먹어요. 모양 안 보고.
0: 왼손 검지가 문제다. 모양까지 신경 쓸 새가 없다.
8: 여기. 예. 여기가 아픈데요. 여기까지 한 번씩 막 이렇게 쑤신다고 그러나? 이렇게 뭐가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막 욱신욱신하면서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염증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염증이 많이 끼어서 그런다니까. 지면 이제 이게 꼬부라지니까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이게 피는 게 아프고.
3: 지금 잘 안 펴지시는 거예요?
8: 그렇죠. 이게 지 이렇게 해서 꽉 지면은 이렇게 지면은 안 펴지잖아요. 아, 아파요. 이게 필름은 떨려.
0: 한번 굽혀진 손가락은 쉽게 펴기 어렵다. 아이고. 다른 손으로 잡아당겨야 간신히 펼 수 있다.
8: 속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심줄이. 심줄이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 누가 안에서 당기는
8: 거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거를 안 펴지니까 이렇게 해서 피면 이제 당기면서 아프죠. 상자가 좀 이렇게 오그라진다고 할까? 막 그 정도로 아파요. 막 심하게 아플 때는요. 좀 만져주면서 이렇게.
0: 대체 누가?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일까?
6: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힘줄이고요. 이게 굴곡근인데요. 여기 이제 이건 관절이고요. 이게 초음파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 까맣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좀 활차라는 게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굽혔다 폈다 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같이 덩달아서 이게 탁탁 걸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방아쇠 수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0: 손가락 아래쪽에는 힘줄을 뼈와 함께 잡아주는 도르래, 즉 활차라는 것이 있다.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가락을 굽히는 굴곡근이라는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그 주위로 결절이 생기기 쉽다. 그러면 활차가 좁아지면서 힘줄이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마찰이 생기며 중간에 걸리게 된다. 손가락을 펼 때 처음엔 방아쇠를 당기듯 힘이 들다가 어느 순간 확 펴지는데 이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가락을 펼 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부자연스럽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관절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이 굽은 상태로 고정된다.
6: 손을 이렇게 중수지 관절이라 그런지 이렇게 굽혀 보시면 여기 우리 소위 말해 손금 있는 데 있죠. 손금 있는 데에 통증이 있으면서 여기에 턱턱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방아쇠 수지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통증이 있고 손가락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킬 때 통증이 유발되면 방아쇠 수지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 팔을 써는 일도 위태롭다.
3: 손을 하나를 이렇게 좀 들고 하시네요.
8: 네. 꼬부리면 아프니까.
3: 아, 그럼 칼질할 때 그런 식으로 잘 못 쓰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8: 불편하죠. 불편해요. 정말로 불편해요. 칼질할 때가.

0: 이렇게 힘들게 차린 밥상인데.
1: 아이고, 이렇게 미끄러진다니까.
2: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이래요, 잘. 미끄러지고 그냥 깨지기도 하고. 흔히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보여야 될 거를 보여드려갖고.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3: 드실 안 하셨어요?
1: 아니에요. 그래도 끓여놨던 거라. 뜨거운 것도 이럴 때가 있어요.
2: 손에 힘이 확 빠지셨어.
1: 예,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접시도 몇 개씩 깨고 그랬어요. 뭐, 나물 삶는다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다가도 그러고.
2: 옮기셨었어?
1: 예.
2: 썼고.
1: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용하게. 제가 순발력이 있나 봐요. 잘 피해.
0: 손가락 하나 때문에 벌어진 사고 아닌 사고. 김추자 씨는 찌개가 빠진 허전한 식탁을 마주한다.
1: 지금 이제 후끈후끈해요, 또.
2: 후끈거리세요?
1: 응. 그러니까 지금 수술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 날짜만.
0: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버티던 수술. 그저 작은 손가락 하나

0: 환자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 후 걸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만약 불곡건 주위에 염증이 많다면 같이 제거해준다.
1: 자, 따끔 몽원주사입니다. 따끔. 아이고 아파라. 아프시죠? 아이고 아파라. 자, 선생님 시작할게요. 혹시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네.
0: 펴지지 않는 검지 손가락. 국소 마취를 하며 수술이 시작됐다.
1: 자, 이제 활차를 절개하겠습니다. 이 활차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그죠?
0: 활차라는 좁은 문에 힘줄이 꽉 끼어버려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펴지지 않아 생긴 통증. 힘줄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활차를 잘라준다. 이제 검지손가락을 부드럽게 굽히고 펼 수 있게 된다.
1: 끝! 오케이, 자, 다 됐어. 이제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피시고. 잘 돼요? 됐어?
2: 볼 게 없으니까.
1: 그지? 마취가 잘 됐어. 내가 아프실까봐 충분히 마취해서 그래. 다 끝났어요.
0: 내가 이렇게 세워드릴게. 수술 시간은 5분 남짓. 딸깍거리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자 저절로 웃음이 번진다.
1: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이게 워낙 드라마틱한 수술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걸리다가 아무래도 그 걸리는 부위를 제거를 해주면 금방 증상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3: 그 활차로 잘라내도 괜찮은 건가요?
1: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파악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나중엔 적응하면서 궁극적인 별 문제는 없어집니다.
0: 방아쇠 수지 증후군.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
1: 방아쇠 수지는요. 손이 자꾸 이렇게 굳거든요. 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주먹을 쥐고 다시 운동을 시키고 이거를 더운 찜질하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주사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되게 한 많은 수의 환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사를 맞았을 때는 힘줄 자체가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고 한두 번 맞고도 계속 있다 그러면 차라리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데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0: 손에 생기는 질환 중에 두 번째로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다. 한 해 27만 명. 그 다음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환자 수가 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손질환이 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양윤아입니다. 거의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난다고 봐야죠. 디자인 할 때부터 그렇고 뭐 원단 고를 때도 원단 뭐 픽업할 때도 원단도 많이 들고 뭐 가봉 할 때 진짜 많이 써요. 패션쇼 할 때도 진짜 뭐 옷 만들 때도 많이 들지만 그 패션쇼에 필요한 뭐 신발 제작이라던가 가방 소품 제작 같은 거는 디자이너가 다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도 진짜 손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0: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에 돌아온 건 손목 질환이었다.
4: 여기 이 부분이요. 보면은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아픈 거예요.
0: 손목을 자주 비틀어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며 충격을 주다 보니 연골과 인대가 손상된 것이다.
4: 이렇게 하면은 막 딸깍딸깍 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약간 뼈가 딸깍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네, 이렇게 막
1: 손목 바깥이
0: 하면은
1: 딸깍거리다니
0: 딸깍거리는
1: 대체
0: 느낌이
1: 무슨
0: 났는데.
1: 질환일까?
2: MRI를 했더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삼각섬유연골복합제고 이분은 여기가 이렇게 다 들린 거예요. 여기 이제 요골하고 척골이 있는데 그 사이를 잡고 있는 인대고 그 다음에 그 인대 사이에 또 섬유연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섬유연골과 인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복합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거기가 이제 찢어지는 한마디로 파열되는 그런 양상을 얘기합니다.
1: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 아래, 이 부분이 바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다. 손목은 팔쪽에 긴 뼈인 요골과 척골, 그리고 8개의 작은 뼈들이 뭉친 손목뼈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서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삼각형 모양의 인대와 연골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즉 TFCC라고 부른다. 인대와 연골이 합쳐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요골과 척골 사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로서의 역할과 손목을 회전하거나 뒤로 젖힐 때 충격을 흡수 완화하는 연골의 쿠션 역할을 함께한다. 손목의 완충장치라 불리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외상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파열되기 쉬운데 손목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힘을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 손목을 돌리거나 땅을 짚을 때 통증이 있고 문고리나 병을 돌렸다기 어렵다. 또한 새끼손가락 쪽으로 둔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에 힘을 줄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2: 여러분들도 낯설 겁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게 아마 저희가 학생 때는 해부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저거 한 4배 정도는 는것 같아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이쪽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에 눌렀을 때 압통이 있거나 또 손을 이렇게 돌릴 때 약간 불안정성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유발되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되면 환자들은 일단은 쥐어짜기가 좀 힘들다 그러고요. 손목을 돌릴 때 척추에 통증을 호소하고 또 땅바닥을 디딜 때도 좀 많이 아파들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이렇게 들때 힘이 저절로 이렇게 빠지는 증상도 호소하십니다.
1: 결국 수술을 받은 양윤아 씨. 이제 손목이 자유롭다.
0: 네, 많이 회복됐어요. 그 전에 칫솔질도 못했는데 이제 쉽게 빨수
2: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0: 있어요. 네, 안녕.
2: 그게 좀 어땠어요, 아픈 거는?
0: 엄청 많이
2: 아,
0: 좋아졌어요.
2: 그 다행이다, 그지?
0: 네.
2: 아마 이게 우리 윤아 씨 수술할 때 관절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뻘겋게 다 염증도 생기셨고, 여기 많이 달아서 해줬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잡고서 들었을 때 여기가 맞대에 있어서 아 여기 밑이 다 터졌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꿰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유지도 아주 잘돼 있고 정렬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하는데 이제 관절 운동하는 건다 되니까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손목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술과 상관없이 재활 운동은 필수다.
2: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서 재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질환들은 스트레칭 운동이 주로 위주가 되겠는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일종의 관절, 원의 요척 관절이거든요. 그 관절을 안정화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강화 운동이에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건강한 운동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환자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파열된 또 한 명의 환자. 류은미 씨는 캔 음료 하나 자기 힘으로 열지 못한다.
3: 오빠 이거 따줘야 될 것 같아.
1: 아픈 손 때문에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고 있다.
4: 어디에 제일 좀 아픈
3: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쪽 외측으로 제일 심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힘을 주다 보면 안쪽으로 손목이 좀 꺾여져서 네, 그래서 그때 좀 통증했고요.
1: 손목 안쪽은 괜찮은데 유독 바깥쪽이 시리고 아프다. 여기가 바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있는 자리다.
3: 외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갑자기 통증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1: 외상은 없는데 증상은 있다. 왜 그럴까? 류은미 씨는 그동안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아 수술을 결정했다.
5: 많이 안 아팠어요?
3: 아, 네. 아, 계속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은 계속 있어가지고요. 네.
2: 아프세요?
3: 네.
2: 얼마나 고생했다 그랬죠?
3: 지금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 그래도 3개월 정도 좀 악화가 된 거군요.
3: 맞죠?
2: 오케이. 네, 이게 은미 씨, 요게 요골이고 이쪽에 있는 게 요골이고 이게 척골인데요. 이 병은 이 척골하고 요골이 있는데 이 길이 차이로 인해서 요게랑 자꾸 부딪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일 관절경이라는 걸 할 겁니다. 네, 구멍을 뚫고
1: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TFCC가 손상됐다는 것이다. 흔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은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나눌 수 있다. 외상성 파열은 손을 딛고 넘어지거나 힘을 쓰다 삐끗하는 등 한순간의 사고로 TFCC의 실질이나 원위 요척 인대의 부착부가 파열된다. 퇴행성 파열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손목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 조금씩 마모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척골이 요골에 비해 길면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 류은미 씨의 경우는 요골과 척골의 길이 차이가 나는 데다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 뼈와 연골이 서로 충돌하며 반복적인 부하가 누적된 상태다.
6: 교수님, 저기 제 와이프가 여기가 다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됩니까?
2: 그죠. 맞아요. 또 진단명도 척골 충돌 증후군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마치 충돌한 위에 다쳤을 것 같은데 그건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그렇게 이제 뼈 자체가 어긋나면서 자꾸 부딪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어깨도 좀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관절도 그런 충돌 증후군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미세하게 자꾸 그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은미 씨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환자는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 나간 외상성 파열이 아니다.
2: 여기 이제 이거 요골이고 이게 척골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근데 이 환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한 이렇게 한 2.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 옷감이 해지듯 손목의 연골과 인대가 닳아버린 환자. 수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수술은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를 벌려 충돌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먼저 오랜 마모로 닳고 거칠게 해진 삼각 섬유 연골을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다음 요골보다 긴 척골을 잘라 단축시켜 척골과 부딪히는 손목뼈와의 간격을 넓혀줘 충돌을 없애준다.

0: 공간 자체가 되게 좁다. 네.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지저분해지지, 그지?
1: 아니,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어 직접 관절 내부를 보며 진행되는 수술. 먼저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손상 부위를 스케일링하듯 깨끗이 다듬어준다.
0: 이게 TFCC고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뻥 났잖아, 그지?
1: 뼈끼리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다 못해 구멍이 났다. 이번엔 자리를 바꿔 길이 차이가 나는 척골을 절제해줄 차례. 손목뼈와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의 척골.
0: 2.5에서 3mm 정도 하면 되겠다, 그지? 이 정도.
1: 길어진 척골을 잘라내 손목의 충돌 원인을 규정해준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충돌을 일으켰던 손목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0: 좋습니다.
1: 잘라낸 뼈는 한 달 후면 다 붙게 된다.
0: 이게 만약에 방치가 되면 아까 보셨지만 연골이 상해요. 이 연골은 42세니까 비교적 조기에 그쪽에 관절염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리고 관절염이 오면 이제 그때는 뼈를 저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해부학적으로 자기 걸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인공적인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럼 좀 안 좋으니까.
1: 한 해 2만 8천 명. 낯설지만 최근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절대 하면 안 될 자세가 있다.
2: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서 꼭 피해야 될 그런 행위가요. 푸시업 하는 거죠. 손을 딛고 자꾸 이쪽으로 압박이 되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짜는 행동, 이렇게 돌리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유발되는 행동이니까 가급적인 그런 행동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양한 질환을 겪는 우리의 손. 어느 순간부터 손이 서서히 굳어간다면 어떨까. 컴퓨터를 많이 쓰는 박기표 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3: 기존에는 이렇게 손이 접혀 있었는데 이제 수술 받아서 이렇게 피는 수술을 한 거예요.
1: 박기표 씨가 가진 손질환도 눈여겨볼 만한 질환 중 하나다. 대체 어떤 질환일까?
2: 손 좀 보세요. 지금 많이 편해지셨어요?
3: 네.
2: 주먹 줘 보세요. 그래도 지금 다 거의 다 펴지네요, 그죠?
3: 네, 펴지는데 주먹을 치는데 완벽하게 안 돼서 계속 그렇죠. 운동하고 있어요.
2: 슈얼쇼. 네. 이게 환자분 처음 손이었어요. 아마 네. 기억하실 거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펴지지가 않은 상태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듀피트렌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랑 관련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성, 당뇨. 네.
3: 네. 음주를 갖고 네. 당뇨는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2: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안 굽혀져서 사실 피부를 어떻게 인시전 넣기도 되게 불편한 상태였어요.
1: 내 힘으로는 손가락을 펼 수 없는 듀피트렌 구축. 듀피트렌 구축이란 손바닥 아래의 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서 특히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고 오그라드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통증보다 손바닥의 작은 결절, 굳은살 같은 덩어리와 함몰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서서히 굽어진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당뇨, 음주, 흡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에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거나 약지나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을 경우 손을 펼 때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듀피트렌 구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2: 근데 이제 듀피트렌이 사실은 나폴레옹의 주치의인데 사람 이름이 붙은 그런 질환입니다. 듀피트렌 구축의 특징은 무통성 결절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결절이 나타나고요. 대신 손의 기능은 점점 구축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세수하기도 좀 힘들고 손 넣기도 힘들고 장갑 끼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0: 되는 거죠.
1: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듀피트렌 구축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질환. 재발도 잦은 편이다.
2: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이제 난 것처럼 안에 뭐가 이제 잡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뭐라 그럴까, 그 혹 같은 거? 조그만 혹 같은 게 이제 잡혔어요.
3: 딱딱하던가요?
2: 네, 딱딱하게.
1: 듀피트렌 구축의 시작은 손바닥에서 만져지는 딱딱한 결절이다. 듀피트렌 구축의 신호를 기억하자. 신체 부위 중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손과 손목이다. 인체 뼈의 약 4분의 1이 모여있는 손. 그렇다 보니 손질환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골절이다. 서영희 씨도 여행을 갔다가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며 손목이
4: 돈 많이 드는 표적침해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생과물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6: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4: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4: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4: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생과물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6: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6: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4: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5: 생과물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4: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8: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4: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4: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6: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4: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0: 참치 한 마리 준비했고요. 네? 거기다가 청주하고 후추 약간 뿌려서 밑간할게요.
11: 아, 살이 통통하네요, 선생님.
10: 네.
11: 자,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요?
10: 네, 부재료는 저는 오늘 감자하고 양파.

0: 밭에 넣고 깔고 졸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하고 향채소로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시마는 밑에 깔고 할 거라 제가 오늘 다시마 준비했어요.
1: 자, 된장 조림에 필요한 양념도 한번 볼까요?
0: 네, 일단 된장 필요하고요. 네. 거기다가 간장, 맛술, 마늘, 참기름 필요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것도 물이 준비가 됐고, 네. 마지막에는?
0: 이거 약간 네. 위에 오늘 된장 양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살살살 뿌려서 드시면은 그 된장에 약간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걸 상쇄시켜줘서 오늘 고춧가루를 약간 뿌려줄 거예요.
1: 마지막까지 아주 네. 완벽하게 맛을 지켜주는데요. 자, 구수한 된장 양념으로 만들어 참치의 고소한 맛과 함께 먹으면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네. 된장 삼치조림 시작할 텐데요.
0: 네.
1: 일단 삼치부터 손질을 해야겠죠.
0: 네, 우리가 오늘 조림이지만 예. 제가 구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1: 예.
0: 이 이유가 보통 우리 조림하면 이제 어슷어슷 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렇게 구이용으로 썰게 되면 양념도 훨씬 더 잘 배고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선은 오래 졸이면은 안 되고 살짝 네. 졸여서 맛있게 맛이 들 때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맛이 잘 들라고 칼집을 약간씩만 넣어줄게요.
1: 여기 들어있네요.
0: 네. 네. 자, 칼집을 이렇게 살짝살짝.
1: 맛이 잘 배게끔.
0: 네. 자, 우리가 보통 삼치하면은 고등어와 더불어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잖아요.
1: 맞아요.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은 어디 이렇게 몸에 좋아요?
0: 이게 필수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1: 네.
0: 또 오메가3랑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죠.
1: 야.
0: 네.
1: 자, 지금 자, 어떤 거 올리신 거예요?
0: 청주 뿌렸어요.
1: 청주 뿌리신
0: 네.
1: 거예요?
0: 자,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 약간의 비린내가 날까봐 청주로 예. 밑간을 해주고요. 후추 약간 이렇게 뿌려가지고 네. 맛을 조금 얹혀주도록 할게요.
1: 저도 등푸른 생선 중에 이 삼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0: 네.
1: 아무래도 이 살이 굉장히 고소하고 비릿한 맛이 좀 덜하잖아요.
0: 네.
1: 자, 이렇게 이제 뿌려준 다음에 얼마나 두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두시면 되니까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채소를 손질해 보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횟감자 나와서 감자가 집에 아마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1: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맛있을 때예요.
0: 감자를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줄게요.
1: 네.
0: 감자. 삼치도 맛있지만 네. 같이 먹는 요 감자도 정말 맛있어요.
1: 맞아요. 이 생선 요리랑 이 감자도 정말 잘 어울리죠.
0: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기에 이제 무 계절에는 또 무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맞아요.
0: 그다음에 양파도요.
1: 네.
0: 이렇게 한 1cm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감자와 함께 밑에 깔고 그리고 졸일게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 네.
0: 감자도 네. 이렇게 옆에다가 둘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파.
1: 네.
0: 대파는 어슷 썰어도 되고 대파도. 5cm로 썰어도 되고.
1: 전체적으로 오늘 재료들은 큼직큼직하게.
0: 왜냐? 주인공이 큼직큼직하니까.
1: 맞아요.
0: 그다음에 고추.
1: 고추.
0: 이제 요거는 빛 담당이고 네. 향 담당이에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1: 네.
0: 아, 이거 사실 고추 먹지도 않는데 꼭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1: 맞아. 한 번쯤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신 거예요?
0: 생각이 들면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1: 예.
0: 똑같은 요리를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 해봤어요.
1: 예?
0: 와, 그 향채소가 담당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1: 오.
0: 확실히 향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요리에 향채소가 들어가는지 알겠더라고요.
1: 이유 없이 넣지는 않는다.
0: 네, 향채소의 향이 재료에 싹 스며들어서
1: 예.
0: 음식의 맛을 훨씬 더 높여주더라고요.
1: 크게 보이진 않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재료들을 손질을 했고요. 자,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0: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1: 네. 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0: 네.
1: 오늘은 된장 양념이에요.
0: 네. 자. 생선 조림하면 많은 분들이
1: 네.
0: 고춧가루 빨간 거 많이 쓰시죠.
1: 예.
0: 근데 저 오늘 시판용 된장을 썼어요. 만약에 집된장이라면은 조금 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간장, 양조 간장
1: 네.
0: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 그 다음에 요거는 맛술이에요.
1: 맛술.
0: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생선 요리다 보니까
1: 네.
0: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 된장이 우리가 삼치는 고소하고 된장은 구수하잖아요.
1: 네.
0: 근데 된장의 단점이 약간 좀 꿈꿈한 냄새가 나잖아요.
1: 저 꿈꿈한 냄새 있어요.
0: 그것만 없애면 땡큐겠는 거예요.
1: 그럼요.
0: 참기름입니다.
1: 고소함으로 이렇게.
0: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구수함은 취하고
1: 예.
0: 그 약간 꿈꿈한 냄새는 없어지니까 요 참기름 한 큰술을 이렇게.

0: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자 조리로 가볼게요.
0: 네. 자, 그러면 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1: 예.
0: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깔아주면은 네. 다시마에서 맛있는 막선분도 올라오고 이게 조림이라 생선 조리고 밑에 생선이 딱 달라붙었을 때 그 허망함.
1: 예. 눌러붙었을 때.
0: 눌러붙었을 예.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요리할 때 완성으로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얘가 딱 달라붙어서 나오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껍질이 여기 밑에 딱 바닥에 눌러붙어 있을 때는 예. 그것만큼 속상한 건 없거든요.
1: 그렇죠. 생선살이 자, 막 흐트러지면서 또.
0: 근데 다시마를 이렇게 깔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밑국물 낼 때 다시마 낸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건져서 냉동실에 두세요. 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선 같은 걸 조릴 때 이렇게 밑에다 까시면 아주 좋습니다.
1: 그것도 먹어도 좋고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자,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예. 이제 자, 이렇게. 생선을 넣어줄 건데, 네. 자 생선을 도톰한 것부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도톰한 것부터.
0: 네. 도톰한 것부터 넣어주고.
1: 삼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살이 도톰해서 좋아해요. 네. 먹을 게 많아.
0: 그리고 약간 비린내도 고등어보다는 좀 덜해서
1: 맞아요, 저는 맞아요.
0: 요 삼치를 더 선호를 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양념을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0: 듬뿍 이렇게 듬뿍. 다 골고루
1: 올려주듯이.
0: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아무래도 스며들게 하려면 예. 감자도 익어야 되고 고기도 익어야 되고 이러니까 예. 물을요 이렇게 두 컵을 넣어주시는데 이때도 양념장을 이렇게 헹궈서 가장자리로 넣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1: 아깝지 않게.
0: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장자리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자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도 되죠?
1: 또
0: 자,
1: 이제 불이 해주는 건가요?
0: 네. 자, 불이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 생선에는 기본적으로 비린내가 있어요.
1: 있는?
0: 네, 트리메트 아민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트리메트 아민은 휘발성이에요. 가열을 하면 날아가요.
1: 날려야죠.
0: 그런데 이때도 몇 분을 열고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1: 예.
0: 네. 자, 한 7분 정도.
1: 7분.
0: 7분 정도. 열고 끓이면은 정말 비린내는 아주 예민하신 분조차도 난다고 얘기 안 할 정도로 확실하고요. 네? 보통 분들은 한 5분 정도만 해도 비린내 안 난다고 해요.
1: 자, 그럼 7분 정도 저희가 비린내를 날린 후에 뚜껑을 덮고 조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그럼 이제 8분이 남죠. 15분에서. 네? 네. 뚜껑을 닫고 8분 정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7분일까요? 끓기 시작해서부터 7분일까요?
1: 끓고 나서 아닐까요?
0: 네. 끓기 시작해서부터.
1: 예.
0: 네. 자, 그러면은 자, 강불로 예? 끓기 시작해가지고 7분을 뚜껑을 열고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8분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너무 구수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자, 15분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1: 야~
0: 보면은. 야 제가 중불로 했더니 이렇게 자자자자자자 하게 이렇게 끓고 있죠.
1: 예.
0: 자, 이제 향채소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네. 자, 향채소 파하고 고추.
1: 아니 이게 된장으로 조리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선생님.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니 내가 빨간 양념은 많이 해봤는데 된장 양념은 어떤 맛이지?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1: 예.
0: 삼치가 약간 고소한데 된장이 또 구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고소함과 구수함.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즐겨 먹지 않았던 메뉴라 예. 아마 좀 새롭고 간이 고춧가루에 비해서. 약해요. 된장이 이렇게 그렇죠, 강한 그렇죠. 양념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고추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고 2분만 더 살짝 향채소가 재료에 스며들도록 네. 2분만 뚜껑 닫아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생선 조림할 때 적정한 시간이 몇 분이냐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오늘처럼 이렇게 구이용으로 한다. 그러면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20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1: 단축이 되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조림은 이렇게 도톰한데 예? 구이용은 이렇게 펼치니까.
1: 맞아, 맞아.
0: 그게 한 5분 정도를 당기니까.
1: 정말 좋은 네. 팁이네요, 선생님. 자, 이제 2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한번 완성도씨에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1: 지금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옮겨 담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열어주세요.
0: 네. 자.
1: 이야.
0: 와.
1: 이야.
0: 딱 보시면서
1: 예.
0: 이거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생선을 탁 해가지고
1: 통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선생님?
0: 네, 자, 이제 담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담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담는 거 한번 봐주세요.

0: 드세요.
1: 아, 아래에 완전 우리 저희 감자를 넣었었죠.
0: 네, 감자가 있어요.
1: 그리고 이 감칠맛 나는 향은 아, 다시마랑 그다음에 이 참치에 감칠맛 나는 향.
0: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감자도 이렇게 된장에다가 졸여서 먹는 건 또 예. 어떤 맛일까?
1: 어.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은 안 되지만 이 향은 네. 진짜로 이 감자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감자가 지금 뜨는데 아이고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포실포실하면서 예. 이렇게 맛있게 사실은 이거 감자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음식 드실 때 네. 촉촉한 게 기본이에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선생님, 저희가 아까 고춧가루를 준비했어요. 고운 고춧가루.
0: 네, 고춧가루를요, 요 위에다가 네. 뿌려가지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1: 아, 조금 아쉬워했던 분들.
0: 맞아요.
1: 이 매콤하면 조금 아쉬웠던 분들.
0: 이렇게, 이렇게 드시잖아요. 아우, 요거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요 고춧가루 약간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하고
1: 맞아요.
0: 맛의 차이가 나니까
1: 칼칼함이 다르니까
0: 그렇죠. 예.
1: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0: 생선이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된장 삼시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삼시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치에 칼집을 넣은 뒤 청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감자는 먹기 좋게 썬 뒤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된장, 양조간장, 다진 마늘, 맛술,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전골 냄비에 다시마, 감자, 양파, 삼치 순으로 고루 담고 양념을 고루 넣어주세요.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 넣은 뒤 뚜껑 열고 센 불에 7분 정도 끓이다가 뚜껑 덮어 중불에 8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뚜껑 덮어 2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된장 삼치조림을 담은 뒤 고춧가루를 뿌리고 어린잎 채소를 곁들이면 된장 삼치조림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입안을 상큼하게 씻어주는 숙주 청포묵 무침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숙주 200g 필요하고요. 네. 소금 약간 넣어서 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청포묵, 그다음에 청양고추, 달걀 네. 필요합니다. 달걀은 지단 붙여서 쓸 거예요.
1: 자, 선생님, 네. 이런 요리는 깔끔한 맛이 잘 어울리잖아요. 네. 어떤 양념이 들어갈지 또 볼게요.
0: 네, 일단 이제 간장 양념 들어가고요. 네. 거기다가 설탕하고 식초, 깨소금 네. 들어가고요. 약간 톡쏘는 연겨자 넣어줄 거고요. 네. 참기름 들어가고요. 소금은요, 기호에 맞게 조절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1: 선생님, 네. 이 청포묵이 음식에 들어가면 네. 이 정갈에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요리 시작해볼까요?
0: 네, 일단 숙주 200g이에요. 200g을 살짝 찔 건데 네. 오늘 같이 찔 게 청양고추예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썰고 한꺼번에 찔게요.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약간 오늘 이제 무침인데 네. 같이 무칠 거예요. 그런데 고추가 너무 생이면은 드시기에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숙주랑 같이 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 썰어서 오늘 이제 숙주가 길쭉길쭉하니까 네. 고추도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1: 이 고추는 물론 매번 요리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네. 그냥 사두시면은 요리 비결하면서 그냥 두고두고 쓰실 것 같아요.
0: 향채소라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
0: 이 향이 음식에 딱 스며들어서 맛을 돋궈주니까 네. 같이 꼭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저도 체험하면서 이제 네. 시장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런 거 고추, 파마늘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사게 되더라고요.
0: 기본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준비를 해줬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 자 그럼 이걸 살짝 데치신다고 하신 거죠?
0: 네, 찔 건데 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냄비에
1: 예, 웍이죠, 웍.
0: 네, 웍에다가 숙주를 이렇게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뭐 볼륨감 있는데
1: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은 숙주예요.
0: 네.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같이 이렇게 넣고 네. 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양쪽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물은 한 2분의 1컵 정도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소금 뭐 약간만 그냥.
1: 한 꼬집 정도. 네.
0: 자 이렇게.

0: 상태에서 불을 켜고 예. 뚜껑을 닫고 예. 딱 지금부터 이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3분. 3분만 지나면 습주가 알맞게 또 청원 고추도 알맞게 예. 쪄지니까 그대로 이제 식혀주면 돼요.
1: 사실 막 많은 분들이 그냥 데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찌냐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예. 우리가 오늘 이 데치는 거를 물을 먹을 게 아니라 예. 이 숙주를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살짝 이렇게 찌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1: 영양소를 지키기 위해서. 네.
0: 근데 뭐 찜하면은 찜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예. 그냥 물 조금 넣어서 찌면 된다.
1: 네. 네. 자, 그럼 네. 3분 동안 쪄지는 동안 저희가 묵을 한번 또 썰어볼까요?
0: 네.
1: 야, 청포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새롭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진짜 예. 묵은.
1: 탱글탱글함.
0: 예, 봄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무쳐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거는 시원할 때, 진짜 왜, 우리가 냉면 찾던 그 계절에 예. 시원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이 계절에 예. 드셔주십사. 제가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포묵찜 했는데 사실은 청포묵 하면은 녹두 앙금으로 만드는 건데 녹두가 비싸다 보니까 예. 요즘은 동부묵 해가지고 왜 동부콩 있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많이들 하죠. 이것도 지금 동부묵이에요.
1: 사실 한식집에서 네. 이제 한식집 음식 먹으러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0: 맞아요.
1: 굉장히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0: 맛있죠.
1: 또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0: 이거는 100g에 37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자, 지금 저희 3분 동안 숙주를 저희가 한번 쪄봤는데 이제 건조대가 된 것 같죠?
0: 네. 자, 3분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숙주의 그 맛있는 향이 나고 있어요.
0: 네, 자 그러면
1: 어떻게 되나요?
0: 이거를 그냥 이렇게 채반에다가 바로 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예. 식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뜨거울 때 무침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럼 물이 나와요.
1: 근데 선생님 네. 찬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찬물에 담글 줄 알았는데 담그지 않네요.
0: 찬물에 헹구게 되면은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와서 숙주 가지고 있는 향이 좀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잠시만 두도록 할게요.
1: 자, 유의해 주시고요.
0: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예. 묵을 데치면 돼요.
1: 아, 묵을 또 데쳐야 되는구나.
0: 그래서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네.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줄 게 있어요. 소금.
1: 소금을요?
0: 넣어줄게요. 네.
1: 근데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묵이 약간 간이 데치는 동안이라도 예. 간이 들면 좀 더 맛있어.
1: 맞아, 맞아.
0: 양념이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1: 묵 자체의 식감이 정말 좋긴 하지만 이 양념이 배야, 그다음에 간이 배야 좋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묵은 덩어리로 하시게 되면 썰다가 이렇게 약간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썰고 나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0: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1: 그러게, 담그고 나서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건져내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찬물에 헹구지만 여열로도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네. 그냥 넣었다가 바로 그냥 꺼내시면 돼요.
1: 진짜 투명해지고 있어요. 약간 젤리 같으면서 식감이 정말 좋잖아요, 선생님.
0: 네,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건지면은 네. 묵은 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제 양념 만들어서 버무리면 오늘의 요리 끝입니다.
1: 자, 바로 버무려 볼까요, 그럼?
0: 네,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네. 겨자가 약간 톡쏘는 맛으로 겨자를 넣어줄 건데 네. 겨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겨자랑 설탕을 넣어주셔야 돼요.
1: 겨자랑 설탕.
0: 왜 그러냐면 네. 겨자가 덩어리 지면은 약간 뭉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랑 넣어서 일단 섞어주세요.
1: 일단 섞어주고.
0: 그럼 안 풀어지죠?
1: 그럼요.
0: 네, 당연히 안 풀어져요.
1: 예.
0: 자, 근데 이때 액체류가 들어가면 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예.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1: 간장.
0: 이렇게 해서 간장을 조금 예. 넣고 이렇게 섞어 조금씩 넣어주실래요?
1: 네.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0: 그러면은 겨자가 덩어리 진 거 없이 네. 골고루 다 풀리죠.
1: 그러게요. 이게 제대로 안 풀리고 뭉쳐 있으면요. 씹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부분을 약간 너무 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갑자기 알싸하기도 하고 네. 너무
0: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예. 통깨보다는 깨소금이 더욱더 이제 고소할 것 같고요.
1: 네.
0: 참기름 약간만 넣어주세요.
1: 참기름.
0: 그런 다음에 사실 제가 양념에 소금은 적었어요. 네. 그런데 이 소금은 넣지 마시고 묻혀서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거의 안 써요. 네.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또 식성이 또 다른지라
1: 예.
0: 이건 조절용이다.
1: 네. 네.
0: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초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마지막에 네. 묻히면 또 새콤하게

0: 식초가 들어가야겠죠.
1: 네. 새콤하게 예. 입맛 조절하게 식초 넣어주는데 우리가 보통 겨자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식초 들어가고 그 식초가 꼭 들어가요. 설탕 네.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이 들어갈래 간장이 들어갈래인데 오늘 저는 약간 간장을 넣어준 거죠. 네. 자 그럼 자. 이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청포모.
0: 청포모. 아유, 탱글탱글해. 요즘 날씨가 더울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이거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넣어서 버무릴게요.
0: 이거 할 때 좀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선생님.
1: 근데 숙주도 진짜 살짝만 알맞게 쪄서 예. 예, 이렇게 통통하고요.
0: 그러게요.
1: 우리가 지금 요 지금 청포묵도 살짝 넣었다가 빼가지고 예. 괜찮아요.
0: 요즘은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름이 될수록. 그때 청포묵은 정말 부담 없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예. 건강에도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이 또 이제 옷이 또 얇아지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포만감 있게. 저는 어떨 때는 밥 안 먹고 그냥 이것만 먹어요.
0: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냥 그래도 괜히 딱 먹고 나면 맛도 있지만 내 몸에 괜히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라는
0: 건강해지는 기분이
1: 네.
0: 예.
1: 자, 담을 때는 예. 아무래도 이제 숙주가 조금 약간 뭉쳐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담아야 되냐면 숙주 한 번, 청포묵 한 번 이렇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담으셔야 돼요.
0: 담아서.
1: 네, 그래 이게 같이 잘 섞이지는 않아요.
0: 맞아요. 미끄러워서.
1: 네, 그래서 담을 때 이렇게 한 켜씩 담아주시는 것이 드실 때 골고루 드실 수가 있어요.
0: 원래 이렇게 무침 먹고 나면 항상 물이 많이 땡기는데
1: 네.
0: 오늘 이 숙주 청포묵 무침은 그렇게 뭔가 짜지도 않을 것 같고 아주 담백하게 그냥
1: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예. 간 진짜 심심하게 해서 물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될 정도의
0: 예.
1: 그런 간이고요. 이렇게 자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담고요.
0: 예.
1: 이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게 되면 이게
0: 예.
1: 다시 굳어요.
0: 예.
1: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거라 다 같이 버무렸지만
0: 네.
1: 집에서 드실 경우에는 따로따로 놔뒀다가 먹을 때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붙여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0: 드실 때
1: 네.
0: 해서 먹으면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1: 네, 네.
0: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숙주 청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숙주 청포묵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씨 제거한 청양고추, 홍고추는 채 썰어주세요. 팬에 숙주, 청양고추, 홍고추, 물, 소금을 넣고 뚜껑 덮어 3분 정도 쪄줍니다. 그런 다음 청포묵은 채 썰어주세요. 찐 채소는 채반에 받쳐 식혀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청포묵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연겨자, 설탕, 양조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찐 채소, 청포묵을 넣어 버무리고 채썬 황지단, 백지단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숙주 청포묵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간단하지만 감칠맛은 일품인 어묵 양배추 볶음부터 매콤 새콤한 양념에 맛있게 비벼먹는 쫄깃쫄깃 골뱅이 채소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 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3: 순두부뉴시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0: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머뉴시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9: 오래오래 건강하게
8: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Ahora, Guantanamera.
1: @웃음 쿠바 사람들은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2: 관타나메라. 사랑하며 자유를 느끼는 곳, 쿠바. 에메랄드빛 카리브해의 여유와 낭만이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땅이죠.

0: 할 것 같아요.
1: 여러분 너무 맛있어.
2: 낭만두의 숨은 이 땅의 또 다른 모습에서 쿠바의 오늘을 마주합니다.
1: 눈 뜨고 일어나면 코페라티가 떨어져요. 오케이. 아저씨는 욜로 타신대요, 운전사 아저씨는.
2: 쿠바에선 혁명도 사랑도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 열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
1: 내 젊은 때 수아르테. 와, 전 세계에서 설탕 생산량을 당시 제일 많이 생산했던 분이시랍니다.

슬퍼서 더 아름답고 아픔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이들의 춤과 열정을 만납니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서부에 자리한 쿠바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죠. 하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고 열정이 넘치는 곳인데요. 오늘의 첫 여정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 트리니다드입니다. 쿠바 중부에 있는 트리니다드는 평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 덕분에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절 사탕수수 농장이 대거 들어서며 사탕수수 주산지가 됐는데요.

0: 당시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과 럼주를 수출해 쿠바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오랫동안 번성했답니다. 하지만 도시에 부를 가져다 준 사탕수수 농장은 식민지 수탈의 역사이자 참혹한 노예 노동의 현장이기도 했죠. 이곳이 이제 전부 다 사탕수수 밭이었던 거예요. 전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들을 데려다가 사탕수수 일꾼으로 쓰면서 워낙 그 심하게 그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도망가는 노예를 시마롱이라고 불렀는데, 도망가는 노예를 감시하려고 세운 탑이에요, 사실은. 사탕수수 농장 한가운데 45m 높이로 우뚝 서 있는 감시탑. 드넓은 사탕수수 밭을 갈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끌려왔을까요? 탑은 현재 내부 공사 중이라 오를 순 없었지만, 이곳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팔려온 노예들의 슬픈 역사가 새겨져 있는데요. 노예가 탈출하면 울렸던 이 종과 함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진행된 강제 노동.
1: 여기다가 사탕수수를 딱 물리면 이 사탕수수를 뭐지 빠면서 즙이 주르륵 흘러갖고 이 즙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탕수수 즙으로
0: 사탕수수 재배해서 수확하고 정제하는 것까지 오로지 노예의 노동력에 의지.

0: 지한 이곳 농장의 일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19세기 말에 일어난 독립전쟁 후 스페인 농장주들이 모두 본국으로 도망가면서 사탕수수 농장도 폐허가 됐는데요. 지금 트리니다드의 특산물은 이곳 여인들이 정성 들여 한 땀 한 땀 수놓은 전통 자수 수공예품들입니다.
1: 화장실 들어가는 그 문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0: 하나에 2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만 8천 원. 모두 관광객들에게 파는 물건들인데 다들 솜씨가 좋습니다. 어쩐지 참 한가로운 풍경. 흑인 노예가 사라진 사탕수수 농장에 이제야 평온이 찾아옵니다. 숙소를 찾기 위해 시내로 들어왔는데요. 여긴 제가 트리니다드에 오면 꼭 들리는 곳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박이이자 스페인 지주의 후손인 사라 씨는 오래된 저택을 개조해 빈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 예, 쿠바 민박은 뭐 동네별로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 트리니다드 같은 경우는 이 우아한 집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25에서 35 사이. 아침은 따로. 여보세요.
0: 아늑한 방도 좋지만 이 집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 오늘은 여기서 자겠습니다. 별 보면서 자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오!
0: 트리니다드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이었던 1514년에 세워진 도시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18에서 19세기에 설탕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곳에 많은 석조 건물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붉은 지붕의 물결이 인상적입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덮여 있는 스페인식 기와 지붕이 집들을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그 안쪽에 자리한 저택은 미음자 구조로 중정을 두고 있죠. 그런데 아침부터 뭘 기다리냐고요? 바나데로! 이번엔 더 크게
1: 바나데로!
0: 그렇게 간절히 빵장수를 불렀지만 막상 사려니 속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선 주민들에게 매일 빵을 배고파 주지만 투숙객을 위해선 좀 더 좋은 빵을 마련한다네요. 한창 아침 준비로 바쁜 주방 안. 그런데 좀 특이한 기구가 있죠? 전통 방식으로 빵을 만드는 건데요.
2: 먹어보고 싶어요.

0: 그게 뭐예요?
1: 이게 속에 치즈하고 햄이 들어가 있는 빵.
2: 오.
1: 그래서 빵이에요. 빵에 속에 치즈하고 햄 들어가 있고 맛있어.
3: 맛있는 빵 덕에 기분 좋게 하루를 엽니다. 사실 이 저택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라 아주머니의 고조부 때부터 살았던 곳이죠. 대대로 물려받은 가구들이며 소품들은 그야말로 귀한 골동품들이랍니다. 그 한편 빛바랜 사진 속에 누군가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4: Young on the hallway.
2: 내 젊었을 때. Ay, qué linda.
4: Bonita, ya tengo 82 años.
2: 지금은 82세다.
3: 꽃처럼 아름다웠던 시절, 사라 아주머니를 꽉 잡은 행운의 남자가 바로 이분.
5: No, no cuánto, deja ver. Fue como. No me acuerdo. Mucho, mucho.
2: Más que 50 años?
5: No, no llega. No, sí. Si el hijo mío tiene 60.
2: ¿Verdad?
3: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 청춘은 가고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마음은 아직 로맨티스트를 꿈꾸는 꽃할배.
2: Gracias, feliz. Gracias, gracias. Gracias.
4: Más vale recibir flor porque ya no hay ni que regalar.
2: Y aquel entonces él era muy romántico.
4: ¿Cómo? No, nunca ha sido romántico.
2: Pero muy bonito aquel entonces. ¿Por qué casaste con señor?
4: Tuvo suerte.
5: ¿No tenía bebé?
2: Entonces tú tuviste suerte.
5: No, ella conmigo.
2: Ah, oh, oh.
6: ¿Tus hijos qué hacen en Estados Unidos?
4: Bueno, él tiene negocios.
3: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왠지 귀여운 두 분. 오래오래 알콩달콩 사세요. 이제 저는 진짜 사탕수수 농장주의 대저택을 찾아가려 하는데요.
2: 아, 이게 몬테코라야. 코라야?
3: 보이시나요? 한 량짜리 이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2: 여기가 운전실인데 운전석 옆에 저기 저 앉아야 될 것 같은데. Imposible montar.
7: Para mover.
2: Yo voy a estar al lado tuyo.
8: No proveina, no proveina.
3: 왜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과연 제가 이 기차를 탈 수 있을까요? 꾸역꾸역 저를 태워준 기관사는 문이 아닌 창문으로 기관석에 바로 탑승합니다. 연식이 꽤 오래돼 보이는데 이번엔 기차가 움직일까 걱정입니다. 다행히 잘 달립니다. 신기하게 이 기차 안에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작동 안 될 것 같은 이 낡은 선풍기마저도 돌아가니 말입니다. 원래 이 기차는 7량이었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오르면서 지금은 한 량만 운행합니다. 대부분이 도심에서 일하다 퇴근하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이 기차 덕에 출퇴근이 가능한 거죠.
2: 아, 저쪽에 또 다른 라인이에요. 여기는 사람들.
3: 한창 사탕수수 농장이 번성할 땐 두 개의 철도를 이용해 사람과 사탕수수를 실어 날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승객이 내리는 거였네요.
2: 여기가 기차가 아무 때나 다 쓸 수 아무 때나 다 정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기차 노선에 정차역은 따로 있지만 승객 태우고 내리는 건 기관사 마음인가 봅니다.

0: 드디어 이스나가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빼곡히 들어선 승객들도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정겨운 풍경. 그렇게 기차는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떠납니다. 트리니다드가 사탕수수 도시로 불렸던 당시 이곳 잉헤니오스 계곡에 50여 개의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얻은 부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보렐 가문의 대저택이 있는데요.
1: 대농장주들이 한 농장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농장주들이 이곳에 있었고 지금 저희가 온 곳은 그 농장주들 중에서도 제일 부유했던 농장.
2: 지금 과히마로라는 대농장주.
0: 18세기에 지어진 건물은 단층이지만 그 입구부터 어마어마한 유형을 자랑합니다.
3: 와, 대저택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와, 문이 왜 이렇게 커?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저 한 4명 정도 위로 땅땅땅땅 쓰면 저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장 이렇게 천장을 높이 한 이유는 바람이 시원하게 통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0: 대저택은 아버지의 설탕 공장을 이어받은 호세 마리아노 보렐이 유럽 스타일로 꾸몄다고 합니다. 당시 실내 장식을 위해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가와 화가까지 고용했다 하니 정말 부자였나 봅니다.
4: Y este, el ingenio Guaymaro, quien en 1827 fuera el mayor productor de azúcar del mundo, siendo un ingenio semi-mecanizado, o sea, con manufactura humana y animal, y la fábrica con tecnología norteamericana.
0: 그 덕분에 호세 마리아노 보렐은 스페인 왕실로부터 과이마로 후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날로 번창하는 사탕수수 농장과 설탕 공장은 그에게 더 많은 재력을 가져다 줬는데요. 농장 노예만 360명, 그 외에 금, 상선, 철도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금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3: 요거 하나가 천 온사스 대 오로야.
5: 오로.
3: 오로.
4: 오로. Que don Mariano enterraba todo su dinero. Y con el dinero enterraba los esclavos que iban a excavar. Para que nadie supiera dónde había puesto ese dinero.
3: Nadie sabiera.
4: Exacto.
3: 나쁜 놈이네.
4: Sí, y hasta nuestros días aún se busca ese dinero.
3: 아직도 찾고 있다. 아직도 찾고 있답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땅 속에 숨겨져 있을 돈을. 뭐 하십니까? 나가서 찾아야지 우리도.
4: Así dice todo el mundo, vamos a buscar.
3: Vamos a ir a buscar. Vamos a ir a buscar.
0: 어딘가에 엄청난 황금이 묻혀 있다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물질적인 풍요는 흑인 노예에게 자행된 혹독한 노동 착취로 얻은 것이지요. 스페인은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할 노동력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흑인 노예를 데려오게 된 것인데요. 주로 콩고, 기니,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끌려와서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4: 오. Con entrada independiente, puesto que los esclavos eran obligados a escuchar la misa católica desde el exterior del recinto.
0: 보렐 가문이 사탕수수 수확철에만 보낸 이 저택에도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하지만 노예들에겐 종교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죠.

0: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금을 먼저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 여기 원주민들 분들에게 그금 캐는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켰는데 그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이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많이 병에 걸리고 또 새로 들어온 그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균에 의해서 거의 다 말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힘, 노동 인력이 필요해서 노예들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나타난 혼혈, 그 뮬라토는 있어도 원주민과의 혼혈, 메스티조는 거의 없습니다.
1: 이러한 아픈 역사를 그 후예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2: Que tengo descendencia afro es muy complicado. Y ellos me preguntan, ¿y por qué tú te enorgulleces? Y a ver, yo no me siento orgullosa de que los esclavos hayan tenido esas vidas, pero sí me siento orgullosa de ser cubana y de ser afrodescendiente además. Porque al yo contar esa historia, al mantener viva la historia, yo prevengo de que se vuelva a repetir.
1: 아픈 역사일수록 잊히면 안 되는 거겠죠? 대저택을 막 나오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3: 지금은 또 춤추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춤을 또 춰야지.
1: 격한 환영 인사. 흥부자들이 여기 다 모였나 봅니다. 농장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오늘 생일 파티 중이랍니다. 점잔 빼는 남자들을 대표해 한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살사를 추는데요. 하지만 열정적인 파트너의 현란한 스텝을 영 따라가지 못하네요. 그래도 신사답게 끝까지 춤을 마무리합니다. 생일 축하의 의미로 저도 춤을 춥니다만. 우리는 한에서 흥이 나오듯 이곳에선 슬픔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다시 돌아온 트리니다드 시내. 그 심장부에 마요르 광장이 있습니다. 옛날 귀족들과 거부들이 살았던 곳으로 이 도시를 찾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죠. 걷는 걸음마다 역사적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때문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도시가 됐는데요.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17, 18세기의 집 구조라든가 거리, 그때 당시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가장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때 그 모습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돌이 깔린 골목길 따라 이곳에 숨겨진 명소를 찾아가는데요.
1: Buenas, buenas. 와우. Ese es usa. 오.
0: 십자가, 성모상 등 성물만 모아놓은 골동품 수집가의 집입니다.
2: Era de mi padre que falleció. Le gustaba mucho coleccionar. Sí. Dedicó muchos años coleccionando las imágenes. Pero falleció hace 15 años.
1: Sí. Ah, entonces ahora todo tú.
2: Sí, que... mi tío también. Este era de nuestro tatarabuelo.
1: Ah. Sí. Entonces era 1800.
2: Sí. Y menos también, 1700, 1800.
1: 고조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
2: Este fue el primero de la colección.
1: 이게 첫 번째, 이 집에서 첫 번째 컬렉션.
0: 이 십자가를 시작으로 하나, 둘, 대를 이어 수집하고 있는데 팔지는 않습니다. 수백의 십자가들을 전시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답니다. 집 앞에 웬 조각상이 있나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0: 어머 깜짝이야. 오, 근데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1: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복장을 한 거리의 행위 예술가입니다.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간 예술가는 다시 동상이 됐는데요. 구경 잘하고 갑니다. 어딜 가나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쿠바. 자연스레 발걸음이 향합니다. 산테리아라는 종교의식을 공연으로 보여주고 있답니다. 산테리아는 카톨릭과 아프리카 토속신앙이 결합한 쿠바의 종교로 여러 신을 섬기는데요.
2: 신 역할. 예바야는 바다의 신.
3: 엘레구아.
2: 아, 레구아. 알레.
3: 부모님.
2: 아. 이웃에 제 방을 지내.
3: 오바달라.
2: 오바달라. 오바달라라고 우리를 치면은 목사님보다 더 위에.
1: 산테리아는 산타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성인 숭상이란 뜻입니다. 스페인 식민지 때 이곳으로 이주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종교마저 카톨릭으로 강요당했는데요. 노예의 대다수였던 서아프리카의 요르바족이 자신들의 부족신을 카톨릭 성인의 모습으로 바꾼 것이 산테리아의 시작이죠. 지금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산테리아 의식에서 음악과 춤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신을 기릴 때 추는 춤은 아주 중요한데요.
0: 오래 살았더니 좀 익숙한 리듬이긴 한데 그래도 안 돼요.
4: No es decir los bailes congo trinitario. Se identifican como baile de trabajo, baile de guerra, baile ceremonial, baile erótico. Como baile erótico tenemos la yuca. Mediante movimientos pélvicos cubre al hombre con la falda. Aquí va, un, dos, tres. ¿Ves? Son tres pasos adelante y tres pasos atrás. Un, dos, uno con la falda. Y cuando viene, que ve, la mujer se tapa. ¿Ves? ¿Ves? Y lo va coqueteando. Can, can, can, can, can. ¿Ves? Es un coqueteo porque son los bailes que, como ya decía, provocando al hombre de tener más relaciones para que vayan creciendo. La familia incrementando la maniobra.
1: 유카춤은 스페인 농장주 입장에선 단지 번식의 수단이었지만 아프리카 노예에겐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지키는 의식이었죠.
0: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쿠바 와서 스페인어 배울 때 그때 학교에서 조금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소하고 우리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저희같이 이민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을 와서 저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음식이나 그 한국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여기 흑인들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의지와 상관없이 이민을 당해서 그분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었던 핵심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1: 열정의 쿠바 춤이라고 생각했는데 춤의 역사를 듣고 보니 왠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옛날 아프리카 흑인들의 고된 삶을 지탱해준 신앙과도 같던 춤과 음악이 지금의 쿠바 문화를 잉태한 것인데요. 찬란한 열정 끝에서 이 땅의 아픈 역사를 만났습니다. 아픔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0: 여기는 그 빵집인데요. 배급 품목 중에 저희는 아직 빵이 있고 빵은 하루에 한 번. 그래서 매일 나옵니다. 근데 줄이 길죠. 요즘에 빵이 귀해요.
1: 쿠바의 배급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함께 쿠바 사회주의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하루 1인당 한 개씩 배급되는 빵이지만 그 양으로는 부족해 따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0: 팍팍한 일상에서 눈을 돌려 잠시 위로를 받는 시간.
1: 와, 이거 이런 건 봐도 봐도 안 질리죠. 봐도 봐도 예뻐요. 와, 정말 빨갛네요, 오늘은.

0: 사실 이곳은 매일 밤 열리는 살사 공연으로 유명한 극장식 식당입니다. 저는 여기서 맛보기 공연을 즐기며 본 공연을 기다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정전입니다. 까사데다 무지카 살사 보러 왔는데 망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는데
1: 2021 들어왔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게 뭐라 할 수 없죠.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0: 또다시 정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뒤돌아서 가는 길. 아직도 서 있는 배급소 줄을 보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제 여정은 쿠바의 정체성을 찾아 산테리아의 본고장 마탄사스로 떠납니다. 쿠바의 북부 연안에 자리한 마탄사스. 19세기 사탕수수 산업으로 성장한 도시는 문화와 문학이 발달해 쿠바의 아테네라 불렸죠. 또 다른 멸칭으로는 쿠바의 베니스가 있는데 도시를 흐르는 세 개의 강에 17개의 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물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보니 사랑과 낭만에 목마른 이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이름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학살의 뜻을 가지고 있죠. 16세기에 원주민들이 스페인 침략자들을 학살한 사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자유를 향한 항쟁의 역사가 이곳 광장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쿠바 독립의 아버지 호세 마르티 동상과 사슬을 끊는 여인상이 이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광장을 나오는 길, 거리 한쪽이 북적북적합니다.
1: 장 섰습니다, 장. 우리 한국은 5일장이 많은데 쿠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에 서요.
0: 세상에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시장 구경이 아닐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룬 이곳. 아, 뭘 파는가 했더니 닭고기를 파는 곳이었군요. 쿠바 사람들, 닭을 왜 이리 좋아할까요?
1: 이게 다 단백질 줄이라고, 단백질을 구하기 위한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히 닭이 너무 맛있어라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편한 게 닭이라고 보세요. 올리브라에 1달러니까.
0: 닭 3kg이 미화로 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4,000원 정도.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무서운 건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시인과 음악가를 많이 배출한 마탄사스에서 유명한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흰 옷을 입은 산테리아 신도들이죠. 때마침 이곳에서 산테리아 종교 의식이 있다 해서 촬영이 가능한지 양해를 구해봅니다. 마탄사스는 아프리카 토속신앙과 카톨릭이 결합된 산테리아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종교의식이 행해질까요?
1: 실제 오늘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가 신접하는 건가 행사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교행사인 만큼 촬영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촬영을 좀 해보고 싶다.
0: 산테리아는 쿠바에서 생겨난 독특한 종교지만 미국과 남미 등지에서도 신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왔다는데요. 먼저 신도들이 신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2: Yo quisiera ver a ese cantando de gloria divino Manuel.
0: 북을 쳐서 신들을 불러내는데 신마다 그 특유의 리듬이 있답니다. 지금은 조상신을 불러 건강과 재물운을 물어볼 거라는데요.
3: 에타 religión de los muertos de África. Todo esto de los ancestros de África fueron los que los africanos fueron los que trajeron todo este tipo de religión aquí a Cuba. De aquí de Matanzas, de aquí de Cuba, es por donde una de las primeras provincias que empezó todas estas cosas, Matanzas, Jovellano.
0: 목소리에 맞춰 기도하고 춤을 춥니다. 점점 빨라지는 북소리에 어느덧 분위기가 고조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한 여신도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접신이 시작되자 촬영을 금지하는 사람들. 신비롭고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 산테리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카톨릭 교회는 이단으로 간주하고 철저하게 탄압했답니다. 그럴수록 산테리아는 은밀한 방법으로 퍼져나갔고 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확고히 지켜나갔는데요. 오늘날 산테리아는 쿠바에서 가장 보편적인 신앙이 됐고 춤과 노래가 결합된 산테리아 의식은 쿠바를 대표하는 전통예술로 자리 잡았죠. 한편 바닷가에선 또 다른 의식이 준비 중입니다. 여기선 바다의 신을 부를 예정인데요.
1: ¿Usted puede explicarme qué es?
4: Hoy estamos haciendo un tambor en ofrenda a los muertos. A veces lo hacemos con ofrendas por salud, por bienestar, por pidiendo cosas buenas. Para que ahora mismo que están tantas las cosas tan calientes, tan feas económicamente, financieramente, bueno, entonces llegar a un...
0: 산테리아 의식에서 인간과 신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제를 산테로라고 합니다. 우리네로 치면 무당과 같죠. 산테로가 접신을 받아 무아지경에 빠져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호하는 남자가 그의 안전을 위해 함께하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 의식에 참가합니다. 의식은 이렇게 신을 위해 춤추고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테로는 예언이나 점을 통해 신의 뜻을 전합니다. 산테로는 이 재례의식에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프리카 무속과 카톨릭이 섞인 산테리아. 그 속에 쿠바인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바라데로는 마탄사스 지역의 대표적인 휴양지죠. 에메랄드빛 바닷색이 너무 고와 그냥 보고 있어도 푹 빠질 것 같은데요.

0: 이곳에 눈보다 입을 지겁게 해주는 곳이 있답니다. 과연 어떤 별미가 숨어 있을까요?
1: 어? 철컨에! 사람이 들어왔대!
0: 바로 닭새우입니다. 바닷가재와 비슷한 맛과 식감을 가졌다죠? 요 녀석 엄청 날쌉니다. 게다가 힘도 좋은데요. 재료가 좋으니 요리는 간단합니다.
2: No siempre tiene, hay veces que son más de carne más oscura. También que está oscuridad, pero.
0: 내장을 꺼낸 후 그냥 숯불 위에 올립니다. 아무런 소스도 없지만 비법이라면 구울 때 이곳 특제 숯을 쓴다는 것.
3: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중요한 거, 꿀팁은 소금을 좀 빼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저희 맛은 짭니다. 저희는 짜면 음식이 짜면 좀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쿠바분들은 소금이 좀 많이 나가면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 소금 많이 쳤네. 소금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워요. 그 짠맛에 대해서.
0: 숯불에 익는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고소한 냄새. 군침이 돕니다.
1: 우! 그라시아스. 나 혼자 진수성찬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좀 옆에 같이 이렇게 먹고 또 한국 소주도 한 잔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0: 따로 주문하면 회로도 주는데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1: 이게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
0: 먹으면서 초장 생각이 간절했는데 마침 제작진이 딱 갖고 있었네요.
1: 고추장 소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고소해. 훨씬 고소해. 훨씬 고소하고.
0: 구운 건 또 어떤 맛일까요?
1: 이건 또 이 맛대로. 구운 건 구운 것대로 담백해.
3: 맛있어요. 그리고 순 냄새, 불 냄새.
0: 이곳 바다가 품은 싱싱한 맛이 입속을 가득 채웁니다. 카리브해는 언제나 마음 설레는 곳이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절로 리듬을 타는 사람들. 탁 트인 바다가 제게 어서 오라 하네요. 그 유혹에 이끌려 푸른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1: 예쁘죠? 쿠바는 바다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푹 싫어와요. 푹 싫어. 그냥 하러 와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고.
0: 쉬엄쉬엄 걷다 한 번씩 눈에 담는 풍경들이 참 눈부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들이 여기 있었네요. 결혼하는 커플입니다. 해변에서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단출하게 결혼 사진을 찍는 중이라는데요. 핸드폰으로 찍어도 작품이 되는 카리브해.
4: Y entonces bueno, ya después de empezar los cruceros, pues empezamos la relación, pero simplemente amigos al principio. Muy buenos amigos.
1: Ahora no es
4: de sí. Sí, sí, seguimos trabajando la peluquería. En Europa, vivimos en Malta.
1: ¿Has estado en Malta alguna vez? Vivimos en Malta.
0: 지금 쿠바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아 해외로 이민해 갑니다. 이 젊은 커플도 그들 중 하나죠.
5: Dale, camine.
6: Camina,
5: hoy. Mamá de Perú.
1: 여기는 신랑 어머니.

0: escuchar a las personas.
1: Dale, tú, el sol está en el medio perfecto.
2: Camina, ven. 돈을 벌기 위해 간 몰타에서 인생의 짝을 만나 고향에 왔답니다. 결혼식을 위해 잠깐 쿠바를 찾은 거죠.
3: 카메라도 없이 핸드폰으로 가족 잔치로 후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2: 때론 행복은 작은 것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요. 오늘 전 또 한 번 쿠바의 매력에 빠집니다. 찬란한 열정과 슬픈 역사가 공존하고 고단한 삶과 시간이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곳. 여기 쿠바를 다시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15세 성현 씨. 와 너무 또
1: 밤에 보는 오빠가 또 정말 이 밤을 불사르면서.
2: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노린 성범죄가 최근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증가했는데 피해 영상 삭제와 추적을 맡는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1: 2014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사건 가운데 판결문 분석이 가능했던 가해자는 3,927명. 한동안 줄어드나 싶더니 2020년부터 다시 반등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어떤 접근 경로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양화됐다는 점, 우리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피해자들도 신고를 많이 하고 수사나 적발도 굉장히 강화한 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1: 2014년 기준 가해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3.9세로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어린이였습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10명 중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범죄 유형 가운데 강제 추행이 가장 많았지만 강간범죄는 꾸준히 늘어 2024년 908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평균 징역형도 2015년 48.4개월에서 2024년 44.9개월로 줄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2015년 대비 약 4배나 폭증했는데 특히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AI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찾아 신고와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 성착취물 범죄를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피해 영상 삭제와 추적 대응을 맡는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주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인력은 단 8명.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도 지난해보다 6명 늘어난 43명에 그칩니다.
3: 내년에도 지금 증원을 좀 요청할 계획이고요. 지역센터별로 한 명씩 더 추가를 해서 지역 단위의 대응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예산처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네, 신입생들이 교복을 구매할 때 받는 평균 지원금. 네, 평균 34만

0: 줄고 있습니다. 생활복만 입는 학교는 13.5%에 그쳤고 학교별 품목 수와 가격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바지 하나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가격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생활복 위주로 구성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후드 점퍼와 바지, 티셔츠 등 생활복 5개 품목에는 처음으로 상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 5개 품목의 상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서 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해서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0: 또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금 안에서 필요한 품목을 고를 수 있도록 현물 지급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교복값 거품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업체 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는 3년 동안 260건의 입찰 담합을 벌인 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2: 담합 규제는 천만 원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처음에 너무 이때까지 맨날 해오던 거를 하면 뭐 망한다 소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아주 저 기업들 하듯이 네. 세게 예. 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0: 이 대통령은 가격 규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교복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3: 우리 악기를 접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악음악회가 열립니다. 모든 사물을 통통하고 귀엽게 그려낸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의 전시도 관객들을 찾아왔는데요. 자,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 황대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4: 신명나게 울려 퍼지는 국악기들의 합주. 소리꾼의 구성진 가락이 노래하는 것. 뜻밖에도 시험지를 마주한 청소년의 속마음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음악을 친근하게 경험하도록 기획된 국악 입문용 음악회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대신 아이돌 음악이나 게임 배경 음악을 편곡하는 등 청소년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지하철 환승곡으로 익숙한 얼씨구야 풍년이구나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을 다룬 곡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5: 여러분이 듣는 일상의 어떤 음악들, 뭐 K-POP이든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감각으로 이 국악 관현악을 좀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4: 스페인의 유명 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떠오르는 이 작품. 그런데 시녀의 볼이 통통하게 부풀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풍만하고 유머러스한 작가의 해석이 도드라집니다. 풍만하고 유머러스한 해석이 돋보이는 이른바 보테리즘의 정수. 콜롬비아의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들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공개작을 포함해 112점의 작품을 통해 남미의 피카소로 불리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6: My father believed that the purpose of art was to create pleasure. There's a certain honesty and authenticity in this vision and in this truth. And he remained faithful to that throughout his career and throughout his lifetime.
4: 도서관 한쪽 벽면이 동시집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학동네 동시집 시리즈 100권 출간을 기념해 마련된 기념전시로 18년 동안 쌓인 4,600여 편의 동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6명의 시인들이 이 시리즈를 통해 첫 동시집을 내며 어린이 문학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7: 어린이 문학 분야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시인들의 시적 탐구와 모험 그리고 화가의 충실한 해석 또 이에 화답하는 독자의 관심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에 출간된 100권째 기념 시집에선 그동안 시리즈의 이름을 올린 시인 68명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1: 네, 이상으로 5월 13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9.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미스터 츄는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잖아. 이건 아니, 일어나야지, 오빠. 앉으면 안 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0: 6살 반 에이든입니다.
1: 네, 에이든, 엘레나 너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에이든은 되게 똑똑하고 배우는 걸

0: 좋아하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탁탁탁탁 사랑이 너무 많고 섬세하고 딸 같은 아들.
1: 왜 지금 안 찍는다고 했잖아 TV 볼 때.
0: 응? 오빠가 제 가운데 남자예요.
2: 자기는?
0: 나는 옆에. 그 오빠가
2: 내려오게 했어요 엄마 쪽.
3: 에이덴, 알레나, 아빠, 라이언입니다.
0: 에이덴, 엘레나, 엄마, 고민지입니다.
3: 우리는
0: MZ 커플입니다.
3: 네.
0: 어때?
1: 엄마, 기다려.
0: 엄마, 멈춰.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엘레나, 이모님 왔어. 밑에 있어, 지금. 너 밑에. 여기 밑에. 왔다. 왔다. Enjoy. 먹어. 짠. 짠. 먹어.
1: 짠.
0: 할머니가 오면 이제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0: 그랜드래피즈가 비얼 시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조장이 80개? 그 정도로 맥주로 되게 유명한데, 그 사실 이제 그랜드래피즈가 엄청 미국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중에 상위권에 있어요. 사실 아이 키우기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도 남편이 어렸을 때 자랐던 학교 초중고가 다 있고 되게 좋아요. 살기 사실 좋아요. 사실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엄마이기 전에 나는 저 시카고 도시 냄새가 좋은 여자.
1: 그럼요. 네. 사실 저도 도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있으면 데이트 나이 하면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할 게 없어요. 아, 시카고 보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첫 번째는 애기들, 그치?

사실 저희 집엔 특별한 무언가가 또 있어요. 1층에는 거실과 넓은 주방이 있고 2층에는 아이들 방하고 우리 부부 침실이 있어요.

0: 노래방 가고 춤추고 육퇴하고 우리 둘도 좀 놀아야겠다. 그래 그러면 하자. 가자. 퇴지.
1: 맞아요. 한국에서 샀어요. 그 배달로 왔어요.
0: 진짜 노래방 너무 좋아요.

0: 매일 요일마다 다른데요. 화요일은 6시 반에 나가고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수업이 있어요.
1: 쳇바퀴 쳇바퀴
2: 뭐
1: 달려달려.

0: 제대로
1: 안
0: 돼.
2: 두부야, 얘는 누워줘.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니야. 엄마 일 해야 돼서 일어나.
0: 앉아, 일어나 그냥. 일어나 그냥.
2: 알았어.
0: 어차피 라이언도 일어나야 돼. 도시락 싸야지. 어, 일어나.
3: Where is the time?
2: Is the time? 하연우 줄까? 얘는 가서 준비.
0: 애들 너도 가서 학교 가 준비해. 옷 입고 세수하고 체크하고. 제일 고마운 거가 아침잠 진짜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남편이 바로 튀어나가요.
3: Is she going to work right now?
2: 엄마 곧 가야지.
3: 응. Hey, that was nice.
2: 어, whipping cream, whipping cream. 자, 해줘.
4: 안 돼. 아빠 입고.
2: 이거 뭐야, 레나? 어, 젤인가, 잼인가?
3: 잼.
0: 잼.
2: 잼.
3: Wait, I eat jam before with bun.
2: 맞아, 맛있지?
3: Yeah, it 어, was 지금... so yummy, but not with peanut butter.
2: 조금, 에일은 세 개만 필요해. 하나 남았을 거야. 봐봐.
3: 하나,
2: 둘, 셋,
3: 하나,
2: 둘, 셋. 얘는 다 먹지? 누가 먹을래?
0: 아빠. 아, 얘는 먹어. 감사. 발포 비타민. 피곤할 때 이걸 마셔야 좀 힘이 나. 내 보약 어딨지? 홍삼도 먹어야 돼. 아니면 이거? 경옥꽃?
2: 이미 열었어 이거. 마셔. 나비. 커피 커피.
0: 커피.
2: 우리 MZ 맞아요. MZ니까. 아, 우리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사실. 앱으로. 앱으로. 저는 그 한국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 사람 한국말 하고 영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영어 알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0: 얼굴도 몰랐어요.
2: 네, 네. 사진도 없었어요.
0: 네.
2: 그때 처음 봤을 때 와, 예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놀랐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너무 예쁜데?
0: 고개를 들 수가 없겠다.
2: 예. 그래서 뭐 행복하게 뭐

0: 아일랜드에 어학연수를 가면 어떨까? 어차피 젊었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나 아일랜드로 어학연수 갈까봐 했더니 남편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1: 맞아요. 싫었어요. 왜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제가 아일랜드 갈수 있을까? 못 가요. 그래서.
0: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제가 아일랜드 가면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포즈를 했고 미국에 오는 삶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0: 뭐든.
1: 먹어?
0: 아침이야, 아침. 어? 나. 토끼랑 같이 먹어. 오케이. 넉넉이랑. 엄마는 간다, 이제.
2: 잘 가. 아빠는요? 나비.
1: 파이팅.
0: 이따 봐. 안녕.
2: 봐요.
0: 바이바이. See you soon.

0: 저는 미국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필라테스 선생님입니다. 첫째 낳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 회복을 하려고 필라테스를 시작했다가 완전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필라테스 가르치면서 제 삶이 생긴 거잖아요. 엄마가 아닌 이제 나로서의 삶이 생겨서 진짜 미국 사람들하고도 더 교류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삶도 좀 느껴보고.
1: 엘레나 놀고 있어? 에이든이랑? 잘 되고 있지?
2: 이하!
1: 모르겠어.
3: 어디 다쳤어?
2: No!
3: 난
2: 아니, 저...
1: 이제 5분!
2: 어?
1: 5분이야! 5분 남았어! 아니야, 엘레나, 엘레나, 가. 너 학교 안 가지, 오늘? 너 버튼 가자.
2: 뿅!
1: 너 학교 가고 싶어? 아니, 추워서. 오케이.
2: 아우.
1: 데리고 가자, 이든. 가자.
0: 이 동네가 제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아이가 걸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여서 그래서 저도 왔죠.
1: 가자, 가자. 오늘 와인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비 때문에. 가자, 가자, 가자.
2: Hey, stop it. I'm gonna step in the puddle.
1: You step in the puddle?
4: Oh, you step in the puddle.
1: You're in the boots. 좋아. 어디 가자. 봄이 어디 갔어? 시간 있어? 오케이. 가. 에이든, 에이든 잠깐만 뽀뽀. I love you. Go. Bye. 할머니 이제 bye? 어? 어 뺐어. 에이든 들어갔어. 이제 너네는 학교 안 가도 돼. 가서 놀까? 가자. 어?

0: 안녕. 헬레나.
1: 어디?
0: 헬레나, 여기 있지? 다 숨었어? 찾는다. 다 했어. 보고 싶었어.
2: 이제 뭐 하고 놀까? 어때?
1: 엄마 기다려.
2: 엄마 멈춰. 시작. 시작.
1: 하나 둘 셋.
2: 우와. 어때? 좋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막 엄마가 네가 어른인데 애한테 왜 그래 이러면 나도 엄마 애기야 막 그러면은 엄마는 되게 물론 철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엄마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저도 엄마 아빠 오면 되게 철이 없어집니다. 이리 와 콩이. 레나 밥 먹자.
1: 우유.
2: 먹자.
1: 엄마 우유 나왔어.
2: 우유야. 엄마도 소스를 바르고.
1: 조금 어려운데.
2: 응?
1: 조금 어려워.
2: 어려워?
1: 응.
2: 네, 인조이. 먹어. 짠. 짠. 먹어. 엘레나, 마셔. 엘레나, 금융의 불금이지. 다시 한 번 짠. 짠, 너가 해봐.
1: 짠.
2: 자. 먹어, 이제. 얼른 밥 먹어. 에이드 와서 앉아.
1: 할머니 너무 자고 싶은데 못 잤네.
2: 얼른 와서 공부하고. 엄마 뭐라 했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1: 할머니는 잘 수 있어.
2: 무슨 헛소리? 바보가 된다 했잖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이리 와.
1: 아니 근데
2: 너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거 알아 몰라? 얼른 와.
1: 잘래.
2: 하나. 네, 여기 별표 보여? 별표까지 하는 거야? 에이든. 말하면서 읽어봐.
1: 기기. 이번에 내 마가리가 자료를.
2: 잘했네. 형제가 뭔 줄 알아? Brother. Brother.
1: 응?

0: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이 있는 거야.
1: 가졌다 놓아줘요.
0: 애들한테 철저한 제 그게 있어요. 무조건 한국말이 절대 교포 발음 나오면 안 되고 현지인 발음 되는 것이 목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늘 전화를 했죠. 제발 와서 도와달라. 딸을 좀 살려달라.

0: 또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와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같이 둘째 임신했을 때 같이 가서 산후조리도 해주고, 걔가 미국 가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쪼개서 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1: 전화 왔다. 안녕!
2: 잘 있었어?
3: 안녕.
4: 애는 뭐지?
2: 에이든 신났네? 좋아?
1: 앉아?
2: 엘레나.
1: 앉아? 엘레나하고 에이든 보러 가려고 하는데 좋지?
4: 이만큼 좋아.
1: 얼만큼?
4: 이만큼.
1: 니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에이든, 엘레나?
4: 할머니, 약과하고 듬뿍 싸와.
2: 약과 듬뿍듬뿍 사갈게.
1: 많이 샀어. 꼬부기칩도 할머니가 두 개 샀어.
5: 거북이칩 아니고 꼬부기칩?
1: 아, 꼬부기칩. 엘레나는 뭐 먹고 싶어, 할머니랑?
4: 다.
1: 맥앤치즈. 그래, 우리 맥앤치즈.
2: 맥앤치즈?
1: 응. 맥앤치즈 좋아하지.
6: 알았어.
7: 조심히 오세요.
6: 조심히 오고.
7: 데리고 갈게요.
1: 알았어.
6: 할머니 뽀뽀.
4: 할머니 사랑해요.
7: 엘레나는?
4: 사랑해요.
6: 사랑해요, 해봐.
4: 사랑해요.
1: 우리 곧 보자.
8: 놀죠?
4: 안녕! 안녕!
1: 잘 자, 잘 자.
2: 자, 이제 짐 싸자고.
1: 응, 짐 싸요. 순자가 좋아하는 약과, 미니 약과, 꼬부기, 꼬부기 초코칩. 요즘에 애들 핫한 김장조끼.
2: 김장조끼?
1: 이름이 김장조끼래, 김장조끼. 짐 다 썼네.
2: 다 챙겼습니다.
1: 우리 미국 간다. 엘레나, 이든 곧 보자.
2: 비행기를 타고 한 9시간 정도 소요해서 시애틀에 중간 기착하고 다시 또 비행기를 갈아타서 시카고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에이든이 카드 놀이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1: 그치.
2: 시애틀에서 경유해서 시카고까지.
9: 시애틀에서 시카고 가는 항공기가 연결 시간이 반대요.
2: 환승할 때는 3시간 반 이상의 텀이 있어야 된대요. 저희가 3시간 조금, 거의 3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아마 30분 늦게 떠났는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승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권하는 데서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이거 안 된다.

0: 하고 쉽게 되는 게 없네.
1: 고객님, 지금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자리를 두 번째 줄로 앞자리로 당겨드려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2: 네, 네.
1: 그리고 짐은 빨리 연결되게끔 조치를 할 거예요.
2: 네.
1: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짐보다는 이 시간은 둘이 얼마나 기면이야. 그거에 따라서 걸리는데 만약에 못하면 네. 그 다음 편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이제 따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0: 예, 알겠습니다. 또 두 개 갖고 있지?
2: 다섯 개, 총 다섯 개인가요?
0: 들어가야지. 아유, 고맙습니다.
3: 유 포인트 어디에 있을 거냐? 마이펜은 우리 민진의 집에.
2: 미국은 해마다 올 때 그 전날 생각나요. 한 이틀 전에 이거 심사 안 하면 못 들어갔는데 자기 못하면 빠꾸 당한다고 하니까 뭐 한 달 동안 들었어요. 발음이 빠르니까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 질문들이 뭐 어떤 거?
2: How long 어디에 있을 거냐 하는 거 하고.
0: How long 얼마 동안
2: 있을 거냐? 왜 알아도 어디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왜 왔느냐, 페퍼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4: 그러면 왜 왔냐 물어보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2: 왜 왔냐? 딸 만나러 왔죠. 더러. 이거 심사한 분보다 잘 만나서 무탈하게 잘 됐나.
0: 그러니까 입국할 때요, 집사람이 입국 창고가 한 다섯 개 정도 되잖아요. 유심히 딱 봐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는 별로 안 물어보고 막 통과시켜. 그럼 야, 저기 가자. 거기 가서 줄 서요. 그러면 백발백중 별로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 초기가 아주 잘 발달됐어요.
2: 대답해봐.
0: 응?
2: 페퍼즈.
0: 응?
2: 페퍼즈. 어디 있을 거냐?
0: 퍼플?
2: 어디 있을까?
0: Don't visit, talk to my family.
2: How long are you going?
0: About 1 month. About 1 month.
3: Where are you going to stay?
0: My daughter's house in Michigan.
3: About 2 months. Where are you going to stay?
2: 도착했어. 시애틀에 왔네. 눈 많이 왔네. 눈이 많이 왔어.
0: 비행기야, 끄겠지? 그래도.
2: 그치.
5: our gate is not over yet. We are holding for 10 to 20 minutes here, please.
0: 앞에서 문 열어줘야 돼.
2: 열어주겠지. 우린 여기 옆으로 가.
0: 일로 해야 됩니다.
2: 일로 해준다 그랬어요.
6: 저기 저기 시카고 가시는 거죠?
0: 네. 예, 예.
6: 시카고? 제일 델타 항공이시죠?
2: 네, 네.
0: 네.
6: 밤 한 11시인가 10시로 지원해요.
2: 그럼 1시, 2시, 3시에 내린다는 소리는?
0: 얼마나 지연됐나 봐가지고.
2: 2시에, 12시에 탄대잖아요, 12시에.
0: 밤 12시에?
2: 비행기를.
0: 아, 12시에 도착이라 그런 거 아니었어?
2: 12시에 타는 거.
0: 그래?
2: 응.
0: 아이고.
7: 주빈은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팬티를 모자처럼 머리에 썼거든요. 엄마, 이제 다 됐어요. 주비야, 티셔츠를 거꾸로 입었구나. 별무늬 티셔츠랑 하모니가 사주신 바지를 입어야지. 엄마, 티셔츠는 나 혼자 입을래요. 그러렴.
8: Can you just, can you just, 1, 2, 3, 4, 5.
7: 공주, I love you. It's time to sleep. Hug. I love you.

0: 수고.
1: 자기도 잘했어. 고마워. 여보, 수고.
0: 수고.
1: 잔.
0: 짠.
1: 드디어 먹자. 자기 오늘 좀 힘들었어?
0: 어.
1: 피곤해?
0: 꿀잠.
1: 꿀을 어떤 장에 넣었어?
0: 응?
1: 꿀을 어떤? 사랑해. 왜?
0: 그쵸.
2: 자. 델타, 시카고, 시카고 오예요. 아, 우리 펜슬이네.
3: Other flight to Chicago is now available for non-stop. Chicago at 11:51.
0: 오늘 못 간다면서요.
2: 뭐라는 거야?
0: 오늘 못 간다는
4: 거야. This flight is canceled?
0: 그거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2: 언제가?
0: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2: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민지야. 뭐 어떡하냐. 지금 하루가 딜레이래, 너 때문에. 있죠?
0: 어떡해, 내일 몇 시 비행기인데?
5: 내일 똑같이 5시.
2: 대기, 스탠바이 아니야?
0: 그러니까 오늘 네. 5시에 타려고 하는 걸 내일 타야 된다고.
2: 내일 몇 시? 내일 오후 5시래. 하루 딜레이 된 거지.
0: 어? 하루 딜레이 되는 거야.
6: 네. 아니, 그러면은 엄마 아빠 오늘 어디에 가 있어? 그 짐을 들고.
0: 그 시애틀 공항 안에 호텔이 있어?
2: 몰라, 아직. 이제 여기 판정받은 거라니까 비행기 없다고.
5: 그걸 알아봐. 호텔 안에, 아니 공항 안에 호텔이 있는지.
2: 타임캡슐 같은 거?
0: 타임캡슐?
1: 아니 그...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2: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많지. 미국에는 그런 게 없겠지. 아니 그 캡슐 그 호텔 있잖아.
1: 아니 여기 바로 앞에 호텔 아주 많아.
6: 그 아빠 거기 공항 바로 앞에 뭐가 되게 많아 호텔이.
1: 아주 많아.
6: 그 잘 찾아봐 엄마랑 그리요.
2: 참 힘드네.
5: 아 힘드네 그치.
6: 만나기 힘드네. 타임캡슐 타고 와. 어쨌든 상황을 계속 알려줘. 일단 공항 안에 호텔을 좀 찾아봐.
2: 아유, 수고해. 아무튼 여기 이제 찾아보고.
6: 알았어. 바이.
2: 그래.
6: 바이.
2: 참 어떻게 하냐 이제.
0: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즐겨야지. 언제 또 시애틀 와보겠어. 안 그래?
2: 눈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네.
0: 투 비지트 마이 패밀리 going to 시카고.
2: 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0: 멋있게 오는데 언제 또 시애틀에 와서 이렇게 이런

0: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1: 그래요? 지나가는 겨울 끝에 눈 보니까 좋긴 좋네.
0: 그치, 그치.
1: 눈이 참 멋있게 오긴 멋있게 온다.
0: 들어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0: 갑시다.
1: 오케이. 이제 덥네.
0: 어제 눈도 많이 오더니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이제 갈 비행기 타고 갈 일만 남았네요. 그죠?

0: 아이고.
1: 공항에 좀 늦게 도착하더라고, 밤 12시쯤에. 근데 내가 그래서 호텔 하나 잡아놨어, 공항 근처에. 호텔 가서 체크인 하고 자면 돼. 그럼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
2: 알았어.
3: 도착입니다. 도착입니다.
2: 아, 이제 씻고 자자.
0: 힘든다.
2: 고생했어요.

0: 됐어.
1: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어?
2: 이제 가자. 가자.
1: 뭐지?
3: 집이지. 와.
2: 아 이거 에이든 거? 에이든 어? 옷.
1: 야 바지.
3: 에이든 좋아하는 마늘종.
2: 맞아, 에이든 마늘종 좋아하잖아.
4: 자 이거 에이든 차.
1: 뭐야?
4: 이거 뭘까? 약과.
1: 내가 오피넷을 뜯을 거야.
2: 할아버지 고마워요.
4: 자.
3: 저 공부야?
5: 저 공부야?
2: 고마워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해 아빠?
4: 아니 안 났다.
2: 불났어 불났어.
6: 안돼.
2: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0: 출발.
2: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애기 나비
1: 너무 좋아. 나비
0: 잘 먹겠습니다. 먹어.
2: 엘레나 에이든 오늘 엄마 아빠는 미팅 가야 되거든.
1: 아니야.
4: 왜 이렇게 턱을 부딪혀? 애들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5: 그거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 할머니 어떻게 써?
2: 할머니?
1: 아니요.
2: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해요 이런 거 쓸까? 사랑해요. 이제 오빠 봐봐. 오빠 제 그림 좀 보여줘.
1: 하트나.
2: 헐. 헐 썼네? 잘했어.
7: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

0: 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0: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뭐야 이거 깜짝.
4: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판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3: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4: 아, 괜찮았죠.
5: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4: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3: 한 달에?
4: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6: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3: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불이 켜지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2: 같이 가는 거예요?
3: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밥도 사용하던 거니까.
1: 이 마법의 힘은 오랜 시간 그리고 다사로운 정이 곁들여질 때 더 강력해져 왔습니다.
3: 모든 게 다 혼자서는 못해.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1: 과자가 불러온 옛 기억 함께 꺼내보시겠어요? 구한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동인천역 주변은 인천을 대표하던 도심지역. 그래서 주변에는 노포가 많습니다. 여기 이 과자집도 그중 하나. 거기 안쪽에 가게만큼이나 오래돼 보이는 부부가 낡은 도구로 과자를 굽고 있습니다.
4: 후라이.
3: 후라이. 왜 후라이예요?
4: 계란 후라이처럼 똥.

0: 우리들이 부르는 말로는 그냥 후라이라고 그러고 땅콩전병이에요.
1: 반평생 넘도록 과자 굽는 일을 해온 남편 손에는 반려도구라 할 만한 과자 틀이 충실히 제 몫을 다하고 있네요. 이런 광경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0: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2: 처음 시작할 적에 이거 갖고 사용하던 거니까.
0: 우리가 이어받은 거니까 형님한테서. 우리가 한 거는 한 40년 됐고 그 형님한테서부터는 50년 좀 넘었어요.
3: 50년이요?
0: 예.
2: 7kg짜리 3개를 놓고서라면 하는 거야. 이거 똑같이.
3: 팔이 너무 아프실 것 같네요. 한 시간만 해도.
2: 그래, 어깨가 달아가지.
0: 그것도 우리 아저씨 새벽 2시 1시면 나와.
2: 한포 하면은 이틀 해야 돼. 나이가 먹어서 그러든지 일이 능률이 안 올라.
1: 어깨뿐이겠습니까? 손목과 팔뚝도 성치 않은지 오래. 대신 얻은 것은 달인급 솜씨. 속도는 좀 떨어졌어도 날로 날로 익어가는 중입니다.
3: 먹어도 돼요?
0: 먹고 돈 많네.
3: 와, 바삭하네요.
0: 이게 이제 식으면 더 바삭바삭해. 지금은 이제 안 식어서.
3: 아, 지금 그럼 거기에 식히시는 거예요?
0: 네, 이게 식히는 거예요.
1: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입된 화과자가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된 게 바로 이 전병과자.
3: 이 만드시는 과자 종류는 얼마나 돼요?
0: 우리가 한 13가지 정도 될 거래요.
1: 가게에 들어서면 직접 구운 수제 과자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옛 추억을 새록새록 돋게 하는 마법의 장소죠. 중년 이상이라면 전병과자 한번 안 먹고 크기가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0: 이 하얗게 입혀진 게 생강이에요. 생강하고 설탕하고 끓여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생강과자가 최고 힘들어요. 한번 다 말아놨다가 또 끓여서 또 해야 되고 3일이 걸리니까. 이거는 옛날에 우리 없이 살 때 밀가루 튀겨 먹는 식으로 아무것도 속 안에 들어간 건 없어요. 계란 반죽해서 튀겨놓는 도너츠.
1: 13가지나 되는 과자. 종류별로 소진될 때마다 구워야 해서 부부에게는 휴일이 따로 없었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날 없이 매일 일을 이거하고 저거하고 계속하는 거. 쉴 날은 없어요. 명절날도 일하고 앉았는데 뭘.
1: 새벽에 먼저 나온 남편이 준비를 다 해놓고 아내가 9시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과자 굽기.
2: 이거 해본 사람 있느냐고.
3: 저희가 해봐도 돼요?
2: 한번 해볼래? 아이고 다리야.
1: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이런 제안을 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3: 엉덩이가 따뜻해요. 오래 앉아계셔가지고.
1: 장갑부터 착용하면서 시작된 과자 굽기 체험.
2: 아니에요, 아니 하나만.
3: 하나만. 네.
1: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돼. 아. 이렇게 세워서 붙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자손으로 여기를 잡고 이 손으로 이걸 끼어야 돼.
1: 쉴 새 없이 연속되는 동작이 버거웠죠.
2: 그렇죠. 똑바로 세워야지 이게 이렇게 안 퍼진다고.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짜여야지 된다고.
1: 마음과 달리 따로 노는 손.
2: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예. 이렇게 놓고 그냥 놓고 이제 이걸 또 그렇게 끼는 거야.
3: 손목이 아파요.
2: 그렇죠, 아프죠. 처음 하면은 원래 이게 손 여기가 되게 아프다고.
3: 어떻게 이걸 계속하세요? 저 잠깐에도 했는데.
2: 그 습관이 되니까 이제 그냥 되는 거지. 이제 내가 할 때. 이제 해봤으니까.
3: 하고 보니까 더 대단해.

0: 해봐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
1: 자, 그럼 40년 경력에 빛나는 달인의 진짜 솜씨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2: 이거는 무슨 반죽이에요, 아버님?
3: 유피 반죽이에요.
1: 향긋한 계피 과자 만드시나 봅니다.
4: 가래 똑같지 않아요?
2: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1: 자로 잰 듯 오와 열이 반듯반듯 이런 게 바로 내공이죠.
4: 신내서 돌고 팰까요 이제 이거?
2: 봐줘야지 이제 똑같아져.
1: 수천 수만 번의 두드림 끝에 터득한 박자와 리듬, 달인의 손끝에 설렘마저 느껴집니다.
2: 엄청 많이 들어가요.
4: 꽤 많이 들어가요.
1: 최고급 과자는 아니지만 아낌없이 쓰는 재료에 망설임 따위는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40년 업력을 쌓으며 익힌 한 번에 두 줄 짜기 신공. 지금이야 이렇게 능숙하지만 어디 처음부터 만만한 일이었을까요?
4: 먼저 하던 사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고 사람에 그거 배운 건데 그 제대로 되겠어? 이런 과자도 막 어떤 거는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형편없어서 처음에는 할 줄 모르니까 그래도 어떻게 짜가지고 그냥 해놓으면은 손님들이 그래도 와서 사가니까 그래도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한 근에 2,500원
5: 지금은요?
4: 지금은 만 원.
2: 이거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4: 배우러 오는 사람?
2: 네.
4: 와서 며칠 보면은 그냥 가.
1: 누구라도 5분만 있다 보면 직감하게 되는 어려움. 거기엔 주인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 낡은 도구들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지금은 이건 없어. 이런 거 없어. 다 그냥 저 전기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해놨지.
1: 장착된 온도계가 없어서 손으로 예열 여부를 판단 중이신데 아니 그럼 완료 시점은 어떻게 알죠?
4: 집이 사람이 와서 또 열어보고 또 됐으면 꺼내기도 하고 둘이서 그러는 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혼자서는 힘도 들고 힘도 힘이지만 모든 게 다 혼자서는 못해.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1: 사용하기 편리한 최신 기구들 대신 부부는 서로의 기대 이 달콤한 과자를 구워왔습니다. 완성된 과자의 진열과 판매는 아내가 맡고 있는데요. 세련된 디스플레이보다 더 유혹적인 것은 냄새. 과자 나오는 시간을 손님들이 더 잘 압니다.
0: 그럼 한 분 한 분 담을까요?
6: 예, 그래요. 예, 예. 얼마씩이죠?
0: 1분에 만 원.
7: 어릴 때부터 먹어버렸어서 그거밖에 몰라.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낯으로 먹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먹는 냄새. 네? 그런 거 아닌가?
1: 왜 아니겠어요? 사실 이 집은 공간 자체가 추억. 무심히 놓인 소품 하나에도 녹록치 않은 시간이 담겨 있으니까요.
0: 이름은 추저울이고.
5: 추저울?
0: 추. 추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두근을 할 때는 이렇게 먹고 맞춰주고 과자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
1: 추억의 다른 이름은 그리움. 우리는 어쩌면 과자가 아니라 그리움이 먹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6: 할아버지가 샀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도

0: 이게 있으면은 사고 싶어져. 그럼 나한테 할아버지도 사다 줘야 진짜. 이게 옛날 있던 과자라 다 맛있어.
1: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이렇게 좀 우울해서 힘들고 입이 지금 다 이렇게 헐잖아요. 힘들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와가지고 반가워하고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만하겠다.
3: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 나이 먹고 살음에도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지.
4: 그럼요. 힘 닿는 데까지 하셔야죠. 그날 오후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는데요.
5: 어머니 어디 가세요?
2: 꽃구경 가요.
4: 꽃 소식만큼 반가운 얘기네요.
6: 갑시다.
5: 얼마 만에 나들이 가세요?
3: 산에 5, 6년 됐겠네.
5: 6년이요? 진짜 오랜만이시네. 아,
3: 진짜로 오래간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4: 목적지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근처 공원. 멀지도 않은데 여기 오는데 무려 5년이 걸렸네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한 달에 두어 번 전국 각지의 산을 찾았던 부부였습니다.
5: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2: 네, 많이 와요.
3: 많이 올라와요.
5: 저기가 사진 찍는 데인가 보다.
2: 그런 것 같아요. 찍는 거군요.
5: 두 분도 저기서 사진 하나 멋지게 찍어드릴까요?
3: 저기서? 네.
2: 찍어주실래요?
5: 네.
4: 사진 찍어드리겠다는 말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걸까요?
5: 누구세요, 대?
2: 실없어 보여.
5: 여러 번 찍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드세요?
2: 네, 잘 찍었어요.
4: 웃으면 실없어 보인다더니 활짝 웃으셨네요.
3: 여기서 거기 살면서도 여기 잘 안 하죠. 거기 좋네.
2: 요 밑에서 새를 세고 5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와 보고 이사 갔어. 아이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
4: 나들이는 자연스럽게 공원 아래 조성되어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이어졌죠. 마침 저녁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2: 가게에서도 가끔 입맛 없을 때 시켜먹어요.
4: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외식의 대명사였던 짜장면이 오늘 부부가 주문한 메뉴. 중매로 만나 1973년 백년해로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올해로 53년째 한솥밥을 먹어왔지만 둘만의 의식은 가뭄에 콩나듯 했답니다. 추억의 과자를 굽는 부부에게 짜장면만큼 어울리는 외식 메뉴가 또 있을까 싶네요.
2: 맛있네요.
3: 우선 기분이 좋잖아. 그치? 그렇죠?
2: 진짜 눈물 나게 좋아요. 난 이렇게 바뀌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많이 바뀌고
3: 이제 종종 나오자 이거.
2: 당신하고 나 혼자 나오고 싶어.
3: 같이 나오면 안 되고? 같이 나오자.
2: 그건 합의 못해.
4: 여전히 알콩달콩 두 분에게서 달콤한 과자 냄새가 물씬 납니다.
5: 얼마나 잡혔어요? 한번 나가세요.
7: 마리수로는 한 6, 700마리 되죠.
8: 순놈.
7: 그거 아니에요. 한 놈 알 들어있잖아.
8: 알이 꽉 차서요. 최고예요, 최고.
9: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0: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순별부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순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순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라인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행열차 곡을 가지고 라인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라인댄스 특징 중에 우리가 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은 뭐냐면 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공간 안에서 벽이 몇 개가 있냐면은 네 개가 있어요. 제가 정면을 보는 12시 방향, 오른쪽 3시 방향, 그 다음에 뒤에 6시, 그 다음에 왼쪽으로 9시. 그래서 총 4월이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2시만 보고 추는 춤을 1월 댄스, 그 다음에 12시와 6시를 두 면을 보는 걸 2월 댄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면을 전부 다 보는 걸 4월 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월을 돌면서 하는 라인 댄스 형식으로 작품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면은 조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천천히 1월, 12시 방향에서 동작을 전부 다

익힌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월을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라인 댄스를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갈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동작에서 갈 방향은 오른발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갈때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스텝으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프 바인 스텝은 네 카운트 스텝입니다. 네 카운트는 우리가 발을 몇 번을 움직이냐면 하나, 둘, 셋, 네 번. 그래서 카운트랑 발의 움직임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발부터 시작을 할때 오른발을 살짝 들어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는 바인 스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옆으로 가고, 자, 체중이 이동됐죠? 왼발 뒤로 가고, 다시 오른발 옆으로 가서 마지막 동작은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V자 모양을 만든다 그래서 V 스텝이에요. 그래서 왼발부터 앞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옆으로 가고, 다시 왼발이 뒤로 가고, 오른발을 모으는 게 V스텝.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V스텝이 같이 1번 동작입니다. 자, 천천히 오른발부터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오른쪽 바인 스텝, 시작. 1, 2, 3, 4. 5, 6, 7, 8. 오른발 살짝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섹션 뒤돌아서서 다시 1, 2, 3, 4, 5, 6, 7, 8. 지금 이 동작 끝나고 제가 어때요? 두 발이 같이 모여져 있죠? 제가 터치를 안 하고 두 발을 모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모은 다음에 왼쪽으로 갈때 이제 왼발이 바인 스텝을 갈 거예요. 자, 똑같이 왼발 옆으로 가고 오른발 뒤로 가고 왼발 옆으로 가서 오른발을 터치를 해주세요. 터치란 상태에서 아까 했던 V 스텝을 오른발 앞에 왼발 앞에 다시 오른발 모으고 왼발 모으세요. 여기서도 터치를 안 했어요. 두 발이 같이 모아져 있죠? 자, 1번 동작, 2번 동작을 카운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시작. 1, 2, 3, 4, 5, 6, 7, 8. 왼발 옆으로. 1, 2, 3, 4, 5, 6, 7, 8. 뒤돌아서서 다시 1, 2, 3, 4, 5, 6, 7, 8. 세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락킹 체어 동작입니다. 락킹 체어는 우리가 흔들 의자에서 앞뒤로 흔들거리는 모양을 본따서 만든 스텝인데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흔들, 제자리. 다시 뒤로 흔들, 제자리. 한번 더. 1, 2, 3, 4. 제가 스텝 설명을 할때 발을 이렇게 일자로 안 하고 살짝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면은 우리가 바닥에 발바닥이 닿았을 때 조금 면을 넓게 해서 스텝을 밟으면 체중을 흔들리지 않고 잘 잡고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을 할 때는 스텝을 살짝 오픈한 동작에서 스텝을 밟아주시면 돼요. 락킹 체어 동작하고 스텝 터치 동작이 같이 들어가는데 스텝 터치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스텝 터치를 할때 우리가 사이드로 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 앞으로 스텝, 터치, 스텝,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동작은 락킹 체어하고 대각선 스텝 터치 동작입니다.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오른발 들고 계세요. 뒤를 돌아서 세 번째 락킹 체어. 1, 2, 3. 4, 5, 6, 7, 8. 자, 이제 네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우는 작품은 네 면을 보고 배우는 작품이어서 12시에서 3시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동작은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돌면서 스텝 터치 동작을 할 거예요. 스텝 터치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이 동작을 3시로 돌면서 동시에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우리가 3시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톰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스톰은 뭐냐면 발을 쿵 놓는 동작을 스톰이라 그래요. 그래서 터치한 발을 앞쪽으로 쿵 놔주세요. 그럼 어때요? 체중이 오른발과 왼발에 같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밑에서 위로 쭉 올리면서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5, 6, 7, 8. 이때 발을 가볍게 힐을 다운을 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5, 6, 7, 8. 이때 체중을 오른발 쪽에다 놓으면 그 다음 동작이 안 가요. 그래서 체중은 왼발에 둔 상태에서 5, 6, 7, 8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시 방향에서 세 번째 섹션이 끝나요. 그럼 네 번째 섹션 돌면서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바인 스텝 동작을 3시 방향에서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섹션부터 네 번째까지 전체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오른쪽 바인 스텝 터치.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1, 2, 3, 4, 5, 6, 7, 8. 세 번째. 1, 2, 3, 4, 5, 6, 7, 8. 네 번째. 1, 2, 3, 4, 5, 6, 7, 8. 이러면 3시 방향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제가 뒤돌아서서 1번부터 4번까지 천천히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섹션, 오른쪽 바인 스텝하고 V 스텝.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1, 2, 3, 4, 5, 6, 7, 8. 세 번째 락킹 체어. 1, 2, 3. 4, 5, 6, 7, 8. 네 번째 방향 바꿔서 1, 2, 3, 4, stop. 5, 6, 7, 8. 우리가 네 면을 돌면서 음악을 듣고 댄스를 하시다가 우리 막 노래를 부르다가 도돌이표가 있으면 어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음악이 32카운트로 막 가다가 갑자기 24카운트 리스타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악이 처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동작도 가다가 섹션을 끊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두번 나와요.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하면서 제가 천천히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음악과 함께 라인댄스 즐겨보시겠습니다.

3, 4 준비 시작 바인스테 왼쪽 자 락킹 체어 대각선 3시 방향 보세요 오른발 바인스텝 V스텝 왼발 바인스텝 V스텝 락킹 체어 대각선 자 6시 보세요 자 이제 오른발 1번 왼쪽 자 락킹 체어 2번 자 리스타트 처음부터 시작 하나 V스텝 자, 락킹 체어 대각선 방향 바꿔서 오른발 앞에 통, 둘, 시작 V스텝 왼발 V스텝 자, 락킹 체어 대각선

자, 12시에서 처음부터 시작. 왼발. 락킹 체어. 대각선. 3시 방향 보고. 시작. 브이스텝. 바인스텝. 브이스텝. 락킹 체어. 대각선. 자, 6시 보세요. 하나, 둘, 시작. 브이스텝. 바인스텝. 락킹 체어. 방향 바꿔서. 둘. 브이스텝. 왼쪽. 자, 락킹 체어 두 번만 할게요.

12시 보고 손 손도 같이 오른쪽 왼쪽 락킹 체어 대각선 3시 방향 보고 바인셉 V셉 바인셉 락킹 체어 대각선 6시 방향

0: 셋. 4월을 도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돌면서 우리가 라인 댄스를 하는데 방향 감각과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원월 끊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4월 댄스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추억의 발라드 가요를 가지고 우리 EBS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재밌는 라인 댄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법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척주를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걷는 것이죠. 예. 우리가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고요. 한 손은 이끝손을 배꼽에다 콕 찍으시고 한 손을 이렇게 놓으면 어디가 닿는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양쪽 어깨를 뒤로 쫙 보내면서 척추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요 끝지점이 위로 쑥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이 상태가 척추를 바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척추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코어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척추를 세운 상태로 오랫동안 서서 걸으려면 코어 근육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코어 근육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르막을 오를 때는요. 우리 사람들이 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 오르막이야 힘들어. 그러면 뭐부터 앞으로 나가나요? 머리부터 앞으로 나갑니다. 생각만 빨라가지고. 예. 어우, 이러고 걷기 시작을 하면 이제 상체가 앞으로 숙어지는 거고, 상체가 앞으로 숙어진 상태에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이 상체의 무게가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무릎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이 허리를 세우고, 이 상체의 많은 무게가 어디로 가게 해야 되냐면 골반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 골반이 가장 튼튼하잖아요. 이 골반이 항상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오르막을 올라갈 때 중요한 그 보행 기술 중에 하나가 레스트 스텝이에요. 휴식 발걸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계단을 막 올라왔어. 아이고 다리야. 그 아이고 다리야 하고 느끼는 게 근육 통증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근육의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리야 이러는 거죠. 근데 도심에서는 괜찮죠. 아이고 다리야 올라가도 평지를 걸으면 되니까. 근데 산에서는 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육이 휴식을 할수 있는 발걸음이다. 이래서 레스트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요령은 올려디든 발을 근육이 힘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뼈가 힘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디든 발을 쭉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로 쭉 펴면 쭉 펴고 선 순간 근육이 일을 합니까? 뼈가 일을 합니까? 예, 뼈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0: 예. 그래서 그렇게 딱 뼈로 쓰는 순간 근육에 뭐 0.0 몇초 사이에 산소 공급이 돼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지속해서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레스트 스텝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우리는 골반이 일을 좀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오르막에서 발만 막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발이 무거워요. 아이고, 다리가 천근이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골반은 회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올려 디뎌야지 하면, 오른쪽 골반을 살짝 회전해주면,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살짝 앞쪽으로 가죠. 예, 요때 올려 디든 발을 올려 딛고 쭉 펴주면,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골반이 살짝 일을 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길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 때는 오르막 오를 때와 반대입니다. 오르막 오를 때는 무릎을 쭉쭉 펴서 근육보다 뼈가 일을 하게 해라라고 하지만 내려갈 때는 천천히 걸어라, 발바닥 전체로 디뎌라, 뛰면 안 된다 이래서 발을 쭉 펴고 턱턱 디디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러고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는 절대 때 무릎을 쭉 펴면 안 됩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종종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산할 때 다리 근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힘들어해요. 왜? 근육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폭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보폭을 좁게 하고 두 무릎이 스치듯이 종종 걸어야 되고요. 내가 발을 디디는 산의 환경이 그렇게 거칠지 않으면 산의 경사에 기울기에 맞는 속도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법은 현장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실 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산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속도 자랑하는 사람하고 산에 가지 마시고요. 나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힘들지는 않는지 살펴주는 사람,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내가 너무 힘들면 같이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등산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등산 보행 기술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산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 이번 5강에서는 해외여행 시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가 해외에 갔을 때 혹시 같은 한국인이지만 비매너 행동을 보면서 약간 낯뜨거워지거나 이런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종종 본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행동이 그러면 해외에서 매너 없는 행동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여행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그 나라 인사말 정도는 좀 배우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외국인인데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똑같이 저희도 그 나라에 가서 간단한 인사 정도는 배워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라마다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 미리 여행 가시기 전에 사전에 기본 상식을 좀 익혀두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었던 또안 좋았던 경험은 뭐였냐면요. 해외 유적지였어요. 근데 해외 유적지 그 돌에다가요. 낙서를 하신 거예요. 한국말로. 누구누구 왔다 갔다. 뭐 이런 걸 써놓으신 거죠. 제가 보면서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민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는 워낙 좀 복잡복잡한 사회에 살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전철을 탈 때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서로 부딪혀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해외는요. 이렇게 지나가다 어깨만 싹 스쳐도 I'm sorry. 미안합니다. Excuse m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한국 분들은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하다, 내지는 뭐 매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나가다 혹시 좀 스치거나 약간 부딪히거나 하면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호텔 이용할 때 유의사항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호텔은 미리 예약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예약만 해놓고 컨펌을 안 하시는 경우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의 예약 번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 호텔까지 갔는데. 그래서 예약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꼭 컨펌메이션 넘버를 받으셔야 되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해외 호텔은 대부분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혹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체크인 시간이 뭐 얼리 체크인이 되는 호텔이다. 그러면 뭐 새벽 일찍 도착했는데 밖에서 시간 보내다가 짐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3시에 들어가시는 거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리 체크인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빨리 호텔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텔 안에 들어가면 가운 있잖아요. 저희가 실내용 가운이 있거든요. 그 가운하고 슬리퍼가 비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고, 그다음에 호텔 가운을 입고 갑자기 복도로 나오시거나 로비로 내려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엄청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실내에서만, 자기 방에서만 쓰시라고 비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욕조, 그러니까 샤워 부스하고 바깥쪽에 다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외국은 대부분 바깥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샤워 부스 안에만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요, 모르고요, 욕조에 물을 계속 틀어놓고요, 그리고 막 거기서 샤워를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욕조 물을 끄는 걸 잊어버리고 잠깐 나오셨는데 그 욕조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하수구가 없으니까 카페트를 다 적셔버렸어요. 그런 경우 호텔에서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카페트값 비쌉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몇백 불을 내시고 오신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욕실 사용하실 때 바깥쪽에는 하수구 없다. 여기 욕조하고 샤워 부스에만 있다라는 걸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실제로 본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침에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셔요. 이제 이게 호텔 뷔페가 호텔에 비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니까 아침에 이제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죠. 아, 나뭐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여기 텀블러에다가 여기 호텔에 있는 커피 좀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거기 호텔에 있는 커피 메이커에서 막그 텀블러에 막 커피를 담거나 아니면 아, 요거 빵 진짜 맛있는데 요거 하나만 내가 가지고 이따가 여행 갈때 중간에 간식으로 먹어야지. 그렇게 가져가시는 경우 있어요. 막 이렇게 어디 이렇게 휴지 같은 데막 싸시거나 냅킨에 싸시는 경우 제가 봤는데요. 이거 호텔에서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뷔페에 있는 음식은 뷔페에서만 드시고 예, 가지고 나가시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얌체 같으신 분들 계신데, 예약을 하실 때는 흡연 룸이 아니라, 그러니까 흡연이, 금연 룸을 예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몰래 몰래 그 방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밖에 베란다에 나가서 몰래 몰래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 피시는 게 걸리거나, 혹은 담배 피면 본인은 모르시지만 벽지에 냄새가 사실은 다 배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2박 3일 묵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셨어요. 근데 룸메이드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면 청소비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비용을 또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흡연을 하시는 경우는 꼭 흡연 룸을 예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호텔에서 나가서 투어를 하는데 오늘은 수건도 좀 갈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좀 침대를 썼으니까 침대에 시트도 좀 갈아야 될것 같고 하시면 꼭 팁을 놓고 오셔야 됩니다. 뭐 1불에서 2불 정도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베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오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 방을 청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Do not disturb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태그 있는데, 실제로 꼭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방 청소하지 마세요.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 굳이 뭐, 청소할 필요 없고, 뭐, 수건도 뭐, 교체할 필요 없고 하면은, 그걸 방에다 이렇게 문고리 밖에 걸어놓고 가시면은, 청소 안 합니다. 예. 그때는 당연히 팁을 놓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국가별로 주의해야 할 행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도 여행을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절대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왼손으로 물건을 뭐 건네주거나 아니면 왼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유는요. 혹시 인도 사람들 손으로 식사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오른손으로 카레랑 이렇게 밥을 먹고요. 왼손으로는 볼일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왼손으로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아, 발은 굉장히 하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장난으로라도 뭐 발로 이렇게 툭 차는 행동을 하거나 뭐 발로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는 못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만약에 브이를 하실 때 이렇게 브이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이렇게 브이 하시는 건 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짓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영국 지하철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하철이라서요.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터집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알고 좀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여행하실 때는요. 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굳이 이렇게 식당 가서 뭐 팁을 주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는데 미국은 꼭 팁을 주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모 유튜버의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팁이 엄청 올랐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식사 비용이 뭐 100불이다. 그럼 한 10%에서 15%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18%에서 30%까지 낸대요. 그래서 뭐 100불짜리 식사를 하셨으면 거의 20불, 30불을 팁으로 내야 되는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 주게 되어 있고 이유는 물어봤더니 그런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어떤 서비스맨들이 급여를 굉장히 조금 받는답니다. 거의 최저시급 정도로 받는데, 그래서 이 팁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문화래요. 시스템이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팁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셨을 때, 벨보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짐을 내가 네 방까지 올려줄까?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스, 땡큐 이랬는데 올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팁을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짐을 딱 올려준 다음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받을 때까지. 예. 그리고 혹시 택시 타셨을 때 택시 비용이 뭐 15불 나왔다, 20불 나왔다, 택시에도 팁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한 그것도 20%? 뭐 15%? 이 정도는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keep the change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잔돈 가져. 이게 아니라 이걸 팁으로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은 택시가 특이하게 운전석의 옆자리를 못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거기를 막아놨어요. 이유는 사고가 너무 많이 사실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석 옆자리는 못 앉게 되어 있고요. 뉴욕을 가보시면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아크릴로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갖다 댈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이거, 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렇게 오케이라는 손짓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독일 사람들이 약속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0: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국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핸드폰으로 통화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하철에서도 통화하고 뭐 이러신 분들 꽤 있는데 일본에서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은 선물로 절대 칼을 주지 않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이니까 칼을 준다는 얘기는 거의 활복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칼을 절대 선물하지 않습니다. 요런 좀 해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좀 알고 가신다면 좀 즐겁게 해외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여행 시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6강 해외 레스토랑 멋지게 즐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LCD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병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주치.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3: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0: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1: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2: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치료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 연골이 어떻게 아픈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사실 다들 관심 있으실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항목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치료 얘기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약 드시라 그러면 아, 정형외과 약은 안 좋다고 먹지 말라던데요. 뭐 주사 맞으라 그러면 그 주사 몸에 안 좋다고 연골을 다 녹인다던데요. 맞지 말라던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고 저한테 전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 얘기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평생학교를 수강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급성기, 너무너무 아플 때 치료와 조금 급성기 지나갔을 때 치료.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겠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시면 너무 혼동스러워집니다, 치료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신데 이분이 방송에서 무릎 아프면 운동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봤어요. 너무너무 급성기 아픈 사람이 운동을 해요. 운동이 좋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반대로 급성기가 잘 지나서 많이 아팠는데 치료 잘 받고 좀 나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시고 살아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시고 계속 약을 먹어요. 관절염에 치료 약이라고 줬다고 나 다 낫는데 안 아픈데 계속 약 먹으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꼭 분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 그래프가 높아지는 게 통증이에요. 아픈 거. 너무 아팠다가 안 아파졌다가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병이 심한 분들은 계속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자, 이렇게 아플 때 치료, 좋을 때 치료가 있는데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팠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 다시는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요겁니다. 한 번 아플 수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아플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한 번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림처럼 자꾸 재발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른쪽처럼 재발되지 않고

한번 아파지만 그 다음에 관리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처럼 되셔야죠. 그래서 오른쪽이 되기 위한 방법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급성기, 갑자기 아파졌을 때에 대한 치료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약이에요. 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처방을 해드리려 그러면 동네 아줌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그약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자, 이런 분은 좀 나아요. 어떤 분이냐면 약 타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버려요. 그러니까 약은 진통제고 몸에 안 좋은 성분이라는 선입견들이 많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면, 자, 약도 크게 소염제와 진통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꼭 설명을 드려요. 소염제라는 거는,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퇴행성 골관절염. 이 염증에 대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소염제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은 따라서 줄어들어요. 자, 반면에 진통제는 염증 제거고 무슨 원인 제거 필요 없이 정말 통증만 감추는 약이 있어요. 그게 진통제입니다. 근데 이두 개를 섞어버리시니까 이제 혼동하시는 거예요. 약을 주면, 아이, 나 그냥 안 아픈 거를 감추기 위한 약을 주는구나. 그 얘기는 약을 먹다가 한 2주 뒤에 약을 그만 먹으면 100% 다시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염증이 생긴 급성기를 적당한 소염제를 잘 써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엔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파요. 염증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정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 소염제가 너무 장복 계속 오래 드시면 위장장애도 생기고 콩팥도 나빠질 수 있고 뭐 심장 기능, 심혈관계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먹지 않게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만 계속 먹는 방법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만은 급성기의 초창기에는 약은 너무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비용 투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사예요. 주사 종류가 요새 점점 많아져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사를 줄줄 외우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흔히 얘기하시는 연골 주사. 연골 주사라 그래서 연골을 직접 넣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연골과 연골 사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주머니 안에서. 그 물주머니 안에 일종의 윤활유, 또 쿠션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별칭으로 연골주사라고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성분을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친근하신 물질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 화장품에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인데 굉장한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요만한 구조물이라면 물을 이만큼 머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변에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큰 성분이에요. 히알루론산. 그게 연골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 활액이라고 하는 액체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무릎 안에. 자, 이게 나이가 들면 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점점 준다 그래요.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를 한 번씩 보충을 해주면 내 무릎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줘서 연골에 부담을 덜 주는 주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골이 반대로 얘기하면 연골이 멀쩡한 사람, 연골이 너무 좋은 사람 맞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뼈 주사.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그 주사 맞으면 뼈가 녹아, 연골이 녹아. 절대로 맞지 말어. 이런 얘기를 하는 주사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뼈에 맞는 주사가 아니고요. 성분이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흔히들 아시는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이게 별칭이 뼈 주사가 돼버렸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은 제가 이제 염증에 대해서 소염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현

0: 현재 존재하는 소염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염제예요. 스테로이드. 사실은 잘만 쓰면 너무나 좋은 최고의 약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반복해서 남용하면 실제로 무릎에다가 너무 자주 맞으면 연골 성분이 좀 변합니다. 변성이 됩니다. 좋지 않은 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 급성기, 막 갑자기 물이 차서 걷지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사하는 건 너무나 좋은, 효과 좋은 주사예요. 당연히 자주 드리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알아서 해드리니까 모든 주사가 뼈주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쭤보시면 되죠. 이 주사 뭔지. 그래서 연골주사는 자주 맞아도 되고 뼈주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주사.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절대 주사 맞지 말란 말은 아니라는 거. 그 주사가 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과 주사 또는 이제 물리치료를 했을 때도 계속 아프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주사의 대상도 안 되고 연골이 너무 심하게 깨졌거나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도 하게 되죠. 제가 첫 시간에 다리가 오다리로 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 오다리가 계속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다리를 교정하는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줄기세포. 실제로 줄기세포란 것은 연골이 없는 부위에다가 잘 사용하면 연골 재생이 되는 게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적당한 때, 나한테 필요할 때 쓰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그냥 오셔가지고 이래요. 저 줄기세포 놔주세요. 줄기세포는 주사가 아니라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이런 걸다 해도 아프고 더 심한 분들. 우리 그 단계로 치면 4기가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골이 재생이 안 되니까 인공관절을 하시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요두 가지 경우인데요. 사실 수술이 당장 급하지 않은데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자, 이런 경우는 수술
1: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목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의식 저하가 있다면 머리와 목의 손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함부로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거나 막 둘러 엎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119 신고를 하고요. 119 상황실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받은 구급대원의 도움을 통해서 이 경추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동하는 동안 경추 손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를 조치를 하고 그다음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머리, 가슴, 배, 목의 손상은 생명과 직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 부위를 부딪혀서 심하게 다친 경우다 하면 바깥에서 특별한 출혈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과 다리를 일컫는 이런 사지의 손상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하고 그 다음에 실혈로 인한 사망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단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절단만 해도 어마어마한 피의 양이 나오게 되죠. 이 안에도 세동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계에 끼거나 이런 손상일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건이나 옷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압박을 해도 출혈을 막을 수가 없다면 상부를 묶어서라도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출혈 자체가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붓거나 통증이 심한 부위가 생겼다면 가능하면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손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부목 등으로 고정을 해주는 처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상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기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실에 올 때도 그 기전을 알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 온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기전과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환자가 받은 충격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행자의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탑승자 교통사고, 아니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의 교통사고, 그다음에 차량 전복사고,

아니면 사람이 차량 바깥으로 튕겨나온 사고의 경우, 아니면 사람 쪽으로 20cm 이상 프레임이 밀려 들어온 그런 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한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가 자세히 진찰하고 검사를 조금 더 늘려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다 하면 119 구급대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송을 즉시 해서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고들도 있죠. 후미추돌이라든지 접촉사고, 이런 경한 사고의 경우에는 뭐 심한 통증이 없다면 응급실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육과 신경에 급격한 자극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고 당일보다 다음날에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놀라지 말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후미 충돌을 세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 머리랑 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 채로 머리가 위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휘플리스 인저리라고 하는데, 휘플리스 인저리를 받으면 목 주위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 과한 컨투전,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뭔가 뭐 손저림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응급실에 오셔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근육통, 뻐근함 이런 것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응급실에 오시지는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심하게 꺾였다 돌아와가지고 마비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림이 있다든지 이럴 땐 예의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목을 고정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입원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한 3일에서 5일 정도 치료를 받고 그래도 호전이 없는 통증이나 붓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말고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의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와 노인 환자들일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낙상이라든지 뭐 자살 목적의 낙상, 이런 경우는 당연히 119 구급대원의 도움이 필수일 테니까요. 일반적인 성인이면 그 기전과 통증 정도에 따라서 응급실 방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소아와 노인 같은 경우는 그게 잘안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호자가 그 기전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서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머리 쪽을 다쳤다면 머리를 다친 기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신을 잃고 넘어진 경우나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힌 뒤에 그 다음에 정신을 잃은 경우, 둘다 머리 CT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면서 정신을 잃은 게 관련됐다 그러면 응급실에 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잠깐이라도 경련이 동반되었던 경우, 아니면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경우, 아니면 낙상 자체가 체중이 실리는 기전으로 다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실렸다는 거는 우리 한 살, 두 살짜리 어린애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정도, 이런 경우라면 괜찮지만, 뛰다가 앞으로 넘어졌거나 아니면 어디 걸려 넘어져가지고 체중체로 쾅 머리부터 떨어졌든지 이런 거를 체중이 실리는 기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뇌 손상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사선에 위해가 있더라도 머리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아이를 재워서라도 찍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운다는 거는 약물로 재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친 뒤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셨다면 구역구토가 있는지, 어지럼증이 지속되진 않는지, 두통이 발생하거나 점점 심해지지 않는지를 봐서 이런 게 있다면 응급실에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뇌진탕 증후군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나 특히 말 못하는 유아나 영아가 머리를 다친 경우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 뭐 대화로는 증상이 확인이 안 되니까 머리 CT 촬영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보호자분들이 봤던 어떤 상황과 기전,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상처나 경련,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경우는 당연히 아이를 약물로 재워서라도 CT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지만, 그 외에 아이의 키보다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바닥이 쿠션이 전혀 없는 딱딱한 곳에서 떨어진 경우, 또한 가지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머리 CT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아나 영아는 CT실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이 2, 3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우는 약물을 사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먹는 약물도 있고 주사 약물도 있는데요. 이 재우는 약물은 관장하는 약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하에 쓰게 됩니다. 근데 자주 쓰는 약물이기는 하지만 환아에 따라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서는 너무 깊게 잠이 들면서 호흡까지 떨어져서 산소를 잠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두세 시간 응급실에서 대기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경우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인 환자가 낙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퇴골절이 있습니다. 꼭 낙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다공증이 워낙 심하게 진행이 되신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대퇴골절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뼈의 그 밀도가 낮아지니까 쉽게 부러지면서 발생하는 골절이죠. 뭐 어떻게 다치셨냐 물어보면 침대에서 떨어졌다, 뭐 길에서 넘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주저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노인분들에게는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이 또한 문제는 뼈가 부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여러 질환들이 동반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신마취를 견뎌서 수술을 할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심폐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여차저차 어렵게 수술을 마쳐도 재활 과정에 들어가면서 평소 기능처럼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지내면서 여생을 보내시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수술 전후 과정에서 장기간 누워 지내야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이 있습니다. 폐렴이라든지 욕창, 심근경색, 뇌경색, 폐색전, 뭐 요로 감염, 뭐 이런 여러 질환들이 가뜩이나 위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노인분들이 이제 주저앉다가 더 이상 못 일어난다 이러면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체중을 실어가면서 지내시는. 이게 앉아서 지내다 보면 또 누워서 지내다 보면 이 뼈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이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수 있을 때 꾸준하게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 골절 예방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외상과 교통사고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6강에서는 환경응급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에 물렸거나 아니면 등산과 관련해서 다친 과정이거나 아니면 화상에 의한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물고기의 특성들을 알아보면서 물고기를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다른 반려동물과는 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물속에 산다는 점이죠. 물속은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압, 농도, 호흡, 먹이활동 등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우리 집사님들이 마치 강아지에게 잘해주듯이 물고기들에게 잘해주다 보면은 오히려 물고기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자, 오늘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분야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물고기들은 뭘 먹고 살까요? 우리가 키우는 작은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야생에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동물성 먹이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먹어둬야 된다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깨어있는 내내 먹이 활동을 하고 사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보이죠.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물고기가 배가 고픈 것 같다면서 계속 사료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랑은 사실 물고기를 죽일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 수천 마리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고기가 굶어 죽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폐사의 대부분은 먹이를 많이 줘서예요. 먹이를 많이 주면 배설량이 많아지면서 물고기들에게 해로운 암모늄의 발생 속도가 더 빨라지고 물고기들의 폐사율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요. 그리고 어항 세팅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 사료 외에도 물고기들이 먹을 게 많습니다. 바로 조류죠. 쉽게 얘기하면 물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조류는 자연계에서 물고기들의 식물성 주식입니다. 자, 그럼 사료는 어느 정도 줘야 되나? 기본적으로 어종을 떠나서 하루에 한 번 준다고 가정했을 때 15초에서

20초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만 주세요. 사료를 준지 20초가 넘었는데 먹이가 여기저기 남아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도라면 물고기들에게 위험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이틀에 한번 준다고 하면 30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온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키우는 화려한 물고기들은 모두 열대 지방에서 온 열대어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 열대어들은 수온에 굉장히 예민하죠. 사실 절대적인 온도에 예민하다기보다도 수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에서 환절기에 특히 물고기들이 많이 폐사하곤 하는데요. 낮에는 수온이 30도였다가 밤에는 18도까지 떨어지는 환절기에 물고기들은 계절성 질병에 걸리기 아주 쉬워요. 대표적인 계절성 질병으로는 가을철 백전병과 봄철에 솔방울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온 유지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값은 25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2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이 정도의 수온에서는 어떤 물고기나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집안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수중 히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중 히터기를 추운 겨울이 되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되기 전 9월달 가을부터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들은 절대적인 수온보다 하루 만에 갑자기 변하는 온도를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환절기가 오기 전에 9월 정도 수중 히터를 설치하시고 완전히 날이 풀리는 5월 정도에 빼시는 것이 좋아요. 참, 그리고 히터는 어항 크기에 따라 맞는 규격을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 전에 잘 확인하세요. 자, 먹이 주기와 수온 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편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고기들은 자연계 먹이사슬에서 상당히 약체에 속합니다. 새끼 물고기들이 약 100마리 정도 번식한다고 가정하면 성어까지 자라는 물고기는 5마리도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천적이 많은 환경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우리 물고기가 예쁘고 귀여우니까 자꾸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어항 레이아웃도 한번 바꿔주고 싶고 그렇지만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대한 포식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항을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진동을 주는 행동은 물고기의 세상을 흔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물고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점차 면역력이 감소하게 돼요. 면역력이 감소하면 사람처럼 질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도 어항에 들어간 지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 아, 이곳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곳이구나. 앞에 돌아다니는 저 거대한 존재는 포식자가 아닌 먹이를 주는 사람이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오면 어항 앞으로 막 헤엄쳐 나오기도 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키우던 봉춘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집에만 들어와도 어항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봉춤을 추듯이 고개를 막 흔들어대던 물고기도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렇게 적응된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지나친 관심이나 잦은 어항 환경 변화는 자제하시는 게 물고기를 아프지 않게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항에 별도 조명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어항 안에는 수초가 있는 경우에는 수초의 성장을 위해서 조명이 필요하고 꼭 수초가 없다 하더라도 미세 조류나 미생물들도 빛과 상관합니다. 또 빛은 물고기들에게 낮과 밤의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조명은 흰색 LED 조명이면 좋습니다. 흰색은 조명 쪽에서는 주광색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파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초들에게 풍성한 영향을 제공하고 물고기들의 원색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조명의 시간은 너무 많이 켜주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켜주시는 게 좋아요. 4시간을 넘어가면 이 조류들이 증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조명을 꺼서 깜깜한 밤처럼 해주면 물고기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잡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해야 건강한 건 사람이나 물고기나 마찬가지죠. 참, 그리고 어항을 창가에 두어서 자연광이 비추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야간 수온 차이예요. 낮에는 자연광 때문에 수온이 높게 올라갔다가 밤에 뚝 떨어진다면 물고기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죠. 사람도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물고기도 특히 환절기에 질병이 참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조류의 증식입니다. 자연광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조류들이 아주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요. 어항 한쪽 벽면을 새파란 이끼들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가능한 한 자연광이 들지 않는 곳에 어항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항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처음 물고기 기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아니 하신 질문으로 어항에 물이 증발하는데 무슨 물로 보충을 해야 할까요? 수돗물을 받아놓고 3일 정도 지난 물로 넣어주거나 작은 어항이라면 생수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정수기 물은 어항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정화가 된 물이라서 비추천드렸고요. 다만 물을 넣어줄 때 히터를 설치한 어항의 수온과 같은 온도의 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죠? 물고기는 수온의 변화를 매우 싫어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수면에 기름 같은 게 떠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수면에 기름 같은 것이 뜨는 것을 유막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어항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막은 수중에 있는 양분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많은 양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막이 많아진다는 건 내가 어항의 여과력에 비해서 많은 사료를 주고 있거나 또 너무 많은 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개체수와 급여를 줄여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막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항 전체를 덮었다면 물속으로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종이컵 등으로 좀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어항에 이끼가 생겼는데 어떡하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끼라고 부르는 것은 조류입니다. 이 조류의 종류는 무척 많은데요. 대부분 그냥 놔둬도 물고기 생명에는 크게 상관없는 조류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어항을 만드시는 이유가 물멍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조류가 씨알을 가리니까 많이들 제거하세요. 이 조류는 사실 어항 물과 생물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들이 야생에서 주식으로 섭취하던 식물성 먹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항에 조류가 생기면 참 반가워요. 그래서 저는 갈색 조류든 녹색 조류든 어항의 벽면 정도만 제거를 해주고 바닥재나 구석물에 생기는 조류들은 자연스럽게 두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물이 점점 노랗거나 갈색이 되어 하시는데 어항을 6개월 이상 유지하다 보면 물이 누런 갈색빛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탄닌이라는 성분이 물을 갈색이 되게 하고 이런 현상을 블랙워터라고 합니다. 이물 색깔 때문에 물고기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몇몇 물고기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물질이기도 하고 물생활 좀 하신 분들 중에는 이 블랙워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지만 혹시 나는 투명한 물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 물갈이를 한 두세 번 정도 해주면 다시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블랙워터는 천천히 녹는 물질이라 다시 물이 갈색이 되려면 몇 개월은 걸립니다. 네, 여기까지 물고기의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많았으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료는 적게 주면 줄수록 물고기가 오래 산다. 수온은 25도 정도가 적당하며 수중히터를 설치해 유지할 수 있다. 물고기들은 스트레스에 예민하니 어항에 적응할 때까지 지나친 관심은 좀 줄여주자. 조명은 하루에 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어항에 생기는 여러 변화들은 물이 스스로 정화력을 갖추기 위해 생기는 노력의 일환이니 너무 놀라지 말고 기다리자. 이것들만 기억해 주셔도 물고기를 건강하게 기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물고기 기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어항 청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해서, 물고기 키워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0: 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3: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3: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2: 꿀리.
13: 네.
12: 오. 깔라말라이꿈. 40kg.
13: 와.
14: 와, 진짜 장인들이다.
13: 오?
14: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15: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4: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개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0: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

0: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수의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수의근은 내장근육, 심장근육,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수의근은 뼈대를 이루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호흡근육은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수의근에 의해 불수의근의 건강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은 지근이라는 근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들로 힘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은 힘은 강하고 빠르지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없어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력 향상이 주로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력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약 3개월 이후가 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면서 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대략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성분이 개선되고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따라서 운동 초반인 대략 3개월 이전에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벨트나 옷의 사이즈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이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작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에 초기에 하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할 때 혈압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었을 때 얘를 단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령을 내릴 때를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신장성 운동은 점프, 줄넘기를 하는 동작이 신장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신장성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통증이 생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근육통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통증이 부상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근육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됩니다. 부상은 운동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스트레칭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부상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바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증의 위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절 주변은 부상 가능성이 높지만 근육 주변은 근육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통과 관절 부상을 이해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육통과 피로를 회복하는 근막 이완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 폼롤러와 스트레칭 매트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이 폼롤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 신전 폼롤러를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위쪽에 두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폼롤러 위로 넘어갈 때 시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추라고 하는 목이 자꾸 신전이 돼서 우리가 늘리고 싶은 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로 오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면요, 우선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호흡 조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시선이 본인의 무릎을 쳐다봅니다. 쭉. 그러면서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오시고요. 고정되는 위치까지 최대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호흡을 계속 뱉어주셔야 등이 늘어납니다. 저희 트레이너도 처음엔 바닥에 편하게 닿았지만 지금은 덜 닿게 되거든요. 이유는 목과 허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등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등을 펼 수 있고요. 그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북목이 해결됩니다. 자, 제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자, 목표는 양팔 벌리시고 호흡으로 갈비뼈 닿고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 양팔이 지면에 닿으면서 뒤통수까지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동작에서 팔과 머리가 바닥에 잘 닿는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대로 눕습니다. 네, 시선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등과 어깨가 펴지면서 상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후. 팔이 뒤로 넘어갈 때 가슴과 어깨 쪽이 단단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셨거나 또는 직장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집으로 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날 목과 머리 위쪽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자 빼서 앞에다 두시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무릎으로 폼롤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는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가슴에 댑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같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안 닿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둘. 폼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무릎을 꽉 눌러서 폼롤러랑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후. 오른쪽에 등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길게 뱉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코어가 약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흡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댄 상태로 오른쪽 어깨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유연성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을 향해서 네, 팔이 내려가도록 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90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이 가면 안 되고요. 등 뒤가 먼저 가고 손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고 시선은 손끝 봐주시고요. 호흡과 함께 손은 밑으로가 아니고 측면으로 멀리 물건을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이 동작도 좌우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회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유연

활동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력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몸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향상되죠. 그런데 간혹 이 유연성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 발을 벌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에 붙이는 동작인데요. 이 가슴이 바닥에 붙어야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이 바닥에 붙게 되면 근육의 유연성이 너무 늘어나서 관절이 헐거워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을 통해 깨달은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의 운동입니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과사용으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강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균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앞뒤, 좌우, 상하의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략 10% 이내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요. 부상의 위험도도 줄어들어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유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트에 엎드려 주시고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차렷, 네, 손등은 지면을 가게 하고요. 이마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통은 30cm 이상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의 근력과 유연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30cm 미만이 되면 유연성과 근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손을 네, 어깨 앞에 두시고요. 천천히 밀어서 네, 시선은 아래로 보시고 등을 위쪽으로 펴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차렷. 네,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대로 10번 하실게요. 이때 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이 만나는 요 중앙 지점입니다. 보통은 구분등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닌 양쪽 견갑골이 모이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 한번 보면서 일어나 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서 주의하셔야 될 동작입니다. 내리시고요. 올라올 때는 처음 있던 위치를 바라보면서 뒤통수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게 할 때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지금 보면 무릎이 완전 펴진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을 준 상태로 일어나면 몸이 곧게 펴지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하체 운동의 종결자입니다.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유는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 모두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 아령이 있다면 아령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작은 생수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은 균형을 잡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밀어서 엉덩이에 체중을 받고 엉덩이로 밀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로 밀고 앞쪽 허벅지로 같이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등은 판판하게 곧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살짝 떼고 합니다. 천천히 뒤로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혹시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발을 빠르게 땅에 대어야 합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요.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로 일으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대로 일으켜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너처럼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숙여지는 그 각도만큼 시선도 같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운동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관절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인대 손상, 골절, 연골 손상이 근골격계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연골 손상은 관절염을 일으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다르지만 통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고 통증이 회복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연성의 정상적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지지 및 움직임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목을 다치고 통증과 유연성, 근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쩔룩거린다면 체중 지지와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치기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 또는 정상적인 계단 보행 또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일상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합니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얼음 찜질을 합니다. 얼음 찜질은 부상 부위를 대략 10분에서 20분 사이, 작은 관절은 10분, 큰 관절은 20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인데요. 부상당한 부위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서 우리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부종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고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부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핫팩도 있으실 거고 냉팩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 찜질은 부상 직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그 3일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 운동 전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 찜질을 하면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증 지수 0은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 지수 1에서 3은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 지수가 4에서 7 정도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통증에 대처하게 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옆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닿으면 유연성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고관절이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 스트레칭으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요. 네, 무릎이 당기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지 않게 힘을 주어서 가슴을 바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당기면서 호흡은 후 뱉어서 동체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후 깊게 뱉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대략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 40초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 당겨서 후. 고관절이 딱딱하게 되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관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해보시고요. 잘 가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더 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에 관련된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 선수, 일반인, 발목이 엄청 딱딱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어서 또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목이 딱딱해지면 우리 전신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자, 발목의 유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한번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에서 대략 주먹 하나 정도를 네, 이렇게 대보시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발끝으로 진행하면서 폼롤러를 닿아주면 정상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한번 닿아주시고요. 이때 닿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폼롤러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이 폼롤러나 벽에 닿는다면 내 발목의 가동 범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가다가 멈춘다면 그거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칭은요.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양손을 네, 무릎에 이렇게 기대주시고요.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아킬레스와 종아리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해주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발목에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보시면 좌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위치를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의 예방,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다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은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 않은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무릎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든 관절은 뇌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

0: 약한 운동 동작으로 통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맨넬은 맨넬의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관절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관절 기능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체의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근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팔을 펴게 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육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공간은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에 보상작용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앉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보상작용입니다. 우리의 왼쪽 고관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앉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의 부담은 커지고 한쪽의 부담은 없어지면서 자동차에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듯이 우리 근육도 그렇게 마모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체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 패턴 검사와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직선 런지를 통해서 하체의 움직임 패턴을 테스트하고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발끝의 뒤꿈치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터치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 하체의 근력,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테스트해서 잘 안 되는 쪽은 유연성이나 근력,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끝에 천천히 닿았다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 뒷무릎, 뒷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잘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이 보이거나 몸통이 틀어지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좌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역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몸통은 곧게 유지해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춰서 올라오시고 점차적으로 뒷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런지가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더 좁힙니다. 골반보다 조금 좁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네, 발, 무릎을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 양쪽 무릎, 내 몸통이 전방을 계속 향해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세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뱉습니다. 코어를 좀 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두 호흡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하나. 한 번 더. 둘. 좋습니다. 이 런지 동작이 중량을 많이 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을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의 패턴을 검사할 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양발을 일자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양발을 일자로 해서 런지를 할 때 중량을 많이 들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부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추어 관절의 건강함을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뭐야 이거 깜짝.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백팔찌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1: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2: 아, 괜찮았죠.
3: 산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2: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 한 달에?
2: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5: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파이폴.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에 빵만이 탑이지. 산에

0: 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폐하, 방통황제가 오셨습니다.
1: 그 영감이 갑자기 왜 나 어디 갔다고 해요?
2: 다 들었어? 아무리 안 반가워도 그렇지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오랜만이야. 빈말이라도 인사도 안 하긴가 신통.
1: 아, 인사는 무슨.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웬일이야.
2: 손님인데 차 한 잔도 없나?
1: 뭔 말을 하려고 뜸을 들여?
2: 요즘도 인간계로 가는 통로는 잘 지키고 있나?
1: 갑자기 뭔 소린가?
2: 말을 더듬는 게 수상한데?
1: 그게 얼마 전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간 일이 생겼는데.
2: 뭐야? 뭐하고 있었길래 그런 일이?
1: 넘어간 자를 찾고 있으니 곧 찾아서 데려올게요.
2: 그래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주니 나도 고백할 게 있네.
1: 고백?
2: 사실 인간계로 넘어간 게 우리 공주, 내 딸이네.
1: 뭐라고? 인간계로 넘어가는 건 금기인가 몰라?
2: 그렇지만 우리 공주도 황제가 되려면 인간계가 어떤 데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닌가?
3: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만나서 반가워.
2: 조용히 살펴보고 돌아올 걸세. 그리고 사고 안 나게 이 친구들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게.
1: 인간계 경찰도 보내놓았단 게요? 아이고.
2: 만약을 위해서야.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네.
1: 사고 안 나게 관리한다며 뭔 사고를 친 게야?
2: 진짜 사고 뭉치가 인간계로 넘어갔어. 이 녀석이야.
1: 어? 얜 또 뭐야?
2: 문양이란 녀석이지.
4: 문양은 못 말려.
5: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3: 난 써니야.
6: 선계에서? 내가 통로를 지켰는데 어떻게...
5: 그건 비밀이야.
3: 공주님을 보호하라는 폐하의 특별 지시가 있었어. 이야기 들었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6: 공주님? 누가?
3: 누군 누구겠어? 응? 황제가 되기 전에 인간계를 알아보기 위해 넘어온 거야.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7: 여기 있는 동안은 들키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해.
3: 아, 알았다고.
5: 근데 문제가 생겼어.
6: 사고를 친 거야?
3: 무슨 얘기야?
7: 선계에서 문제아가 넘어왔어. 빨리 잡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6: 왜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이 많아?
3: 왜 나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6: 응? 어? 심아!
8: 분명히 저쪽이었어.
7: 뭐가?
8: 큰 고양이 같은 게 뛰어갔다니까. 포근아, 너도 봤지?
9: 뭐?
7: 아무것도 없는데.
8: 분명히 봤는데.
7: 그만 돌아가자.
8: 이상하네. 분명히 봤는데.

0: 그만해.
1: 난 갈게.
0: 응, 안녕. 왜? 아빠!
2: 어?
0: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3: 응. 냉장고에 간식 있으니까 꺼내 먹어.
0: 네. 다녀오세요.
2: 그래.
0: 들어가자.
4: 거참. 선계 형사들이 와 있는 건 몰랐뱅. 걔들만 아니면 내가 인간계를 금방 꿀떡할 수 있는데.
5: 거기서 뭐해요? 위험하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요.
6: 어머, 위험해요.
4: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5: 그쪽한테 하는 말이에요.
4: 나?
6: 위험해요.
7: 누군가 있어.
4: 난 괜찮아요.
5: 일어난다.
6: 조심해요.
5: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4: 이렇게 날 걱정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밀리리요. 아하! 이건 뭐냐? 짜잘하네.
5: 내 휴대폰.
1: 나타났어. 가자.
8: 선기의 반응이야. 가봐야겠어.
1: 나도 같이 가.
8: 안 돼. 넌 집으로 돌아가.
1: 왜?
8: 넌 아직 인간계를 잘 몰라서 도움이 안 돼. 간다.
9: 기다려.
8: 아잭.
9: 뭐야?
8: 빨리 출발해.
1: 가자.

0: 가까워지고 있어. 근처야. 저기다.
1: 아라뇨. 아자. 난 뒤쪽으로 접근할게.
2: 쏴라 쏴. 쏴라 쏴.
3: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뭘 보여드려야 하냐?
4: 위험하니까 내려가라고요.
3: 아, 주체할 수 없는 인기야.
0: 야!
3: 에? 뭐냐? 응?
0: 거기서 그만 까불고 이리 와.
3: 응? 에? 아우 깜짝이야. 또 너냐?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5: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4: 그 사람 좀 구해주세요.
0: 선계로 돌아가.
3: 응? 선계로? 치라 밀리리야.
0: 하자.
3: 뭐냐? 쑥스럽네. 그래도 응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 네, 내일 조성신 피아니스트와 인터뷰 약속이 있습니다. 기사는 내일 저녁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지?
0: 밀리리야!
6: 어?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7: 어?
6: 저쪽에 좀 세워줘요. 어,
7: 네? 무슨 일이야?
6: 무슨 일이에요?
4: 잘 모르겠는데 영화 찍는 것 같아요.
3: 밀리리야! 실력이 제법 있네. 그렇다면 뭐냐? 아자자자자!
1: 멈춰!
3: 넌 또 뭐냐?
1: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3: 해치? 문은 안 지키고 왜 여기 있냐?
8: 어? 여보세요?
0: 윤호야!
8: 어?
0: TV 뉴스에서 신기한 게 나와.
8: 신기한 거 뭐?
0: TV 켜보라고!
8: 아이, 알았어. 뭔데 난리야.

0: 지금도 인형탈을 쓴 사람이 위험한 소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지붕 위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1: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0: 어,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2: 저건
1: 뭐라고? 잘 안 들려. 지지지지지지. 해치야.
3: 또 나타났네. 아, 정말 형사고 수문장이고 왜 날 쫓아다니냐고?
4: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5: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선교로 돌아가.
3: 싫어? 리리리야. 가자. 비행량 계속해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닐리리야. 거참 미꾸라지처럼 잘 도피하네. 응?
6: 아직도 이러고 있네.
4: 어?
6: 벌써 잡았겠지 했는데.
4: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5: 주차하고 바로 온 거야.
3: 뭘 쉬고? 니네 싸우다 말고 뭐하냥?
5: 넌 내가 상대해 줄게.
6: 아니야. 쟤는 우리 둘이 처리할게.
4: 그냥 한 번에 하자.
3: 왜? 둘이 같이 덤벼보게?
6: 알레리요!
4: 알레리요!

0: 날아가네.
1: 이봐! 애를 잡지 않고 저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해?
2: 저렇게까지 날아갈 줄은 몰랐는데.
3: 오랜만에 힘을 쓰다 보니까 힘 조절이 잘 안 되네.
1: 피해! 아라리오!
4: 아무도 없는데?

0: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물러서지 못해! 이 특...

가족들의

이쪽으로 다

또 뭐야? 곰 안녕? 곰아, 우리 낚시 가자. 앨범이네? 와,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아,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쉬는 거야?

어디 있어? 저기 봐! 화산! 화산이라니까! 봄아, 화산! 화산이 바로 저기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와, 이제 진짜 모험이다. 그럼 이제 뭘 할까?

0: 차례 배가 있는 콩지레빗 키즈 펜션.
1: 맛있게 먹자.
0: 콩지레빗 키즈 캠핑.
2: 와, 재밌었다.
0: 콩지레빗 행복한 오리지 원앤원.

0: 배고네, 배고네.
1: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사.
2: 잠이 안 와.
1: 아, 그럼 그냥 깨어 있어. 아님 자도 되고.
2: 잘까? 말까? 잘까? 말까? 둘 다 할 순 없네.
3: 가네.
2: 안 돼, 안 돼. 너희 둘은 안 돼. 사는 바로
3: 2 더하기 2. 넌 나처럼 생겼다. 난 너처럼 생겼네. 똑같은 이야. 그럼 무정의 쌍둥이. 예. 깃털 두 개가 두 쌍. 그렇다면 간질간질 타임. 하나 둘 하나 둘 간질간질 간질간질.
4: 오, 방금 누구야?
3: 누가 아니라 누구들이지?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완전 재밌다! 우리 또 해보자! 예! 얘를 보니까 누가 떠올라, 친구야? 그게 누굴까, 친구야? 간질간질! 간질간질! 어? 나잖아! 둘이야! 쌍둥이의 쌍둥이! 쟤랑 나랑 너까지 이가 너무 많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 2도 두 개, 1도 두 개. 이제 그만 사라져 줄까? 예. 하나, 둘, 재밌겠는데? 우리도 해보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어? 우리는 무정의 쌍둥이. 도망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4: 얘들아, 우리 하나로 합치자. 1 블록 하나. 2 더하기 1은 바로
3: 2. 2는 1이 두 개.
4: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3은 1이 3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2: 4. 4는 1이 4개.
5: 걔들 어디 갔어? 그 무시무시한 쌍둥이들 말이야.
3: 난 아니야.
6: 왜 이렇게 시끄러워?
4: 무적의 쌍둥이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6: 지금 어디 있는데?
2: 사실 그게 말이야, 걔들이 만든 거야.
6: 걔들이 뭘 만들었다고? 빨리 말해봐, 사.
2: 아니, 걔들이 날 만들었다고. 걔들은 내가 만들고, 걔들이 만든 게 나야.
3: 어?
2: 내가 무적의 쌍둥이라고. 나는 일이 네 개지만 사실 이가 두 개이기도 하잖아.
3: 너무 재밌다.
2: 4는 바로
3: 2 더하기 2. 무적의 쌍둥이.
7: 아! I'm red! I'm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an use my bus pass. Two. Where are we going?
1: Oh!
2: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3: 저 중장비들 좀 봐.
4: 정말 멋져.
2: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봤는데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고뚜은 사실 수소에 담긴 고뚜기였었지! 어?
4: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알랑문제팩 메이커! 알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문제팩이 와글와글! 빨랑빨랑! 쫀득쫀득! 문제팩 하우스에 쏙! 알랑문제팩 메이커!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라!

0: 난 한글 용사 대용 사.
1: 하! 난 한글 용사 종용사.
2: 하! 우와! 아 용사님의 뿅망치랑 이 용사님의 태극봉 이 왜 나왔지?
0: 하하, 그건 내가 알려주지. 나와라, 오늘의 한글!
2: 응? 미음, 미을? 저게 뭐야?
1: 아, 참. 아가 빠졌잖아. 내가 알을 쓰지! 뿅망치로 아!
2: 아하! 미음이 아와 리을을 만나 말!
0: 잘 익었어. 오늘은 나 댕용사가 말의 중요성이 담긴 속담에 대해 알려주지.
1: 하! 무슨 소리? 이 동용사가 알려주지.
2: 오호, 오늘도 대결인 건가?
0: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해주지.
3: 하, 진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0: 옛날 마차반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했지.
3: 곱등아! 곱등아 어딨냐!
1: 자요 가! 아 자요!
3: 너는 물을 한강에서 떠왔니? 어? 왜 이렇게 굶죠? 누가 곱등이 아니랄까봐.
1: 도련님! 제 이름은 곱고 단정하다는 뜻의 곱단! 곱단인데 왜 자꾸 곱등이라고 하세요?
3: 너 지금 양반한테 대드는 거니? 맨날 놀궁리에 밥만 축내지 말고 낙엽 쓸어! 낙엽 쓸어! 내 집 같이!
1: 진짜...
3: 아유, 진짜...
0: 마차반에겐 어릴 적 친구 최임봉이 있었는데
4: 곱단아! 잘 지냈느냐?
5: 네, 임봉 도련님. 잘 지내셨죠? 오셨어요? 참 그만.
3: 아, 참나. 저건 맨날 나한테 대들면서.
4: 아, 진짜. 어허, 저거라니. 자네,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3: 아니, 뭐 어때? 내가 양반인데.
4: 어허, 아무리 신분이 달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3: 아, 착한 저건. 어서 들어가세. 최인 뻥뻐라봉 뻥뻐라봉 선비.
4: 에이그 애도 아니고 아직도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3: 아 왜? 이름이 임봉이니까 인 뻥뻐라봉 뻥뻐라봉 선비 재밌잖아. 가자고. 아유 낙엽을 왜 안 쓰고 가는 거야 정말.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데.
6: 아이 고기 사세요.
0: 하루는 두 친구가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왔지.
3: 아, 날씨 좋다. 짜증나게.
4: 김서방 잘 있었는가?
6: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4: 명절이 코앞이라 바쁘지?
6: 아주 눈코 뗄 새 없이 바쁘구만요. 아이 그래 고기 사러 오셨습니까?
3: 아이 참. 그럼 고깃집에 고기 사러 왔지. 내가 과일 사러 왔겠나? 길이 길이 길동아. 냉큼 고기 한 근 썰어서 내 앞에 딱 갖다 놓거라.
4: 김서방, 나도 제사상에 올릴 좋은 고기 한 근만 부탁하오.
6: 예예예. 예, 예. 얼른 썰어드리겠습니다요.
3: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예, 예. 아유, 참 진짜.
0: 이렇게 두 친구는 똑같이 한 근씩 주문했는데
6: 고기 나왔습니다요. 자 이건 마차반 선비님 거 그리고 이건 최임봉 선비님 겁니다요.
3: 아니 길이길이 길동이 놈아 지금 장난해? 내 고기는 왜 저렇게 자꾸 볼품이 없는가? 어? 뭐 하자는 거야?
4: 그러게 김서방 왜 이렇게.
6: 아하 그건 우리 마 선비님 고기는 길이 길이 길동이 놈이 썰어서 이렇게 작은 것이고 우리 최 선비님 고기는 김 서방이 썰어서 이렇게 큼지막한 것이지요.
3: 뭐 뭐냐?
4: 아니 자네가 김 서방에게 크게 한방 당했구만.
3: 길이 길이 길동 놈이?
4: 김 서방에게 뭐라 할 것 없네. 그래서 내 누누이 속담 문제를 내지 않았나.
7: 속담 문제?
0: 최인봉 선비가 낸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는 말이 고와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올 때 예쁜 말을 탄다.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거 아니야?
1: 하, 이번에 말은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 같은데?
2: 아하! 그럼 정답은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0: 정답은 마차반 선비가 알려줄 거야!
3: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4: 그래, 말을 예쁘고 곱게 해야 상대방도 말을 예쁘게 한다는 뜻이지.
7: 으흠, 거친 말이 오면 제 칼도 마음이 옹졸해지고 따뜻한 말이 오면 제 칼도 넉넉한 인심을 쓰지요.
3: 아, 그래서 곱다리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나한테 공격적이었나?
4: 하잉, 그걸 이제 알았나? 나도 이제 지켜보겠네. 그런 의미에서 김서방에게 사과하게.
3: 아, 알겠네. 김서방, 내가 미안하오.
7: 예. 아이고, 아유, 이런. 따뜻한 사과를 받으니, 아유, 제 칼이 넉넉한 인심을 쓰려고 저절로 움직이네요. 짜짜, 여기 더 있습니다요.
3: 아이고, 고맙네. 아, 이거는 무슨 데가?
7: 아, 이거 쓴데.
0: 그날 이후로 마차반 선비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대.
2: 맞아.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 그래서 거칠고 못된 말보다 예쁘고 고운 말을 써야 돼.
1: 하! 그럼 내가 더 재미있는 속담 이야기를 알려주지.
0: 더 재밌진 않을걸?
2: 하! 재밌거든. 상대용사끼리 왜 싸우는 거야?
1: 옛날에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며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못된 사또가 있었어.
2: 박서방, 세금이 얼마나 밀린 거야? 빨리 안 내!
8: 이방! 아니, 그 우리 골착한 백성에게 왜 화를 내는가? 그 세금을 안 낼 기회도 있지 않은가?
2: 아하! 착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기회! 당첨되셨습니다!
4: 당첨요?
8: 그래.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만 가지고 오면 밀린 세금은 내가 싹 없애주지.
4: 정말요? 뭐를 갖고 오면 될까요?
8: 아주 쉬워. 내일까지 새끼를 뵌 황소를 데리고 오게.
4: 황소는 수컷인데 어떻게 새끼를 뵈나요?
8: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내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네 전 재산은 다 꼬야 내 꼬야.
4: 사부님.
8: 내일까지.
4: 이거 말이 되냐?
1: 박서방에겐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는데
4: 그냥 다 뺏어가겠다는 심보지. 이를 어쩌냐?
9: 그 못된 사또. 옛말에 얘는 이, 눈에 눈, 말에 말, 이런 말이 있죠.
4: 처음 들어보는데.
9: 아이, 그 터무니없는 말에는
10: 터무니없는 말로 맞서면 돼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4: 이거 어떻게 가? 아들아! 아들아! 아휴, 제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8: 아니 왜 네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네가 온 것이냐? 아니, 그리고 새끼를 뵌 황소는?
10: 아버지가 꼭 오시려고 했는데 어젯밤...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시더니...
4: 아이고, 왜!
10: 아버지!
9: 제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10: 뭐? 꼭 오시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드셔서.
8: 애기! 네 아버지가 남잔데 남자가 무슨 애기를 낳는단 말이야?
2: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10: 아, 그래요? 아, 그럼 황소는 수컷인데 수컷이 새끼는 어떻게 뱁니까? 아, 그건 말이 됩니까?
8: 똑똑한데?
5: 똑똑한데 건방져.
11: 아들에게 당한 삿도는 일단 아들을 돌려보냈지.
8: 똑똑똑똑해.
4: 삿도가 할 말을 이겼겠구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잘했어. 아이, 말 한마디로 해결을 하고 오다니.
10: 아이,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4: 그래. 그 속담이 있었는데.
10: 아, 이 속담이요?
11: 여기서 문제! 이 속담은 무엇일까? 1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천냥빚도 갚는다.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12: 근데 1번은 따그닥따그닥 말이잖아. 지금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13: 2번도 아니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맞잖아.
12: 그럼 정답은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11: 딩동댕.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엄청난 빚도 갚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야.
8: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11: 그런데 화가 난 삿도는 또 박서방을 불렀어.
8: 그 내가 지난번에는 말이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번엔 산딸기는 어떤가?
4: 산딸기요? 산딸기 정도 뭐. 잠깐. 지금 눈이 엄청 내린 겨울인데 산딸기가 어딨어요?
2: 아이, 열심히 찾아보면 겨울에 난 산딸기도 있지 않겠는가?
8: 산딸기. 참, 재미죠?
2: 아이, 말 안 하게요.
8: 재미죠?
4: 이를 또 어쩌냐. 한겨울에 산딸기를 찾아 나설 수도 없고.

0: 이렇게 나오신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또 해결하고 올게요.
1: 하, 이 녀석이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
2: 아, 왜 오라는 네 아버지가 안 오고 네가 왜 또 와?
0: 사또님께 꼭 산딸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3: 아버지는 눈이 쌓인 산에 산딸기를 찾으러 가셨죠.
4: 춥고 발신이고 산딸기를 찾아야 되는데.
3: 산딸기를 찾다 독사에 물려서.
0: 지금 몸져 누우셨습니다.
1: 아, 그래?
2: 아유, 어째. 아, 상태는 어떻고?
1: 아유, 제 상태는 너무 아탕이다. 잠깐! 아니,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한겨울에 독사가 있다고?
2: 아유, 그렇네. 아니, 추운 겨울에 뱀은 다 겨울잠 자는 거 몰라?
1: 맞아,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0: 말이 안 된다뇨. 아이, 그럼 이 한겨울에 열리는 산딸기는 말이 됩니까?
1: 아니, 어떻게 한겨울에 산딸기가 열리냐. 말도 안 되는.
2: 사또!
1: 아이고, 그 참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래. 너한테는 말로는 못 이기겠다.
0: 사또! 시간을 주시면 세금은 꼭 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터무니없는 말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그만하시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5: 어린아이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또는
1: 사실은 오지 말거라.
2: 아, 사또.
5: 그 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대.
1: 우와, 잘됐다.
6: 역시 현명한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말의 힘은 대단해.
5: 그치?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내 이야기가 더 재밌지?
1: 무슨 소리? 길동이 놈과 김서방이 훨씬 더 재밌지?
6: 진정들아, 둘 다 재밌었어.
1: 그럼 대결로 결정하자!
5: 좋아!
1: 나와라,

0: 두꺼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4: 진짜 맛있겠지.
5: 와 진짜 맛있다.
6: 고기채
7: 어울려.
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9: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

0: 초특가 휴머노이드.
1: 볼만한 거 없나?
0: 초특가 휴머노이드. 네오 휴먼.
2: 아직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0: 840만 원. 60개월 무이자 할부. 월 14만 원. 지금 주문하세요.
2: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로봇이 필요하신가요?
0: 홈쇼핑 최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오 휴먼입니다.
4: 완전 사람 같잖아.
2: 보셨습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간처럼 공감할 줄 알고요. 세상에, 피부도 인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보다 좋은데요?
0: 겉모습만 같다고 다는 아니죠.
5: 네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잖아.
3: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2: 와, 우리 집 아들보다 낫네. 걔는 TV 보면서 맨날 누워있거든.
0: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로 성격 설정 가능하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6: 우와! 사람보다 나은데? 살까?
7: 거기다 힘도 진짜 세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 와!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레벨업한 네오 휴먼이 월 14만 원! 오호! 대박이죠?
8: 야! 차차!
3: 지금 주문하세요.
9: 야, 대박인데? 저 정도면 나도 살 것 같은데?
10: 아, 저기 사는 사람이 어딨어?
9: 불 꺼져 하면 불 꺼지고, 뭐, 이제.
10: 그거에 14만 원을 태운다고?
11: 근데.
10: 왜?
11: 불 꺼달라 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10: 아주.
11: 예를 들면, 그냥 공짜로 뿌린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능력치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해당 일을 계속 안 하면, 퇴화돼.
10: 불 끄는 게 퇴화돼서, 뭐.
11: 아니, 신체 능력이 낮아진다고.
12: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10: 아니, 그니까. 휴머노이드를 휴머노이드가 나 없고서 막 회사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9: 그랬으면 좋겠다.
11: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을 수 있어. 여기 방송이잖아. 우리가 아니고 저 로봇들이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자리 뺏기지. 일단 일자리를 뺏기지.
10: 일자리가 빠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지.
11: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야.
12: 뭐지? 잘 모르겠고. 그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거는 내 생각에는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AI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보단 뛰어나지 않잖아, 그치?
10: 사람보다 뛰어나지.
11: 아니, 데이터 저장력이 있잖아. 아니, 몇백 테라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데.
12: 아니,
11: 휴머노이드들은.
12: 그니까, 내 말은. 그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을 순 없잖아.
11: 넘을 수 있지.
10: 그걸 집합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야.
9: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막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공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
11: 근데 감정이 최근 열고 경과

0: 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같은 존재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잖아, 학교 가면. 도덕 같은 과목에서.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AI 또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자들 이론이거든.
1: 여기 중에 한명 휴머노이드가 껴있다고 해도 뭐 의심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0: 휴머노이드세요?
2: 아니, 너무 벗어났다. 너무
3: 너무 이상한 데로 갔어.
0: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의 관점이지만 예술이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술가들은. 작가, 화가, 뭐 이런 게다 포함돼, 지금이. 찍고 있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 같은 분들도 다 예술가들이거든, 사실은.
2: 아, 그치, 뭐, 건축가도.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휴머노이드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퇴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AI의 질도 떨어져.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4: 그럼 반복 아니야? 앞에 있었는데 대화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대화했다 발전하고.
5: 생각 좀 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할수 없는 게또 운동선수 같은 것도 역기? 뭐 그런 거는 힘을 되게 중요시한 그런
2: 근데
5: 거잖아.
2: 저기 아까 전에 나온
5: 그래서
2: 휴머노이드 극한이
5: 저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1: 나도 여기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 운동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2: 그치.
1: 뭔가 우리가 대결을 보고 우리가 막 대련을 보고
2: 박자가
1: 그러니까
2: 도파민.
1: 그런 도파민 그런 거를 위해서 보는 건데 로봇이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2: 재미가 없잖아.
5: 한 명이 꼴찌하고 한 명이 1등하면서 1등을
2: 박진감
5: 축하해주고.
2: 같이 0.01초 차이로 먼저 상승 넣어 이거.
6: 한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면 성취감도 있고 재밌고 그걸 뛰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밖에 보는 사람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겠는데 똑같으면
4: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2: 그렇구나.
4: 식으로
2: 지식이
4: 그런 그러니까 막 생존하는 거나 살아남거나 그런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 함부로 그리고 A한테 시키면 안될것 같아.
2: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잖아. 소방관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그것처럼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6: 막 폭탄물 제거하는 로봇도 있다고
2: 그치.
6: 하더라고.
2: 근데
1: 관중이 없어야 되는 그 판사 막 그런 거 있잖아.
0: 아, 그치.
1: 그리고 이제 막
2: 있잖아.
1: 그 죄값을 정하는데 막
6: 중립이어야 되는.
1: 그렇지. 막 비니까 막 오케이 형님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안 돼. 너는 딱 이만큼 땅땅.
0: 반론이 있는데 판사도 결국엔 감정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은 감정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 소방관이 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5: 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위급한 상황이야. 거의 불이 했는데 아이 한명 있어. 근데 거기서 소방관들은 오케이 할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AI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아 저건 너무 위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AI잖아.
2: 프로그래밍을 애초에 할 때부터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용기나 그런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6: 그냥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돼. 그냥 그 확률을 계산하게 만들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만드는데 목숨이 걸리는 일이잖아.
0: 우리 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섞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왔잖아. 홀리몰리, 누구야? 일단 모두에게 의심이 가지. 신뢰감이 떨어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정을 싹 트일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야.
1: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2: 근데 빰 세워졌어.
3: 신뢰감 떨어지. 비비비비비. 이럴 수.

0: 없잖아.
1: 빠를 가지고 띠리리밖에 못 들었어. 나 그거밖에 모르겠어.
0: 최근에 러봇이라는 로봇이 나왔거든. 애완동물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이렇게 체온도 느껴지고 좋은 말들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들의 삶을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러봇이야.
1: 1인 가구?
0: 어, 1인 가구.
2: 한 명이 사는 거.
0: 한 명이 사는 집.
3: 1인 가구라서 가구 하나만도 집이라는 줄 알았어.
0: 근데 러봇을 쭉쭉쭉쭉 발전시키잖아? 그러면은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연기 같은 행복 말고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3: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나 보다.
2: 일단 나는 제안을 풀어주고 친구처럼 지낼 것 같아.
4: 엄마 아빠 혼자 어디 회사 가셔서 혼자 이렇게 뭐 집에서 막 뭐 할 것도 없을 때 같이 놀고.
2: 딱 친구한테 시킬 수 있는 거. 나 물 좀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 1인 가구에서 너무 외로울 때 같이 옆에 있을 만한 친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쓸 것 같아.
3: 그러네 그러네.
0: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되 정말 못하겠는 것들만 휴머노이드에게 시키고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휴머노이드에게 시킬 것들을 잘 검토해보고 최종적 선택만 휴머노이드에게 입력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아.
4: 나도 동의해.
5: 나도 동의하고.
6: 동의해.
3: 나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1: 뭐야?
3: 뭐지?
0: 기다려.
7: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4: 고마워.
7: 주문하신 음식
4: 가져가.
3: 와, 근데
1: 여기까지 옮겨.
0: 쟁반에 채로
1: 빠져.
4: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2: 너무 싼 거 아니야?
4: 어?
2: 너무 싼 거 아니야?
4: 월에?
8: 아니야, 비싸 구별하는 거야.
4: 월에.
2: 월에.
4: 그냥 살 거면 한 50만 원이면, 아니야, 50만 원 너무 싼 것 같아.
0: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내어 마땅하지 않아?
4: 그래,
0: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2: 갑자기 10배가 뛰었어.
9: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는 초특가 휴머노이드가 월 14만 원.
10: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1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3: 어? 여긴 어디지?
1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2: 다녀오겠습니다.
13: 어? 토끼다!
12: 길을 잃었어!
1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4: 집에 데려다 줄게.
13: 누구세요?
1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2: 아빠!
13: 엄마!
15: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드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드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

0: 나 가방이네. 오! 맛있겠다. 딸기 요거트인가?
1: 응? 웬 우유? 어? 호떡아, 너 혹시 내 우유 먹었어?
0: 아니, 아니, 아니, 아닌데? 내 건데, 내 우유인데?
1: 그래? 분명 가방에 저번 주에 받은 딸기 우유가 있었는데.
0: 저번 주?
1: 난 또 네가 마신 줄 알았네.

0: 누나! 누나! 나 문 좀 열어줘. 나 좀 나온다.
1: 어? 귀여워. 유.

내 나이 5살 호떡 바지에 똥을 지릴 순 없지. 누나의 샤워 시간 평균 머리 감는데 5분, 몸 씻는데 5분, 합이 나 호떡이 5살 내 인생 살면서 배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똥 참는 법을 알려주지.

0: 똥의 안정이 찾아온다. 들숨, 날숨,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잠깐. 콸콸? 아, 나 나갈래! 나 콸콸 쏟아져 내릴래! 콸콸콸!
1: 큰일 날 뻔했다! 똥 참기 명상은 안 되겠어! 다음 방법이다! 다리를 쭉 펴고 꼬아서 허벅지가 조이게! 똥꼬 의사 선생님은 말했지. 중요한 건 괄약근과의 쫀쫀한 뒷싸움. 내 괄약근과 왜 괄약근을 적절하게

0: 참겠어. 누나. 아! 내 존엄성을 지켜줘. 안 되겠어. 물리력으로 막는다. 모서리.
1: 나가는 구멍이란 말이야. 안 되겠다. 필살 똥통이다.
2: 여기서 뭐?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의 놀이터에 알록달록 풍선들이 가득하네요. 와! 함께 놀 친구들은 바로 손은재, 소년재 어린이. 첫 번째 놀이는 훌라후프 안에서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임이에요. 오.
1: 저기.
0: 저 현재야, 떨어뜨렸구나. 잘했어, 그래도. 이번에는 현재가 풍선을 던지고 박수를 세 번 칠 건데요. 오, 잘한다.
2: 잡았다.
0: 잡았다. 잘했어. 누나인 은재는 좀 더 어렵게 박수치기 다섯 번에 도전합니다. 오, 우아하게. 성공. 두 번째 놀이는 물든 종이컵을 올리고 휴지심 감기. 물이 떨어지면 휴지가 젖으니까 조심조심 감아야겠죠? 먼저 현재와 동주 선생님이 대결해요.
3: 어, 안 돼.
1: 괜찮아. 너, 야, 넌 닦은지 않을 거야. 이따가 닦을 거야.
4: 혼자 너무 빨가웠네.
3: 아, 안 돼!
1: 괜찮아.
4: 걸리고 있어.
1: 난 이미.
3: 아, 뭐야, 나도.
1: 넌 치료.
3: 바이바이.
1: 맞아서.
4: 아, 안 돼! 계속 걸리고 있어.
1: 내가 이기고 있거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0: 어, 이번 대결은 동주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4: 내가 이겼지요.
0: 현재 잘했어,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5: 하나, 둘, 셋, 화이팅!
0: 다음은 현빈 선생님과 은재의 대결.
5: 물렸다. 잘하는데?
1: 내가 이겨야지.
0: 은재 지금까지 한 번도 흘리지 않았네. 역시 누나의 침착함은 남다르지.
5: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같이 들어갈까? 같이 들어갈래?
1: 싫어요. 내가 이겼다.
0: 가뿐하게 은재 승리.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0: 당했지. 아. 어, 너 피부 웬일이야? 어, 작년 아니다, 잠깐만.
1: 진짜 귀신은 속여도 호미는 못 속여. 나 어제 때밀었잖아. 근데 잠깐만, 너 뭐야? 살 빠졌어?
0: 아니, 나 진짜 요새 고민 너무너무 많아.
1: 그래? 일단은 그러면 이리 와. 앉아, 앉아, 앉아.
0: 들을 준비 됐어?
1: 물론이지. 그 전에 오늘부로 호미와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호미와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호미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사실 내가 요즘 관심 가는 애가 생겼거든.
1: 캬! 누군데 누군데? 누가 우리 눈 높은 호미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나 지금 도파민 미쳐. 빨리 얘기해.
0: 우선 일단 잘생겼고 유머러스하고 다정하고 웃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1: 그래서 누군데?
0: 나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옆반 시우야.
1: 아이고,

0: 왜? What? So what? So what? What?
1: 시우는 안 돼!

0: 호미는 이런 거 싫어. 시우, 내가 포기한다.
1: 호미, 그게 무슨 소리야? 예스.
0: 나 사랑보다 우정이야. 우리 우정이 고작 남자 하나로 흔들려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그래?
1: 맞아. 나도 사랑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2: 나도.
1: 그럼 우리 고민 다 턴 거야?

0: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너무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예쁘지? 우리 인형이랑 공룡 갖고 놀자.
1: 우와.
0: 저게 뭐지? 괴물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1: 공룡. 우와.
2: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엄마는 책을 읽고 있었고요.
3: 뭐 하는데 저러지?
0: 살려주세요!
4: 페퍼, 조지, 너희 뭐 하니?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도와줘!
5: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들 이렇게 시끄럽니? 아우, 정신없어. 이게 다 뭐야? 누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쩔 거야?
4: 그 누가 벌써 넘어져서 다쳤다고.
5: 어머나,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거봐, 빨리 장난감들을 치워야겠지?
0: 하지만 지금 인형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5: 치우고 나서 놀아도 되잖아.
0: 바닥에 있는 건 다 조지 거예요.
4: 그게 정말이니? 그럼 이것도 조지 오신 모양이로구나.
1: 아니에요.
0: 제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4: 좋아. 아빠랑 조지, 엄마랑 페퍼로 편을 나눠서 치우자.
0: 빨리 치우기 시합해요. 남자 대 여자로.
4: 그거 좋지. 누가 빨리 치우나 시합하자. 자, 준비 시작. 우리가 이긴다.
0: 그렇게 난될거려? 됐다. 아이쿠, 이게 뭐지? 곰돌아,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5: 빨리 곰돌이 장난감 바구니에 넣어야지.
0: 됐다. 이제 책을 치워야지.
4: 아니, 이게 뭐야?
1: 공룡!
4: 그래, 맞구나. 조지가 좋아하는 공룡 책이네.
2: 조지는 공룡 책을 좋아합니다.
4: 이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야.
1: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4: 그래, 맞아. 오, 이건 브론토사우루스네.
1: 브론토사우루스.
4: 그래. 그리고 이건 트리케라톱스야.
1: 트리케라톱스?
4: 아주 잘했다, 조지.
2: 조지는 공룡을 좋아하죠.
0: 아빠, 조지, 장난감 안 치우고 뭐해요? 시합에 질 거예요?
4: 참, 시합하는 거지. 조지, 빨리 책꽂이에 갖다 꽂아.
0: 아빠랑 조진 치우려면 아직 멀었죠. 엄마랑 제가 이길 거예요.
4: 무슨 소리? 우리가 이길 거야? 이겼다.
0: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어요.
5: 똑같이 이겼어. 봐봐. 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2: 정말 깔끔해졌네요.
4: 모두 수고했어요.
0: 엄마. 이제 방 다 치웠으니까 인형이랑 공룡 다시 갖고 놀아도 돼요?
5: 그래, 이제 다시 놀아도 된단다.
0: 야호! 내 인형 어딨지? 어, 공룡도 안 보이네? 여기 있다!
1: 우와, 공룡!
0: 우와, 공룡이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2: 아, 저런... 방이 다시 엉망이 됐네요.
0: 아우.
4: 그래도 잠깐 동안은 깔끔했잖아.
0: 놀이터에서 생긴 일.
2: 파파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고양이 캔디와 조랑말 페드로는 구름다리에서 놀고 있네요.
6: 네.
2: 토끼 레베카와 양수지, 강아지 데니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습니다. 파파는 그네를 타고 있네요.

0: 그럼 민다?
1: 네, 높이 올라가게 밀어주세요. 휘! 엄마 더 세게요.
2: 조지도 그네를 타고 싶었죠.
1: 조지, 이제 너 타.
0: 꽉 잡아.
1: 조지, 내가 밀어줄게.
0: 페파, 살살 밀어야 해.
1: 알았어요. 조지, 꽉 잡아. 휘!
2: 저런, 페파가 조지를 너무 세게 밀었네요. 조지는 높은 데를 무서워하는데 말이죠.
0: 페파, 조지는 높은 데를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1: 미안해, 조지. 이제 구름다리에 가서 놀아야지. 수지, 안녕. 데니, 안녕.
3: 안녕, 페파. 네.
1: 그렇게 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타는 건지 보여줄게. 잘 봐. 뒤로 물러나. 제자리, 준비, 탄다. 휘! 나 좀 봐. 새처럼 날고 있다. 몸이 안 빠지잖아.
2: 파파의 몸이 타이어에 끼었어요.
1: 뭐가 웃기다고 그래?
4: 사실 좀 우습구나, 페파. 금방 빼줄게.
2: 친구들이 페파를 빼내려고 잡아당깁니다.
3: 빠졌다!
1: 친구들아, 고마워.
4: 조지도 구름다리를 타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2: 구름다리는 꽤 높았어요. 조진 높은 데를 무서워하죠.
4: 조지, 미안하다. 우리 미끄럼틀 타러 가자.
1: 네, 좋아요.
2: 페파와 친구들 모두 미끄럼틀을 좋아합니다.
1: 엄마, 아빠, 저 좀 보세요. 제자리, 준비, 간다!
2: 조지도 미끄럼틀을 타고 싶었죠.
4: 정말 타고 싶니? 미끄럼틀도 높은데. 알았다. 그럼 아빠가 올려주마.
2: 저런. 조지한텐 좀 높은 것 같네요.
4: 괜찮아. 아빠가 같이 타줄게.
1: 아빠, 아빠 너무 뚱뚱해서 못 타세요.
4: 그게 무슨 소리니, 페퍼? 아빠는 뚱뚱하지 않아요. 물러서요. 제자리에 준비 간다.
2: 아빠가 중간에 끼었네요.
4: 뭐가 우습다고 웃는 거야?
1: 아빠 되게 우스워 보여요.
4: 뭐 우스워 볼 수도 있겠군.
1: 아빠 저희가 밀어드릴게요.
4: 아이고.
1: 아빠 배는 통통 튀는 고무공 같아요.
2: 조진 아빠 배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젠 높은 데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죠.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0: 대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촛불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 치킨 크크크.

0: 가재에서의 위기.
1: 아, 좋다.
2: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테디 왕자님은 무슨...
2: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3: 뭐? 그런 거 아니야.
1: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아니라니까.
1: 에이르니께.
3: 야!
1: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4: 어? 헤,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1: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5: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4: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2: 모두 난간을 붙잡아.
1: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6: 모두 괜찮아?
1: 어? 어?
6: 아저씨!
1: 아저씨가 사라졌어!
7: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1: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액션! 이카루스, 멀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4: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0: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4: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5: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5: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6: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7: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8: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9: 아이스걸?
10: 아이스걸 등장!
1: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10: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되는데?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1: 레스큐해!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2: 방법이 있을 것 같아.
3: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2: 드론? 아, 그렇지!

0: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움직이란 말이야. 두고 보자, 파이어러버.
1: 병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2: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2: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3: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4: 우와! 경호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3: 아,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4: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4: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4: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4: 네!
3: 백말씀을 하나! 백말씀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3: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3: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3: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3: 마리 팀장님!
5: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3: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5: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자!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2: 그냥 보낼 수는 없지.
0: 유리 누나, 괜찮아?
2: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3: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4: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5: 성공이야. 내가 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1: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0: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0: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0: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죠. 찌릿찌릿.
1: 그만 둬.
0: 잘 놀다 왜 이래요?
1: 왜 이러긴. 타이어 로봇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2: 타이어 로봇? 우와.
1: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0: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야!
1: 야구를 치러.
0: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1: 와! 치사해!
0: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1: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0: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1: 리플렉트 필드 가동! 캬!
0: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1: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캬! 받아라, 일렉트라!
0: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3: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1: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4: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1: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요.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5: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1: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1: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5: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안전!

0: T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파괴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옥수수 하모니카.
2: 피쉬, 바비, 옥수수 다 됐다.
1: 예, 저는 그럼 캐러멜 맛으로.
3: 뭐야?

0: 혹시 팝콘인 줄로 알았어?
1: 네.
0: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아직 죽이지만 알았지?
2: 설마 농담이시죠?
0: 정말이라니까. 옥수수랑 팝콘이랑 같은 거야. 일단 먹어봐.
1: 싫어해!
2: 울퉁불퉁하고 희한한데?
3: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1: 태씨!
3: 팝콘도 좋지. 하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어?
2: 쭉쭉쭉.
1: 하모니카 같아.
3: 그렇지.

0: 이젠 옥수수가 더 좋아요.
1: 그래 보이네.
2: 혼자 다 먹었어?
3: 테스랑 같이 나눠 먹었지.
1: 옥수수를 더 쪄볼까?
0: 꼬르륵 찰까?
4: 이게 무슨 소리지?
3: 엄마, 저 배고파요.
4: 그럴 리가. 아까 저녁 먹었잖아.
2: 근데 배에선 아직 꼬르륵거린다고요.
3: 저 뭐 좀 먹어도 돼요?
4: 엄마 지금 일하잖아, 티씨.
3: 배고파요.
4: 조금 있어봐. 아마 다른 이유일 거야.
2: 다른 이유요?
5: 꼬르륵 꼬르륵 배꼽시계 미스터리. 과연 왜 꼬르륵거리는 걸까?
2: 태씨! 나도 몰라.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닐까?
5: 그럴 수도. 근데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지.

0: 끓일... 엄마! 걱정 때문에 나는 꼬르륵이었어요.
1: 뭐가 걱정이 됐는데?
0: 꼬르륵이 안 멈추고 계속 날까 봐요.
1: 그걸 무한 꼬르륵이라고 부른대.
0: 정말요?
1: 아마도
0: 배에서 거짓말이라는데요?
1: 아, 들켜버렸네.
0: 아하! 응?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EBS 뉴스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서도 교육재정 교부금이 4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나면서 방만 집행 우려와 교부금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고정비 부담과 미래교육 수요를 감안하면 교육재정은 여전히 빠듯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은 대한민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이성국 사무국장과 함께 이 교육교부금 논란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동전쟁 때문에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교육교부금의 경우 비례 편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약 4조 8천억 원가량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1: 예,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인상 등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우리 시도교육청 교육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증액분 4조 8천억 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또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인건비조차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런 교육청의 내부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서 비롯된 오해가 우리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교육청과 교육감 협의회의 입장은 일관되게 한 푼의 우리 국민의 세금도 낭비 없이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 네, 사실 최근 몇년 동안 이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이게 방만집행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 네.
0: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면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1: 예.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 재정이 줄어야 된다라는 관점과 새로운 교육 수요에 따르면 많은 교육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학급 수나 학교 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가 훨씬 크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학생 수는 91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학교 신설 학교 수를 보면 373개 교가 증가하는 등 교육 수요는 계속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은 유보 통합이나 또 늘봄 학교 운영, AI 디지털 교육 등 많은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매년 임금 상승을 반영하는 임금비 증액분도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0: 네, 교육 재정이 뭐 얼핏 보면 커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이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한10% 정도밖에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1: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2026년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교육 예산은 약 93조 원 규모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학교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83조 7천억 원 정도로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51조 원으로 전체의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 기본 운영비, 무상급식비, 학교 신설 및 정설비 같은 고정 경비에 해당하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알뜰하게 쓸수 있는 부분은 10% 정도로 9조 원 내외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산도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거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할 또 재정, 또 AI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에 반드시 쓰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 네, 지금 육상 지방선거가 3주 정도 남았는데 교육감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참 많이 내놨더라고요.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 뭐 100만 원까지 약속한 후보들이

0: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육재정 전체가 실제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여러 예비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게 되며 그중 일부 공약만 가지고 교육재정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판이 교육감 선거에만 유독 적용되는 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교육감 선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감 선거의 공약만 부각해서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중잣대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공약이고 실제적인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입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교육 재정 정책은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교육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좀 학교 현장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이 교부금 개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예, 저희들이 교부금 구조 개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지금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또 총액을 줄이는 방식의 개편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에 약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금이 83%가 급감했고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도 축소되었고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 회계 전출 또 지방재정분권 논의까지도 영향이 겹치게 되면 앞으로 저희 시도교육청이 안게 되는 부담의 총액은 8조 8천억 원 정도의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총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게 되면 재정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라고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결국 그 피해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통계를 보면 통계 대상 교육 경쟁력 평가 6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7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규모나 국제적 지위로 본다면 교육 경쟁력은 아직도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유초 중등 교육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효율성도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이 교부금 개편에 앞서서 학교 현장의 재정 현실과 또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이제 지방선거 3주 남았고 내일부터 본 후보 등록도 시작이 되는데 아직도 단일화 정리가 안 된 지역이 꽤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현직도 아닌 전직 교육감들까지 나서는 지역이 있다고요?
1: 네, 이게 서울 진보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전국의 전직 교육감들이 나서서 서울에서 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된 이 정근식 예비후보를

0: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참여한 사람들 모두 7명인데요. 대표적으로 광노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있고 김상곤, 이재정 전 경기도 교육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서울 혁신교육과 대한민국 혁신교육 지키고 발전하는 데 헌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이렇게 전직 교육감들이 선거 국면에 나서게 된 이유, 서울 진보 단일화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강신만, 한만중 예비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자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육감 직선제 도입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단일화가 좌초되거나 무산되거나 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는 진보 지형이 뭐 항상 단일화를 성공시켜 왔었고 그 후보들이 또 매번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에 실패하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직 교육감들은 서울 교육계가 지난 10여 년간 아름다운 승복의 문화를 일궈왔다면서 만약에 단일화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정근식 후보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경선 불복 후보라는 주홍 글씨가 오랫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또 현직 윤건영 교육감과 승부를 앞두고 있는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김성근 후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점을 내세우고 있죠. 보수 후보로 꼽히는 윤건영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진보 진영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직 교육감들의 존재감이 교육계 원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반면에 본 후보, 후보 당사자들의 존재감은 또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직 교육감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 짚어볼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0: 사실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 단일화를 둘러싼 잡음이 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난 10년 이상 교육감 선거에 마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여겨졌던 이 시민단체 중심의 단일화를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원래 교육감 선거에서 이 단일화라는 승리 방정식 먼저 개발한 쪽 진보 진영이었죠. 지역단체들이 이제 조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연합을 이뤄서 후보와 정책을 모아서 유권자들에게 제공을 해왔습니다. 이게 후보가 난립하고 또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던 교육감 선거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경선 과정에 대한 불신과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책 선거보다 네거티브가 앞서게 되고 또 일반 시민의 여론 같은 것들이 경선 과정에 반영되지도 않는 점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적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진보 진영 후보들이 공동 공약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0: 네, 전국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입시 경쟁 해소를 첫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도 했고요. 이 밖에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함양 교육, 민주시민 양성 등도 약속을 했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인데 권한이 좀 벗어나 보이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0: 네, 이게 사실 이것도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또 공약 중에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대학 체제 개혁 추진 이런 것도 있는데 역시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고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과거에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과도하게 점수 제한을 교육청이 높이는 식으로 특목고들을 떨어뜨렸다가 소송에서 또 마구 지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들의 대표인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는 해서 일정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진보 진영 교육감들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일제히 파란색 점퍼를 입고 파란색 플래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상 정부 여당과의 관계성을 짙게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들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이건 보수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야당과 같은 색깔인 붉은색을 내세우고 보수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1: 네,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경남 어떻습니까?
0: 네, 현직 박종훈 교육감이 3선 마치기 때문에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보수 진영에서만 내가 단일 후보요라고 주장한 후보가 3명이나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0: 그런데 본 후보 등록 기간을 앞두고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현직 박종훈 교육감과 접전 끝에 0.47%포인트 차로 패배한 김상권 예비 후보가 단일화 압박 요구에 못 이겨서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 후보인 김승호 예비 후보도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아직 어떤 내용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일 사퇴한다면 보수 후보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이 밖에 진보 진영의 송영기, 김준식 후보, 독자 노선의 오인태 후보까지 현재로서는 5파 정부도인 상황입니다.
1: 네, 부산도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현직이 출마하고 1대1 구도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둘다 사법 리스크가 있죠.
0: 아,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한 명의 후보가 또 출마를 더 하는 바람에 이제 예전 재보궐 선거하고 리턴 매치가 돼버렸는데요. 네, 김석준 현직 교육감이 일단 출마 선언을 했고, 보수 진영에서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 재보궐 선거하고 똑같은 후보들이 나와서 똑같은 구도가 된 겁니다. 달라진 건세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김석준 후보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았고요. 최윤홍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역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았습니다. 둘다 2심 진행 중이고요. 정승윤 후보는 지난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현역 시절에 각종 부당 개입 사실을 발표하면서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입니다. 정 후보는 삭발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방적 매도와 사실 왜곡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선거에서는 보수 단일화가 깨지면서 독자 출마한 김석준 후보가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구도가 달라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1: 네, 오늘 좀 어두운 소식이 전반적으로 많았는데요.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가 이 정책 대결보다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서 씁쓸함이 남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4: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3: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 열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후원 문의 080-8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

0: 800-1725 굿네이버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95.
2: 홍성의 옛 지명 홍주. 그 숨결이 흐르는 홍주 읍성의 치열한 역사.
3: 역시 우리 춘절의 고장 홍성, 정말로 깊이 있는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더.
2: 유구한 세월 대대로 빚어낸 갈산 토기의 가치.
4: 물도 좋죠, 흙도 좋죠, 좋은 점토가 나오죠. 또 바를 게 없잖아요.
2: 평범하게 생각했던 된장이 음식 문화 유산이 되기까지.
5: 너름들도 있고, 좋은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2: 나무, 바람, 햇살이 좋은 고장. 세월 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를 더해가는 지역의 문화유산. 그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홍성으로 떠나보시죠.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을 찾아가 봅니다. 기묘한 바위와 8개의 봉우리가 절경을 이루고, 병풍바위, 장군 바위 등 전설이 깃들여 있는 명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6: 용봉산은 용의 기운과 봉화의 아름다움을 갖춘 그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이면서 제2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2: 수백 장의 한국화를 보듯이 시시각각 풍경이 바뀌는 용봉 산자락 아래 숲속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홍성훈 씨는 집안 대대로 홍성에서 살고 있답니다.
7: 제 와이프한테 자주 얘기하죠. 물도 좋아, 산도 좋아, 강도 좋아, 먹을 거 많아. 역사 깊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될 우리 동네다라고 제가 자랑 많이 하죠.
2: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홍성우 씨가 가족과 함께 꼭 가보고 싶었던 곳 바로 홍주 읍성입니다. 홍성은 충절의 고장답게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배출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항일운동과 의병활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역사 속에 홍성군이라는 지명에도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8: 지금 저 충청도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홍성에 홍자를 따서 공홍도, 공청도 이렇게 불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왜 이렇게 인물이 많이 태어났느냐면 지금 말하면은 도청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관찰사가 근무를 했으니까. 네.
9: 근데 좀 홍성이 좀 작잖아요. 지금의 홍성은 왜 좀 작을까요?
8: 구한 말 여기에서 의병이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맥을 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해갖고 홍주군에서 홍성군으로 이름까지 바꿔, 지명까지 바꿔버렸어요.
2: 홍주의병은 충청도의 대표적인 항거의 역사입니다. 불꽃 같던 투쟁과 호국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군요.
8: 예, 가운데에 뭐 돌로 이렇게 쌓여 있어.
9: 뭐 하는 데 같아?
8: 뭐 같으세요?

0: 거인돌?
1: 마치 지하 벙커처럼 생긴 이곳은 과거 수구였답니다. 원래 홍주성의 물 흐름을 조절하고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3: 여기는요. 1913년도에 일본인들이 맥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 홍주성 반을 뚝 잘라갖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남문을 부셔버리고.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야. 근데 일본인들이 커다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두 명이 요 수로를 통해서 물길을 이제 헤치고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줘갖고 의병들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었대요.
2: 여기까지만 이렇게 차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3: 그렇죠. 여기서.
1: 홍주성을 탈환하고 지키고자 했던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0: 두 분 아까 얘기하신 분은 누군지는 기록이
3: 없... 나이는 한 14살에서 13살 정도 된대요. 그런데 김씨 이씨만 어제 지가 기록했는 걸 찾지 못해갖고
1: 무도한 침략자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투쟁. 현재는 홍주성 주변을 홍주의병 공원으로 지정해 추모하고 있습니다.
3: 이거는 병황일의병 기념비예요. 두 차례 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완용 여기다 애도비를 세웠대요.
4: 근데 일본군을 애도한다고 탑을 세워요?
3: 이완용은 일본 편에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이완용이 세운 애도비는 부셔서 땅에다 묻고 쌀한테 보리쌀한테 걷어서 세운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병호 항일 의병 기념탑이에요.
5: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밑에 그 예전에 이완용이 세웠던 기념비가 그럼
3: 묻혀져 있지요. 다 조각 나서.
5: 아,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3: 그 위에다 그 자리 다 세운 거예요.
5: 태어나서 지금까지 홍성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 토박이라면은 토박이 이제 국민인데 역시 우리 충절의 고장 홍성. 역사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는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4: 이렇게 직접 해설사님이랑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고 뭔가 역사를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기분이 생겨요.
1: 35년간 수역의 역사 속에 항쟁의 정신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과 나무 흙이 좋기로 소문난 갈산면으로 가보시죠. 예부터 토기를 만드는 문화가 이어져 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통 옹기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대대로 옹기 문화를 이어가는 갈산 토기 장인을 만나봅니다.
6: 안녕하세요.
7: 아, 네, 안녕하세요.
6: 옹기 욕장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7: 여기가 지금 바로 앞에가 바다였었어요.
6: 바다요?
7: 네.
6: 눈밖에 없는데요?
7: 그렇죠. 50년도까지 바다였다가 그 뒤로 간척이 된 거예요.
1: 아니 이것이 바다였다고요? 70년대까지도 해상 운송이 가능했던 곳. 이곳에서 만들어진 옹기는 백기를 이용해 전국으로 팔려나갔었답니다.
7: 그리고 또 주변에 산들이 높지 않은 산들이 주변에 많아 나무 구하기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 주변에 지금 논두리에서 정말 좋은 점토가 많이 나왔거든요.
1: 가마를 집힐 좋은 땔감, 토기를 만들기 좋은 부드럽고 찰진 점토가 풍부해 큰 옹기 공장이 67개가 있었답니다. 5대째 전통 옹기를 만들어오는 강춘홍 옹기장과 아들 유준 씨.
8: 옹기를 만들려면은 흙부터 준비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매통질을 해야 흙이 부드럽고 고르고 그 작업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풀려요.
1: 점토의 기포를 빼내고 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통질을 해주는데요. 아버지 눈에는 아들의 매통질하는 솜씨가 탐탁지 않습니다.
8: 아하,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다. 더 요걸 한번 슬쩍 자리를 내고 그래야 몇 통 잘 빠져. 잘 빠지고 흙이 잘 있고. 이해가 이제? 네.

0: 맨날 욕먹고 맨날 작업하고. 그러니까 작업을 꾸준히 같이 하는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1: 야,
0: 막
1: 내가 오늘 욕은 안 했다야. 아이,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맨날
1: 좀, 목소리가 컸지. 욕은 안 했어.
2: 딸과 아들 모두 20년이 넘는 경력이지만 아버지 눈엔 늘 아쉬운 부분만 보입니다. 84세 나이에도 체력도 최고.
1: 뭐, 요 정도는 하루에 몇십 개씩 만들었지.
3: 하루에 몇십 개요?
1: 그러니까 밤에 1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1시 나와서 해 넘어갈 때까지 하니까 온게 그때는 움츠서 못 팔아가지고.
2: 과거만큼 찾는 이들이 없지만 그래도 뒤를 잇겠다고 배우는 아들딸이 고맙고 기특합니다.
1: 그러면 이제 농사 많이 치는 사람들 부자 사람들이 사거든. 그러면 쌀하고 바꾸는 거요. 큰 항아리하고 그냥 쌀한 가마에 받는다든가.
3: 큰건 얼마나 큰 것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1: 현재는 한 1미터 50까지는 까지만 했어요.
2: 1미터가 넘는 대형 토기의 경우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큰 독을 쌀로 가득 채우려면 확실히 부자들이 찾던 온기였겠네요.
1: 아우, 이건 뭐, 한두 아름 시 되죠, 등치가. 저 80kg 쌀가마 있죠. 한 네다섯 개 들어가. 요거는 한 다섯 개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이 곡식을 떠내려면 사다리 놓고선 바가지로다가, 이렇게 꺼내겠던 시절이에요.
2: 요즘엔 대형 온기를 찾는 이는 거의 없지만 아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제작을 멈추지 않는다는군요.
1: 이큰거할 때는 이 숯을 펴서 안에 약간 건조를 시켜가면 올려야 돼요. 밑에서부터 만들어 오르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굳혀가면 올려야 돼요.
3: 이거 물레는 그럼 어떻게 돌려요? 이거는 이렇게 큰 거는?
1: 아, 밑에 돌려줘야죠.
3: 아, 다른 사람이?
1: 딴 사람이 물레 돌려줘야지.
3: 누가 돌려줬어요, 그러면?
1: 천상 아들이나 딸, 가족이 누가 와서 돌려줘야 돼요.
3: 아드님이 돌리셨어요, 그러면?
2: 하하, 물레를 돌리던 소년이 지금은 귀한 전통을 이어갑니다. 온기를 만드는 데는 잿물이 매우 중요한데요.
1: 잿물이 녹겠다.
2: 홍성에서 나는 약토가 최고랍니다.
1: 이게 앙금에 이거를 항아리에 입혀주면은 반들반들하게. 낙토도 우리 홍성에서 나와서
3: 홍성이 흙이 좋은가 보네요.
1: 흙도 좋고 또 유학만 데 쓰는 낙토도 좋고
3: 온기 만들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네요.
1: 제일 좋은 곳이에요. 뭐 아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지방에서들은 점토도 안 나지. 뭐 약토 같은 것도 안 나지. 뭐 운반 과정이 좋기라 한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 홍성에는 아주 조건이 100%예요.
2: 약토는 그야말로 자연이 알아서 혼합해 만들어준 천연 재료.
1: 잿물 굉장히 좋다야. 근데 곱고.
2: 잿물은 유약의 역할을 하는데요. 온기 표면에 잿물을 입혀 한번더 구워내면 윤기가 흐르는 단단한 온기가 된다는군요. 자, 이제 온기 표면에 그림을 그릴 차례.
1: 그림 하나 놓아봐, 한 쳐봐, 어디.
2: 환을 친다고 하는 이 과정은 아들 유준 씨가 가장 어려워하는 작업.
1: 네가 농가고 내가 농가고 봐, 비교해 봐. 여기 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요게. 예, 근데 쟤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3: 잘 모르겠는데요.
1: 너무 난방스러워.
4: 매일 그러세요.
3: 매일 그러세요.
4: 선이 굵을 때는 굵고 얇을 땐 얇아야 하는데 저는 똑같이 굵잖아요.

0: 아버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으신 거죠.
1: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선의 굵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2: 이 그림 중요해요. 불뗀 때 이 그림을 보고 이 흙이 잘 익었는가 안 익은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림 친 데는 재물이 밀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의 그 흙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이 흙을 이 그림을 보면 알아요.
1: 자연이 주는 좋은 흙으로 사람이 빚어낸 온기. 이제는 불이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뿌리시네요.
2: 이게 잿물이 녹으면은 달라붙으면은 두 개가 다 못 쓰게 돼요. 달라붙어 갖고. 그래서 붙지 말라고 모래를 뿌려주는 거야.
1: 이런 비법이야말로 대대로 이어오는 세월을 거쳐 발견한 지혜겠죠. 지금까지 과정들만 봐도 시간과 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3: 가마가 몇 미터예요, 이게?
2: 요게 한 30미터 돼요. 그러니까 밤낮을다가 한 5일 동안 따야 돼요.
1: 이제는 불의 세기도 중요합니다. 뗄감의 양을 조절하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 내 고향 홍성이어서 가능했답니다.
2: 아유, 홍성 고향 좋죠. 공이 좋죠. 바다 갇혀있는 남당리 항 있죠. 뭐 또 좋은 점토가 나오죠. 뭐 옹기 공장에서 더 바랄 게 없잖아요.
1: 옹기 문화를 잇는 반충웅씨. 홍성의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화유산을 찾아가 봅니다. 고서 장연구가로 불리는 발효장 명인을 찾아갔는데요. 뭘 열심히 빻고 계시는군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6: 이걸 팥장 만들 거 찍고 있어요.
5: 팥으로 메주를 쓰는데 이렇게 팥메주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빻아야 돼요.
4: 아니, 팥으로 메주를 써요?
5: 네.
1: 아니, 잠깐만요. 지금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셨나요? 이거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5: 네, 가물었을 때 콩이 농사가 안 되면 반대로 이제 팥이 잘 돼요. 팥이 뭉쳐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팥하고 콩하고 이렇게 백설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메주를 쏘아요.
1: 아이고야, 이게 전부 팥으로 쓴 메주라는데요. 이경자 씨는 팥으로 메주를 쏘 사라진 팥장을 되살렸습니다. 홍성의 유명한 특산물이 됐죠.
5: 팥장은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요. 팥이 들어가서 약간 단맛이 있고요.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나물무침 맛있어요. 찌개도 맛있어요.
1: 국내산 재료로 맛있고 안전한 장을 만들고 연구까지 해나가는 이경자 씨.
5: 이 더덕도라지장에 여기 더덕도라지장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약이 되는 된장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면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아프니까 인삼은 너무 비싸고 더덕하고 도라지는 그래도 구하기 쉽잖아요.
1: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에 기록된 팥장, 더덕장 등 조상들의 장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 이거는요, 이게 번성하라는 뜻이에요. 번성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푸르잖아요. 또 윗단에 또 있고 윗단에 또 있잖아요.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번성하는 거. 예,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문양이 있잖아요. 살면서 탄력성 있게 잘 넘어가라. 부드럽게 잘 위기를 넘겨라. 그러면서 큰 사람이 되라라는 뜻인 거예요.
1: 장은 그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약이고 힘들 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 같은 것이라 여긴답니다. 늘 홍성에서 나는 농산물만 사용한다는데요.
5: 내가 찾던 게 여기 있네. 이거 선비콩이 있어요.

0: 내가 과거 보러 갔는데 이 콩으로 밥을 해주는 그 주막이 있었는데 그 밥을 먹다가 과거 일정을 놓쳐서 선비의 인생을 발목을 잡은 콩.
1: 팥도 좋은 게 들어왔네.
2: 이게 우리가 써야 되는 백태지. 아이고, 얘는 오가피 콩이네요. 이게 이파리가 다섯 개이고요. 오가피 맛이 나고.
0: 구정물 콩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는 알지 젊은 사람은 이 콩을 알지를 못해요.
3: 구정물 콩이요?
2: 예.
3: 왜 구정물?
0: 구정물처럼 색깔이 이렇게 어둡다 해서 구정물 콩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4: 이 콩이 이제 옛날 그 토종 우리나라의 토종의 콩이거든요. 콩 종자가. 근데 점점 없어져요. 특이한 걸 찾으시죠? 없는 걸 구해달라서 힘들어요.
5: 하하, 콩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던가요?
4: 이게 상수리과거든요. 근데 서해안에서만 조금 나와요.
0: 도토리는 저희가 예, 장이 상실장이라고 있어요. 그 장을 만드는 재료예요.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만드는 사람이 사라지고 먹어본 사람이 없고 문헌에만 있는 장이에요. 북한에서는 장이 그런 장이 있었어요.
5: 우연히 중국 교포를 통해 도토리 장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6: 도토리 갖고 왜 장을 만들었는 거예요?
7: 콩이 없으니까. 장은 먹고 싶은데 콩이 없으니까 콩을 조금 여니까 써서 못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0: 옛날에는 이런 장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혼합해서 구황장이라고 했거든요. 구황장이었는데 이제는 구황장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냥 된장 이렇게만 됐는데.
2: 그거? 그건 마늘.
8: 마늘 왜 뭐를 하니?
2: 육종 마늘인데 그게 너무 예뻐서 내가 그 연구하느라고.
8: 집에 잔뜩 있는데 자꾸 사지 마. 모를 게 많이 사 이거를.
5: 남편은 투덜대면서도 늘 아내의 장복이 짝꿍입니다.
8: 볼 때마다 안 살 데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일거리 많이 만들어야 돼.
5: 남편의 불만을 잠재워야겠습니다. 장을 봐온 김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맛있는 음식만큼 좋은 화해 묘수가 또 있겠습니까? 아하.
0: 이거요, 팥장으로 된장찌개 할 거예요. 쑥 된장찌개 할 거예요.
5: 이야, 자연을 입에 담는군요. 이야.
0: 쑥을 콩가루를 좀 묻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쑥의 풋내가 안 나고 정말 맛있어져요. 이렇게.
5: 늘 풍요로운 재료를 내어주는 홍성에서 새로운 인생과 가치를 깨달았다는 이병자 씨.
0: 홍성은요, 무엇을 해도 다 잘 되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뭐가 잘 된다라기 아니라 모든 농작물이 다 잘 되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름이 많고 밭이 넓고 그리고 평야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심으면 뭐든지 잘 돼요.
5: 제2의 고향이 된 홍성. 정성으로 발효시킨 장처럼 문근히 익어가는 삶을 찾았습니다. 이건 도토리 묵인가요?
0: 청국장 무침.
2: 청국장 무침?
0: 네, 이게 무쳐서 먹었던 거예요. 청국장 끓여서만 먹는 게 아니라 생청국장을 먹었었다는 거예요.
5: 아니, 청국장을 풀어서 찌개만 끓이는 줄 알았는데 생으로 먹는군요.
0: 이렇게 해서요,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간식 대용으로 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5: 그녀의 손에서는 잊혀져 가던 음식들이 척척 만들어집니다. 자, 자연을 그대로 옮겨 환상이 차려졌습니다. 하하, 그새 불만이 된장처럼 풀어졌네요.
2: 부드럽지, 팥장.
8: 된장찌개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인정은 하네.
5: 아내의 연구를 늘 응원하고 있답니다.
0: 제가 원래 공주인데 공주에는 제 고향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40년 살으니까 여기가 내 고향.

0: 고양이에요. 산도 있고, 너른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1: 사라진 음식 문화를 되살리고 대대로 옹기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는 홍성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입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길 끝에 그림 같은 집에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답니다.
4: 의리로 뭉치는 이 부분은 노가다를 했을 때 이 진정한 의리가 더 피곤하게 결속이 돼요.
3: 사랑은 어느새 전우애가 되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상이란 진리를 매번 뼈저리게 깨닫지요. 하물며 내 집 짓는 일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5: 다 모든 게 예상을 다 빗나간 거죠.
6: 거기까지만.
3: 어른들의 나이가 되면은 세상사 다 알아서 흔들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인생은 휘청휘청. 고급 매트리스 침대 위 안온한 삶은 꿈이더랍니다. 여전히 허공 위에 비탈길 걷듯 불안하기만 하니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나아지려나요? 오늘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인생 한가운데 비탈에 선 중년들, 그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박랑시인 김삿갓의 땅 강원도 하구도 영월로 갑니다. 호민소장님, 단풍에 정신 팔지 마시고 집 탐구하러 가셔야지. 근데 단풍이 어우 곱기는 정말 곱다. 어우, 이거 단풍이 아니라 비석 찾아오신 거였군요.
6: 아, 여기가 아, 그 옛날에 그 난리가 나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땅. 아, 십승지군요. 아, 네?
7: 용이 승천한 자리에 집을 지으신 분을 찾습니다.
6: 용이 승천한 자리요?
3: 용이 승천한 자리라 기운부터가 좀 남다를 땅일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용이 승천한 자리 찾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골짜기까지 오셨네. 그나저나 오른다고 다 산은 아닌데 찾기는 찾으셨어요? 잠깐, 이 집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층층이 뭔 석축이 이렇게 길대요?
6: 저 딱 알아봤어요, 들어올 때부터. 이거 보세요, 용의 꼬리. 여기까지 용의 꼬리 길게 있네, 이 집 있고. 그러니까 그 용이 승천한 곳.
3: 듣고 보니 돌 쌓은 게 용비들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6: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8: 네.
6: 아이고, 이 집이 그 용이 승천한 그 자리에 지은 집 맞죠?
8: 네, 맞습니다.
6: 제가 보니까 이거 이 쌓으신 석축 있잖아요. 이게 진짜 완전 용 꼬리 같아요.
8: 아.
6: 네. 그리고 집은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저 앞에 소나무들 보니까 네. 그 용 앞에 있는 그 이렇게 수염 있잖아요. 네. 그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8: 저는 소장님께서 설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풍수도 보시나 봐요.
6: 풍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 사기꾼인 줄 알잖아요.
3: 계곡에 백숙 먹으러 왔다가 첫눈에 반했답니다. 비탈 땅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8: 소나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저 한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저 터가 나를 위해서 이제 있는 터다.
5: 늘 얘기했던 게 경사지에 집을 지어야 예쁘다고 했어요.
8: 사실 평지에 지은 집은 그 사실 이게 일반적인데 경사지에 집을 짓게 되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5: 관련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토목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다들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3: 광산이네 채석장이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땅. 얼마나 돌이 많이 나왔으면은 여기서 나온 돌만으로 3층 석탑 아니 3층 석죽을 쌓았겠습니까? 용빈들같이 촘촘히 쌓아올린 석죽길 지나면은 용의 몸통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용이 승천하는 자리, 천하명당에 지었다는 그 비탈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탐구해봅시다. 또 알아요. 승천한 용의 기운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어머나, 산골집이 너무 세련된 거 아닌가요? 올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강원도 산골에 노출 콘크리트가 웬 말이래요? 어머, 근데 참 이쁘긴 이쁘다. 집이 아니라 작품 전시장 같네요.
6: 내부가 이렇게 갤러리나 그런 데처럼 정말 하나의 작품 같기도 하고.

0: 이 거친 느낌을 주는 이 노출 콘크리트 벽은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1: 약간 이런 거친 면들, 맨질맨질만 하지 않은 이런 거친 면들이 어떤 세월의 흔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흠집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생각들하고도 많이 맞는 것 같고.
2: 저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닮은 게 제가 예전에는 꽃미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거칠어졌지만 제 모습하고도 이제 좀 많이 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좀 겨울엔 다소 좀 쌀쌀한 곳이잖아요. 날씨가
2: 네.
3: 춥고.
2: 네.
3: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창이 큰 창은 또 크게 쓰셨어요.
2: 네.
0: 정말 앞쪽에 창문을 뻥뻥 뚫어 놓으셨네요. 단열을 생각하면 작은 창을 낼 법도 한데요.
1: 사실 뭐 산골에 들어와서 살 때는 자연과 함께 이제 살려고 들어오는 건데 뷰가 커야 그래도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실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렇게 봄으로써 얻어지는 위안이 크거든요. 조금 추워도 예쁜 게 좋아요.
2: 예쁜 걸 좋아하니까요.
0: 그 덕에 뻥 뚫린 뷰를 볼 수 있는 액자가 생긴 셈이죠. 근데 사실 이 갤러리 같은 거실에는 부부가 자랑하고픈 포인트는 따로 있답니다. 바로 이 독특하게 생긴 계단이랍니다.
3: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계단에?
1: 이게 남편이 이제 그 포크레인 그 네. 트랙 그 포크레인
3: 아 무한궤도라고
1: 네네네네 네. 이게 한 계단 무게가 30kg예요. 근데 이 사람 이 연약한 몸으로 하나씩 네. 하나씩 직접 제 콘크리트를 뚫어서 설치를 한 거죠.
2: 피와 살을 깎았습니다.
1: 건물상 사장이 막 치네요.
0: 와. 굴삭기 궤도로 어떻게 계단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증거 사진도 있답니다. 얄깡하게 생긴 분이 어떻게 30kg이나 되는 거를 벽에 딱 고정까지 시키셨나 그래? 어머, 대단하네요.
2: 제가 평소에는 힘이 부친데 뭔가 만들 때에는 의지의 한국인이 되더라고요.
4: 슈퍼맨이
2: 되시죠? 네, 네.
1: 가날픈 부인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0: 공중부양한 궤도 계단 위로 올라가면은 평소에는 남편 아지트, 손님 왔을 때는 왕처럼 머물다 간다는 게스트룸이 나온답니다. 보류를 보니까 진짜 왕처럼 모시나 봐요. 근데 계단이 한 개가 아니라 또 있어요. 벨벳 소재의 보랏빛 계단이라 어머 심상치 않은 조합인데요.
3: 계단이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쪽도 지금 네. 보니까 재료도 완전 다른 재료를 쓰셨는데
1: 처음에 골조 공사할 때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3단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4단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3단으로 만들어 나갖고 네. 이 사람이 다시 그냥 그 3단짜리 계단을 4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다시
2: 또 제가 또 그 섬세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일하시는 분들께서 세 단만 있어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반장님하고 계단 때문에 뭐 한 2, 30분 이렇게 저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고 보니까 계단이 다 단차가 다르네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거는 또 그냥 못 넘어가죠. 그래서 연택 씨가 한 단을 더 벽돌로 쌓아 올렸대요.
3: 해결을 이렇게 하신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곡면을 써가지고 보통 이렇게 한 단 튀어나오면 되게 이게 원래 없었을 것 같은 계단이 붙어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 계단은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가 돼 있는 것 같은
1: 네.
3: 정말 섬세하신 것 같아요.
2: 저희는 예쁜 걸 원하니까요.
1: 계단을 만들고 뭐 짓고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사실은 토목이었어요.
2: 돼지 형태가 올챙이 모양인데 네. 올챙이가 머리가 크고 꼬리가 좁잖아요.
3: 네.
2: 머리에다 집을 줬어야 됐는데 꼬리에다 집을 줘가지고
1: 길고 좁다 보니까 돌을 막 마땅히 돌 데가 없어서 이쪽에 뒀다가 이쪽 공사할 땐 저쪽으로 치웠다가
0: 돌 굴러가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비탈땅 애물단지 돌 때문에 결국 굴삭기까지 샀다면 말 다 했죠 뭐.
4: 토목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2: 토목 공사도 근 한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 평지에서는 쉽게 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쉽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 통신선이 없어서 KT인가 거기서 차가 열몇 대가 와서 우리 집 하나 때문에 물부터 뭐 전기 뭐 그런 기반 시설이 없는 게 산골짜기여서 좀 싸게 살 수는 있으나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산골, 거기다 비탈지 땅에 집을 지으려면 토목에 기반시설 비용이 땅값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을 연택 씨는 정말 몰랐답니다. 모르니까 했죠. 덕분에 굴삭기 운전 솜씨는 수준급. 어쩌겠어요. 비탈 땅에 예쁜 집 지으려면 갈고 닦아서 감당해 내야죠.
2: 도시에서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장비를 산다 그러면은 아마 정신 나갔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산골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 절실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0: 절실해서 지은 비탈의 선집 다시 탐구하러 갑니다. 이쁜 거 앞에서는 뭐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부가 선택한 생고생 아이템. 이것도 영락없이 용기 누리네요.
3: 너무 예쁜데 이게 그럼 하나하나가 설마 타일인가요?
2: 네, 직접 제작한 타일입니다.
3: 심지어 직접 제작을 했어요?
0: 네. 세상에, 타일을 직접 제작하셨다고요? 도예가인 남편이 하나하나 빚어 만든 도기 타일이래요. 어머야, 금손이시네, 금손.
1: 아이고.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
2: 어린 왕자가 만들었으니까.
1: 어린 왕자가 상 노가다를 하고 있네.
0: 이쁜 것까지는 좋은데. 연택 씨는 시작만 하면 하세월.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붙인대요?
1: 뭐, 건축과정 6개월이면 된다고 해놓고, 1년을 넘기고, 다 끝난다 그래놓고, 또 2년을 넘기고, 이번 달에 준공을 받을 거다 해놓고, 한 석 달이 지나도 준공, 준비가 안 돼 있고.
2: 거기까지만.
0: 저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한테도 은우 씨는 할 말 많답니다.
3: 입구 들어올 때부터 이제 눈에 띄었었는데 저기 소나무 몇 그루가 정말 멋들어지게 서 있더라고요.
2: 네.
1: 사실은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나무 때문에.
0: 이 집 지었는데 사실 소나무가 최고 상전이었답니다. 토목을 할 때도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도 저 소나무가 문제였대요. 비탈길도 어려운데 소나무까지 살지르니 힘들어질 수밖에요.
2: 시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소나무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배자고 하셨고요. 아, 저는 와이프만큼 소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1: 그래? 소나무랑 살아. 나가서. 나무 때문에 이렇게 뚫어놓은 데크 구멍 밑으로 보시면 돌을 엄청난 깊이로 쌓아놨어요. 흙이 침범하지 못하게 줄기로. 네, 그래서 그 밑작업을 오랫동안 했죠.
4: 남편분이 정말 네. 사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아무도 못 말려요.
0: 그래도 그 생고생 덕분에 수백 아니 수천만 원을 줘도 못 살 소나무를 집에 두고 보니 얼마나 좋아요. 와, 줄기 다칠까봐 깊이 석죽을 쌓아 올린 거 봐요. 모든 소나무가 제일 먼저. 이 집 최고 상전 맞네요.
2: 제가 처음에 이 골짜기에 오면서 네네. 쭉 이제 도로를 따라오면서 저쪽 멀리 보시면 이 언덕이 있거든요. 아. 언덕에서 이 터에 소나무를 보는 순간 이제 이 소나무 옆에 내 영혼을 갈아서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3: 네. 아니 근데 보통은 이 데크를 처마선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이 나무를 피했을 텐데.
0: 그러게, 저렇게 하면 비 들이쳐서 데크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시공하는 분이 비탈에 집을 맞춘다고 아우 세상에 지붕 경사를 앞으로 만들어 놨대요 글쎄.
1: 그래서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나? 그 사이에 일하시는 그 대장님께서 말을 안 들으시고

0: 결국 연택 씨 집 제대로 지을 욕심에 집 하나를 더 지었답니다. 어, 모양 참 특이하네. 하긴 뭐 이쁜 거 좋아하는 연택 씨가 지었잖아요.
1: 제 인생 역작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네. 제가 마음가짐을 먹었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2: 좀 높게 지으셨어요? 이 안에 다락이 있는 거예요?
1: 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쁜 거를 좋아하니까요.
2: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들여다봐도 될까요?
1: 네, 한번 보십시오.
0: 아담한 줄 알았더니 어머, 다락까지 있네요. 아우, 연택 씨를 누가 말려요. 덕분에 집 짓는 2년 동안 이 작은 집을 문턱이 달뜨르고 갔답니다. 처음에는 직영 공사였지 직접 공사는 아니었는데 어느새 연택 씨 손에는 연장이 들려있더랍니다.
1: 진짜 생고생을 해서 너무 힘든데 제 2의 어떤 그 생고생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0: 이 집도 아직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머, 내가 못 살아. 이거 이 비탈 집에 지하도 있었네요.
2: 지하에도 제법 큰 공간이 있는데요.
1: 네.
2: 네. 아니,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뒷벽 같아요.
0: 철판을 지금 용접을 하신 거예요. 어머, 사소 고생도 진짜 팔자시다. 아유.
2: 그럼 이제 위가 끝났으니까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여기를 완성해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3: 도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마가 필수거든요.
2: 경사지니까.
1: 네네.
2: 그 가마들이 이렇게 경사지에 만들잖아요. 네.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군요.
0: 건축학도였던 연택 씨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대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에 못 이겨 건축을 전공을 했지만 결국 예술가가 됐고 50이 다 돼서야 세상에 하나뿐인 비탈집을 지었죠. 굽이 돌아가는 비탈길만 같아서 언제나 불안했던 나날들. 그래도 그 비탈길에서 버텨냈으니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보기에는 이렇게 예쁜데 비탈 땅에 집 짓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처음부터 미처 못 알아봐 죄송합니다.
2: 땅과 사람이 그리고 집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갖고 이렇게 땅 넓게 넓게 해서 내 땅 안에는 다 평평하게 만들어서 집 탁 지으면 얼마나 삶이 편해요. 생고생 아마 반은 줄었을 겁니다. 근데 포크레인 그 자격증을 따가면서까지 하나씩 하나씩 놔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저 소나무들 집에 저렇게 가까이 있는 나무는요. 또 인간한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저 뿌리가 들어와서 기초를 파먹으면 어떡하지? 이집 괜찮을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켜냈다는 거는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내가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연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본능적인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0: 집 짓느라 티격태격 하시더니 두 분 이제야 이 자연 속에 딱 어울리는 풍경이 되셨네요. 소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낸 혼잡 비탈의 선집 잘 구경하고 갑니다. 이 으시시한 분위기는 또 뭐래요? 뭔 좋아 속이래. 소장님 거기 계셔?
4: 갑자기에 미학인 건축물.
2: 아니 미학인 건축물이면 UFO?
0: 아니 한 치 앞도 보일까 말까인데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든 UFO를 찾아내라뇨? 근데 저기 저 뿌연 안개 속에 저건 뭔가요? 아니 정말 UFO인 건가요? 위에서 보니 더 기묘하게 생겼는걸요.
2: 야, 이 집 터키의 그 카파토키아 돌집 같기도 하고 그 불시착한 UFO 같기도 하고, 야, 독특하긴 진짜, 아유, 엄청 신기하네.
0: 군방이라도 불이 들어와서 이륙할 것 같은 UFO 아우라.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요?
2: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외계인이라도 살긴 살

0: 되겠죠, 그죠? 불도 켜 있고 하는 걸 보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혹시 선생님 계십니까?
1: 네.
0: 소리가 나네.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먼길 오셨네요.
0: 저는 어떤 분들이 나올지 너무 궁금했어요. 전 설마 ET가 나올 거예요.
1: 배가.
0: 근데 집이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아까 저 멀리서부터 어떤 미션을 받고 왔거든요.
2: 네.
0: UFO를 찾아라.
2: 날아가진 않는데.
0: 네, 그러니까 UFO긴 한데 좀 오래전에 떨어졌나 보다.
1: 남자들이 그런 로망이 있어요. 나이 도시에서 쩌들면서 직장 생활하고 하면 산속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헐벗고 자기가 지을 집을 자기가 지어서 살고 싶은, 다 벗고 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3: 집을 지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2: 아니, 저 집은 지금 제가 저 혼자 지어본 거 처음이죠.
4: 근데 처음 집 짓는 사람 맞습니까? 일명 봄칠에 용접까지 척척 해낸다는 기완 씨. 이렇게 신바람이 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마감까지 집 짓기 전 과정을 혼자 힘으로 해내는 중이랍니다. 이 집이 바로 그 증거. 근데 참 다시 봐도 기기명명하네요. 대체 이게 어디서 솟아나는 공법일까요? 기완 씨 살짝 귀띔이라도 좀 해줘 보세요.
2: 가우디가 그 시멘을 발라서 하는 그 공법을 적용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발라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1: 이 안에 가우디가 이렇게
0: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그 유명한 성당을 짓고 있는
2: 아, 네, 그 성당.
0: 아, 그 건축가의 공법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신 거군요.
4: 100년째 짓고 있다는 스페인의 그 성당 말이구나.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굳이 꼽자면 뭔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 요 정도?
0: 그러고 보니까 정말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긴 한데요.
2: 다행이네요.
0: 똑같다고는 안
2: 똑같은
0: 했습니다.
2: 거 아니고.
0: 근데 어쨌든 굉장히 독특해서 한눈에 쏙 들어오긴 해요.
2: 감사합니다.
1: 안에는 더 독특해요.
0: 그래요?
4: 설마 이 모양보다 더 독특하려고요? 하긴 뭐 미유학인 건축물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었겠어요. 안에 빨리 들어가 봐야겠네. 오늘 한번 UFO 집에 빠져들어 봅시다. 응? 안은 온통 나무 마감이네요. 문은 한옥에 쓰는 어머 한지 창호문. 아우, 난 이런 내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이분들 외계인급은 아니어도 보통은 없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0: 와, 야, 바가고는 아니 완전히 딴판인데요?
2: 남들이 다 그렇게 놀랬다.
0: 아니 근데 일단 또뭐 이렇게 문들은 다 한옥식 그 문들을
2: 아,
0: 이렇게
2: 네.
0: 쓰셔가지고
2: 네.
4: 외계에서 온 UFO와 한국 전통 문화의 결합인가요? 사실 이 창호문은 기완 씨가 특별 주문을 받아 제작했답니다.
1: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해. 대신 문짝만큼은 한옥으로 문팍 차고 이리 오너라 이거 할수 있는 문만 만들어 달라.
0: 근데 보안이 이 형태도 그렇고 거의 흙집 같은데 맞죠?
1: 기가 찬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가 찬 스토리.
0: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4: 기환 씨도 처음에는 흙집을 지을 생각이었답니다.
3: 이걸 이렇게 갈랐으니까 잘 나와요.
4: 10평이면 쌓겠다 했는데 30평을 흙포대로 쌓는 거는 엄두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흙포대를 허물고 이번에는 경량 철골 구조로 눈을 돌렸답니다.
2: 찾아봤는데 스틸하우스라는 게 있는 거였어요. 목조 주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짓는데, 기초를 짓는데 그게 단지 스틸인 거야.
1: 아, 나르는 거는 그게
2: 차였는데.
1: 25던 트럭으로 세
2: 세차.
1: 차가 자재가 한 번에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혼자 짚는다 그래도 저 혼자서 그거를 어떻게 내려. 아저씨들이 기다려줄 리도 없고. 그래서 그때 카고 크레인이 반나절 오셔가지고 짐 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짚는 거부터는 이제
2: 혼자 이제
1: 혼자.
4: 남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은 할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문부터 하고 봤답니다.

0: 둘이서 한 팀으로 오면 일주일이면 짓는데요. 우리 신랑이 혼자 하는 거잖아요. 제가 내가 잡아주고 그러면 열흘이면 할 것 같아요.
1: 재현 해볼래? 재현? 재현? 그 각팔프가 저기 있잖아요.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카고 크레인 보면 자재 올릴 때 올릴 쓰는 바가 있거든요. 그걸로 저쪽 끝에서 묶고 이쪽 끝에서 묶어가지고 자 간다.
2: 자,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그러니까 어머나 이 용감한 사람들 좀 봐요. 그 쇠덩이를 진짜 둘이 날랐다고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주 추운 게 얼마나 아니면은 작업을 쉬는 날이 없답니다.
0: 보통 현장에 인부들이 일을 하러 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일 안 하고 가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휴가 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2: 투잡이죠, 투잡. 단지 뭐 투잡이지.
1: 낮에는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저녁에는 와서 이제 노가다 하고. 주경야축이네. 그러니까 주경야축이 되는 거네.
2: 주경야축.
1: 맞아.
4: 그렇게 직접 지으니까 얼마나 도대체 지금 이 집 짓는데 걸리신 거예요?
5: 한 5년?
4: 네?
5: 5년? 5년 정도.
4: 5년이요?
1: 네, 5년. 아, 지금도 네. 진행 중이니까.
4: 자녀분이 두 분 네, 맞나요?
5: 네, 오. 쌍둥이.
4: 아, 쌍둥이. 그래서 각자 방을 하나씩 해서 아, 총 방이 4개.
5: 아,
4: 맞군요.
5: 삐!
4: 아니에요?
5: 아닙니다.
1: 하나. 우리 집은
4: 왜? 네? 하나?
1: 방이 네. 하나입니다, 하나.
4: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5: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 찾아보세요.
4: 아, 여기, 당연히 여기 같은데.
5: 에? 어? 못 찾을 텐데.
4: 어? 아니네. 아, 이거.
5: 애들도 못 찾아?
4: 아, 여긴 당연히 맞죠.
5: 아, 문이 좀 크니까.
4: 네, 여기.
5: 열어보세요.
4: 어? 아, 여기도 방이 아니네요?
3: 아니, 문짝은 수십 개를 달아놓고 방이 없으면은 사람 사는 집은 맞아요? 대체 방 어디 있어요?
5: 네, 한 번에 길을 더 드리겠습니다.
4: 오.
5: 찾아보시죠.
4: 아, 발끝만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5: 어,
4: 여기 맞네.
5: 좋습니다.
4: 아, 야, 여기가 네. 그런 방이군요.
5: 네네네.
3: 오, 방도 동그랗구나. 하긴 바퀴 뱅글뱅글 도는 UFO 모양인데. 방이라고 뭐 네모 반듯할 리가 없죠.
4: 제가 본 방 중에서 가장 특이한 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방 많이 봤거든요. 아, 네. 이 밑바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따뜻한데
5: 안방은 잠자는 데지 딴 거 할 게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잠자는 위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아예 통침대로 만들어.
1: 네. 몸에 좋은 친환경으로 살겠다고 밑에 황토가 여기 침대 바닥 여기 바닥 하면 한 50cm 정도는
4: 50cm
1: 과한 거죠.
5: 저 통침대를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
3: 바닥에 힘겹게 황토를 깔았으면은 침대는 포기하시지. 굳이 편백 통침대 위에도 황토를 깔았답니다.
1: 잘 돌아갑니다, 통보로.
6: 미쳤어. 나는 미쳤어.
3: 가족을 위해 짓는 집. 아빠가 조금만 정성 들이면 될 일인데 뭐 좀 복잡하다고 마다할 수 없었죠. 덕분에 지글지글 끓는 별이 다섯 개 편백나무 황토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그때 이거 바닥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
5: 진짜 그랬어. 와, 그때는 막 너무 힘든 거야. 막.
3: 그렇게 힘든 걸 왜 굳이 혼자 힘으로 하셨어요? 거기다 네모도 아니고 원형 집으려. 혼자 짓는 게 포기가 안 되면은 원형 집이라도 포기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5: 가운데 모여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중심이 되는 건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 거. 뭐 화장실을 가든 안방을 가든 주방을 가든 가는 게 가족실 모여 있다는 그런 구조가 저희 입장에서 되게 좋았어요. 네모난 집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4: 집이 정말 밖에 안 다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참 우리 신랑은 원형을 좋아하지만 저는 원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4: 아, 그래요?
1: 우리 세상은 다 네모. 세탁기도 네모, 냉장고도 네모, 책상도 네모, 컴퓨터도 네모. 다 네모인데 이 네모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려니 얼마나 힘든지 보시겠어요? 여기 주방이거든요.
4: 주방도 원이구나.
1: 네, 주방인데.
3: 유일하게 창호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공간 주방입니다. 아이고야, 근데 여기도 둥근해.
4: 아니 일단 뭐 형태가 원이니까

0: 특이하긴 특이한데 나머지는 뭐 글쎄요. 잘
1: 좀
0: 됐다.
1: 자세히 좀 들지
0: 아,
1: 봐요.
0: 그래요?
2: 원형 주방의 원형 싱크대라. 야, 아무리 봐도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요?
1: 그 네모네모난 집 같은 경우는 선반에 일자로 쭉쭉 가가지고 네모난 반찬통도 집어넣고 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이게 넓이가 다 달라요. 여기 깊이 다르고 여기 깊이 다르고 여기 다르고.
2: 둥근 벽에 맞게 선반을 재단해 놓으면은 듣고 보니 아귀가 들어맞는 곳이 없겠네요.
0: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해하고 안이 달라요, 이 지점이. 그래서 와, 선생님 이거 만드실 때이 현장에 가서 직접 재가면서 하셨을 것 같거든요.
2: 세상에나, 일일이 손으로 재서 만든 게 많네. 이쯤 되면 나는 기완 씨 억지 춘향으로라도 칭찬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나 모형 좀 보여줘. 보통 네모 반듯한 선반이어야 정상인데 우리 집은 선반이 이거야. 과장하고 왔다 진짜. 제가 미술 전공하거나 한 사람은 절대 만나서 씨 까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데 내가 뭐 얘기를 안 했겠어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눈부터 이제 눈동자가 달라져. 눈동자의 방향이 달라지고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얼굴 표정이 확 이제 바뀌시는 거죠.
3: 사람은 인간은 다 적응하게 돼 있거든.
2: 적응해야 하죠. 그렇다고 새로 짓는 집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맞춤 옷인데 꼭 이런 모양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장인 정신 덕분에 금주 씨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장만 봐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답니다. 누가 죄인인지 명확하게 보이는 수납과의 전쟁. 금주 씨 앞에만 서면 기완 씨가 작아지는 이유지요. 아니, 그러게 왜 그러셨어? 원형만 포기했어도 될 것을. 원형이어서 기완 씨가 많이 슬펐던 공간도 있답니다. 근데 욕실마저 참 묘하게도 생겼다. 있을 거는 다 있는데 이렇게 생긴 욕실은 또 처음 봅니다. 거기다가 아이 타일은 또 어쩌려고 저렇게 작은 걸 쓰셨을까?
0: 제가 본그 화장실 중에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정말.
4: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0: 진짜
4: 이
0: 힘들었겠다.
4: 원래 타일은 큰 걸로 하잖아요. 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서 하려고 했는데 무료로 주는 거예요. 나 가져가라는 거야.
0: 무료로.
4: 그냥 엄청 양을
0: 아,
4: 갖고
0: 그래요?
4: 왔죠. 야, 그래서 이걸로 이 집을 다싹 씌우자.
2: 원형의 바닥을 네모난 타일로 채울 생각을 하면은 나라도 한숨 나오겠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겠다 했으니 해야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무리 해도 바닥면이 줄지 않는 일명 개미지요. 저 복대 보이시지요? 결국 허리가 나갔대요.
4: 이게 뭐가 이상한데? 왜냐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붙여나가는 게. 전 진짜 반나절이면 될줄 알았거든요. 저 반나절이면. 근데 3일을 했나, 4일을 했나.
2: 하나, 이집 지으면서 진짜 개미 지옥은 따로 있었답니다.
0: 그러면 이 벽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가우디 그 공법 그걸
4: 네.
0: 따라서 이렇게 해보신 건가요?
4: 모양은 이쁜데 좀 슬퍼요. 지금 그 비가 새는 게. 그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1: 가우디 삼촌이 와서 슬퍼할 것 같고.
2: 가우디 성당에 흘러내리는 외벽 모양을 재현하고 싶었던 기완 씨. 결국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우선 철골조의 철망을 여러 겹 둘러서 시멘트를 발라도 흘러내리지 않는 틀을 만들어주고요. 그 틀에 손으로 일일이 시멘트를 발라 울퉁불퉁한 벽면을 살려줄 스프레이 건까지 쌌답니다. 내 집이 아니면 절대 할수 없는 지극정성. 엄마야, 미확인 건축물이 이렇게 순백으로 빛이 나던 시절도 있었구만요.
4: 일단은 손을 바른 다음에 뿜칠이라고 뿜은 거 그냥 약간 느낌 미완성된 것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걸 저는 살리고 싶었거든요. 가우디가 좋아하는다는 그 공법이거든요.
1: 가우디 안다고 하지 마.
2: 문제는 이렇게 몇 달을 바쳤는데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기환 씨가 시청자분들께 꼭 전할 말이 있답니다.
4: 정확한 그 공법을 이해를 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대충 내가 좋아하는 부위 공법만 써버리면은 안 된다는.
1: 마누라 입장에서는 집을 짓지 말고 예쁘게 지어놓은 집을 사서 들어가라.
2: 이쯤 되면은 자그마치 5년을 주경 야축. 낮에는 집 지을 돈 벌고 밤에는 집 짓는 고행길을. 그것도 혼자서 왜 걷는 건지 알아야겠습니다. 대체 뭔 사연이래요?
5: 왜 혼자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4: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1: 사장님이 뭐야 네 이름 빌려가지고 뭐 땅 좀 계약을 하자 뭐 어쩌고 하니까 그냥 나 오케이 오케이 했었던 건데 이제 모든 세금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세금으로 따지면 한 7, 8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6: 나 공기하는 죽을 때까지 악동들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사장님 고백할 것이며
2: 지켜주겠다 맹세한 내 여자와 내 아이들. 열심히 일한 죄뿐인데 수억 빚의 나락에 빠졌으니 비탈길에 홀로선 느낌이었답니다.
4: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도 너무 미안해.
1: 다 해결됐어. 괜찮아. 그게 해결되고 나고 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에 만 원만 있어도 집을 짓고 10만 원만 있어도 집을 진다라는 마음이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이제 각인이 됐었던 거지.
2: 기환 씨에게 집 짓는 일은 가족을 사랑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증명하는 일. 그러고 보니 이 집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거려. 그 애틋하고 특별한 마음 담아 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여긴 어딘가요?
0: 아, 여기가 아까 제가 방으로 잘못 열었던 네. 그 방이군요. 네. 아, 네. 여기구나.
1: 여기가요, 우리 신랑이 네. 제일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2: 뭐야? 바닥에 치아벙커라도 만들어 놓으셨나봐요.
4: 이게 보시면.
2: 으아! 저게 뭐래요? 아, 산골 사는 분들이라 저장고 필요하죠.
1: 거기다가 저장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김치떡 같은 거 넣으면 김치냉장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리 신랑이 갑자기 눈이 반짝 뜨더니 그래? 그럼 하나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삽질을 하더라고. 이제 그 파는 거를. 근데 삽질을 하는 모양을 보니까 김치냉장고 만드는 삽질이 아니야.
2: 김치 저장고가 아니라면 뭘까요? 확실한 건 이 집에서도 저 저장고에 기환 씨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 숨 쉬라고 황토벽돌같이 쌓았대요.
0: 오, 야 상당히 깊다.
4: 훈훈해요. 밖에 춥죠? 여기 훈훈해요.
2: 웬일이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술장고였다고요?
1: 맛있어?
4: 왜? 닫으면 안 되지.
2: 기환 씨 최애 공간을 봤으니 이번엔 아이들의 최애 공간을 볼 차례. 2층에 꽁꽁 숨겨놨답니다. 근데 계단이 이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0: 제가 본 계단 중에서 가장 좁고 가파른 계단 같은데요?
4: 여기 머리 조심해야 돼요. 머리 부딪혀요.
0: 와 거의 뭐 사다리인데요? 와 여기 뭐 거의 트리하우스만요.
2: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나만의 본부 다락방입니다.
0: 동화 같은데 보면 이 성 꼭대기에 왜 공주들이 주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1: 라푼젤?
0: 공간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창문이 보니까 고정 창이에요?
4: 그렇죠. 예.
0: 그럼 안 열리면
1: 너무 답답하죠.
0: 응.
4: 그래서 네. 제가 아, 진짜 웃지 말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해가지고 특별한 걸 만들었어요.
2: 아, 저 다락방 한가운데 기둥에 비밀이 숨겨져 있나 보죠? 언뜻 봐서는 아이들 1층으로 탈출하는 비밀 통로 같기도 하고요.
0: 이 기...

0: 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네. 선반장? 뭐 수납장?
1: 네, 근데 거기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오. 여기 네. 공간에 공기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나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장치를 제가 여기서 막 개발을 해서 만들었어요.
0: 그래요?
2: 나쁜 공기를 빼요? 어떻게 해요? 아, 이 천장으로 빨아들이는 거구나. 맞죠?
1: 여기 손 한번 대보세요.
0: 아, 예. 여기?
1: 네네.
0: 어? 어떻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1: 예, 예. 이게 지금 오, 계곡에서 네? 계곡에 있는 관을 묻어가지고 네. 계곡에 있는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좀 선풍이 안 틀어도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2: 천장의 빈 고갈에 특별한 관을 숨겨놨답니다. 다락방부터 안방까지 6개 공간의 천장에 관이 하나씩 관통하는데요. 이 관을 통해서 바로 옆 계곡의 시원하고 청정한 자연바람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원리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적정 기술을 연구하며 얻어낸 발명품이랍니다. 나쁜 공기는 빼고 좋은 공기는 집 안으로 들이는 자체 제작 열 회수 순환 장치지요.
3: 도로 밑, 네. 계곡 위 가까이에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지었거든요.
4: 그쵸. 저는 뭐 완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3: 네, 그럼요.
4: 나만한 노천탕이 있다! 나만한 노천탕이 있다! 이걸로 만족?
2: 여기가 바로 금주시만의 나 홀로 노천탕. 아우, 부럽네요, 부러워. 그렇다면은 금지옥엽 쌍둥이들은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5: 안녕하세요.
6: 쌍둥이 남매
5: 홍유석,
6: 홍지아입니다.
7: 커서 본인이 살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살 것 같아요?
5: 살죠.
7: 아, 왜요?
5: 힘들어요. 옆에 사는 거 다 보니까 그 집을 왜 사는지 알겠어요.
2: 도시에 찌들어 미련 없이 떠나온 강원도 산골. 기환 씨에게 필요했던 거는 사랑하는 아내와 쌍둥이 그렇게 넷이 안전하게 불이 시작할 땅이었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질 리 없는 가족. 그 가족이 함께 할 집을 지을 수 있다면은 매일 비탈길에 눈비를 맞고 서 있어도 상관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5년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지은 유의 부호집은 이제 준공 허가를 신청해놓고 이륙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7: 준공이 끝나야 사실은 이제 완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1: 있어요. 이제 이 우주선이 뜰 거예요 아마.
2: Sometimes it feels like my life's a bad. 듣고 보니 진짜 UFO 같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사 못한 아쉬움을 달래는 가족 파티의 날. 짜자잔! 공사하다 쌓인 목에 먼지는 삼겹살이면 쑥 내려가지요. 그런데 벌써 5년이나 집을 짓기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세요.
8: 행복의 기준이 집이 아니니까. 뭉쳐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조금 좋은지, 조금 넓은지. 우리는 지금 현재라도 뭐 단칸방 하나만 있어도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보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9: 저는 인정합니다.
2: 중년, 불안한 비탈길 위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가장 따뜻한 품. 기환 씨네 UFO 집의 성공적인 완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10: 각방은 한 50살부터 썼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싸워도 간 입을 뚫고 자야 된다. 근데 이제 잠이 안 와, 같이 자마.
11: 애들 나가고 방 피고
12: 그래서 분리를 한 거죠.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게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13: 상담을 도시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0: 스타일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생과물 요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0: 생과물 요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9: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2: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6: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6: 080-961-9595.
18: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 열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0: 수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안녕하세요, 에바.
2: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공포에 휩싸인 동네를 찾아온 새나게 제작진.
4: 와, 몇 가지 다 들리네. 어? 여긴가? 여기서도
3: 조용한 빌라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어우, 이 정도 소리면 민원도 들어왔겠는데요. 계단을 올라가자 더욱 선명해지는 소리.
5: 계세요?
6: 계세요?
5: 예, 새나기에서 왔습니다.
3: 오늘의 주인공이 맞을까요? 층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자극에 민감한 오늘의 주인공. 빌라촌의 무법자 제프를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유명인사. 목소리 하나로 주택가를 평정했다는데요. 어후, 시끄럽게 시끄럽네.
5: 계세요?
3: 어휴, 깜짝이야. 아예 버선발로 나오려고?
5: 안녕하세요. 네, EBS 새나기에서 나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제품 고생.
3: 지난 8월부터 임시 보호 중이래요.
5: 목소리가 크다는 게가 이 친구 맞나요?
6: 네, 맞아요. 제프예요.
3: 어, 누구랑 닮았는데요? 반가워, 제프.
6: 네.
3: 낯선 사람의 방문에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7: 안녕하세요.
3: 새나기 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조심조심.
8: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래? 혼나볼래?
3: 제프야, 아저씨들 나쁜 사람 아니야. 아우, 귀를 때린다.
7: 지금 흥분 상태에 있어서 아마 애가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제프 내려. 이거 아, 아.
3: 어, 물렸어요?
7: 물렸어요.
5: 그래.
7: 야, 물면 어떡해? 내려와.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을 이렇게 건드리고 하면 화내고 입질하고 이래요.
3: 마음에 안 들면 입질까지 한다는 제프. 호기심도 많은데요.
6: 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3: 그치? 삼각대도 처음 보지? 너 조그만 움직임에도 예민하구나. 아저씨가 사과할게. 어이, 진정해, 진정.
5: 친구는 누구예요?
7: 4년 전에 저희가 그 보호소에서 구조돼서 저희가 이제 입양한 아이예요.
3: 제프가 뭐라든 조용한 뇨끼. 차분한 게 뇨끼의 매력이래요. 반면 종잡을 수 없는 제프의 짖음.
5: 깜짝이야. 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아니, 깜짝이야. 제프가 이렇게 짖는 것 때문에 네. 제보하신 거예요?
7: 빌라 분들도 지금 네 많이 불편하실

0: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여기 쪽에 저쪽에 계시는 분이 아, 너가 계속 짖는 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는 제프의 목소리.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에? 110데시벨이요? 초대형 견 오브차카 4마리가 113데시벨인데. 와, 일상 소음은 물론 헬리콥터까지 넘어서네요. 밖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0: 됐다. 산책하자. 잘했어.
1: 산책하기 딱 좋은 날. 그런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제프.
2: 제프.
1: 아유, 제프야, 엄마 넘어지시겠다. 스탑, 스탑.
2: 제프.
1: 제프의 힘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데요. 너 뒤돌아서 엄마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산책할 때마다 곤혹스럽다는 보호자. 문제는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것에 반응한다는 건데요. 갔어, 갔어, 제프야. 진정해.
3: 오토바이도 네. 막 흥분하네요?
0: 네, 이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차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흥분해서 짖고 막 너무 심하게 짖어요. 네. 이게 흥분이 안 풀리면 이제 저도 이렇게 울기도 해요.
1: 이번엔 또 뭘 본 거죠? 조심스럽게 접근 중. 어, 어린이? 설마 사람한테도 반응이 있나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강아지가 타깃인데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타견 반응입니다. 분에 못 이겨 화풀이까지. 마치 불도저 같은 제프. 산책이 쉽지 않겠어요. 어, 저기 또 개가 오는데요? 역시나 어김없이 돌변. 화가 많아 보이죠?
4: 줄이 너무 짧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계속 못하게 하니까 벌써 뇌는 과부하되어 있고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막 말리잖아요. 아, 와! 이거예요, 딱. 똑같은 반응이에요.
0: 아우, 제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프야! 안 돼, 안 돼. 제프야, 안 돼. 입마개 하자. 앉아봐. 입마개 하기가 쉽지 않아요.
1: 오! 사고 방지를 위해 입마개는 필수품.
0: 어, 무서워. 어, 어, 됐어.
1: 입마개가 흥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0: 입마개 해야지, 이렇게 짖으니까. 안 돼.
1: 마침 강아지가 지나갑니다. 과연.
0: 안 돼.
1: 아이고, 반응이 크게 다르진 않네요.
0: 안 돼.
1: 이렇다 보니 산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보호자. 제프야, 너 안 힘드니?
0: 네. 아, 힘들어.
1: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0: 좀 쉬어.
1: 보초병처럼 경계를 서는 제프.
0: 제 문다.
1: 어머, 안녕.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더니 어림없는 제프.
0: 네. 앉아.
1: 오,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레이저. 결국 10분 만에 산책 포기.
0: 네, 가자. 집에 가야겠어.
1: 그런데 귀가 좀 갑자기 멈춘 제프.
0: 큰일 났다. 설사한다.
1: 아유, 뭘 잘못 먹은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요?
3: 마음을 고민했어요.
0: 제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몸, 이 몸 자체가 그냥 흥분이 돼 있어요, 지금.
1: 또다시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요. 어, 이번엔 또 고양이야? 한 마리 맹수처럼 길목을 지키고 섰는데요.
5: 고양이하고는 철천지 원수야.
6: 한 강아지 출제.
1: 고양이들의 성지인 주택가. 제프와의 기싸움은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7: 주인분이 좀 작죠, 덩치가. 저건 힘 있는 사람이 키워주는데 저분이 이제 키우다 정이 들어서 정도는 뭐 다 가족이에요. 식구지.
8: 저런 모습 보면 좀 안쓰럽죠. 빨리 그 고쳐야 되겠다는.
7: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죠. 금방 붙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1: 통행 요금이라도 받듯 길목을 막고 서 있는 제프. 본의 아니게 동네에서 악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과는 언제나 엄마의 몫. 제프, 너 그러다 미움받는다. 집에 돌아왔어도 안절부절.
0: 머리도 저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1: 아이고, 제프야, 인형이 무슨 죄니? 화풀이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흥분. 임시 보호 전 제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사냥견 사육하는 그런 그 사육장이었다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 한 3, 4일 굶겨서 그 사냥터로 보내서 사냥하고.
1: 제프는 사냥개 사육장에서 태어난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 이곳에서 제프는 다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대요. 다행히 구조 후에 다리는 치료할 수 있었답니다.
0: 얘를 좀 집에서 집밥을 먹여야 되겠다. 좀 집 생활을 해보는 경험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프 사진 딱 보고.
1: 보호자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집밥을 먹게 된 제프. 아유, 귀여워라. 행복한 나날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는데요.
0: 근데 제가 좀 그 지식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애들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 이렇게 어릴 때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대요.
0: 이런 거 보면 또 진짜 사냥개 같아요. 한번 물면은 그냥 끝까지, 대상물이 해체될 때까지 물면은 얘가 진짜 놓지 않을 것 같아요.
1: 화를 낼 때마다 집안 물건을 하나 둘 망가뜨리기 시작한 제프. 문제는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4: 모견도 체이싱, 아니면 이 프레이 드라이브가 높은 개, 부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욕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기질이 확실히 있어 보여요. 실제로 가서 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0: 제프야, 이제 요기형은 산책 가야 돼.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잘 있어봐. 요기 일로 와. 요기는 산책 가자.
1: 왜 신신당부를 하시지? 제프는 이제 그냥 한숨 푹 자면 되겠는데. 제프와 달리 실외 배변견인 뇨끼.
0: 뇨끼 가자.
1: 가자. 와, 뇨끼는 모델 같은데요. 발걸음 가벼운 것 좀 보세요.
0: 뇨끼, 혼자 나오니까 좋아? 뇨끼야, 일로 와봐. 여기 올라가 봐.
1: 벌써 쉬시게요?
0: 여기 앉아봐. 아유.
1: 뭘 보시는 거지?
0: 아이고. 아, 제프야. 아유, 제프야.
1: 문이 닫힌 그 순간부터 하울링을 시작한 제프.
0: 아, 또 현관으로 갔는데? 아유, 왔다 갔다 하네.
1: 제프가 분리불안이 있나 봐요.
4: 둘째를 혼자 두고 나간다?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에요. 완전한 혼자가 돼본 적이, 연습 자체가 우리가 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만 다 합쳐져 있어요.
8: 이러고 계속 짖는 거예요?
0: 네네네. 저희 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짖어요. 아유, 6개 어떡해. 제프 많이 짖는다. 이렇게 흥분하면 심장에도 좋지 않을 텐데. 아이.
1: 결국 뇨끼도 10분 만에 산책 종료.
0: 지금 여기서부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흥분 하고 난리 났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5: 엄마, 돌아와.
1: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제프야.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얼른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사정은 모른 채 제프는 엄마가 돌아와서 마냥 기쁜데요.
0: 제프, 일로 와. 알았어. 제프야, 요즘 괜찮아? 아이고, 제프.
1: 엄마의 껌딱지를 자처하는 제프 때문에 외출이 아이고. 쉽지 않은 보호자. 안타까운 건

0: 점점 더 분리불안이 심해지고 있대요. 제프를 어떻게 하면 좋죠? 어느덧 해가 지고 고은이 낮잠 자던 제프가 일어났네요.
1: 앉아. 제프 앉아. 밥 먹게.
0: 우와, 고기다. 제프는 엄마표 집밥을 제일 좋아한대요.
1: 네, 밥 먹을 거야. 맛있겠지?
0: 와, 습식에 영양제 건강밥상인데요.
1: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제프 기다려. 자.
0: 식욕이 왕성한 제프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데요. 잘 먹어주니 엄마는 뿌듯. 뇨끼도 얼른 먹어.
1: 이게 뺐다가.
0: 어? 아니 왜 닭버릇을 뺏으세요?
1: 한양견 그 견사 안에 있을 때 많이 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먹다가 또 토하고 처음에는 많이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막 이랬거든요. 세 번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0: 엎드려서 먹게 한 것도 보호자의 방법. 다행히 서서 먹을 때보다 효과가 좋대요. 아유, 너희 둘은 어쩜 이렇게 다르니?
1: 또 올라갔어. 저 지금 제가 빨리 먹었나 봐요.
0: 지금 속이 불편한지 연신 되새김질을 하는 제프.
2: 아, 빨간 막 점심
1: 먹었어. 네, 먹었어 지금. 괜찮은가? 너무 지금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약간 기도에 막 걸려가지고 막 토하거든요.
0: 어휴, 뇨끼도 걱정했구나.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속이 안 좋은데도 식탐은 여전하네. 배가 불러도 먹을 게 있으면 일단 다 먹고 본대요. 그래서 강구한 방법이 하나씩 사료주기. 아, 근데 이렇게 감시해야 하나요?
1: 주다가 일어나면 그 더 심하게 막 빨리 먹거든요.
0: 다 먹고도 계속되는 식탐과의 싸움. 제프야, 왜 눈치를 봐?
1: 올라가, 옳지.
0: 아, 뇨끼 형 아까 밥을 남겼어.
3: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형.
0: 어우, 형이니까 참는다.
1: 일로 와.
0: 밥 먹은 뒤에는 소화를 앉아. 위한 놀이 시간.
1: 알지. 제, 손.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잽.
0: 손발이 척척. 제프는 굉장히 똑똑하대요.
1: 잽.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네. 우리 제프는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2: 제프 임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3개월 때 데려와서요. 한 6개월 때까지 있다가 다시 그 애견 카페 뮤떼에서 3개월 있다가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한 4주 됐어요. 거기서 있는 게 조금 어려워서.
2: 입양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1: 입양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 제 체력에도 지금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제프는 에너지도 많고 활동력도 좋아서 한 30, 40대 이렇게 젊은 좀 친구들이 입양을 해서 교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체력도 좀 안 되고, 네.
0: 그날 저녁. 이건 비밀인데요. 저녁만 되면 제프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대요.
1: 제프 하지 마. 아.
0: 제프야, 발을 왜 깨무는 거야?
1: 그래서 요때 건들면 이제 화내고. 네. 아! 하지 마. 제프.
0: 이유 없이 엄마를 공격하는 제프. 아.
1: 그만. 제발.
0: 제프, 그만해. 옳지. 엄마 다치시겠다.
1: 아! 잽, 하지마. 아! 잽. 앞니로 찍어. 아우, 잽.
0: 매일 밤 앉아. 시달리고 있다는 보호자. 제프, 너 모른 척 할 거야?
1: 제프야.
0: 아이고, 이빨 자국이 났네요. 반복되는

0: 이때 갑자기 문 쪽을 주시하는 제프. 누가 오셨나 본데요. 누나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건데요. 근데 제프야, 너 환영 인사가 좀 격하다.
1: 들어올 때마다 전지. 이게 뭔 짓이야, 제프야. 진정 좀 됐어?
2: 제프가 들어오자마자 뛰어넘고 막 하던데 괜찮으셨어요?
3: 퇴근하고 오면 제프가 항상 좀 흥분해가지고 항상 온몸에 멍투성이에요. 네.
0: 아이고, 흉지겠어요. 그래도 제프가 마냥 귀여운 누나. 알고 보니 제프한테 미안함이 좀 있대요.
3: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그 인보를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애가 좀 웃기게 생기기도 하고 또 다리도 다쳐가지고 혼자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데려오게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정도 많이 들고 근데 또 이제 저희도 많이 그 좀 지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보하면서.
0: 제프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꼭 이루어질 수 있겠죠. 화창한 봄날. 어, 다 같이 어디 가세요?
4: 제프야, 오늘 잘할 수 있지? 들어가자. 오, 들어간다. 웬일이야? 오, 제프 잘했어.
0: 바로 봄맞이 목욕하는 날. 털갈이 시즌이라 빠지는 털이 수북하대요. 어? 야, 제프, 너 카리스마 있던 모습 다 어디 갔니? 영락없는 아기가 돼버렸는데요.
4: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샴푸질 할 때는 그래도 좀 참고 있는데 이제 물소리와 물이 이렇게 몸에 닿으면은 더 심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울고 안 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이러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목욕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물에 닿은 경험이 없으니 제프로서는 당연한 반응. 와, 목욕 전쟁인데요. 이러다 다치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제프를 키우면서 자꾸 다치는 보호자. 결국 엄마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2: 다 젖었어요.
0: 정신을 쏙 빼놓은 제프. 얼른 물기만 닦자. 제프야, 힘들어도 조금씩 연습해보자. 여름에 물놀이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5: 전 물이 너무 싫다고요. 고맙습니다.
0: 그날 오후. 와, 뉴끼와 제프가 함께 산책을 나왔네요. 형님 따라서 얌전하게 걸어오는 제프.
6: 오늘은 이렇게 둘이 산책을 나왔어요?
4: 아, 제프가 집에 혼자 있으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울링하고 짖고.
0: 제프야, 우아한 뉴끼 형 따라서 산책 잘할 수 있지? 오, 위풍당당한 모습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뛰어가는 뇨끼와 제프. 아니, 뇨끼까지 왜 이러는 거죠? 안 좋은 건 빨리 닮는다고 제프의 불도저 성격이 뇨끼한테 올맞나 봅니다.
4: 아, 안 되겠어요. 강아지 만나가지고. 얘가 계속 지금 강아지 보면 계속 흥분해서 산책을 못해요.
0: 폭주기관차 제프가 출동하자 얌전한 뉴키는 끌려가는데요. 아, 보호자님 컨트롤이 쉽지 않겠어요.
4: 제! 아, 다리. 아까 다쳤어요.
0: 어디?

0: 또다시 다친 보호자. 뉴끼는 아직 배변을 못했는데요.
1: 너 안 돼, 이제. 같이 산책 못해. 일로 와. 너 들어가 있어, 차에. 올라가.
0: 뉴끼야. 아유, 차. 야, 그게 뭐 하는 거니?
1: 있어.
0: 제프가 오고 나서 생겼다는 뉴끼의 이상 행동.
1: 동상아, 어! 제프, 들어가. 들어가.
0: 너무나 들어가. 다른 개성의 아들 둘. 예. 아유, 키우기 쉽지 않네요.
1: 제, 뉴끼, 앉아. 제, 이리 와.
2: 야, 제프, 너 때문에 엄마 힘들잖아.
3: 형아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
2: 아우, 야, 너 한 대 맞아. 어? 아유.
0: 뉴끼를 위해 그래. 제프는 잠시 격리.
1: 얼른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아, 뉴끼야, 너까지 왜 그러냐.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잠깐만 하고 오자.
0: 웬만하면 제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하다는데요.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4: 엄마도 항상 산책 갔다 오면 막 다쳐서 오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마음에 너무 걸리고 어떻게 해야 할 방도를 모르겠어서 너무 갑갑한 마음이에요, 지금.
0: 그날 저녁. 밤늦게 어디 가세요?
1: 제프야, 가자. 와.
0: 도착한 곳은 애견 카페. 무슨 일로 방문하셨을까요?
5: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0: 제프 등장에 친구들은 버선발로 환영. 아유, 까치발이 너무 귀여운데요. 제프도 얼른 인사해봐. 아유, 아이고, 또 그런다, 또.
5: 누나이, 꼬모 누나이. 네, 좋은가 봐요. 둘이 좋아해요.
0: 꼬모 누나하고는 안면이 있는 사이? 궁합이 잘 맞는데요?
1: 네, 저희 내일 올게요. 제프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프야, 잘 있어.
0: 제프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5: 안녕.
0: 제프야, 너 엄마랑 누나 갔는데 괜찮아? 사실 이곳은 제프를 구조한 보호소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제프도 종종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6: 지금 제프만 좀 두고 가시는 거예요?
1: 네, 저희가 제프랑 같이 일주일 내내 함께 하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혼자 산책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현재 뉴끼도 지금 제프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갈 때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네.
0: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제프. 카페에서도 마냥 편히 지낼 수 없대요.
7: 제프.
0: 글쎄, 친구들의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종종 싸움도 벌어지고요. 사고 방지를 위해 제프는 격리 신세.
7: 제프가 여기 카페다 보니까 손님분들 계실 때는 항상 호텔장에 분리돼서 혼자 있었고요. 오신 분들이랑 또 다른 강아지들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항상 분리를 좀 했었어요.
0: 제프에겐 미안하지만 안전을 위한 선택. 제프야, 너 설쌤 빨리 만나봐야겠다.
4: 좀 흥분도가 심하니까 그 흥분도 조절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불안. 그러니까 얘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설쌤의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사냥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제프를 위해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참, 제프 목소리에 놀라지 마시고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5: 네, 네. 제프야.
0: 뭐죠? 이 얌전한 반응은? 설쌤의 매직이 통한 거니?
8: 그래, 냄새 좀 맡아봐.
3: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8: 좀 한번 앉아볼게요.
5: 네네.
9: 안녕.
0: 열심히 탐색하고

0: 나는 제프. 생각한 것보다 빨리 탐색을 마쳤는데요.
1: 그 행동 이후에 좀 빨리 흥분이 가라앉는 걸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 우리 뇨끼는 어디 갔어요?
2: 뇨끼 방에 안녕하세요.
0: 저를 부르신 건가요?
3: 뇨끼 안녕.
2: 안녕하세요.
3: 뇨끼 안녕. 에이, 이쁘게 생겼네.
1: 뇨끼는 제프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네. 어, 제프는 그냥 놀고 싶고.
2: 응?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1: 그쵸?
2: 네.
0: 형아가 하는 건 다 하고 싶은 동생이래요.
1: 근데 뇨끼는. 제가 제프 네. 영상을 좀 미리 보고 왔어요. 네. 고생 많으시겠는데요?
2: 조금 하고 있습니다.
1: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전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보호자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네. 데리고 오셨는데 네네. 지금 환경이랑 잘 맞지 않아요.
2: 네. 네.
1: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0: 차근차근 제프를 파악해 볼까요?
1: 우리 제프의 모견과 부견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많이 보였을까요?
2: 그러니까 공격성이나 그 사냥 본능이 좀 있는.
1: 네, 꼭 공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빠르게 움직이는 아... 물체들, 이런 물체들의 자극을 받고 감각적으로 아... 예민해야 돼요.
2: 제프랑 딱 맞는.
1: 다 똑같죠. 네.
0: 기질이요? 그럼 제프는 방법이 없나요?
1: 얘는 차라리 조용한
2: 네.
1: 저 교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 살면.
2: 네.
1: 계속해서 패닉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2: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인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프가 원래 있었던 곳이 이제 그 애견 카페인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도 많고 또 그 영업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자극이 굉장히 또 더 많은 것 같아요.
1: 여기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살았다.
2: 아.
1: 이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놓치고 싶지 않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생명체들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생존과 관련된 내가 처음으로 가족다운 가족을 만나봤다. 이게 우리 무리구나. 뇨끼를 포함해서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2: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데 인보를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 지금 당장 새로운 인보처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공간 안에서 네. 보호자와
2: 괜찮은데요, 평소보다?
4: 다음번 테스트에서는 될 것 같아요.
0: 와, 제프야, 너 가능성 있대.
2: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 올라타고 막 깨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4: 흥분도 컨트롤이 좀 돼서.
1: 제프 저희 네. 분리불안 연습해봤는데
2: 네.
1: 지금 첫 번째에서는 한 절반의 성공.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은 줄여줬는데
2: 네.
1: 아직까지 분리불안을 혼자 이겨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거 조절해서
2: 네.
1: 다음번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2: 네.
1: 이제는
2: 네.
1: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프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프가 좋아하는 산책을
2: 네.
1: 이 공간에서 할 수 없으니
2: 네.
1: 조금 조용한 공간에 가서
2: 네.
1: 제가 제프와 보호자님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2: 네.
1: 스트레스를 풀고 올 수 있는 산책을
2: 네.
1: 네,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2: 감사합니다.
1: 네.
0: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봄 소풍 나왔습니다. 어디로 온 걸까요?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1: 제프는 도시에 있는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자기 본능을 깨우고
2: 네.
1: 가보고 싶은데 아까처럼 짧은 줄에 자꾸 이렇게
2: 네.
1: 잡아버리면 그 줄 때문에 너무 또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더라도 우선
2: 네.
1: 이런 곳에서 차근차근 연습이 가야 돼요.
2: 네.
1: 그래서 제가 진짜 긴 줄을 가져왔어요. 진짜 길죠? 그래서 이거 보호자님이 컨트롤
2: 네.
1: 잘해야 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
2: 네.
1: 이렇게 잡혔죠?
2: 네.
1: 그러면 이 왼손으로 네. 덮으면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쭉 끌고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팔자가 나오게. 제가 이제 갈 거예요.
2: 네.
1: 스르륵 놓으면
2: 네.
1: 가까이 오시면서 다시 회수해보세요. 걸으면서
2: 이렇게 이렇게
5: 이렇게?
6: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0: 좋아요, 좋아요.
1: 이렇게?
0: 네, 좋아요. 네.
2: 제프야, 우리 같이 걸어볼까?
3: 제프.
2: 간식으로 제프를 유혹하는 설샘. 우리 제프는 간식 앞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4: 이런 거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녀야 돼.
2: 그동안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목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포인트.
4: 이렇게 또 따라가면서 접어주고.
2: 네. 어, 근처에 개가 있나요? 옆집 강아지가 심심한가 봐요. 바로 반응이 온 제프.
4: 예, 지금 개 보고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2: 제프야, 그만 쳐다봐.
4: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1: 제프.
4: 그거 안 되면 네. 이제 우리가 끌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네. 완전 지금 강아지 꽂혀 있죠?
1: 네.
2: 제프야, 네. 그만 가.
4: 멈춤을 시킬 거예요. 네. 멈추고 네. 다시 줄을 살짝 늘려볼 거예요. 네. 그리고 멈춰 있죠?
1: 네.
4: 이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2: 제발, 제발 제프야, 널 믿는다고. 어? 고개를 돌렸어요.
4: 옳지. 지금 먹을 생각은 없는데 자기 네. 스스로 잘 빠져나온 거예요.
1: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4: 네.
5: 엄마, 저 잘했죠?
1: 절로 안 가는 게 지금 희한하네.
4: 오히려 줄이 안 당겨지니까 흥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상대를 파악하고 있어요.
1: 네.
4: 옳지. 오히려 지금 네. 누가 더 괜찮은 아이처럼 보여요.
1: 제프가요.
4: 그렇죠?
1: 네. 네. 그러니까 제프는 이런 좀 휴식이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4: 많이 필요해요. 네.
1: 지금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 아직도 여기가 좀
4: 약간은 긴장했는데 이 정도 꼬리 나쁘지 않습니다.
1: 아.
4: 너무 말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네. 그럼 편안하다는
4: 근육이 지금 이완된 느낌이
1: 네네네.
4: 들죠. 뭐 어떤 근육 하나 막 딱 긴장된 느낌이
1: 네네.
4: 없죠. 저는 그런 시간과 산책을 제프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회복의 시간이다.
2: 다음은 밖에서 실전 연습.
4: 안 끌게요. 셉, 셉,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옳지. 칭찬하면서.
1: 잘했네.
4: 막 팍팍 끌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1: 네. 저렇게도 걸을 수가 있네.
4: 이족 보행하면서 다녔는데 지금 얘 발걸음 보세요.
1: 네.
2: 너무나도 다른 제프의 비포 애프터.
1: 풀도 먹어보고.
4: 먹어보고. 먹어보다 토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먹어요.
6: 보세요.
2: 느긋하게. 제프만 졸졸 따라가는 설세.
1: 와, 저렇게 편하게.
4: 그렇죠.
1: 되는가.
4: 뒤돌아보죠.
1: 와.
4: 어느 정도 가면 뒤돌아보죠.
1: 네.
4: 이런 걸 해봐야 돼요.
1: 아.
4: 얘네가 무제한으로 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잘? 항상 오히려 자유로운 산책을 해주면 어느 정도 가다가 뒤돌아봐요. 오고, 잘 오나?
1: 아, 오고 있나? 이렇게요.
5: 풀 좀 네. 먹게 잠깐 기다려줘요.
4: 우선 이 스니파리 산책은
1: 네.
4: 인식을 좀 바꿔줄 거예요.
1: 네.
4: 그동안은 줄만 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줄 달면 싫어했잖아요.
1: 네, 네.
4: 그걸 좋아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1: 네.
4: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네. 좀 저기서 아예 줄 없이 뛰어놀고 좀 긴 줄을 편하게 하면서 조용한 공간에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산책할 수 있는 네. 그런 연습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 네.
4: 이렇게 잡으시고.
2: 이제는 보호자님이 직접 해볼 차례.
4: 천천히.
1: 네.
2: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대요.
1: 제가 또 막 또 급하게
2: 제프야,
1: 달려가는
2: 엄마랑 잘해보자.
4: 자, 이제 회수하면서 제 냄새 맡을 때
1: 네.
4: 회수하면서 따라가세요.
1: 네.
2: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제프.
4: 네. 네,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너무 길어질 때만 가자 해보시는 거예요.
1: 네.
4: 가보자고 해보세요. 따라올 것 같아요.
1: 제프, 가자.
2: 보셨어요, 지금?
1: 제프, 가자.
2: 와, 너무 멋있다, 제프야.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아이였더니 감격이다, 감격.
4: 야, 우리 집 강아지보다 산책 잘하는 것 같네.
1: 걸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4: 편안하죠?
1: 네.
2: 제프와의 산책 데이트는 앞으로도 쭉 점점 더 좋아지겠죠?
4: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4: 네. 제프도 보호자님 아니었으면 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사람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게 저도 네. 되게 뿌듯합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1: 제프가 그냥 아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프가 이렇게 안정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보게 됐어요.
4: 네, 맞아요.
1: 네. 네,
4: 모든 강아지들이
1: 네.
4: 사실 좀 힘든

0: 틀릴 때도 있지만 자신한테 맞는 환경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 내 반려견한테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 좀 제프 조금 더 임시보호하는 동안 보호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제프야, 우리 진짜 진짜 행복해지자.
0: 아예 다 풀어, 그냥 아예 자유를 줘보세요.
3: 네. 제프.
2: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는 제프.
0: 한번 좀 뛰어볼까요?
3: 네.
0: 가르죠. 그동안 저 목줄에 너무 시달렸어요. 제프.
2: 목줄 안 하는 견생. 모든 개들의 꿈 아닐까요?
0: 그러니까 얘는 자유를 원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도시에서 맨날 목줄 잡고 이만한 줄에다 이랬으니
3: 통제만 하고.
2: 와, 정말 잘 달린다 제프야.
0: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줄을 해도 자유롭게 노는 연습.
2: 아직 한 살도 안 됐으니까 우리 제프 점점 좋아지겠죠? 뭐라고요? 벌써 좋아지고 있다고요? 새나개에 날아온 희소식. 우리 제프가 달라졌어요. 오토바이 소리에도 무반응, 여유 가득한 산책까지. 제프는 풀을 참 좋아하는구나. 분리불안 연습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대요. 아직 지짐은 있지만 금세 소파에 앉아 잘 기다린답니다. 분리불안도 타견 반응도 제프는 이겨낼 수 있다. 아자아자. 행복해야 해 제프.

0: 홍학규 씨가
1: 눈이 돌아있어. 눈이 희번득해지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2: 안녕하세요. 그 사차오게 센서 있어?
3: 아 여기요.
2: To me, they're an ideal. So what I'm doing now is figure of eight. I want them paying attention to me, not everyone else.
4: Down. Good girl.
2: House. Oh,
5: yeah.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6: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개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2: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3: 찾았다. 돼지비.
2: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4: 진짜 맛있네.
1: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2: 배지밀 고단백 두유.
5: 메이킨.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6: 하루가 편하다.
5: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6: 오늘 밤 메이킨.
5: 유쾌
2: 상쾌
6: 통쾌.
5: 아침이 달라집니다.
7: 변비 해결 메이킨.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은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11: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10: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1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4: 꿈이. 오. 깔라말라이꿈. 40kg.
15: 와. 아, 진짜 장인들이다. 와.
16: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17: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5: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 건강이고 절경입니다.
18: 살구꽃 필 무렵이면 그리운 이름처럼 훈자가 생각납니다.
15: 오, 마법의 훈자 워터입니다.
18: 귀농의 꿈을 키우게 하는 여유로운 산골 생활. 저만 알기 아까운 비밀스러운 산길까지 같이 가실래요?
15: 우와, 진짜 멋있다.
18: 여행을 하다 보면 걸음보다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반겨주시는 시골집처럼 정겹고 한적한 그런 곳. 2023년에 처음 여행했던 혼자도 제게 그런 여행지입니다. 다시 만나는 계절은 봄이길 바랐습니다. 혼자 계곡의 연분홍빛 살구꽃이 소복소복 피어난 바로 이맘때. 아무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도 해발 2500m 혼자의 봄과 이렇게 딱 마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 이게 혼자의 살구꽃이구나. 제가 혼자 여행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이 꼭 살구꽃 필 때 혼자를 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와봅니다. 혼자의 살구.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혼자의 살구 싶다. 딱 혼자의 살구꽃이 필 때 혼자가 너무 예뻐서 혼자의 살구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오늘부터 혼자의 살구 싶네요.

0: 진하고 화려하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들여다볼수록 올망졸망 귀여운 꽃망울. 살구꽃의 꽃말이 아가씨의 수줍음이란 거 아셨나요? 그 꽃말처럼 조용하고 수줍게 혼자 계곡에 봄이 왔습니다. 알리아바드는 혼자 계곡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들고 나는 여행의 거점이자 시장과 병원, 학교 등이 모여있는 혼자의 번화가입니다.
1: 이곳은 혼자 마을의 읍내 역할을 하는 알리아바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이 됐지만 이 알리아바드 혼자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났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와, 오자마자 이렇게 대형 호두 자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0: 혼자 사람들은 건조의 달인들입니다. 계곡에 나는 모든 열매를 말리고 저장합니다.
1: 살람 알라이쿰. What is that?
2: This is almond.
1: Almond?
2: Yeah.
1: 아.
2: With shell.
1: With shell. 이게 아몬드래요.
0: 저도 자주 먹는 아몬드는 기본이고요.
1: What about that?
2: These are the apricot seed.
1: Apricot seed. 아. 이게 살구 씨래요. 처음 봤습니다.
0: 살구 씨에는 독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식품 원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마제다름. 맛이 아몬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구 씨도 먹는구나.
0: 혼자에서는 쓴맛이 나는 살구 씨는 기름을 짜고 단맛이 나는 씨를 주로 말려 먹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주는 열매들을 그때그때 말려 다람쥐처럼 쟁여뒀다가 춥고 긴 겨울에 꺼내 먹는 혼자 사람들. 노동량이 많은 혼자 주민들에게 말린 과일과 견과류는 기호식품이 아닌 생존 식량에 가깝습니다.
3: Dry fruit is essential for our human body.
1: Human body.
3: Yes. Hunza people like peanuts and dry fruits as well.
0: 근데 이 시커먼 건 뭘 말린 거죠?
2: This is the raw form of salajit.
1: Salajit.
2: Yeah. From the mountains.
1: Mountain. Okay. What is the salajit?
2: Salajit is an organic thing came from mountains. This is above 80 plus minerals are found in this salajit.
0: 히말라야 절벽에서 채취한다는 신기한 물질. 파키스탄에서는 살라짓이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합니다.
2: When you give the temperature on salajit, it will become normal.
1: 아, 오케이. 잘 생긴 건 생겼는데 이게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0: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서 조금씩 떼어 판매한다는데요. 완두콩 한 알 크기의 살라짓을 물이나 우유에 녹여 먹으면 된다는데 신기해서 저도 좀 사가야겠습니다.
3: 기프트?
4: 네,
5: 이거 선물로 줬습니다.
0: 몇 해 전 겨울 끝자락에 처음 혼자를 만났던 저는 이번엔 봄 손님으로 다시 혼자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야 말할 것도 없고 혼자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1: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꽤 돼 보이시는데 괜히 장수마을이 아닙니다. 살람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네, 코리아 세훈.
4: My name is Daghulam Rasool.
1: Rasool?
4: Yes.
1: 아차. 우무르 꺄 해?
4: 우무르 1934.
1: 와, 1934년에 태어나셨다고 하십니다. Yes. 그러니까 현재로 지금 92. 와, 92.
4: Yes.
1: 아차, 아차. 정정하신데요.
4: 람바진데기 라즈비선 빌라세베나나 자민데리 저번 생민나테 저번 실 빌라세나나 아마나 예 워터 에 온리
1: 아 혼자 워터
4: 예
1: 혼자 빠니
4: 빠니
1: 오
0: 혼자는 오래전부터 장수 마을로 알려져 왔습니다. 혼자 마을 어르신들께 장수 비결을 물으면 열에 아홉 분은 혼자 워터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뿐 아니라 혼자 계곡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물로 살아갑니다.
4: Thank you.
1: 아, 이게 그 마법의 혼자 워터입니다. 이게 사실상 빙하수예요. 저 뒤에 있는 빙하에서 내려오는.
4: 그렇죠. Thank you.
1: 아하.
0: 구순이 지난 어르신이지만 음성도 눈빛도 힘이 넘칩니다.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1: 아차해. How do you feel?
4: Yes. Good, good,
1: good, good, good health. 아차.
0: 저한테도 한 잔 권하셨는데요.
1: Okay. Just one sip.
4: Yes.
0: 외지인들은 배앓이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살짝 맛만 봤습니다.
1: 아차해. 아차.
4: Good, good health, good health.
1: Good health for my digestion. 아차. 물 맛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빙하수를 먹어서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네.
0: 낯선 사람을 보면 물 한 잔이라도 먹이고 보내려는 혼자 마을 사람들.
1: Thank you.
0: 혼자 워터는 이분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마을 전체에 설치된 수로를 통해 집집마다 편하게 혼자 워터를 사용하는데요. 수로 관리는 남자들이 합니다.
1: 아, 여기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지금 물기를 막아놓고. 아차, 살람 알라이쿰. 우야, 우와, 채널. 아, block the main channel because because cleaning the channel.
6: No, no, no. To store the sand here.
1: 아, store sand.
6: And then I sell from here.
0: 겨우내 관리가 뜸했던 수로에는 빙하수에서 남은 퇴적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1: Where can I see the cleaning the channel?
6: You will be find that over there.
1: Over there.
6: Yeah, yeah, yeah. Upper altitude.
1: Of art.
6: Yeah, for art.
1: Okay.
6: Called Duiker.
1: Duiker. Okay.
0: 여행자는 혼자의 봄을 꽃으로 느끼지만 혼자 마을 사람들은 수로에 흐르는 물소리로 봄을 실감합니다.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혼자 계곡의 생명을 깨우는 그 물소리를 찾아 산길에 올랐습니다.
1: 사실 이 혼자에 사는 사람들에게 혼자 워터라고 불리는 이 빙하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그 원천을 찾아보고 싶어서 높은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 좌측에 보시면 여기 혼자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이 관계 수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이 물이 바로 그 유명한 혼자 워터입니다.
0: 혼자 워터가 흘러내려오는 길을 저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가파른 절벽길에 물길을 낸 것도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도 놀랍기만 한데요.
1: 여기도 지금 물이 없으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우와 이 수로에 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퍼서 옆으로 다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얘네가 물길을 다 막으니까. 저 반대편에 마을 주민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수로 관리는 혼자 남자들에게 일생의 과업입니다. 혼자뿐 아니라 빙하수의 의지에 사는 파키스탄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절벽 수로를 사용합니다. 수로의 상류가 가까워지자 물소리도 커집니다.
1: 살라말라이쿰. 내 꼬리야 세훈. 내라 남진. 이제 오픈?
7: 오픈.
1: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풍경이에요. 와.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요.
0: 수로를 청소하는 동안 닫아뒀던 수문을 열어줍니다. 이 시설은 일종의 작은 댐인데요. 빙하수의 유실을 막고 물길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1: 오케이. 와. 살라말라이코. 메 코리아세호 메라 남 진해.
8: 오.
1: 아까 남카해.
8: 디다르.
1: 디다르. So what are you doing here?
8: We are doing this channel as cleaning.
1: Ah, cleaning. Cleaning this channel.
8: Yeah, and the channel is out and the water is in, go to field.
1: Village, field, farm.
8: Yeah. 자, 이번에 레이 담배 열고 만게.
1: 아, 지금 물이 일로 이렇게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8: 마지막에 그만 받지 않나?
9: 나 커다 뛸수 있는 게 아니라.
0: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며 절벽에 틈이 생기기도 하고 빙하수의 유속에 흙벽이 깎이기도 합니다. 물이 새는 곳은 빙하 퇴적물이 포함돼 있는 흙을 뿌려 막아줍니다.
1: 아,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이 진흙들이 침전됐었던 애들이 꽤 많네요.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꽤 되네요. 물기를 막을 정도로.
0: 애초에 불안한 집안 위에 놓여 있는 수로, 물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수량이 적어질 때를 대비해 수문 근처에는 수조가 있는데요. 수조에서 직접 수문을 열어 또 다른 농지로 물을 흘려보내기도 한답니다.
8: This water tank,
1: water
8: we tank. Have storage in this tank. Huh? Water we use to for house and
1: house,
8: field, outside
1: farm.
8: To farm and field, another gardens and we use the water.
0: 설산의 빙하가 선물하고 사람들이 땀으로 지켜온 귀한 물. 혼자 왔다. 그 덕에 해발 2,500m의 혼자 계곡은 이번 봄에도 이렇게나 눈부십니다.
1: 와. Beautiful.
8: Yeah.
1: Wow.
8: And this his name is Bushai.
1: Bushai.
8: Bushai.
1: Yeah. Bushai.
8: Yeah. Bushai means fields.
1: Field.
8: Yeah.
1: 아, 여기 말이 평야래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 고향 대전 같은 느낌이겠죠?
0: 절벽 수로 아래 경치 좋은 언덕에 혼자 토박이 디다르 씨의 집이 있습니다.
1: 저, 오, it's so narrow.
8: Yeah.
1: Oh, why, why do you make a door shape like that?
8: Yeah, it's a small and big also open.
1: Ah, big also.
8: Maybe just 20 people, maybe 50 people are coming to we are open. And we just use to small door.
1: Small one, because sometimes the cows are going out.
8: Oh, yeah, yeah.

0: 하나인 듯 두 개인 문. 가축들의 출입을 방지하고 고산지대의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평소에는 작은 문으로 다닙니다. 산골사리의 오랜 지혜죠.
1: 아까
2: 남까
3: 해.
2: Nasim Bano.
1: Yes, my son is Alian.
2: Alian.
1: And my sister is Sun.
0: 훈훈한 집안엔 향기가 풍깁니다. 파키스탄 어딜 가나 맡을 수 있었던 이 환대의 향기.
2: 아, 짜이.
1: 짜이.
2: 짜이요.
1: Yes.
0: 가정집 차이는 식당이나 노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1: 아,
2: dried apricot?
1: Yeah, dried apricot.
2: 야.
0: 혼자의 상징, 살구도 주시고요.
1: These are walnut.
2: Walnut and what's
1: that? Bean.
2: Apricot seed?
1: Oh.
2: 우와. 아차, 아차.
0: 약속도 없이 찾아온 여행자 앞에 집에 있는 맛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놓입니다. 길 위에 혼자 있는 날이 많은 저에게 이런 따스한 시간은 참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1: And this is salt?
2: Mm, salt.
1: And this?
2: 어?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녹여 먹는 거구나.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신기하네요. 어, 조금씩 녹고 있어요, 이게.
1: 오케이, 오케이, 난.
2: Enough?
1: Yeah, yeah.
2: Okay.
0: 집 떠나온 향수를 달래는 시간이기도 하고 생소한 땅의 삶과 문화를 엿보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 야, 요거는
1: 아시안.
2: 하, 무스탕 생각이 나네요. 아, 이게 버터랑 소금이 들어가고 또 짜이가 우유로 만든 거다 보니까. 뭔가 그 따뜻한 게 이 추운 저를 딱 녹여주는 약간 한국에서 어묵 국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전에 뭐 네팔이나 히말라야 쪽에 막 이렇게 깊은 오지에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소금이랑 버터를 해가지고 애초에 이름을 소금차, 버터차 이렇게 부르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 베이스는 짜이였거든요. 거기도 이제 다 이렇게 산맥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0: 혼자 마을에서는 집에 손님이 오면 가족들 모두가 나와 관심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집주인 디다르 씨의 대학생 아들 아리안. 과묵한 성격이지만 저를 위해 기꺼이 연주를 들려줍니다.

0: 와, 이렇게 또 전통 악기로 노래를 들으니까 더이 혼자 마을에 삶에 깊게 들어오는 기분인데요.
1: 아, you ready?
0: 어? 와우. To play. 죄송합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2: What is the name?
1: This is called rubab.
2: Rubab.
1: Rubab.
3: 혼자의 고즈넉함을 닮은 음색. 루밥은 혼자 사람들의 축제와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0: 짤로 짤로. 자, 우리 디다르 형님께서 지금 감자랑 호박 같은 거 같이 심으러 가자고 하십니다.
2: 레알 아르시토르.
0: 오, 이분의 보물 창고, 곡식
2: 아.
0: 창고를 한번 볼까요?
3: 디다르 씨는 혼자 마을의 베테랑 목수이자 농부입니다.
0: 포테이토,
1: 애플,
0: 애플.
3: 해발 2000m가 넘는 혼자의 서늘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우리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0: 오, wheat. 아, 여기는 밀 감게 있어요,
1: 야.
0: 이렇게. 와, 옛날 한국 그, 와.
1: 렌즈자르 필터르.
0: 필터스야.
2: 모두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두메산골. 국간을 이만큼 그득히 채우기 위해서는 한 계절 한 계절 성실히 일궈야 합니다.
0: 이게 씨감자인가? 아, 이렇게 싹 있는 거를
1: 야야.
0: 잘라서 제가 씨감자가 되는 것 같아요.
2: 혼자의 농사는 올해의 식량의 일부를 다음에 밑천으로 돌려쓰는 순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하나에서 하나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뿌리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 조각으로 내시네요, 이거를.
2: 겨울을 버티게 해준 저장 음식이 다시 봄 농사의 시작이 되어주는 거죠.

0: 있습니다.
1: Yeah, it's chicken house.
2: Chicken house?
1: Yes.
2: 오.
0: 흰자 가정에서는 가축을 많이 기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악지대라 평지가 귀하고 목초지도 부족해 사육이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은 도로와 유통이 발달하면서 사료를 쓰기도 하고 사정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닭고기나 달걀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2: 미안해 얘들아.
0: 오! 한바탕 난리통에도 달걀은 무사히 꺼냈는데요. 닭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 탈출했어, 탈출!
0: 닭들의 자유와 맞바꾼 소중한 달걀입니다.
1: 올라왔다.
2: 야, 따뜻해요. 온기가 느껴져요. 가람가람. 야, 이거는 여기다가 잘 넣고 이따가 같이 요리를 해 먹겠습니다.
0: 디다르신의 텃밭에 왔습니다.
1: And making two potato.
2: Potato.
1: Yes.
2: Okay. 알루.
1: 알루.
2: 아, 땅을 한번 솎아서.
0: 겨우내 메말랐던 밭에 훈자 워터가 흐르면 비로소 봄 농사가 시작됩니다.
1: 파하드 데케 바라프 데케 사사드 드락 데케 보헛 아차 라그라.
2: 아, 너무 좋으시대요. 막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보트 빠니.
1: 아, 빠니.
2: 빠니. 네. 물도 많고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0: 여름 방학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농사일을 도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땀 흘렸던 시간들이 맛있는 먹거리로 되돌아오는 경험은 어린 마음에도 참 뿌듯했는데요. 혼자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 수확할 때 다시 와서 제가 심은 감자를 먹고 싶습니다. 잘 다져주고.
1: 그리고 아게 두스레 비즈 달린 게 제세 그 팔레카 मीठी का
2: सरसू
1: सरसू का और जो बाहर वाला दीवार है
2: पंपकिन
1: हाँ वहाँ हम पंपकिन उगाएंगे क्योंकि वो उसका जो पौधा है वो जो लंबा जाता है
0: संशिरान 농부 디다르 씨의 소박한 소망들이 이 계곡에 풍요롭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0: 반 일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1: 짜파티.
2: 짜파티.
1: 짜파티.
0: 일당으로 집밥을 해주신대요.
1: 손이 진짜 빠르시다.
0: 통밀로 만드는 납작빵, 차파티는 혼자의 주식입니다.
3: 오. 오. 퍼포먼스가 있으신데.
0: 차파티는 화덕이 아니라 철판에 굽습니다.
3: 바로 부풀어 올라요. 아, 저게 뒤집기였구나. 아, 이게 반죽도 반죽이지만 굽는 것도 스킬이 좀 필요하네요. 부풀어 오를 때쯤에 탁.
4: 그 공갈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5: 땡큐 슈크리야.
3: 아, 바로 구운 걸 주셨습니다. 아,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메뉴 부침개 같은 맛이에요. 마제달, 마제달. 슈크리야. 거람거람.
0: 구수한 시골의 맛을 음미하고 있던 그때! 고산 마을 혼자에서 이런 일은 그냥 일상이죠. 불이 꺼지니까 분위기는 오히려 사는데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I love you. Yeah, yeah, yeah.

0: 삶이란 결국 익숙했던 일상에서 낯선 일상 속으로 떠나오는 과정이 아닐까요?
1: 오케이, come on, 치킨, let's go.
0: 혼자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하기만 한 이 하루가 저에겐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이고 여행입니다.
1: 진짜 신기하게 칼국수 면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봉 가운데를 자르시고. 오.
0: 방금 굽고 남은 차파테 반죽은 짤막짤막하게 썰어 국수를 만듭니다. 파키스탄 다른 지역의 음식들이 기름지고 향신료가 강한 것과 달리 혼자 음식은 주민들의 생활 모습처럼 담백합니다.
1: 사실 저 이 향기 때문에 지금 미칠 것 같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참기름 같아요. 살구 기름입니다. 살구씨 쫙 해가지고. 아, 근데 향기가 너무 고소해요, 진짜. 위에다가 싹. 와.
0: 혼자에서 살구로 만든 건 다 맛있습니다.
2: 아쭉. 오케이.
0: 가공식품도 향신료도 거의 없고 건강식으로 이뤄진 혼자의 밥상은 혼자 워터와 함께 이 지역 장수 비결로 꼽히기도 합니다.
1: 뭐도 맞아다.
2: 맞아.
1: 국물의 색깔은 육개장 같고 칼국수 면을 넣어서 혼자 상상하기로 육칼국수 마실까? 하면서 딱 한 입을 먹었는데 토마토 향이 진하게 올라오면서 육칼국수랑은 다르지만 아주 맛있는.
3: You feeling hot? You feeling?
1: Yeah. 밤 되니까 이제 쌀쌀해졌거든요. 요거를 딱 들어가니까 몸이 딱 따뜻하네요.
0: 이렇게 삼시세끼 잘 차려 먹고 밭일하고 집안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는 산골 생활.
4: 네. This life is very unique as compared to urban life. We don't enjoy this kind of life in cities. That's why I like.
5: यहाँ के मौसम अच्छे हैं. ताजा फूड खाते हैं. हम अपनी जिंदगी से खुश हैं.
1: Good. अच्छा. You're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re my sunshine in the rain when it's going. 맞아다. Your food is so good.
4: Thank you.
3: Oh. Okay.
6: Bye bye. Shukriya. Bahut shukriya.
3: Shukriya.
0: 날씨가 좋아서 과일이 맛있어서 인생이 행복하다는 혼자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오늘 하루 저도 별일 없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0: 오늘은 혼자계곡 최고의 마을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마을이란 뜻입니다.
1: 이 훈자 마을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수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산속인데 또 경작을 하고 이러려면 물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저 위에서 끌어내려오는 빙하수를 마을 곳곳에 수로를 만들어서 마을에 다 돌게 하는 거죠, 물이.
0: 훈자 여행은 결국 이 물길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1: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막아놓고 물을 일로 보내고 또 다 되면은 얘 돌을 걷어내서 물을 또 이제 밑에 마을로 보내고 그렇게 됩니다. 와, 근데 이게 빙하수라서 엄청 차갑습니다. 탄다빠니.
2: 탄다빠니.
1: 탄다빠니.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천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이 훈자 마을의 가장 첫 번째로 정착이 됐었던 그 마을입니다.

0: 가니시는 실크로드 시대 지금의 카라코람 하이웨이로 이어지는 길의 주요 거점 마을이었습니다.
1: 자. So, it was a walled city. So this gate was only entrance. Only one entrance.
2: Okay.
1: Soon after getting dark, they closed this gate from inner side. And they never opened this gate during the night time. Opening of this gate during the night time was considered treachery with village because they considered themselves unsafe.
2: 자, 이곳은 천년 동안 이어진 마을인데 보시는 것처럼 성벽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45개의 가구가 현재까지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밤이 됐을 때 이 문을 닫아버리면 적들이 침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0: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열고 천년 전에 어느 나그네가 되어 마을로 들어섭니다.
2: 아, interesting. 아, 진짜 한옥마을 같은 느낌인가?
0: 좁은 골목엔 아득한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유명한 건 3, 400년 전에 지어진 모스크들입니다.
1: 1, 2, 3, 4. These four are also mosques.
2: Mosque, yeah.
1: Each tribe had made a small mosque by the family name.
0: 이슬람 모스크지만 나무 장식에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문양도 새겨져 있는데요. 실크로드를 오가던 장인들이 각지에서 배운 문양들을 새겨 넣은 거라고 합니다.
2: 오.
0: 이슬람 국가를 많이 여행했지만 이런 형태의 모스크는 처음 봅니다.
2: 이런 데 그냥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 기분이 좀 색다른데요.
0: 아. 메카의 방향을 표시하는 미흐라브까지 있고요. 규모는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 옛날 가니시 마을의 삶에는 크고 번듯한 모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과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 지금까지도 이 가니시의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말이죠.

0: 짧은 시간 여행을 마치고 나왔는데 거리가 왠지 소란합니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0: 마을의 모스크 앞에 잔뜩 모여있는 남자들. 오늘 무슨 큰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건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4: 오우, 가나해. 가나, 가나. 와, 연기 엄청나다.
0: 어린 친구들까지 마을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한 달. 이날은 라마단 기간 중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금식이 끝나고 먹을 음식을 만드는 중이죠.
4: Why do you guys make a food?
5: For iftar.
4: So we busy today? On iftar?
5: Yeah, yeah.
4: Together? Yeah. Eating together?
5: Yeah, yeah.
4: Arisa?
5: People will come over here.
4: Here?
5: Will go inside. So, and this is our young generation will offer food for everyone.
4: Ah, yeah. Okay, okay.
6: This is Maltash. Butter.
0: Thank you.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해가 지면 고열량 음식을 챙겨 먹습니다.
4: 하지사, 하지사, 하리사, 하리사, 하리사. 와, 이거 맛있어요? 어. 이쪽 지역에서 라마단이나 아니면 어떤 웨딩 뭐 이런 거 했을 때 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이 메뉴를.
0: 하리사는 레시피가 간단해 오히려 대량으로 조리하는 게 쉽답니다.
4: 버터.
0: 통밀로 만든 죽이라 식감이 부드러워.

0: 고기가 들어가 칼로리와 단백질이 많습니다. 오랜 금식 후에 먹기 좋은 메뉴죠.
1: 와.
0: Goat? Goat?
2: Yes.
0: Oh.
2: Yes.
0: 염소래요, 이게.
2: Goat.
0: Goat. 염소 고기. 훈자 계곡의 이프타르는 대도시보다 훨씬 소박한 메뉴에 산골 특유의 공동체 분위기가 강합니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 차림까지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함께하기도 합니다.
3: 오, 이렇게 쭉 또 동네 분들 모두가 모이셔가지고 음식을 한번 이 줄을 따라 들어가 볼까요?
0: 오늘의 이프타르가 준비되고 있는 이곳은 가니시 마을에서 가장 큰 모스크입니다.
3: Thank you. 내가 또 다 알겠습니다. 오, 와,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4: Around today we have accumulated here around 300 people in
3: 300 people in inside.
4: 아.
0: 300인분의 식사를 위해서 큰 염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고기가 들어간 밀죽 한 접시에 차파티 하나가 오늘 이프타르의 주 메뉴. 가니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한 끼입니다.
4: All family, we actually we are collecting the money first, and then we purchase from the like meat and everything. But these samosas and pakoras and chapatis, they are making the house.
3: In the house.
4: Yeah, they
3: have, their own house.
4: Yeah, they have. They have collected here,
3: and then we and the sharing.
4: Each and everything is shared basically.
0: 넓은 기도실에 딱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간격으로 음식이 준비됩니다. 이프타르 시간은 해가 진 직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의 일몰은 저녁 6시. 해가 떨어지자마자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3: 살람 알고. 와. 하이, 살람 알라이쿠. 300분이 모인다고 했는데 300분 넘을 것 같은데요, 오늘?
0: 모스크 안이 순식간에 가득 차고 옆 사람과 무릎이 닿을 듯 가까이 앉습니다. 이슬람 모스크에서는 상이나 식탁을 쓰지 않고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요. 이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3: 오, 땡큐. 여기 또 하나 갖다 주셨는데요.
0: 나이도 지위도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검소한 식사를 하는 거죠.
3: 밀죽입니다. 밀죽. 밀죽이고 고기에 약간의 간이 있어서 짭짤해요.
0: 한참 먹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혼자에서 벌써 여러 번 겪은 일. 저도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여기 사는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식사를 이어갑니다. 둘이야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전등 한번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칭얼거리는 아이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정전이 일상인 해발 2500m의 척박한 계곡에서도 1400년을 견고하게 이어져온 믿음. 이들에게 신앙은 그 자체가 삶입니다.
3: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프타르는 또 처음 경험해봤는데 동네 분들이 흔쾌히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혼자 계곡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사연 많은 호수 아따바드로 향합니다. 아따바드는 원래 지금 호수 자리에 있던 마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을 호수가 물려받게 된 건 예기치 못한 재난 때문이었습니다.
1: 자, 이곳은 해발 2540m에 위치한 아따바드 레이크입니다. 2010년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훈자강의 물길을 막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댐입니다.
0: 마을이 수몰되고 주민들이 희생되는 아픔을 간직한 호수는 시간이 지나 혼자 최고의 명소로 사랑받게 됐습니다.
1: 저 아름다운 아따바드 레이크를 아주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트레킹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바스코치 트레일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렇게 길 따라서 저 위에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 된대요.
0: 아따바드에 오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호수에서 뱃놀이를 즐기는데요. 저는 호수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에 또 길을 만들었는데
0: 호수가 있는 해발 2500m 전후에서 500m 정도 가파른 경사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훈자의 목동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라는데요. 저만 알고 싶기도 하고 혼자 알기 아깝기도 한 근사한 길입니다.
2: 와, 진짜 멋있다.
0: 황량한 바위산에 대비돼 더 선명해진 호수. 자연이나 사람이나 혼자에서 만난 아름다움에는 투박함 속에 순수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 저 앞에 차가 지금 박힌 것 같아요.
3: 엑도딘! 엑도딘! 제발 더 가! 제발!
2: 무슨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오, 재밌다 여기.
1: 얼음장인데 얼음장.
4: 자.
5: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6: 뭐야 이거 깜짝.
7: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파지 가짜가 담아 히트를 쳤죠.
6: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7: 아, 괜찮았죠.
8: 산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7: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6: 한 달에?
7: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9: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6: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안녕하세요, 에바.
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와,
1: 멋있다. 오늘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와.
0: 너무 멋있다.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2: 이 근사한 정원은 돌기둥으로 만든 거랍니다.
3: 이걸 한 지는 25, 6년 걸렸습니다.
2: 취미로 시작해 나 혼자 보기 아까워 정원을 개방한 이들.
4: 꽃은 모르니까.
5: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바위 위에 어울리잖아요, 여기. 저는 식물 담당, 우리 할아버지는 개구리 담당. 한 뭐 5만 마리, 6만 마리 될 거예요.
2: 딴짓하다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정원을 탄생시킨 어른들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먼저 경기도 가평으로 갑니다. 꽃 같은 시절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집 앞마당에 20여 년간 정성껏 가꾼 정원 덕분에 설레는 봄이 다시 사뿐히 내려앉았답니다. 3년 전 늙음하게 바리스타가 됐답니다.
5: 한 15년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 땄죠. 그냥 계속 딴짓 하다가 정원이 예쁘잖아요.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커피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카페를 차려서 커피도 제공하고 용돈벌이도 하고.
2: 지나가던 길에 정원이 예뻐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담을 낮추고 대문을 여은 지 10여 년.
5: 아이고, 어디다 심어야 될까. 우리가 땅 먹겠다. 요게 히아신스인데요. 월동이 엄청 잘 돼요. 얘가 향기도 좋고 엄청 강해요. 아이고. 잘 자라라. 아이고. 과수원을 한 30년을 했어요. 이 땅이 과수원 땅이었어요.
2: 좋아하는 꽃 원 없이 가꾸며 사는 게 오랜 꿈이었다죠.
5: 얘는 향프록스라고 향기가 참 좋아요. 이제 어제 꽃망울이 터졌네요.
2: 부지런히 사과밭 일구면서 삼남매 키워낸 손끝으로 곱게 피워낸 야생화가 참으로 어여쁩니다.
5: 저희 집에는요, 야생화 말고 또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개구리가 있답니다. 이렇게.
2: 잘 만드셨네요.
5: 악기 다루는 개구리도 있고.
2: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랍니다. 다정하게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면서 무지개 연못이 아닌 야생화 정원에 웃음꽃 피우는 수많은 개구리들.
5: 한 뭐 5만 마리, 6만 마리 될 거예요. 여기가 저희 개구리 산실입니다. 여보, 뭐 만드시는 거예요?
4: 개구리 차 마시는 거.
5: 그러시는 거예요?
2: 개구리들을 탄생시킨 주인공. 매일 산실로 출근해 도자기 점토로 개구리를 빚는다는데요.
5: 어떤 거는 1년도 걸리고 어떤 거는 8개월도 걸리고 한 작품에.
2: 공예는 따로 배워본 적 없으시답니다.
4: 요새 생활의 필수품, 없으면 안 되는 핸드폰.
2: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내는 손길, 디테일이 살아있죠?
4: 우리 집하고 어울리잖아. 카페하고 차 마시는 개구리. 한 해는 턱개구.
6: 개구리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4: 한 20년 됐죠. 행운을 주는 동물로 나와 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다산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좋아서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었죠.
2: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과수원 일도 정리하면서 꽃을 키우던 아내가 직접 화분을 만들어 보겠다며 도자기 가마를 들여놓은 게 시작이었다죠. 무료함을 달랠 겸 재미삼아 만들다 보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답니다.
4: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마에다 넣어서 700도에 한번 구워요. 투명유라는 걸 발라가지고 1250도에 다시 구워요. 그래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2: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없는 개구리.
4: 내가 만들었어도 이쁘다. 그런 거지. 여보.
6: 예.
4: 여기 나와 좀 나와 보세요.
6: 네네네. 어, 개구리?
4: 응.
6: 어, 어떤 노시게? 무거운 거는 내가 들을게요. 어, 요거 갖다 놓을 데가 있어요. 요 개구리를 여기다가 요새 얘가 이렇게 펴 있으니까는 꽃 보면서 감상하면서 생각하는 개구리. 야생화는 제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고난이 없어요. 제가 놓고 싶은데 이가 만들고 제가 놓는 거예요.
4: 뭐가 뭔지 모르니까 밟기도 하고 꽃 위에다가도 올려놓기도 하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아이 나오라고 내가 다 놓을 테니까 만들기나 하라고. 모르니까 꽃은 모르니까.
6: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바위 위에 어울리잖아요. 여기 얼마나 예뻐.
4: 만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갖다 놓은 사람이 아주 생색을 내네.
6: 아니 적재적소에 놔야죠. 여봐 여봐.
2: 그렇게 아내가 정원에 들인 개구리는 평범한 건 한 마리도 없답니다.
6: 여기 이거는요 2대0으로 저희가 축구 이겼을 때
4: 독일하고 월드컵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아 그때 좋아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죠 이렇게.
2: 당시 FIFA 랭킹 1위였던 독일을 꺾고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독일의 16강 진출을 무산시킨 역사적인 승리였죠.
4: 우리 사나 선수들은 신나서 뛰고
6: 응, 독일은
4: 독일 애들은 한심해서 바닥에 눕고 앉고
6: 섰다고 그래. 그냥 아주 땅바닥 치는 거죠. 이거 보고 엄청 우리가 웃었어요.
2: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시절엔 8개월에 걸쳐 무려 8천여 마리의 개구리를 빚어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7: 이거 만드시려면은 막 밤새고 그러셨던 거 아니세요?
4: 밤새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6: 아유
4: 잘 거 자고 코로나 왔을 때가 힘드니까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2: 누군가에게 행운을 전하는 일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늘어나는 개구리 수만큼 행복도 커지더랍니다.
6: 쌀 준비됐습니다. 어휴, 와 계시네.
4: 아이고야. 오, 명이나물.
6: 예. 요때 아니면 못 먹어요. 조금 예. 벌써 빳빳해지더라.
4: 빳빳해지더라.

0: 아내의 꽃밭에 유일하게 허락된 나물.
1: 어때요? 맛있죠?
0: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요.
2: 너무 행복하죠.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설레고 있어요. 지금도 저녁 때 자면서 빨리빨리 내일 아침이 밝아야 되는데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
3: 어머니 앞으로 개구리 몇 마리나 더 만드실 거예요?
4: 몇 마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촌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예.
0: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 노부부의 정원에서 행운 가득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경남 거제로 향합니다. 남편의 오랜 딴짓 끝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한 정원이 탄생했답니다. 어떤 정원일까요?
5: 이번에는 이 끊이면 꽃이 조금 넓게 피네. 그죠? 여보, 이거 어디다 붙일 거예요?
6: 저 위에 부분에 예. 조금 말라 죽은 게 있는데 예. 딱 그게 폐가 나네. 예예.
3: 이게 뭔데 왜 저기다 이렇게 심으라 하는 거예요?
5: 예, 남편이 돌가돌 이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니 장가게가 됐어요.
0: 돌에 식물을 붙여서 자라게 만드는 조경 예술이죠. 석부작을 남편 이성보 씨가 초대형으로 제작해 26년에 걸쳐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그 모습이 흡사 중국 장가계를 닮았다 하여 거제 장가계로 불린다죠.
6: 이게 10m가 조금 넘는데요. 이 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튼실한 기단석을 놓고 16토막인데 그 각 돌을 위아래를 15에서 20cm 정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굵은 철근을 앙카로 박아서 견고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0: 그리고 돌 마디마디에 식물을 붙였죠.
5: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0: 석부작의 생명은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 아슬아슬한 사다리에 매달리는 일은 일상이랍니다.
6: 예, 지금은 예, 수국을 지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깁는 나일롱실. 실을 장창 동이 내는 거죠.
0: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죠.
6: 여기에 부착된 식물이 한 50종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풍란 석부작을 예, 시도를 했는데 50cm 전후의 높이였습니다. 그것이 바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금 소가 된 셈이죠.
0: 그렇게 제작해온 초대형 석부작이 무려 400여 점 숲을 이뤘다죠.
5: 내려올 때도 조심하시고.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뛰고 걱정스럽고 왜 저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를 사서 고생하시는지 기가 막힙니다.
0: 그도 그럴 게 남편의 도울 사랑은 넘치다 못해 지독할 정도. 이게 다 몇 개나 될까요?
5: 이게 3,000개 정도 되죠. 그럼 아래 위 3개씩이니까 9,000개는 사왔다는 이야기죠. 사람만. 머리하고 몸통 사이에는 철근을 넣어서 떨어지지 않게 저렇게 만들고.
6: 이들은 흙도자가 새겨진 문양석인데 절대 돌 사지 말고 땅을 사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을 많이 샀는데 그 돌을 많이 산 돈의 100분의 1만 가지고 땅을 사놓았어도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0: 것입니다. 방배동 아파트를 팔아서 돌멩이를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산 게 제가 참 신기합니다.
1: 젊은 시절 관상용 수석을 보고 돌에 매료돼 돌 귀신이라 불릴 만큼 빠져 살았답니다. 돌을 수집하다가 석부작을 접하고 혼자 보기 아까워 전시회도 열었죠. 좋아하는 돌 원 없이 만지며 살고 싶어 30여 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 거제로 내려올 당시 싣고 온 돌만 무려 5톤 트럭 200대에 달했답니다.

0: 있는데, 예, 물을 뿌리게 되면 그 형상이 오래 타면서도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1: 57년 지독한 돌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이 석부작 정원.
0: 돌에다가 식물을 부착을 했을 때 그 운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을 남겼습니다.
1: 오랫동안 해온 딴짓이 헛되지는 않았다죠.
2: 우와. 꽃이 피고 지고.
3: 오, 너무 좋은데.
2: 너무 멋있다. 오, 신기하다.
4: 장가게 가도 이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의 한 사람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5: 힘든 세월은 젊었을 때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같이 그냥 즐겨야죠.
1: 아내의 인내와 남편의 집념이 만든 걸작. 신선이 논이는 무릉도원도 부럽지 않습니다.
6: 오늘 하루의 비타민이죠, 얘네들이. 나한테 힘을 주는 거죠.
7: 자, 돌아. 돌아, 빨리. 돌아. 일어서. 아유, 잘했어. 오.
6: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7: 얘들아, 빵 먹자.
6: 재밌고, 이제.
8: 이거 또.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스케쳐스.
3: 일상을 스포티하게. 이토록 라이트하게. 매크로 미쿠 시작을 시작하자. 스케쳐스 맥스 쿠셔닝 3.
4: 170회야. 아, 이것 때문에.

0: 꽃이 많이 폈어요.
1: 진짜 네. 벚꽃도 잘 피고.
0: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오는데 밖에 다 산만 보여요. 산만 보이고 진짜 그야말로 첩첩 산중인데.
1: 여기 건물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같진 않은데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1: 약간 조각상도 있고.
0: 이쪽엔 또
1: 마네킹이
0: 약간 갤러리 느낌도 네. 있고.
1: 특이한데요, 여기?
0: 뭐야, 이거 깜짝. 뭐야. 깜짝.
1: 패션쇼!
0: 갑자기. 갑자기 이게 뭐지?
1: 갑자기 이렇게?

0: 약간 한복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의상이 너무 예쁘다.
1: 아니 예쁜 거는 예쁘신데 여기 산 속에서 갑자기
0: 너무 뜬금없죠?
1: 너무 놀랬는데 아니 살짝 추우시겠어.
0: 너무 얄팍하네.
1: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0: 와 맞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2: 백만장자인지 천만장자인지 모르겠고요.
1: 네.
2: 저는 옷이 억수로 많습니다.
0: 아, 우리 옷 백만장자 요 가운데
1: 네. 오세요.
2: 네네.
0: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2: 네.
0: 굉장히 여기 산속인데
2: 네.
0: 갑자기 저희가 오자마자 패션쇼를 네. 보게 돼서 정확하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0: 아, 최복호 선생님.
2: 네, 복호인데 우리 발음은 복호로 나죠.
0: 예.
2: 그래서 복호 이니셜입니다.

0: 안 좋아하는 순간에 곧 해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 근데 성함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0: 네. 아수 재백화하고는 조금 이름이 다르네. 그러나 친합니다.
1: 아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1세대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0: 79 꽃띠입니다.
1: 네.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데.
2: 너무 패션업을 하셔서. 네.
0: 1973년도에 제가 데뷔해서 지금 또 50년간 현역에 활동하고 있어요.
1: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0: 아, 그러셨어요? 네.
1: 근데 여기가 어디죠?
0: 여기가 산속의 양장점이에요.
1: 산속의 양장점.
2: 네.
0: 보통 도심 속에 양장점을 하잖아요. 네. 저는 18년 전에 이곳에 양장점으로 터를 잡았어요.
1: 아이고. 제가 굉장히 크시네요.
2: 제가 예. 더 꼬마가 돼가지고 지금.
0: 네.
1: 제가 최근에 누구를 이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처음인데. 예.
0: 봄 컬렉션인데 소재는 네오프렌과 오간자로 봄 분위기를 나타낸 옷이고요. 또 이거는 좀 더 미술적인
2: 네.
0: 화선지의 먹물과 또 물감을 흐트러진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한 원피스입니다.
1: 네. 아주 멋집니다. 아주 네. 멋지고 약간 우리 오늘 컬러가 전체적으로
2: 네.
1: 약간 벚꽃 맞아요. 같은 느낌도
0: 네.
1: 좀 있고
0: 네.
1: 추우시죠?
2: 네. 코가 빨개지실 것 같아서
1: 아, 죄송합니다. 네, 정말.
2: 빨리, 빨리. 네,
1: 저도 추운데 네. 예, 어우, 추우실 것 같아요.
2: 소재 자체가 진짜 얇아서
1: 이 산속에 이렇게 양장점을 지으셨는지
2: 네.
1: 굉장히 궁금합니다.
0: 네.
1: 안에는

0: 또 뭐가 있는지 좀 네. 한번
1: 가볼까요?
0: 볼까요?
2: 예, 예. 네. 들어가시죠. 예. 네. 입구가 좀 독특합니다.
0: 네, 여기도 조형물이. 예. 마네킹을 네, 이용했는데 네. 얼굴의 모니터에는 선생님 얼굴. 네. 예.
2: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미리 마중 나왔습니다.
1: 선생님 아. 미소로 반겨주시니까 네. 너무 기분이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네. 네. 아, 곳곳에 어? 선생님이.
2: 또 있죠?
0: 네. 아, 여기는 홍상이.
2: 네. 네. 김영태 작가님이 네, 네. 저를 보시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1: 아. 근데 진짜 딱 선생님 그래요? 너무 비슷해요. 네.
0: 아,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네. 분명히 선생님인데. 분명히 선생님인데. 뭔가.
2: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0: 약간 AI 느낌. 네.
2: 잘 맞추셨어요. 오. 네. 제가 AI 작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5개를 구독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선생님이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2: 네네.
1: 오, 근데 되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2: 제가 지금 칠해도 못 쳐요. 그래서 제 꿈을 저기서 심었어요. 런웨이도 걷고, 모델도 되어보고. 아.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네.
1: 곳곳에 아주 선생님으로 가득합니다. 이 편에도. 네.
0: 이거는 스트리트저널의
1: 기사화 됐고
0: 기사가 나오신
2: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이라고
0: 네, 네.
1: 그러니까 정 가운데 딱 선생님 예. 사진이네요.
2: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2013년도에 뉴욕 맨 컬렉션에 네. 작품을 발표하러 갔는데 네. 그때 그 가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 5명을 선정했어요. 네.

0: 들어가시죠.
1: 네.
2: 선생님 옷들이 엄청 화려한데요?
0: 네, 제 작품들입니다.
1: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아주 화려하고 강렬한 네. 그런 디자인들이.
0: 네,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입니다. 아. 이것은 오간자예요. 또 바느질 기포도 우리 한복에 하는 깨끼 바느질을 네. 여기 차입해서 응용을 했어요. 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쿠웨이트에 수출한 네. 옷이에요. 아. 2004년도 첫 수출한 작품이에요. 아. 쿠웨이트는 문화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1: 네.
0: 올 블랙을 그렇죠, 입잖아요. 그렇죠. 네. 속에 그 옷을 벗고 화려하게 네. 그들이 파티를 하는 문화가 네, 있어요. 네. 쿠웨이트에 내 옷이 어떻게 팔리느냐 쇼핑센터를 네. 다녀보니까 네. 세상에 여섯 군데 차복꽃을 파는 거예요.
1: 아.
0: 복고 스타일, 복고 스타일.
1: 그 이 옷은 그러면 중동에서 한 벌에 얼마에?
0: 아,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 300만 원.
0: 네.
1: 굉장히 고가네요.
0: 네.
1: 예. 중동의 부호들이
0: 있는. 아, 100만 장자가 네, 네. 많아요. 거기에는 부호들이 참 많아요.
1: 네, 네.
0: 집집마다 다녀보면 보통 한 집에 차가 5대 정도 넉대 네. 있더라고요. 네.
2: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입은 옷은
0: 네.
2: 직접 만드신
0: 아, 아니요. 저는 바빠서 제가 쇼핑을 가지 않습니다. 이 바지는 아내가 사준 진사에서 사준 바지입니다.
1: 진사
0: 아내가 해준 대로 코디를 들어가서 모델이 됩니다.
1: 갑자기 인사
2: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입는 브랜드
0: 네. 그래요?
1: 선생님 그 머리에 쓰신
0: 네.
1: 모자는
0: 독특하죠?
2: 네.
1: 이거는
0: 네. 우리 어머니가
1: 어떤 트레이드마크
0: 트레이드마크를 우리 어머니께 만들었어요.

0: 그럼 이런 이, 이 의자 아이고 아이고 아, 얘도 얘도 옷을 입었네.
1: 옷을 입었는데요?
0: 안녕.
2: 이거 하나씩 주세요.
0: 아이고 안녕.
1: 이거 하나 줄까요? 네. 먹어볼래요?
0: 이 얘 옷도 선생님 디자인한 옷이네.
2: 네, 제가 저도 보컬 스타일로 입혔어요.
0: 아이고 네. 너 아주 호강한다.

0: 이 친구는 맨날 여기에 있는 거예요?
1: 얘는 우리가 함께 사는 게 10년 됐는데 네. 이 동네에서 유기견이에요. 그래서 얘가 6월 달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입양해서 이름을 6월이.
2: 6월이. 네.
3: 춥다고 니 아니 내복도 입었네. 어? 야, 야, 이 이쁜 옷에, 어?
0: 진짜 이런 산 속에 양장점을 지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1: 엉뚱한 발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내 건물을 팔아서 네. 이곳에 틀을 잡을 때 얼마나 무력하는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올해가 18년째예요. 네. 모든 고객들 백화점 몰려갔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맞춤했던 그 시절에 고객과 나누었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백화점 시스템 속에 나는 디자인실에 갇혀 사는데 나는 옛날 그리운 고객이 그리운 거예요.
2: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네. 여기까지 옷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
1: 아니 그럼요. 평소에 1,000명, 많을 때는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월 매출도 5천에서 6천 찍습니다.
2: 네. 기분 전환하러 오시기에 네.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0: 우선 노방이에요. 자, 잠잘 봐주시네. 천천히 한번 털어보세요. 아, 와, 네. 예, 이거 좋아하시는데, 아, 예, 예. 잘 받으신다, 팔의 한계를. 팔의 한계 참 잘 받네요. 이 신발도 있고.
1: 선생님 세대는 남성 패션 디자이너가 흔치 않았을 때인데.
0: 그렇죠.
1: 어떻게 처음에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0: 우리 어머니가 50말에 멋쟁이였어요.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네. 입으셨으니까. 네.
1: 어머님께서 옷을 아주 네. 세련되게 네. 입으셨어요.
0: 아주 정갈하게 어머니 사진을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1: 아, 예, 예.

제가 어머니 뱃속에 8달째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게는 어머니 한 분뿐이지 없었습니까? 오로지 내게는 어머니가 우상이고 그 어머니 속에서 자랐으니까 어머니의 새 옷은 항상 뭔가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산 거야? 야야 양장점에서 맞춰왔단다. 제 어린 마음에 그 빨간색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어요. 때로는 몰래 엄마 옷도 내가 입어봤어요. 네.

0: 상의 짝에 스카트를 못 입잖아요. 무슨 우에 것은 제가 몰래 입어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옷쟁이가 된지 몰라.
1: 옷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네. 당시에 남자가 그 패션 디자인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너는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장식하는 거 보면 손재주가 참 많아. 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앙드레스 선생님을 만드는데 앙드레스처럼 그렇게 양장을 한번 해봐. 그때 패션이 없어. 양장을 해봐. 네네.
2: 또 앙드레긴 선생님처럼 좀 꿈을 꾸게 되신 걸까요? 네.
0: 그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할 때라 앙드레스 선생님의 그 삶을 보고 야 이게 내가 가야 할 삶이야. 내가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이게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남성이면서도 우리나라 인류의 양장 디자이너인 안드레 김씨가 크리스마스 특별 자선 의상 발표회를 열고

0: 그 시대에 사실 갑자기 그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한 번에 뛰어드셨을 수 있을까요?
1: 그 바람이 난 거죠. 과감하게 학교를 중퇴하고 이 양장 분야에 한번 투자해보면 가능하지 않겠나. 내가 필이 딱 꼽힐 때 다른 거 보이잖아요. Only one, 한 길로 그렇게 가는 게 원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0: 대학을 중퇴하시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그럼 옷 만드는 이거를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1: 네, 배우라는 찰나에 군대 가게 됐어요. 군에 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뜻을 이뤄볼까 해서 서점에 가서 패션 잡지를 샀어요. 그 잡지를 들고 군에 가서 이면지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죠.
0: 한 3년 동안 계속
1: 그림을 그리고
0: 그리다
1: 잡지
0: 보니까
1: 속에 여자 옷을 매일 보는 거죠. 따라 그리면 하루 10장 정도는 그려요. 그럼 한 달이면 300장이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의상 공부한테 기초가 된 거죠.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군인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좀 낮에는 행군도 하고 꼭 저는 그 불출번 시간이 남들이 다 잘 때 2시에 어두운 불빛 속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밌었죠. 제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이뤄내고 마는 그 성격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0: 다 남자들이라서
1: 그렇죠.
0: 조금
1: 그렇게 맨날
0: 놀리기도 맨날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1: 가시나 무슨 말아 그랬지.
2: 아, 여자 옷만 그리고 있으니까요.
1: 맨날 놀림 받았어요. 그때도 그 저를 가시나 무슨 말 하면서도 양장쟁이라 그랬어요. 일찍이 훈장을 단 거죠.
0: 군대에서 뭐 독학으로 옷을 따라 그렸다고 사실 바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상상이지.
0: 그러면 이제 제대하시고는
1: 서울국제복장학원이 입학하게 됩니다.
0: 국제복장학원.
1: 그 국제복장학원은 안드레스 선생님을 길러낸 복장학원. 우리나라 대자나 그렇죠.

0: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1: 한 2천 명 될 거예요. 2천 우리 반에 명. 50명이었으니까.
2: 남자가 몇
1: 명? 6명.
2: 2천 명 중에 6명.
1: 예.
0: 모두 다 앙드레김 선생님처럼 잘 되고자 했을 것 같은데.
1: 꿈이었죠?
0: 네. 선생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 제 데뷔작이

0: 대사를 쳤죠. 아,
1: 데뷔작부터요?
0: 예. 그때 사진이 옆모습이 잠깐 났는데 작품의 이름을 공해 오염 분해기.
2: 이게 몇 년도 오신가요?
0: 74년도.
2: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74년으로 치면 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0: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된 거죠.
2: 네. 네.
0: 스타였어요. 네. 그거는 뭐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죠.
2: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스카우트 되셨다고?
0: 네. 차경자 이사장님께서 그 학원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0: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네. 어느 날 저를 불러가 최복호, 넌 와서 내 문화생으로 일을 해. 그래서 선생님 밑에 내려갔죠. 아, 미스터 채, 와서 일을 좀 안 해볼래? 다른 소리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아주 매몰차게 꾸짖으면서 키워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닮아하는,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안드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좀 더 고치고 수정해봐. 예, 미스터 최, 너는 안드레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돼. 그 말씀 한마디가 그때 저한테 마음이 바뀌었어요.
1: 그게 또 새로운 자극이 된 거죠.
0: 그렇죠, 저한테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경자 선생님 밑에서 제가 오늘에 계속 묵색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워낙 좀 하드 트레이닝 받으시고 실력도 좋으셨으니까 인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1: 일주일 만에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2: 저희 백지수 표를 지금. 네.
0: 자연스럽게.
2: 800원.
1: 네.
2: 그 당시 돈으로 800원을 받으신 거네요.
1: 그렇죠.
2: 800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돈일까요?
1: 그때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원이었으니까.
2: 아, 그러면은 한 3, 4만원 예. 정도 되는 네, 돈 네. 정도. 이게 뭔가요, 800원이?
1: 그게 일주일간 일했으니까. 네. 일주일간의 인건비지.
2: 이거 받고 그럼 나가라고.
1: 그렇죠.
2: 아.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쫓겨났죠.
2: 왜 나가라고?
1: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2: 아니, 이유가 뭐예요?
1: 미스터째 퇴근 시간에 앉아봐. 그래서 하얀 봉투를 주시면서 그래, 오늘까지만 일해. 얼마나 청청벼룩 같아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하숙방에 있는데 이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하늘이 캄캄했어요.
3: 아니, 왜 쫓겨나신 거예요?
1: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어리벙벙하잖아요. 막상 옷으로 재단을 해보니 그림은 그리는데 옷이 안 되는 거예요.
2: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을 원했는데 선생님은 디자인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좀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거네.
1: 그렇죠.
2: 네.
1: 그래서 쫓겨나서 그 돈으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네. 명동의 하늘이 노란 거예요. 네. 내가 이칼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2: 이 기억하기도 싫은 돈일 텐데 왜 네. 백지수표에 800원 쓰셨어요?
1: 이런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겠다. 아하. 그게 저한테 마중물이 된 거지. 네, 마중물이 네. 되면서
0: 큰 깨달음이네요. 800원. 네.
1: 아, 그럼요. 그게 없었다면은 또 대쪽대쪽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양장점을 아는 분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나는 월급을 원하지 않는다. 제발 일을 하게 해. 네, 네. 내가 열심히 할게. 그렇게 하니까 그 실습생으로 받아줬어요. 아침 일찍 가서 양장점에 청소도 하고

0: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손님을 접대하면서 완성하는 방법, 주문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익히게 되죠.
1: 월급을 안 받고 일하셨고.
0: 그렇죠. 그 5개월 동안 예. 한 5, 6개월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이대입구에서 디자인을 구한대요.
1: 이대입구.
2: 이대입구. 네,
0: 그때는 예, 예. 이대입구 굉장히 화려한 양장점 예. 거리였어요. 그날로 제가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0: 일을 못해가지고 잘리셨었는데 이제 정식 디자이너가 되시고 이번에는 일을 좀 잘하셨나요?
1: 디자이너가 1번 디자이너, 예. 2번 디자이너, 예. 저는 3번이에요. 예. 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해서 그 이대입구 거기 200개 가게가 있어요. 예.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윈도우를 다 공부해요. 그때 카메라도 없어요. 네, 네. 윈도우에 잘 팔린 옷을 스케치하고 암기하고 안 그러면 또 쫓겨나니까. 그렇죠.

0: 손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뛰어나가. 어서오세요. 왜? 그것도 경쟁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죠. 뛰어나오면 우리 내 위에 사수는 좀 질투하지. 그걸 이제 잘 손보를 우선 챙겨야 생존해요.
1: 선생님이 거기다가 스케치를 바로 해가지고.
0: 그렇죠.
1: 요 정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해가지고 자, 바로.
0: 손님이 오면은 원단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뭐 5분이 안 걸려요. 주문에 가장 잘 맞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0: 근데 이 지금 이런 많은 작업들을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1: 제가 하는 장소가 여기 비밀 장소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2: 선생님의 작업실. 아,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1: 아, 이야. 예. 여기가 제 패션 작업실.
2: 아. 아마 이 작업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아요.
1: 아, 예. 제가 늘 여기서 출근해 갖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자투리 천으로
1: 네.
0: 패치워크로
1: 패치워크로 그림을 그리죠.
0: 그림을 그리시는 거.
1: 예. 그래서 이 원단들이 이렇게 불을 붙이면 저렇게 소매가 나오죠.
0: 네, 네, 네.
1: 연하시에서

0: 회사 비밀 다 오픈된. 일주일 내내 해요. 쉬는 날에 저 혼자 와요. 컬렉션을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해야 돼요, 컬렉션은.
1: 30대인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0: 바쁜 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 창작의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0: 이대 입구에서 그렇게 네.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셨는데
1: 네.
0: 언제 대구로 내려오시게 되신 거예요?
1: 명동에서 유명한 기성복 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표께서 프포즈를 했는데
0: 네.
1: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머니가 핀찬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0: 아.
1: 그래서 허둥지둥 대구에 내려와서 네. 서울로 못 올라가게 됐죠.

0: 근데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는데 대구로 가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내가 대구에서 어떻게 이 디자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이

0: 보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 이대구의 백바지가 유행했어요.
1: 백바지?
2: 백바지가 바짝 붙는 옷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하얀 바지 백바지, 얘기하는 백바지. 게 아니라.
1: 백바지. 맞아, 하얀 바지인 줄 알았어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왜 이걸 알지?
0: 네, 맞아.
1: 입어본 거 아니에요?
2: 아니, 이게 바짝 붙는 옷을 백바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1: 약간 스키니진 같은 거죠. 맞아요. 요즘의 스키니진.
0: 네. 이렇게.
1: 그래, 이 나팔바지.
0: 여기가 붙고 네. 밑에 약한 나팔바지였어요. 네.

0: 적어도 내가 아는 분들은 거의 엘레강스한 옷만 하던 양장점을 했으니까.
1: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피고 파격적인 옷이니까.
0: 그 백바지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유행인데 지방까지 안 내려왔어. 그런 전문점이 없었어.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구에 전파한 거네요.
0: 그렇죠.
1: 굉장히 히트를 치셨다라고 했는데 옷값이 꽤 비쌌을 거 아니에요?
0: 가봉을 하니까 비쌌죠.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괜찮았죠. 손님이 박접을 맞추라고 원단을, 짜치 원단을 저한테 줬어요. 1마, 2마, 3마, 4마. 그 다음에 재료, 소재를 파는 서문시장. 그분들이 제 약속을 잘 지키는 그것을 보시고, 야, 내 가게에 있는 옷의 재료들을 갖다 써. 너 왜 사고 줄게.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복구씨, 이거 내가 쓰던 원단이야. 옷 한 벌 할 수 있는 거, 두 벌 할 수 있는 거를 차게차게 일곱, 여덟 개를 저한테 가져와서, 복구씨, 이거 사용해. 평생 못 잊죠.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제가 오늘 생존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0: 옷에 경기 같대요. 아이고, 이거 누구야? 아이고, 세상에.
2: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아, 오래됐죠, 최복구라니.
1: 네, 오래됐어요, 정말.
0: 사모님은 한 30년 됐죠?
1: 30만 넘었어요.
0: 넘었죠? 네. 예. 그때는 매일 선물시장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감회가 깊어요. 울컥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1: 세상에.
0: 아, 오셨네.
1: 아,
0: 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 선생님. 이사님. 오랜만이세요. 세상에.
0: 우리 인연이 몇 년이고?
1: 47년이에요.
0: 아이고.
3: 딴 사업체들은 조금만 이렇게 돈이 보이고 이렇게 해전에 돌아가면 원단 사입을 전부 다 소수하셨어요. 그런데 이날이 때까지 선생님께 저는 거의 성원시장을 살리던 이 인형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1: 감사해요.
4: 그분들이 또 네. 원단도 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하셔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네. 소비자한테 어떤 옷을 만들어서 어필해서 히트락을 만들 네.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연금을 받아서 가짜 가다마이를 제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4: 가짜 가다마이요?
0: 예, 가짜 가다마이.
4: 가다마이. 아,
0: 이 어깨가 뽕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예, 이렇게 예, 뽕이 예, 들어가는. 예.
4: 아, 가짜 가다마이.
1: 가짜 예, 어깨처럼.
0: 히트하기보다는 일반 자켓보다
4: 더 큰.
0: 예, 더 큰. 50% 더 큰.
4: 어깨가 이만한.

0: 이제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옷들을 많이 입으셨었거든요, 예전에.
1: 엄마, 네. 엄마 사진에서 본 거 같아요.
2: 큰 가마, 자켓, 이 자켓을 개발해서 네. 윈도우에 걸어놓으니까 네. 이 추종 세력들이 이 옷을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옷을 입고 싶었죠.
1: 새로우니까 예. 또.
0: 아니, 그러면 다시 또 대박이 나셨겠네.
2: 그렇죠. 예. 영역을 넓혀가기
0: 그럼
2: 시작하셨죠.
0: 브랜드, 그 당시에 브랜드 이름은 그냥 뽁.
1: 가게 여러 개 하셨거든요.
2: 아, 그럼요.

0: 물 1억을 파는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백화점을 영업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1: 언제인데 월 1억을?
0: 84년 5년도.
1: 80년대 초에 1억이면은 야...
2: 가늠이 안 되죠.
1: 1억이면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서울에서.
0: 거기에 힘을 입어서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백화점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죠.

0: 회사는 어떻게 하시고 일로?
1: 시스템은 저는 들어오신 거예요. 회사를 이 세대들한테 넘겨주고 네.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0: 처음에 여기 내려오신다라고 그럴 때 가족분들이 반대 안 하셨어요?
1: 산속에 양장점을 짓는다니까 좀 우아했죠. 매출이 올라가니까.
0: 네네. 네.
1: 이제 침묵이 됐어요.
2: 매출이 제 나오니까.
1: 놀이터가, 제 놀이터가 된 거죠.
0: 그 아까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이 롤모델이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1: 네, 찾아뵈서 네. 서울에 가서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네, 그때 네.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선생님 오셔서 정말 대우 컬렉션이 국가적인 행사를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어요.

0: 어릴 때부터 롤 모델이셨는데 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하시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선생님하고도 감히 점심도 같이 못했어요.
2: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그 자투리 원단을 갖고 인형을 만들어서 사선단체에게 꾸준히 기부해왔죠. 네. 오랜 세월에. 아이고 늙어서 이제 이게 잘 되려나?

0: 짜잔, 짜잔, 됐다. 인형 눈을 만들고 있어요. 인형 눈은 옷을 하고 나서 남는 단추로 눈이 되는 거예요. 짜투리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이웃돕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봤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네? 자, 뚝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짜잔! 아이고, 눈이 달렸다. 아, 잘 보이지? 보세요. 얼마나 멋져, 이쁘잖아요.
1: 근데 선생님, 눈이 조금 짝짝이 같은데?
0: 제 실력이 그거니까. 저는 디자인하지, 바느질은 실력이 없어요.

0: 대구의 패션을 이끌어 오시는 우리 최복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저는 아직 소년이에요.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저는 매일 결심합니다. 뒤처지지 않고 살겠다고.
0: 뒤처지지 않는.
1: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데 저는 안 떠나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혼나게 늙고 싶다는 얘기죠. 무대에서 죽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0: 사람이 누구나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최복호 선생님은 정말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선택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너무 잘 맞는 옷 같아요.
1: 그런 생각이, 아이고 눈물이 난다.
0: 그런 생각이
1: 감사합니다.
0: 들었습니다.
1: 저를 움직이는 거는 어제와 결별을 하는 용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3: 누가 오시는데요?
0: 카트 타고 오시네.
3: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굉장히 큽니다.
4: 안녕하세요. 족발부자 신신자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4: 우리는 뭐 맛은 자랑하지 못하는
3: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4: 질려요 근데
3: 좋아요. 쫀득쫀득하고
4: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담백하기만 해요.
3: 그래서 좋아요.
0: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4: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시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5: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1: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7: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0: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칙,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감이 방송됩니다.

0: 내려와라. 아이스크림 온다 가면서.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엄마, 그 유통기한이 말이야. 엄마, 나 오이는데 또 샀어. 엄마, 엄마 듣고 있어? 엄마, 나 냉장고 문 열어놓고 나온 것 같아. 엄마, 엄마!
1: 근데 AI 냉장고 사라고 이걸.
2: 냉장고에 무슨 AI야?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 이걸로 사.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AI 패밀리 허브 사라고 할 거야.
0: 어이, 빨리 먹어야겠다.
3: 냉장고 문 닫아줘.
2: 엄마가 뭐 안 도와줘도 돼?
3: 가만히 쉬고 계셔.
4: 삼성 AI 신혼가전.
2: 인테리어 공사 따로 한 거야?
0: 아니, 냉장고 사면서 삼성에서 한번 했지.
5: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6: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5: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7: 12년?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12살이 되는 시간까지 저희가 음악만 한 거잖아요.
8: 마지막 정규 앨범 시점에서 어느덧 7년이 지났고 떠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항해가 언제 랜딩을 할까.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꽃이 폈구나. 우리가 정착했구나.

0: 뭔가 앨범이 나오면 우리는 공감은 나가야지, 이렇게. 저희끼리 결정해버리는 정도로 공감을 좋아하죠.
1: 이렇게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
0: 귀하다, 귀해.
1: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잠깐 멈췄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 하나, 둘, 셋.
3: 안녕하세요. 숙미션입니다. 반갑습니다.
4: 오랜만에 공감을 다시 찾게 됐어요. 네. 정말 그리워했던 무대인데 이렇게 또 서게 되니까 기분이 네.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1: 일단 환영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열려있다. 너희도 마음이 열려있니? 저희 강당대관을 해서 다 연습을 시켰습니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0: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3: 오늘 다 악뮤 보러 오신 거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봤죠? 그럼 당연히 같이 추고 싶죠? 오케이, 스탠드 업! 오시죠.
4: 소문의 낙원을 찾아서 한번 걸어가 볼까요? 가시죠.

0: Yeah, sit down, please.
1: 와우, 너무 아름답네요. 와. 여러분, 마음의 문이 좀 활짝 열렸나요? 네, 우리가 오늘 처음 봤지만 방금 같이 보자마자 춤을 같이 췄잖아요. 벌써 이렇게 막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쵸?
2: 첫 개화 앨범 라이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심장이 너무 뛰거든요. 다음 노래 들려드릴 건데, 사실 이 노래로 개화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그 다음 노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 꽃들도 다시 시작하려나.
3: 고려고들 335 모여드는 게. 우린 다 비슷하게 피어났더라. 우리는 봄 색깔. 저는 이 노래가 개화를 다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4: 우리는 일단 다 걷어내고 시작하고 싶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이 개화라는 앨범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전에 잘 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노래가 되게 하자.
3: 하나도 거짓말이 없고, 그냥 오빠랑 저.

0: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1: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0: 아니, 안 하고 싶어서 안한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0: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저는 그 기억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20살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데,

0: 뭐가 나를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까? 저에게 유일하게 절대 버릴 수 없는 거, 삶이나 목숨만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되게 비슷하게라도 근처에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를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행복합니다.
1: 뭐라고요?
2: 다시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1: 저는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제 앞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무대 위에 오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다음 노래는 저희가 녹음할 때좀 특이하게 해본 노래예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 앞에서 녹음을 하는데 그 노래는 막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옛날 저희의 그냥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놀았던 그런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그런 감성으로 노래를 녹음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까지 모든 노래들 중에서 귀엽게 불러요. 귀엽게. 오빠가 또 피아니스트로서 멋진 연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진짜 어려운 연주여서 진짜 뭐랄까 되게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잘 보여주실 수 있죠? 불러드릴게요. 텐트.

0: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졌고, 무대에 대한 친구들이 생겼고, 무대 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는 것이 그대로 무대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곳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1: 저희가 무대 위에서 전하는 사람, 오빠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0: 마지막 곡 남았어요.
1: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 얼룩이라는 노래를 악뮤 공식 엔딩송으로 선언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막 상상하던 게 있었어요. 같이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이젠 보내야 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젠 보내야 돼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2: 그러면 이렇게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계실 거예요? 내라고요?
1: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2: 못 보내.
1: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2: 공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거예요.
1: 우리만의 추억인 걸로 하고요. 바로 우리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룩, 스카우트!

0: 말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

0: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 문명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개념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프론티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 한 복판, 그 중심 축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쭉 뻗어 나가서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들 서부 개척하러 달려갔습니다. 미국인들의 서부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이게 한쪽에선 꿈의 땅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론티어는 문명과 야생, 갈등과 신화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론티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우보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의 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죠.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그 정신이 미국 신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론티어가 미국 문명에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좋았던 점도 어두웠던 점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프론티어라는 단어는 빠지면 섭섭한 그야말로 필수템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개척지라거나 경계 혹은 경계 주변 영역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프론티어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묵직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빈 땅이나 모퉁이라는 느낌보단 모험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신이 겹겹이 쌓인 그런 개념이죠. 17세기 초 유럽 식민지 시절부터 20세기 초 서부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핫한 무대였지요. 마치 무한한 확장판 스토리처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꿈을 키우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낸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미국인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프론티어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코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개념이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1893년에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이른바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터너 교수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유럽이 아닌 프론티어, 즉 끝없이 펼쳐진 미개척지에서 찾았습니다.

현어에게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야망과 문명의 접점이었고 미국인들이 유럽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 학계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철저히 유럽에서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초기 동부 식민지에서 시작된 문명이 서쪽으로 확장됐다고 믿었고 이러한 관점은 주로 동부 엘리트 대학 출신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학자들 사이에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출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프론티어 출신의 역사학자 터너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당시 동부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이었죠. 위스콘신이 프론티어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만큼 터너의 시각은 미국 지성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프론티어 개척의 역사라는 근본적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북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든 경제적 기회를 쫓아서든 혹은 도전을 향한 호기심에서든 미국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를 벗어나면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밀워키 같은 지금의 중서부 도시는 더더욱 미지의 땅 프론티어였던 것입니다. 중서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또 다른 프론티어로 나아갔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을 거치며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대부분이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이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터너가 말한 대로 미국인들이 유럽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자라난 정신은 곧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개인주의와 개척정신, 애국심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프론트에는 미국인의 자립성과 도전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도 시간이 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터너의 프론티어 개념은 신서부학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터너가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머물렀으며 원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이들 학자들은 서부를 단순히 참여하는 개척의 역사로 보지 않고 갈등과 정복, 환경 파괴, 경제적 착취가 얽힌 복잡한 공간으로 재해석을 했죠.

이 관점은 미국 서부 역사 연구에서 정체성과 차이, 권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며 프론트에 대한 이상화된 서사를 넘어서는 현실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 새로운 서부 역사가들은 미국 서부 확장 과정에서 감춰졌던 폭력, 착취, 갈등의 역사를 드러내며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개념이었으며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은 미국 민주주의

자유와 개인주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심 세계관에서 미국 중심 세계관으로 시각을 전환한 이 이론은 미국 문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순히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넘어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까지 손을 넣게 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캐나다 남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루이지아나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는데 이런 단순한 전쟁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했을까요? 우선 영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유지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경쟁자들인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광범위한 영토를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는 거의 두 배로 확장되어 국가의 성장과 서부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죠. 유럽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이제 이 광대한 땅을 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팽창의 결정적 전환점은 1803년 루이지아나 매입에서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카리브해의 풍부한 설탕 생산지인 생도밍그, 현재 아이티를 중심으로 북미 식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아나 영토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791년 시작된 아이티 혁명을 프랑스 군대는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황열병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쓰러지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의지는 크게 흔들렸고 1802년 생도밍고 원정군의 패배는 루이지아나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 사이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상을 장악한 영국 해군 아래에서는 프랑스가 루이지아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한 자금 필요성을 절감했죠. 결국 루이지아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일부만 구매하려 된 미국의 영토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안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죠. 이 협상의 중심에는 당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 매입 권한에 대해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으로부터 영토를 취득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 거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루이지아나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매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퍼슨 대통령은 이 거대한 매입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겼죠. 당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새로운 땅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중심의 점진적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성실히 땅을 개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이 의회를 움직였고 의회는 미입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루이지아나 맵은 미국 영토를 두 배 가까이 넓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죠. 먼저 이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터전을 잡고 있었고, 미국은 이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 토지와 주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이 영토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도의 확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가 미국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지역을 노예 노동을 통한 농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제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1840년대 미국은 완전 대륙횡단 레이스로 뛰어든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그냥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을 쭉쭉 차지해야 한다는 대륙 확장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마치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서부 팽창의 질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통령 제임스 K. 폴크는 말하자면 확장주의의 캡틴 같은 존재였죠. 텍사스 병합, 오리건 경계 분쟁 해결,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세 가지 대형 미션을 해치우면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급속 확장의 서사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땅을 넓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도 급증해서 결국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엄청난 폭풍을 부르는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특히 텍사스 병합은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값싼 땅과 기회의 땅인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멕시코의 노예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긴장,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1835년 텍사스 혁명으로 폭발했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며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독자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들 텍사스 사람들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연방에 복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토로 복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텍사스 병합이 노예제 확산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합병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럽 열강, 특히 영국이 텍사스를 노릴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은 1845년 12월 텍사스를 공식 합병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오레건 준지의 지배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북위 42도선에서 54도 40분까지 뻗어 있었고, 1840년대 초 오레건 열병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레건 추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미국인들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밴쿠버를 포함하면 캐나다 영토까지 미국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오리건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텍사스 국경선 문제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다가오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1846년 오레곤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확정하며 미국은 퓨젯 사운드를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경계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해안의 국경이 됐죠. 남쪽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불꽃이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격렬히 타올랐습니다.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반드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특사 존 슬라이더를 보내 매입을 시도했으나 멕시코가 거부했죠. 이에 폴크 대통령은 군대를 텍사스의 뉴에세스 강과 리오그란데 강 사이 분쟁 지역에 배치하며 멕시코를 자극했고 1846년 4월 결국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했고 마침내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1848년 과타루페 이달고 조약은 전쟁을 종결하며 멕시코는 당시 영토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기고 1,500만 달러와 청구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까지 손에 넣으며 대륙 횡단 국가로서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땅 대부분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를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북부주들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영토를 자유주로 합병하기를 원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주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노예주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주들은 갈등과 분열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미국 서부 팽창사는 찬란한 개척신화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의 땅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을 통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주민은 독립된 민족이자 인종이었지만 정착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 신화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현실을 감추는 미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식민지에 살았던 포와탄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었죠. 전해지는 낭만적 이야기대로라면 그녀가 영국 식민지 지도자 존 스미스의 목숨을 구해 두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카혼타스는 어린 나이에 영국인들에게 납치당해 포와탄 부족과는 다른 문화권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고 그녀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흔들렸죠. 이후 그녀는 존 롤프라는 영국인과 결혼했고 이름도 레베카로 바뀌어 유럽식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유럽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그녀의 죽음도 원주민 역사에서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포카혼타스 신화는 원주민과 백인 사이 갈등과 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백인 식민 확장의 정당성을 은밀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신화가 원주민의 고통과 저항을 감추면서 식민지주의 서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신화

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21년 청교도 필그림과 원주민이 평화롭게 식탁을 나누며 화합을 기념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화된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후 원주민 사회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했고 백인 정착민들의 토지 침탈과 무차별적 대학살, 강제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은 신화 속 평화로운 만남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 정신이라는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주민 고통과 저항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왔죠.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대한 명시적 학살 정책은 특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기 강제 이주 정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잭슨은 미시시피 동부 원주민에 대한 최종 해결책 실행자로 불리며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비극적 여정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그 비극의 상징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 먼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혹독한 겨울과 질병, 굶주림에 시달며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무려 4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전체 이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 존재 자체를 위협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울타리 진지로 몰아 넣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전통,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서 원주민에게 간 가장 참혹한 만행은 1890년 12월 29일 사우스 다코타주 운디드니 개울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운디드니 대학살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군대는 라코타 수 부족의 무장을 해제하려 했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라코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대다수가 병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초착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주요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민족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징적인 비극으로 이후 원주민 권리운동의 중요한 상징점으로 남았습니다. 미국 프론트의 신화는 미국의 개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화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론티어 신화가 바로 카우보이들입니다. 카우보이의 모습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상징으로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을 대변하며 미국인의 이상을 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였던 카우보이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거친 서부라는 이미지는 서부 역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1870년대 초반 목동이라 불리던 카우보이들은 대체로 거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던 유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표현은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이미지인 반면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은 소모익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조로운 식생활 속에 살아가는 반야만적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1890년 지리적으로 프론티어가 종결되면서 카우보이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인한 개인주의, 미국적 보편주의, 서부 개척의 미덕이 결합된 카우보이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에 거친 노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버팔로 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료랑 자기 인생을 쇼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어느새 화려한 영웅으로 재탄생시켜버린 거죠. 그가 만든 쇼가 와일드 웨스트 쇼였습니다. 군인, 카우보이, 원주민까지 실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던 재미난 허구들을 빼곡히 끼워 넣어서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야? 하면서 모호함 속에 빠져들었고 그게 바로 와일드 웨스트의 묘미가 됐답니다. 카우보이 이미지는 대중문학을 통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선보인 저렴한 10센트 소설들은 과장된 신문 보도와 동시대 사건에서 영웅적 인물을 차용해 서부 개척지 신화를 폭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문고분들은 카우보이를 무모하기만 한 인물에서 용감하고 고귀한 개척자로 미화시켰다. 이러한 카우보이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정치적 기류와도 깊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히어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강력히 활용하며 카우보이 남성성을 국가적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루스벨트는 모험과 용기를 상징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자신이 내세운 강한 국가와 개척정신의 대표 얼굴로 삼았죠. 그는 카우보이를 단순한 서부의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본받아야 할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카우보이 신화는 할리우드를 통해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서부극은 대개 카우보이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했죠. 영화 속 카우보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법자를 응징하는 도덕의 수호자로 그려지며 미국 고유의 프론트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였던 카우보이를 백인 남성의 자립과 용기, 자유와 개척 정신의 상징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카우보이 같은 프론트 신화를 만들어낸 데에는 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신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문명과 야생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한데 묶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점차 복잡해지고 취약해진 사회에서 카우보이는 남성적 힘과 진정한 미국다움의 상징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프론티어 신화는 미국의 정체성과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상상 속에서 카우보이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이상을 담아내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흑백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터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죠.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6: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7: 건선도 그렇죠.
6: 탈모도
7: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5: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8: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5: 예.
8: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고.
5: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6: 흉선.
5: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6: 학교예요?
5: 예,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6: 어.
5: 나에 대한 것들.
8: 야. 어떤 적들이 예, 와도 예, 다 예, 그냥 예, 바짝 뜰 수 있는 진짜 최종의 부대가 예, 완성이 되는 거네요.
5: 예.
8: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9: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0: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9: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슬라브 지역의 또 다른 비극이자 오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건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도입부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난 영화의 도입부는 매우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른하기까지 한 일상의 여유가 화면을 가득 채운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굉음이 터지고 비명이 들리면서 일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그 신호탄은 때로 폭탄이나 탱크의 울중한 굉음일 수도 있고 거대한 괴물의 등장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밀어닥친 해일이나 화산폭발, 지진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렇게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 그곳의 사람들 모두 재앙이 일어났음을 즉각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인류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재난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난에는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방사능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측정기를 켜야만 비로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도시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지붕이 날아가면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빠졌고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 채 죽어갔으며 도시와 자연은 오염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서 체르노빌 남쪽인 우크라이나 지역보다 북쪽 벨라루스에 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 사고로 수백 개가 넘는 마을을 잃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위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방사능의 치명적 위험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체르노빌로 인한 피해는 공식 집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방사능은 형체가 없는 데다 후유증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다 보니 정확한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고의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대처는 아니라고 무책임했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에야 짧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고 이후에도 핵심 정보를 축소,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정부는 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후에 보여준 이들의 대응과 사고 처리는 소비에트 체제가 얼마나 경직되고 부패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냈고 서방 세계는 물론 소련 인민들조차 당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체르노빌 사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함께 소련의 붕괴를 가속시킨 중대한 계기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그 여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어떤 재난이나 재해와도 다른 성질의 비극이었습니다. 방사능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살아있는 생명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그날 밤 원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꼼꼼히 추적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인간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동식물, 자연환경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재난 앞에서 묵시록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25주년을 기념해 체르노빌 시내에 설립된 수계별 추모공원은 이런 묵시록적 의미를 기념비와 조형물로 형상화한 공간입니다. 수계별이란 이름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쓴 수기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체르노빌이라는 지명이 검은 줄기란 뜻의 쑥쑥 식물과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재앙이 묵시록적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쑥개별 공원 입구에는 제3의 천사란 이름의 거대한 철골 조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양손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조각상은 묵시록에 나오는 멸망의 나팔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진혼곡을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40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이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2019년 드라마 체르노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임에도 이 시리즈는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체르노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수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의 가장 큰 장점은 꼼꼼한 고증과 기록을 통해 이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매우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과 이후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어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드라마의 초반부는 갑작스러운 원전 폭발로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사람들과 당시 그들이 얼마나 방사능에 무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소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조리한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들과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도 재빨리 대처에 나서기보다는 쓸데없는 회의만 계속하는 모습은 체르노빌이 왜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드라마 체르노빌이 보여주는 모든 장면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재난을 예술로 재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의 비극을 극화시키는 허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체르노빌은 완벽한 기록영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체르노빌을 잊히지 않게 만든 강력한 기억의 장치였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고 현장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영웅과 희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순직한 소방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폭발 직후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가장 먼저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치명적인 피폭을 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다른 원자로의 폭발을 막은 연구원들과 오염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원자로에 수문을 연 잠수부들, 끝도 없이 실려오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구하려 한 의료진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당시 원자로 위쪽에 쌓인 폐기물은 워낙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투입된 로봇과 원격 장비마저 제대로 버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우지 못했을 때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30초에서 2분가량 교대로 투입되어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로봇이란 의미에서 바이오 로봇이라 불렸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목숨 몇 개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명령은 곧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원자들이 나타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소방관과 구조대원, 광부와 군인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몇 배는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체르노빌의 영웅이자 전설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영웅들을 화면 위에 되살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뜻밖의 결과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체르노빌을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화면 속 풍경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 그 폐허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드라마가 재현한 풍경들, 텅 빈 교실과 녹슨 관람차, 아파트의 폐허는 실제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전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는 프리피아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한때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던 활기찬 도시였으나 사고 이후 신속 대피령이 내려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주민들은 나들이하듯 가벼운 옷차림으로 심지어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대피가 평생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계 폐허 애호가들의 성지이자 20세기의 폼페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드라마 체르노빌이 상연된 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25주년을 맞아 출입 금지 지역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 대상으로 제한적인 사고 현장 견학만 허용했으나 곧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체르노빌은 국제적인 다크투어 장소로 떠올랐고 한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체르노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커라 불리는 이들은 몰래 제한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자발적인 불법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스토커라는 명칭은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영화 스토커에서 따왔는데 소련의 SF 소설 노변의 피크닉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노변의 피크닉에는 외계 생물체의 접촉 이후 버려진 구역인 조은과 이곳에 몰래 잠입해 쓰레기를 팔아넘기는 스토커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설도 영화도 체르노빌 사고보다 몇 년 먼저 만들어졌지만 여기 등장하는 존이나 스토커 같은 용어, 알 수 없는 물질로 가득 찬 구역이라는 세계관은 이후 체르노빌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게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이 영화를 낳고 영화가 게임을 낳고 게임이 다시 현실의 방문객을 만들어내는 이 기묘한 연쇄는 체르노빌이라는 공간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중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소설과 게임 속에서나 존재하던 상상의 존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체르노빌 일대가 전장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스토커들이 영화와 게임 속 현실로 상상했던 구역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변의 피크닉이 그렸던 세계,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버려진 땅이라는 상상이 소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 위에 전쟁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겹쳐지면서 이곳은 이제 관광객이나 스토커의 낭만적 탐험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하지는 않지만 원전 부지는 여전히 핵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문제의 4호기는 사고 직후 급히 지어진 석관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봉인되었고 2016년에는 그 위에 신안전 경납고라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이 다시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이 신안전 경납고마저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해체 프로젝트의 앞날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체르노빌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한편 사고 이후 25년, 후쿠시마에서 또 다른 원자력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인과 성격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앙이 또다시 인간을 덮쳤습니다.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사고는 몇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작품 체르노빌의 목소리에는 미래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을 이야기하면서 왜 작가는 미래의 연대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이런 부제가 붙었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소련 시절에 태어났지만 벨라루스 국적의 작가입니다. 스스로 벨라루스 출신이다 보니 자기 땅에서 일어난 비극을 글로 담기까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그녀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10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알렉시에비치의 글쓰기 방식은 독특합니다. 기자처럼 사실을 나열하지도 않고 소설가처럼 이야기를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최대한 그대로 옮깁니다. 인터뷰이가 말을 더듬으면 더듬은 대로, 울다가 멈추면 멈춘 그대로, 말하기 싫다고 했다가 다시 입을 여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담아냅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이것을 두고 인간의 목소리로 쓴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책은 늘 수십, 수백 개의 인터뷰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한 인터뷰집이 아니고 단순한 기록도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정말로 어떤 목소리들이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낸 사연과 심정들이 선명한 합창으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알렉시에비치의 책은 늘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끌어오르는 독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체르노빌에 관한 수많은 책과 영화, 다큐를 찾아보았지만 가장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음을 울리는 것은 알렉시에비치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걷는 길을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어요. 뭐 며칠씩 철야도 해보기도 하고 미친 듯이 일하다 보니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으로 나 자신하고 직면을 했죠. 매일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지 나한테 들이대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반응이 빨랐어요. 아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지쳐 있었고 정말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 길에서 많이 내려놓고 새로 힘을 얻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출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잔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S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화제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 part 1 한 적 있었어요.
1: 그쵸. 기억나요?
0: 네. 근데 좀 일찍 들어오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오히려
1: 나쁘지 않지. 오. 그렇게 하는 거 좋지.
0: 맞아요.
1: 그래서 좀 약간 마음 상했었죠.
0: 살짝 마음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오늘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어서 또 남편이란 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그것도 남의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으려면 오늘,
1: 그러네요.
0: 배워봐야 됩니다.
1: 한번 이런 걸로 딱 흡수해가지고, 약간 우리 부부 토크할 때 써먹으면 좋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2: In English, remember? Practice
1: You
2: English.
1: say, you say.

0: bad think, bad idea. Not bad idea. You
1: not
0: say.
1: Bad.
0: 그렇지.
1: Not bad.
0: 그 what does that mean?
1: We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Being late?
1: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If you're 10 minutes early, you're not late.
0: Okay. Oh, okay. 10 minutes early. Okay.
1: Yeah, yeah, yeah.
0: 자기 이제 뭐 과장님 편인 거야? 둘이 짝짝꿍 한 거야, 이제?
1: Sorry?
0: 둘이 한 편이야? You and my boss?
1: Yeah.
0: 둘이 fighting, okay, and 공격, attack me?
1: Oh, fighting against you?
0: Yes.
1: Well, I'm on nobody's side.
0: Hmm?
1: Well, I'm on nobody's side.
0: Nobody's side?
1: Not your boss, not you, nobody.
0: But you like my boss.
1: No.
2: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그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가 네. 안 좋아졌다면서요.
0: 단절.
2: 맙소사.
0: 소통. 자, 네.
2: 그래서 너는 내 편이니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런 거 솔직히 쉽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맞아요.
2: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올 정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3: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되게 업셋된 거예요.
0: 그치.
2: 나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0: 그쵸. 네. 비빌 언덕에다가 이렇게 비벼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스 편을 들어버리니까.
2: 그게 맞는 말일지언정 뭔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2: 그렇죠. 예.
0: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여기서 끊을까요?
2: Okay.
0: 네.
2: That's good.
0: It's not a bad 생각. 우리 그때 배웠었는데요.
2: That's right.
0: 생각. Bad 아이디어입니다.
2: Perfect.
0: Yes.
2: All right, IDEA. Mm-hmm. All right,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Mm-hmm.
2: 그쪽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편을
0: 네.
2: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0: 네.
2: 자, idea. 그렇죠. 오. 전에도 나왔지만 생각, 아이디어, 감. 우리가 외래어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A로 끝나는 단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R 사운드 넣는 거. idea 이거
0: 네.
2: 하지 않기로 했었죠.
0: 네네.
2: 자, 그것만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Idea, idea,
0: idea, idea.
2: 좋아요. 자, 지금 보면요,
0: 네.
2: bad idea가 나왔잖아요. 이 bad idea,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뭔가 좋은 생각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때 bad idea, that's fine.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굉장히 extreme하게
0: 네.
2: 극단적으로 가는 거를 좋아해요.
0: 맞아요.
2: 그래서 심지어 더 강력하게 형편없는 아이디어다.
0: 아,
2: 어떻게 쓸 것 같아요?
0: 아, 완전 끔찍하다.
2: Uh-huh.
0: Yes, I know. Terrible.
2: 스펠링 불안불안했어요.
0: 불안해요.
2: 자, 보겠습니다. You got it. Alright. 그래서 무조건 원어민들은 그렇게 쓴데 이거가 아니에요.
0: 네.
2: 다 주관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that's a terrible idea. 그러면 정말 형편없다 이런 뜻을 또 가질 수가 있겠고요.
0: 네.
2: 자, 여기 보세요. What do you mean? 한 다음에 그냥 문장을 깔았죠.
0: 네.
2: It's not a bad idea라니.
0: Mm-hmm.
2: 자, 일단 What do you mean? mean이라는 게 의미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0: 네.
2: So what do you mean? 그러면 의역하면 뭐예요? What do you mean?
0: 무슨 의미야?
2: 아, 무슨 의미야? 무슨 말이야? 이건 원어민들이 여기까지만도 많이 쓰거든요.
0: 네.
2: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얘기를 왠지 한 거예요.
0: 그쵸.
2: 그래서 What do you mean? 이렇게 쓰는데 뭐뭐라니 What do you mean? 하려면 그냥 뒤에
0: 문장이 하나 더 오네요.
2: 맞아요.
0: 어허.
2: 평소문을 그냥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do you mean? 여기까지도 좋은데
0: 네?
2: 여기서 평소문 더해서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0: 네.
2: what do you mean도 좋아요. 근데 부드럽게 연음 연습을 해서 얘를 플랩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해도 부드럽습니다.
0: 진짜 연음 내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2: 쑥 넘어갈 수 있죠.
0: What do you mean 하는데.
2: 그렇죠. 그렇죠.
0: 네.
2: So what do you mean 해도 되고 what are you?
0: What are you?
2: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좀 부드럽게 하는 거.
0: 네,
2: 한번
0: 네.
2: try 해 볼까요, 여러분들?
0: 네.
2: Okay.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0: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2: 오, 좋아요. Okay. So what do you mean 평소문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약간 업셋한 느낌으로. 자, 이거 한번 해 볼까요? 너 못 온다고? 무슨 말이야? 못 온다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미리

0: 얘기를 하는데 생일인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일단 어때요?
1: What do you mean?
0: 너못 온다니.
1: You don't come.
0: You don't come. You can't.
1: You can't
0: 올수
1: come.
0: 없는 거니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이 얘기는 바로 전에 I'm sorry. I can't come to your party.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1: 너무 속상해요.
0: Right.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친구가 너 뭔가 좀 통통해 보이는데?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랄까 귀여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언어적으로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1: 소통이 그쵸.
0: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통통하다니. 자, 통통한 거 형용사 혹시 아세요?
1: 통통하다? 차비.
0: 맞아요.
1: 아하.
0: Fat은 뚱뚱한 이렇게 넘어가
1: 조금
0: 버립니다.
1: 부정적이죠.
0: 그런데 사실 chubby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맥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에요. 외모 평가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0: 내가 chubby하다니.
1: I am chubby.
0: That's it. chubby 형용사예요. Right? So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ubby라고 하는 것은 좀 통통한 정도의 느낌. Alright, 그래서 아기들한테 아 chubby 뭐 치익해서
1: 맞아요.
0: 뭐 보리 그런 건 괜찮은데 아 상대방한테 하는 건 조금 실례될 수 있죠, 그렇죠? Alright, 그래서 중요한 거는 what do you mean 하고 질문을 또 넣는 것이 아니라 평소문 어순으로 가주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통 쉬지 않아요. 보통은 매끄럽게 이어가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Okay? So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1: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0: 자, 부드럽게 What do you mean I'm chubby?
1: What do you mean I'm chubby?
0: 그냥 왜냐면 이러면 나 뚱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0: 자, 이번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데 이랬을 때 약간 업셋 해가지고
1: Okay.
0: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1: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자, 이러면서 자, 이랬을 때
1: 대답이 잘해야
0: 약간
1: 돼요. 대답 잘해야 돼.
0: MBTI에서 약간
1: 예.
0: T 성격인 것 같지 않아요?
1: 어떡하죠? 아, 이러면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0: That's
1: You
0: right.
1: don't have to being late.
0: 늦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1: 아, 참. 예. 생각 자체가
0: 네.
1: 예,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 늦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0: 걱정.
1: 예. So you don't have to worry. 겠네요. 아, worry.
0: Okay.
1: worry? 근데 칸이 좀 길죠? worry 다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어바웃을 한번 넣어줘
0: 얘는
1: 봅니다.
0: 무조건입니다.
1: 예.
0: 자, 저번에 이제 worried 하면 걱정하는이란 형용사고요.
1: 네.
0: worry는
1: 동사.
0: 동사예요. Okay, so you don't have to worry. 그 다음에 about being late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Perfect. 자, worry 걱정하다. 이 동사 여기까지만 알면 좀 아쉬워요.
1: 네.
0: 물론 worry에서 끝나는 문장들도 있겠죠. 예를
1: 네.
0: 들어서 don't worry. 거기서 끝이잖아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해 걱정하는지를 쓰려면 about
1: 그쵸.
0: 무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 이것도 사실 그 해석에 대한 건데요. 우리말로는 내 걱정하지 마 이러지.
1: 네.
0: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고 안 하잖아요.
1: 아하.
0: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about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요, 그냥.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걱정하지 마. 방금 한 거. 내
1: 네.
0: 걱정하지 마. 이거는 직역하면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1: Don't worry about me.
0: 그쵸? Don't worry me. 이거 아니라
1: 네.
0: Don't worry about me.
1: Yes.
0: 자, 그런데요. 이 about 뒤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하, 그쵸, 이렇게.
0: 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late 하는 것에 대해
1: 걱정 안 해도 된다.
0: 그렇죠. 자, 방금 제 being late 활용해서 이거
1: 네.
0: 한번 해볼게요. 늦는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사람들 다 늦어. 거기 어차피
1: 그래, 예.
0: 이러면서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1: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그렇죠. Don't worry about being late.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왜냐면 비동사랑 형용사를 섞은 케이스이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1: 예.
0: right? 뭐 don't worry about 뭐 failing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사에 ing를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1: 실패하는 거 걱정하지
0: 가능합니다. 예. 네.
1: 말라.
0: Alright. So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Don't worry about me.
1: Don't worry about me.
0: Don't worry about being late.
1: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자, 그리고요. 여기서 물론 뭐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이거. You don't need to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1: 네.
0: 오늘은 좀 확실한 거 가져왔거든요. 자,
1: 오케이.
0: 이거 볼게요. Don't have to. 이 don't have to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1: 할 피,
0: 않아도
1: 안 와도
0: 없다. 안
1: 된다.
0: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1: 네네.
0: 굳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일찍 오면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그걸 누가 모를까요?

0: 굉장히 저도 매우 매우
1: 예.
0: 화가 나 있어요. 네.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안 먹어도 돼. 야,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나 이거 만드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 이러면서 약간
1: 꼭
0: right?
1: 먹어야 된다고?
0: 아, 너 그거 안 먹어도 돼. 어떻게 할까요?
1: You don't have to eat that.
0: 아, 그냥 you don't have to eat that. You don't have to eat it. Right?
1: Get
0: 이런
1: it.
0: 식으로.
1: Yes.
0: 자, how about this? 주어 바꿔 볼게요.
1: 네.
0: 그녀로 바꿀 겁니다. 그녀는 안 와도 돼. 아, 굳이 안
1: 아.
0: 와도 돼. 그녀는 안 와도 된다.
1: Oh, she doesn't have to come.
0: 그렇죠. She 3인칭 단수니까 don't 아니라
1: Doesn't.
0: doesn't. Perfect.
1: Yeah.
0: Alright. 자,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You don't have to eat it.
1: You don't have to eat it.
0: She doesn't have to come.
1: She doesn't have to come.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don't have to는 사실 뭐말 필요 없다라고
1: 네.
0: 해서
1: Don't need.
0: 오케이. 니 뒤에 뭐 하나 빠졌죠?
1: 뭐가 빠졌죠? Need
0: 네.
1: to.
0: 뭐가 빠졌죠? 너무 불안해요? 맞습니다.
1: 네.
0: You don't need to do something.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1: 네.
0: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이 있기는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늦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Righ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That's it.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Okay, 자,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 딱 들었을 때 화가 확난 거예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그치,
0: 아, 어떻게
1: 그치.
0: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1: 그치. Are you on her side? 그쵸.
0: 쉬운 거를 그냥 비워뒀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부터, 이제.
0: 이제,
1: 이제니까
0: 이제, 이제.
1: now.

0: She is, he is, 뭐 are you 이런 식으로
1: Yes.
0: 해서 비동사 쓰고 나서 on someone's side 하게 되면 누구의 편이다, 편인 상태인 겁니다.
1: 예.
0: So 예를 들어 그런 거 이쪽 나눠가지고 우리가 편을 가른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러면 그쪽 위에 가서 같이 서 있는 거죠.
1: 그쵸.
0: Right? So I'm on 어디 side 간다든가 저기 side 간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너 마유의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유 쪽에 서 있니?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Are you on Mayu's side?
0: That's right. Are you on Mayu's side? 마유의니까 Mayu's.
1: Mayu's side.
0: S 있어야 돼요.
1: Yes.
0: 자, how about this? 나 이제 너의 편이야.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봐.
1: 그래서 박쥐 그쵸? 스타일. 예예예. 예, 예.
0: So, 나는 이제 너의 편이다.
1: I am on your side now.
0: 그렇죠. I'm on your side no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1: 좋아요.
0: 얘는 side라고 하는 거 앞에는 on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1: 네네네.
0: Okay. So, on someone's sid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Mayu's side?
1: Are you on Mayu's side?
0: I'm on your side now.
1: I'm on your side now.
0: There you go. 질문도 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1: Are you on her side now?
0: Yeah. 그래서 과장님이 여자분인 것 같아요. her 쓴 거 보니까. 그죠?
1: 그죠, 그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당황하고 아, 내가 지금 실수했고.
1: 그렇지.
0: 느낌 왔어요.
1: 이제 근데. 오면 어떻게 해요,
0: 너무 늦었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1: 참.
0: 아무 편도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니야 너의 편이야 해야
1: 그렇지.
0: 되는데 아무 편도 아니야. 지극히 MBTI T 성격.
1: 거의 무슨 심판 느낌으로 젖지 같아요.
0: That's right.
1: Well, I'm on side. 그럼 아무 편도 아니니까 아무도 약간 이런 느낌. Nobody.
0: 아무도 아닌 거.
1: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side.
0: 아 굉장히 명곡이죠.
1: 네.
0: Right. So well. I'm on nobody's side. 이런 느낌.
1: 네.
0: 맞는지 보겠습니다.
1: Oh.
0: Perfect. Nobody.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애매한 단어예요.
1: 네.
0: 그렇죠? 이 nobody가 정말 직역해서 해석하면 아무도 아님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nobody는 결국에는 이미 이 안에 부정이 들어가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사실 직역하면 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o, nobody라고 하는 사람의 편이다. 이러면 결국 아무의 편도 아니다.
1: 아니다라는 의미니까요.
0: 아,가 되겠습니다. So, nobody. 근데 nobody 말고 또 쓰는 게 또 있죠.
1: 그래요?
0: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1: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nobody loves me.
1: 아.
0: 근데 그거 대신에 no.
1: 아, no one. No, 이건 띄어쓰기 해야 되나요?
0: Yeah.
1: No one.
0: 그쵸, 붙이면
1: no one
0: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1: 예, 예.
0: No one. No one.
1: Yes.
0: Nobody. 자, 이거 자체가 단수입니다, 여러분. Okay, so nobody loves me, no one loves me. 이런 문장들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1: yes.
0: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의 편이다, 뭐 그녀의 편이다 이게 아니라 아무의 편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쓰는 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Okay, so 방금 했었던 be on one side였는데 누군가의 사이드인데 얘 nobody를 넣어주면 돼요.
1: 그쵸.
0: Right? 오케이. 뭔가 중립을 지키고 싶을 때.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1: 네.
0: 우리는 아무의 편도 아니야.
1: 아, we are on nobody's side.
0: 그렇죠. We are on nobody's side.
1: Yes.
0: 근데 이렇게 떨면서 하면 너 저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1: 솔직하게
0: 이렇게
1: 말해봐.
0: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1: 네.
0: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거 말고 말투를 만약에
1: 네.
0: 누구 편이었어.
1: 아.
0: 그러면 어디서 뭔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1: We were.
0: 오.
1: Yeah.
0: 비동사에서 시제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1: 오, 그쵸, 그쵸.
0: 과거형으로.
1: 예.
0: 자, 주어를 I로 잡을게요.
1: 네.
0: 나 아무의 편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진짜야, 나 아무의 편도 아니었어. 어제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1: 오, I was on nobody's side.
0: 그렇죠. I was on nobody's side. 네. 이렇게 비동사 하나 가지고도 시제를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을 거의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1: 아하,
0: okay, very,
1: yes.
0: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are on nobody's side.
1: We are on nobody's side.
0: I was on nobody's side.
1: I was on nobody's sid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I'm on nobody's side.
1: Well, I'm on nobody's sid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her side now? I'm on

0: nobody's side. Well, I'm on nobody's side.
1: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네.
1: 첫 번째 미션은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느낌보다는 좀 살짝 업셋한 느낌.
2: 그렇죠.
1: 기분 상한 느낌이었죠.
2: 네.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1: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실 때
2: 네.
1: What do you mean? 하시면 안 되고 What do you mean? 이런 느낌 가야 돼요.
2: 그렇죠.
1: Right?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It's a terrible idea. 막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2: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너무 어렵네요.
1: 맞아요. 네. 연습이 필요해요.
2: 네네.
1: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2: Are you on her side now?
1: 그렇죠. Are you on her side now?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on her side now?
2: 아우.
1: 좀 억양을 살리면 강조해 줄 수 있겠죠.
2: 오늘 문장들은 다 제 스타일이네요.
1: 야.
2: 화가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1: 약간 또 화가 들어가 있고
2: 예.
1: 드라마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2: 느낌이 그렇죠. 약간 이렇게 눈을 좀 올리면서 얘기를 해주면 좀 더 그쵸. 실감이 날 수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롤플레잉 할 때 실감나게 네. 연기하는 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2: 그러면 문장이 머릿속에 더 기억에 남아요.
1: Of course.
2: 네.
1: Yes.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3: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her side now?
0: Well, I'm on nobody's side. Well, I'm on nobody's side.
1: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들,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세요. 만나보시죠.
1: 잊지 마세요.
2: 예.
1: 올라가네요. 자, 첫 번째는 What do you mean? 형성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론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2: 네.
1: 상황을 보고 뭔가 무슨 말이야? 뭐뭐라니? 해서 화가 난 기분이라면 그런 표정이나 그런 gestures 같은 거 이런 억양 신경 쓰셔야 돼요.
2: 네네네.
1: 안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공식만 해서 영어가 늘었나요? 아니죠.
2: 그쵸.
1: 그렇다면 이걸 꼭 따라주셔야 돼요.
2: 네.
1: 이렇게. 자, 오늘은 입영작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한번 연기도 해보세요.
2: 네.
1: 첫 번째는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자, 일단은 무슨 말이니?
2: What do you mean?
1: 그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니?
2: It's not a bad idea.
1: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1: 그죠. 실망한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2: 네.
1: 자, 이번에 너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너 무슨 말이니?
2: What do you mean?
1: 내가 올 수 없다니.
2: You can't come.
1: 자, 합쳐서 한번 자연스럽게. 아니, 너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2: Oh, what do you mean you can come?
1: 오. I like that.
2: 자연스러웠어요.
1: 오히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게 낫죠, 그렇죠?
2: 네, 네, 네.
1: 자, 세 번째도 나눠서 해보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2: 음?
1: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네? 너 무슨 말이니?
2: What do you mean?
1: 내가 통통하다니.
2: I am chubby.
1: Chubby.
2: Yes.
1: right? Chubby.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2: What do you mean? I'm chubby.
1: I'm chubby, right?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2: Yes.
1: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What do you mean I am chubby?
1: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는요. Be on 누군가의 side, right? 요거 활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진짜 소리 안 내면 의미가 없어요.
2: 맞아요.
1: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넌 그녀의 편이니 이제? 그녀의 편이니 이제?
2: Are you her side now?
1: 자, 그녀의 사이드야가 아니라 사실은 직역하면 에 있니니까 올라갔으니까 전치사
2: 아, yes. 오늘 빼먹었군요.
1: Yes. 다시 한번.
2: Are you on

0: her sight now?
1: There you
0: Oh,
1: go. 아니,
0: yes.
1: 처음에는 당연히 전치사 날아가고 관용사
0: 그죠.
1: 떨어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It's
0: 네네네.
1: okay. 자, 두 번째. 너 마유 편이야? 넌 마유의 편에 있니?
0: Are you on Mayu's side?
1: 그렇죠. Are you on Mayu's
0: Mayu's
1: side?
0: side?
1: 그게 더 말이 되죠, 그렇죠? 그
0: 네네.
1: side 면 안에 위에 올라가 있다.
0: 네네.
1: 자, 세 번째요. 나 이제 내 편이야. 아까 미안해. 뭐 이러면서
0: 오,
1: I
0: 착하다.
1: 너의 편이야.
0: I am on your side now.
1: Now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0: Yes.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Mayu's side? I am on your side now. Okay. 아, 오늘 목소리도 딱 벌써
0: 네.
1: 느낌이 오거든요. 목소리도 좋고요. 연기력도 분명히 여러분들 잘해주실.
0: 자신감 있는
1: 예.
0: 모습 진짜 너무 좋아요.
1: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Very,
0: 네네.
1: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치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3: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2: Are you on her side now?
3: Well, I'm on nobody's side.
1: 네, 오늘 정말 너무 잘해 주셨고요.
0: 네.
1: 미션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0: Okay.
4: Okay.
0: I see.
4: Yeah.
1: Great job, you guys.
0: 정말
1: 진짜
0: 잘하셔.
1: 너무 잘하셨어요. You guys nailed it.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0: 네, 엄청난 아이디어군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an
1: 그렇죠. What an
0: 아이디어였습니다.
1: idea. 근데 물론 이제 원하시면 What a great idea 이런 거
0: 그쵸.
1: 형용사 넣으셔도 돼요.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Be on one's side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는 피터의 편이니?
0: 오.
1: 너 피터 편이야? 이거 만들어 주시면
0: 어허.
1: 되겠습니다.
0: 마이쌤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1: 아,
0: 있죠.
1: 상처받았어요.
0: 네,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Very, very important. Okay?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서슬라브로 가보겠습니다. 서슬라브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아우릅니다. 세 나라는 비슷한 지리적 위치를 갖다 보니 비슷한 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도 서슬라브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찬란한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배출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체코가 자랑하는 세 명의 극작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라하 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불타바 강을 따라 걷다 보면 체코 연극의 요람인 국립극장과 140년 역사의 유서 깊은 카페 슬라비아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두 곳은 모두 한 인물과 유독 인연이 깊은데요.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를 이끈 대통령이자 체코가 자랑하는 극작가인 바츨라프 하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국립극장에서는 지금도 하벨의 작품을 꾸준히 상연하고 있고 카페 슬라비아는 하벨이 단골로 드나들며 작품을 구상했던 공간입니다. 하벨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뒤에도 체코 국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정치가이자 체코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극작가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정치가도 많고 위대한 극작가도 많지만 훌륭한 정치가면서 동시에 뛰어난 극작가인 사람은 찾기 힘든데요. 동시에 이루기 힘든 두 가지 일을 모두 이루었다는 점에서 하벨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벨은 극작가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벨벳 혁명을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정치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부의 집요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감옥과 강제 노동소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그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체코의 민주화 및 경제 발전에 힘썼고 여전히 체코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극작가로서 하벨 역시 체코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르주아 출신 성분 때문에 정식으로 극작을 배우지 못하고 극장의 무대 기술자로 일하며 어깨 넘어 배워야 했지만 하벨의 희곡에는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반성과 깊은 성찰의 시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명령으로 맥주 양조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대표작 접견은 계급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부조리한 관료체제를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그리고 있어 체코 부조리극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연극학자로서 제가 하벨의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권력자나 지식인의 위선을 통찰하고 비판하는 그의 시선이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반영한 인물을 종종 등장시키면서도 조금도 영웅화하지 않고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고 거침없이 희화화하는 점은 놀랍기까지 했는데요. 격동의 체코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누구보다 민주화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하벨의 시선과 태도야말로 그를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재능 있는 작가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체코 국립극장에는 고풍스러운 구관과 세련된 신관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극장 사이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하벨의 이름을 따서 바츨라프 하벨 광장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광장 한 구석에는 새빨간 심장이 하나 놓여 있는데 바로 바칠라프 하벨을 위한 마음이란 이름의 조각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조각 표면에 하벨의 부인과 달라이 라마 등 많은 인사들이 쓴 메시지가 새겨져 있고 조각 근처에도 글을 그리는 메모들이 항상 수북히 쌓여 있어 작가 하벨에 대한 체코 국민의 사랑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그것에 못지않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하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한 희곡 리빙을 발표하면서 극작 활동을 재개했으나 몇 년 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벨이 세상을 떠난 뒤 체코 정부는 모든 체코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프라하 국제공항의 명칭을 바칠라프 하벨 공항으로 바꾸었고 그리하여 하벨은 이제 프라하에 도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접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불타바강을 바라보며 카를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요세포프라 불리는 프라하의 유대인 지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헤미아 일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 자기들만의 전통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곳입니다. 이 지구에는 예로부터 유대의 전설과 민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왔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전해진 유대의 골렘 전설은 이후 수많은 인조인간 이야기의 원형이 되었고 세계 최초로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슴의 유니버설 로봇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골렘은 사람 형상으로 빚어낸 진흙 인형으로 오래된 주술에 따라 주문을 걸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전설이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던 골렘 설화를 새롭게 문학으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체코가 자랑하는 또 한 명의 작가 카렐 차페크입니다. 차페크의 희곡 알류아레는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로봇은 중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 작품에서 차페크가 상상한 로봇은 우리가 떠올리는 기계형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안드로이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발상은 차페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신을 대신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실험이 등장하죠. 그러나 창조주에 대한 도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조인간, 또 이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 판매한다는 발상은 알류알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페크는 어느 날 사람들로 빽빽한 전차를 타고 가다가 흔들리는 전차 속에 서로 부대끼면서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만 보는 사람들을 보고 로봇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적 감정도 없이 그저 일만 하러 가는 존재들 같다는 강렬한 인상은 차페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프라하 유대인 지구의 골렘 전설과 이어지면서 작가에게 구체적인 형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의 형상에 비판적인 시선이 더해진 것은 그가 대학 시절 겪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기관총과 폭탄, 탱크와 독가스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총동원된 전쟁을 겪으면서 차페크는 저 무시무시한 무기들이야말로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문명의 총화라는 점에 섬뜩감을 느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가 바로 1921년 체코에서 초연된 연극 알류알인 것입니다. 외딴 섬의 로봇 제조 공장을 배경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대량 생산된 로봇들이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인류는 점차 노동 의욕과 생식 능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전 세계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류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로봇 제조 비법이 담긴 원고가 불타버린 후라 로봇들은 자신들을 재생산할 수 없어 공멸 위기에 처하고 마지막에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 두 로봇이 등장해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막이 내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희곡의 구성이나 캐릭터 면으로 볼 때 이 작품에는 다소 허술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무려 100년 전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현대의 SF 작품들이 다루거나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일단 알류알에서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주제는 로봇들의 반란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작가의 경고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로봇을 만들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스템 자체 진화를 통해 로봇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보다 우월한 지능과 힘을 가지게 된 로봇이 언제까지 인간들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차페크가 알류알에서 그린 로봇의 반란은 인류에 대한 섬뜩한 경고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간이 만든 로봇이 창조자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후 수많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차페크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존재로 로봇을 등장시킴으로써

함으로써 미래의 노동이란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맡게 될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RUR의 서막에서 도미는 로봇의 노동이 보편화되면 인간은 아무 일할 필요 없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살아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지상 낙원이 펼쳐지겠지만 실제 현실은 도민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로봇에게 빼앗길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는 특정 계급에게만 집중되면서 사회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언제 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간이 로봇을 통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를교 근처에 있는 존 레논 벽은 프라하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관광 명소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체코 젊은이들이 자유의 염원을 담아 방문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톰 스토파드의 희곡 록앤롤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연극은 1968년 프라하의 봄부터 1989년 벨벳 혁명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간의 굴곡진 세월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어 연극으로 쓴 체코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기보다는 당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록밴드의 음악과 함께 자유로운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풀고 있어 음악으로 본 정치사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코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프라하의 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지배에서 간신히 벗어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강력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표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점차 소련의 간섭과 공산당 독재가 심해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이를 누르려는 정부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8년 1월 새 지도자 두체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일련의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사회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두체크는 검열을 폐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숨통을 터주는 온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은 뜨겁게 환영했지만 소련으로서는 이런 변화가 주변의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체크에게 압력을 넣어도 반응이 없자 소련은 강력한 응징을 준비했습니다. 1968년 8월, 거대한 탱크 행렬이 프라하 도심 한복판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갑작스레 들이닥친 탱크 부대에는 무장한 소련 군인들이 앉아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온 소련군의 탱크에 시민들은 인간 벽을 만들면서 강경하게 맞섰지만 무자비한 발포와 진압에 의해 도시는 피로 얼룩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두체크의 개혁이 꽃피던 시기를 봄에 빗대어 프라하의 봄이라 부르게 되었고 소련의 침공으로 그 봄이 짓밟혔다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이 명칭은 역사적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련의 침공으로 두체크의 개혁은 좌절되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전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한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학생과 작가, 예술가 같은 지식인 계급은 당의 지속적인 검열과 감시를 받았고 조금이라도 불온한 낌새가 느껴지면 체포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가도 같았던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체코의 문학, 연극, 영화 등 모든 장르에 깊은 영향을 주면서 위대한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바칠라프 하벨의 희곡들, 주르의 종달새 같은 이르지 멘젤의 영화, 보우밀 흐라발의 소설 등 근현대 체코 예술을 대표하는 수많은 작품이 이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89년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은 또 한 번 중대한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소련은 흔들리고 있었고 더 이상 동구권 국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를 신호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른바 철의 장막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프라하의 봄과 같은 유혈 사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포럼은 평화적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면서 이미 무력화된 공산당 정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체코 공산주의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 물러나고 하벨이 만장일치로 새 대통령에게 선출됐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프라하 시민들이 바칠라프 광장에 모여 이 역사적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1989년의 민주화 운동은 어떤 무력 충돌도 없이 매끄럽게 정권 교체

성공했다고 해서 벨벳 혁명으로 불리지만 사실 이는 국민들이 1968년에 탱크와 치열한 저항을 잊지 않고 이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톰 스토파드의 록앤롤은 바로 이 격동의 시기를 연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첫 장면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주인공 얀이 프라하의 봄 소식을 듣고 귀국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얀은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지식인 청년입니다. 그저 프라하가 침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왔을 뿐이죠. 이런 얀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록앤롤입니다. 조국에 돌아온 뒤에도 얀은 반정부 시위나 서명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 체제 하에서는 어떤 자유로운 예술도 허용되지 않음을 깨달은 뒤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얀이 감옥에서 돌아와 엉망으로 깨진 레코드판을 발견하는 모습은 이 체제에 대한 얀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은유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록앤롤은 이렇듯 그저 음악을 사랑했을 뿐인 한 청년이 예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 속에서 서서히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음악과 드라마 속에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코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극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프라하의 아름다운 명소와 함께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서슬라브 문화권인 폴란드의 예술가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꿀리.
1: 네.
0: 오. 살라말라이쿰. 40kg.
1: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2: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3: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4: 뭔 일이 있겠구나.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초록의 융단이 펼쳐진 지리산자락. 수백 년 세월을 품고 파릇한 생명을 움태운 차밭은 지금 한창 바쁜 계절을 지나는 중입니다.
1: 우리 할매들이 없이는 내가 못 살아.
2: 꿀맛이요, 꿀맛.
0: 수십 년 세월을 함께 해온 가족 같은 인연.
3: 사랑한 사람한테 예쁘게 앉았네.
0: 4월 중순부터 딱 한 달여. 똑똑똑 수확의 빗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손끝에서 우러나는 진한 향기가 은은하게 번져갑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의 발원지로 꼽히는 경남 하동.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돼 천년 수요를 품은 녹차 산지입니다. 수확철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4: 오셨어요? 네. 안 피곤하세요?
5: 이런 시간인데 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6: 나라 이거
7: 녹차
6: 지금
7: 따로 왔어요.
5: 녹차 따로? 매년 오셨던 거예요?
6: 안 죽으면 따로 왔고.
8: 그런 얘기 또 밥도 해주고 녹차 떴다고 돈도 많이
6: 재밌어 재밌어. 녹차 따면 분명히 재밌어요.
9: 우리는 1년에 한 번 만나도요. 이 엊그제 만난 식구 같아요.
10: 친 행기가 보다 더 친히 살아요.
0: 그런데 출근길 풍경이 조금 남다르죠. 차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모노레일을 타고 오릅니다. 해발 700m에 이르는 산비탈에 차밭이 펼쳐져 있다 보니 다른 도리가 없답니다. 무려 50도에 달하는 급경사를 가로질러 하늘길을 오릅니다.
11: 안 무서우세요, 언니? 괜찮아요? 저 너무 무서운데?
12: 타봐, 재밌어. 타고 가면 재밌어.
11: 아, 시나물. 시나물. 경사가 만만치 않은데요, 언니? 만만치.
5: 어머님도 되게 편해 보이시네.
10: 아, 사진도 찍어주고 얼마나 좋아.
0: 20년 전 모노레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게를 지고 이렇게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찻잎을 땄는데요. 그 세월을 몸으로 견뎌온 어르신들, 이 정도 경사쯤은 일도 아닌 모양이죠. 이 차밭엔 귀한 보물이 있다는데요.
13: 아이고, 우리 대가니 잘 계셨소. 이야, 좋다.
5: 이 나무가 뭔데 대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3: 대대로 내려온 차나무. 200년에서 400년 됐다는, 그 정도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0: 보통 차나무는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에 불과하지만 이 고차수는 사람 키를 훌쩍 넘겨 보호수로 지정됐답니다.
13: 내가 차를 사랑하고 나서부터 차나무가 이리 큰 게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또 아버지한테 고맙고 할아버지한테 또 감사하고.
0: 수백 년 세월을 딛고 선 고차수. 집안이 대대로 품어온 보물이랍니다. 여린 새 잎이 수확의 때를 알립니다. 어린 잎이 어찌나 작은지 참새 혓바닥을 닮았다 하여 작설이라 불린답니다. 이 차밭에선 깊은 차맛을 위해 1년에 단 한 달간 어린 잎만을 골라 딴답니다.
6: 이것은 누구니? 작년에 이. 이것은 이제 올해 나오니.
10: 아, 부들부들 해야지 제 맛이 나지.
6: 그렇게 손으로만 따지 기계로는 이런 건 못 따. 아침에 저기 따먹으면 밭내가 흙내가 푹 나서 요 맛있는 내가 나. 요 밭에 딴 사람들이 85살 먹은 사람들이 소리 나대. 우리 동갑들 소리 나. 그렇게 건강.
0: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손끝의 정성. 차밭 주인의 고집스러운 진심을 알기에 할머니들은 수십 년 세월을 기꺼이 함께 해오고 있답니다. 그 시간 또 다른 곳에서도 손길이 분주한데요. 차밭 안주인은 엄나무 순을 따다 조물조물 묻히고 직접 키운 표고버섯으로 따뜻한 미역국을 끓입니다.
9: 아침에 도시락을 쌀 시간도 없고 이제 거의 그냥 굶고 오시거든요. 밥을 할 때는 복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밥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0: 할머니들과는 단순한 일손을 넘어 한솥밥을 나누는 사이 소박하지만 정성껏 밥상을 차려냅니다.
9: 남이 아니에요. 이게 반찬 하나라도 맛있게 해서 해드리고 싶고 우리 식구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밥 식구들하고 밥을 이렇게 지어서 먹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0: 차밭이 대를 이어온 시간만큼 밥을 짓는 마음도 함께 이어져 왔답니다.
1: 밥 많이 담았나?
9: 아, 많이 담았어. 어제보다 많이 담았어.
1: 반찬을
9: 반찬도 뭐 많이 했는데 모자랍니다.
0: 하루 두 번 따끈한 정성을 싣고 산비탈을 오른답니다.
1: 아버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9: 네. 아버님, 저희 왔어요.
5: 아버님 묘가 있는 거예요?
9: 네, 우리 아버님이 평생 차농사 짓고 요 소나무 밑에 여기에 쉬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모신 거예요. 여기 항상 지켜주시고 차 농사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0: 차를 향한 정성과 고집, 그 모든 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답니다.
13: 아버지, 우리 할매들 안 다치게 잘 해주시오.
9: 올라오세요. 배고픈데.
0: 기다리던 부름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9: 아, 우리는 내려가서
10: 먹을 거야. 아, 요리
9: 맛있어. 아니야, 숟가락을 안 넣었어.
10: 아, 그냥 젓가락으로 담으면 좋아. 저 엄마들 앞에서 한번 먹어봐. 이거 뭐 해라, 좋아.
9: 아니, 이거 봐. 인심이 내보다 더 많으셔.
1: 누가 붙여왔어?
10: 누구요? 다 냅니다.
0: 북적북적 모여 앉은 것만으로도 밥상이 풍성해집니다.
9: 이걸 언제 이렇게 붙여왔어? 이거 반찬도 해오셨어.
5: 무슨 게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6: 네, 아침에 했어요.
5: 왜 해오셨어요?
6: 이거 붙여갖고
10: 벌레 잘해와. 반찬도 해오고.
6: 여름이 먹으면 저 밥 참 맛있죠.
9: 네, 얼른 드셔.
3: 사랑한 사람한테 예쁘게 앉았네.
10: 여기서 먹으면 집에서 먹어도 더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6: 꿀맛이에요, 꿀맛.
9: 그 뒤에 앉으시고 반찬도 안 드시고. 우리 아버님이 옷 쓰시겠다. 뒤에서 웃었다.
0: 매일 한솥밥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가족만큼 정을 나누는 식구가 되었답니다.
6: 대범 넘네야.
5: 어머니 아침 이렇게 드시면 든든하셔요?
6: 예, 든든하지. 일할 때 도움도 되고 밥심. 시골에서는 밥심.
0: 차로 맺은 인연의 향기가 짙어갑니다.
10: 나 저거 오늘 떡 풀다가 저 떡깨도 내풀고 모자도 내풀고 그러고 왔어. 이따 점심 때.
1: 떡 어디에 있어?
10: 아이 없어 사장 떡. 떡해도 떡가 있다고.
0: 두어 시간 동안 부지런하게도 따셨네요.
9: 아니
13: 힘들죠.
2: 괜찮아요.
1: 우리 할매들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
13: 참 좋다. 이제 또 시들기 전에 얼른 가서
0: 찻잎을 따고 바로 덮어야 차의 향과 풍미가 살아나기에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6대째 이어오는 삶의 터전. 이 집에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태어났답니다.
13: 이분은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친조 할아버지다. 여자석은 나. 할매들이 아마 여기에 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땄으니까.
0: 하동 차맛의 완성은 사람의 정성.
3: 이 불 조절을 잘해야 차가 잘 볶아져야 색깔도 좋고 차맛도 잘 우려나오고.
0: 250도에서 300도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덕금 작업.
3: 눈알이 따끔따끔하면 벌써 온도가 감이 옵니다. 수분을 밖으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넓게 낮게 만든 거예요. 또 이거는 1차 가공한 걸 갖다가 마지막 가공할 때 열을 안 뺏기기 위해서 깊게 온화하게 만든 거예요.
5: 옛날 방식 그대로인 거예요?
3: 네, 옛날 방식 그대로.
5: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3: 제가 이 작업은 이제 50년. 우리 할아버지한테 꼬셔갖고 내가 어디 나가지를 못했어요. 오제에 심어나 내가 우리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흔들거든.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의지라고. 그러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 세월이 50년. 훌쩍 지금 넘은 것
0: 같아요. 17부터 소틀 잡았다는 그는 긴 세월 끝에 녹차 국가 명인이 되었습니다. 살갗이 따가울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잎이 타거나 서울 익지 않도록 수십 번 수백 번 찻잎을 뒤집는 일.
3: 얼른 먹고 싶어 이거.
0: 차를 만든다는 건 고단한 삶의 다른 이름.
3: 여보면 손은 다베리.
5: 손으로 작업하시는 거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3: 고집 불태이지 뭐. 제가 손을 놔버리면 옛날 전통이 없어져 버려. 지금까지 그걸 이제 버티고 오고 있는데 그나마 요즘은 차인들이 수작업을 하는 걸 찾으니까 그나마 이제 마음이 좀 가볍죠.
0: 한 잔의 차가 되기까지 덮고 비비는 과정을 9번 거듭.

0: 가는 시간 마치 수행과도 같습니다.
1: 흠집을 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야 차가 잘 우러나니까. 그런데 흠집 낸다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빡빡하면 깨진다는 거죠. 안 깨져야 성품이 가치가 있으니까.
2: 배울 때가 치워져 있어. 좀 더 치워.
3: 춤을 어떻게 주시는지.
2: 좋아요.
1: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고 물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물었더니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차밭에 가서 차나무 붙들고 춤춘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시적으로 얘기를 할까. 거기에 제가 뿅 가가지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제가 훅 갔어요.
2: 뿅 간다는 무슨 뿅 간다는.
0: 한결같은 뚝심으로 전통을 지켜가는 부부. 아무리 좋은 찻잎이라도 죄다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 없기에 하나하나 온 정성을 다합니다. 예부터 이맘때 딴 가장 좋은 차는 임금에게 진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동차의 다른 이름은 왕의 녹차. 귀한 햇차를 들고 부부가 칠불사를 찾았습니다. 천년 고찰 칠불사는 쌍계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다도의 맥을 이어온 곳입니다. 정성으로 빚어올리는 첫 차,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약속입니다. 올해 첫 차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1: 가족의 힘이 같이 합해지지 않으면 이어나갈 수 없는 거고요. 차나무 애들도 그런 가족의 마음을 받아서 이어지고 맛있는 차가 될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대를 이어 차를 가꾸는 가족에게 차는 세월이 머무는 유산입니다.
4: 할머니 선장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
5: 아버지는 6대, 저는 이제 7대.
6: 8대째.
5: 예.
6: 우리 손주까지.
7: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저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치킨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1: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레전더리.

0: 와 진짜 모양을 보니까 악마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네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1: 그냥 배고파서 만든 한 끼죠.

0: 이 한 그릇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빚어낸 걸작을 만나는 여정.
1: 스페인 명장로드로 출발합니다.
0: 카탈루냐에서 안달루시아까지 미각의 정점을 경험합니다. 맛과 이야기를 따라가는 스페인 종단기. 거대한 황소가 주는 묵직한 위엄. 놀랍습니다.
1: 진짜 크네요.
2: 와, 제가 이제까지 알던 스페인 요리랑은 정말 달라 보여요.
0: 최고의 경지에 오른 실력자도 만납니다.
3: 이건 1mm 차이로 만들어내는 예술이에요.
0: 마치 한 편의 작품 같은데요. 모든 접시가 전설이 되고 모든 한 입이 역사가 됩니다. 태양이 화가가 되고 대지가 담아낸 스페인의 명작을 찾아갑니다. 이베리아 동부를 대표하는 카탈루냐는 독자적인 정체성과 미식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안에 또 하나의 결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번엔 카탈루냐 서쪽에 있는 레이다에서 시작합니다. 산과 바다를 뜻하는 마르이 문따네는 카탈루냐 요리 철학을 담은 말입니다. 험준한 피레네 산맥과 푸른 지중해를 품고 있어 이 땅의 풍요로움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레이다는 카탈루냐의 먹

0: 카탈루냐의 식량 창고라고도 불립니다.
1: 진짜 맛있겠다.
0: 도심 거리는 미식 천국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크고 작은 축제도 자주 열리는데요. 어느 계절에 와도 레이다의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이제 슬슬 점심 먹을 시간인데요. 스페인에는 점심 식사 전에 식전주를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 카탈루냐 지방에는 베르무시라는 술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0: 카탈루냐 어딜 가나 베르무트 전문점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1: 옆에 테이블도 다 지금 베르무트 드시고 계세요. 원래는 카탈루냐 레우스 지방에서 유래된 술인데 이렇게 아로마 그리고 단맛이 들어가서 첨가된 와인이라서 식전으로 즐기기 참 좋은 와인입니다.
0: 스페인에선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점심은 오후 2, 3시쯤 늦게 먹습니다. 본격적인 점심 식사 전 위를 깨우고 허기를 달래는 베르무트 시간을 가집니다.
2: Antes de terminar la semana y así como pasar tiempo con amigos antes de empezar a trabajar y el
1: un vermut y una gita, sí.
2: Muchas
1: gracias.
0: 베르무트는 와인에 허브와 향신료를 더한 음료입니다.
3: Mira,
2: las y el vermut.
3: Vale.
0: 19세기 카탈루냐 지역에 자리 잡은 식전주 문화로 스페인에서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술로 여깁니다.
1: 이건 힐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올리브, 엔초비, 긴디아 삐빠라라는 매운 고추를 같이 넣고 식초에 절여서 달콤한 베르무트하고 함께 먹으면 단, 새콤, 단, 새콤의 조합 최고입니다.
0: 카탈루냐에서 맛보는 새콤, 달콤입니다. 식욕을 돋구는 최고의 도우미입니다. 저도 스페인에 올 때마다 즐겨 먹는데요.
1: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여유를 식전주와 즐기는 것도 너무 좋네요.
0: 행복이 별건가 싶은데요. 베르무트가 남긴 여운을 안고 다시 레이다 도심을 둘러봅니다.
1: 꽃가네요. 이게 피자 같은 건데 사실 진짜 맛있네 이거. 꽃가는 이렇게 플랫브레드 형태 위에 재료들을 올려서 만드는 일종의 미니 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레리다에서는 꽃가 대 레깝대라고 해서 레깝대 하면 남은 재료라고 해서 식재료 집안에 남는 거나 아니면 텃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서 쉽게 만드는 아주 정겨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꽃가는 카탈루냐에서 시작된 빵인데요. 피레네 인근 농가에서 남은 채소를 화덕에 구워 먹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1: ¿Cuál sería tu recomendación para comer hoy?
4: La típica.
1: La típica aquí. Sí. Esto de
4: escalivada along with
1: camp. Sí.
0: 꽃가는 채소를 얹어 짭짤하게 먹기도 하고요. 과일 절임이나 크림을 올려 달달하게도 먹습니다. 취향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1: 확실히 신선한 야채의 맛이랑 올리브유의 맛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건강한 피자를 먹는 느낌이 드네요.
0: 베르무트로 마음을 열고 꽃가루 몸을 채우니 레이다가 더 좋아집니다. 레이다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알카라스로 갑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들판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1: 와, 여기 분홍색 꽃들이 진짜 예쁘게 폈네요. 와, 너무 예쁘다.
0: 핑크빛 봄이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0: 저기 끝까지 다 꽃이에요. 와, 무슨 붉은 바다 같은데요?
1: 꽃 사이를 걸으니 마음도 화사해집니다. 계절 한가운데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0: 와, 엄청 달콤한 냄새를 보아서는 과일 나무인 것 같은데 지금 딱 스페인이 한창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울 시기거든요. 뭐 스페인은 배, 사과, 오렌지 이런 것들이 유명하거든요.
1: 레이다 일대 과수원 면적은 약 3만 헥타르입니다. 복숭아를 기준으로 1헥타르당 27톤 이상을 생산합니다. 과일 바구니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핑크빛 나무 곁에서 분주한 가족들을 만납니다. 대를 이어 과수원을 하고 있는 조르디 씨입니다.
0: Trabajando, sí. ¿Qué estabas haciendo,
2: Pues mira, estamos haciendo la selección de la flor para que tengamos una buena cosecha en el fruto.
0: ¿Qué tipo de fruto es?
2: Pues mira, actualmente aquí estamos haciendo melocotones y paraguayos. Paraguayo que es el melocotón plano.
1: 납작 복숭아는 19세기 이후 유럽에 전파됐는데요. 지금은 레이다를 대표하는 특산물이랍니다. 주말이라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총출동해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잎점을 보고 있네요.
3: 일을 안 해봤구나.
1: 아이들에게 과수원은 최고의 놀이터랍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요. 날씨가 전반적으로 건조한 편이지만 봄에는 가벼운 비가 자주 내립니다. 아이들의 관심사가 꽃에서 땅바닥으로 바뀌었는데요.
4: Estamos buscando caracoles para comer.
1: 달팽이는 과수원의 불청객입니다. 꽃눈을 좋아해서 수확량에 타격을 줍니다. 농부들은 달팽이를 잡는 동시에 배도 채웠습니다. 하늘이 내린 공짜 단백질이었답니다.
5: Plato típico de aquí de Cataluña.
0: Venga.
5: Sí. Y vamos buscando por el campo, pues bueno, así hasta llenar la bolsa.
0: Sí. ¿A ti te gusta? Comela.
4: Pero con barro no.
0: Con barro no. A la brasa, sí.
1: 비가 내리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달팽이 잡기에 빠져 있습니다.
5: 음? Mira, y esto? Esta es una clase. Y esto es otra clase. Esta se llama algobé y esto es la regina. Y los que son más buenos para comer son estos. Esta es una regina, ¿vale? Y esto es un bobé. Y a nosotros los que nos gusta más para cocinar a la brasa son los bobé porque tienen más carne.
1: 보배는 크기가 작지만 껍데기가 단단하고 들판에서 자라 야생의 풍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0: 야,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달팽이가 진짜 귀한 재료인데 여기는 지천에 널려 있네요. Capitán, por favor. Aquí está. 한 5분 주었는데 이만큼이나 주었습니다. Qué felicidad, venga.
1: 아이들이 달팽이를 잡는 동안 조르디 씨를 따라가 봅니다.
0: ¿Qué pasa? Buenas.
1: 친구의 밭인데요. 요즘 칼솥 수확이 한창입니다.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대파 품종입니다.
0: 와, 벌써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와, 진짜 귀한 건데 이 칼솥이.
1: 흙을 덮어가며 흰 줄기를 길게 키우는 게 카탈루냐의 방식입니다.
0: A mí me encanta el caso, así que lo sacamos todo, ¿no?
6: Oh, cuanto quieras.
0: Vale, ahora va a casa todo, sí. Correcto,
1: bajo. 한 줄기씩 뽑는 게 아니라 한 뭉텅이를 통째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흰 줄기가 끊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0: Venga, vamos, sí.
6: Bueno, muchas gracias.

알카라스는 카탈로니아의 과일 바구니라고 할 정도로 과수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과 풍부한 햇빛, 큰 일교차 덕분에 과일이 잘 자라는 땅입니다.

0: 먹을 만큼만 챙겨서 돌아갑니다. 과수원에 딸린 작업용 별채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을 겁니다. 조르드 씨는 불부터 준비합니다. 칼솥은 별다른 손질 없이 강한 불에 직접 던지듯 굽습니다. 불꽃은 특유의 향을 입혀줍니다.
1: Se necesita llama, ¿vale? Que se quemen muy bien, uh-huh. rápidamente, uh-huh. y luego ya se guardan en el papel de periódico, ¿vale? Uh-huh. Ya están hechos. Uh-huh. Necesita que se haga muy rápido por fuera uh-huh. y que poco a poco se vayan haciendo desde dentro.
0: 까맣게 타버린 껍질을 벗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드러운 속살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두면 잔열로 속까지 익으며 칼솥의 단맛을 최고로 올려줍니다. 신문지 안에서 생긴 수분이 껍질을 벗기기 쉽게 만듭니다. 그 사이 달팽이 요리를 준비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잡은 달팽이만 먹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늘어 양식까지 이루어질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2: 팔로 데 몰.
3: Aquí se mueve un poquito, ¿no?
2: Están vivos. Hay que tirar sal, Se tienen que cocer vivos.
3: Sí, ay, claro, gracias. Spain, 내륙이나 남부지방에서는 이렇게 스튜 형태로 달팽이를 먹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철판에 직접 직화로 구워서 먹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0: 굽기 직전에 소금을 뿌리면 달팽이가 불순물을 배출하는데요. 별도의 세척 과정이 없어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레이다 사람들의 별명은 달팽이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먹는데요.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축제에서는 3일 동안 무려 12톤 이상을 먹을 정도로 달팽이의 진심입니다.

0: Yo creo que sí.
1: Parece que sí.
2: 작은 골뱅이 같은데요. 탱글탱글한 속살이 느껴지시나요?
3: 와, 진짜 익힘 정도도 완벽하고 아까 소금을 좀 많이 뿌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달팽이가 뱉어냈나 봐요. 전혀 짜지 않고 감도 완벽합니다.
2: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제철의 즐거움이 이 식탁 위에 모여 있습니다.
3: Muchísimas gracias por recibirnos y pues viva Leida, viva Caras, viva familia, venga.
2: 카탈루냐의 정체성이 담긴 한 상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4: Mira cómo te mira la compañera.
2: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즐깁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이들에겐 달팽이가 인기 최고입니다.
0: Y los fines de semana nos gusta estar disfrutando de la familia, de los amigos y dejar el trabajo un poco al lado. Y disfrutar de lo que nos lleva a campo.
3: Sí,
0: eso es. Los caracoles son los que os cogemos.
2: 레이다의 식탁에서 이 땅의 정체성이 어우러진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의 방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카탈루냐에서 안달루시아까지 맛으로 읽는 스페인

0: 명장 로드는 세고비아에서 이어집니다. 스페인 중부에 있는 세고비아는 과다라마 산맥이 바람을 막아주고 카스티아 고원에는 초지가 있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세고비아에서 최고의 소를 키우는 곳을 찾아갑니다.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목장입니다. 스페인에서 쉽게 보기 힘든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구는 400kg 전후인데요. 포촐리는 3배가 넘습니다.
1: 너무 흔해서 안아주고 싶네요, 진짜.
2: 실베 hasta de sofá.
1: 소파처럼.
0: 조심스럽게 앉아봅니다.
1: 와, 너무 푹신푹신한데?
2: Un sofá de calor.
1: Un sofá de calidad.
3: ¿Le ponéis en el salón de casa?
1: Sí, por favor, me lo llevo.
4: Cuando son tranquilos, engordan mejor.
1: Ah,
4: cuando
1: vale.
4: Son muy nerviosos, quemas más energía y es mucho peor. Y este es muy tranquilo.
1: Este es muy tranquilo.
4: Sí. Está tumbado, no se mueve, disfrutando del sol.
0: 느긋한 성격이 엿보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포촐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귀찮았던 걸까요?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덩치에서 오는 압도감, 엄청난데요.
1: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진짜 크네요.
0: 사람 키만큼 큽니다.
1: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일어나 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 Ahora tiene
2: 8 años.
1: 8살이나 됐다고 하네요.
2: 8
4: años. Y que se le ha castrado con menos de un año. Con lo cual, al final lo que te desarrolla es un macho mucho más grande, más relleno, como veis son animales de 1500 kilos.
0: 스페인에서는 거세한 수컷은 육류의 제왕이라 부릅니다. 남성 호르몬이 억제돼 근육 내 지방이 잘 생기는데요. 성격도 온순해서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 수컷을 거세에 키우고 쓰임이 끝나면 잡아먹던 데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거세우는 보통 4년까지 키우는데요. 형제는 8년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2: Premiamos la al final aquí sacrificamos animales para consumo, pero el animal dócil, el animal bueno, el que nos permite este tipo de experiencias, ese le damos más años de vida. La experiencia sobre el buey es lo que queremos, no es solo comer, sino también una experiencia con el buey en vida.
0: 행복한 소가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여기는데요. 평화롭게 살다 마지막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생명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도축한 소는 목장에서 직접 숙성합니다. 와우.
2: 그러니까 aquí está nuestra cámara de seguridad.
1: 와우.
2: Pasa, por favor.
1: Muchas gracias. ¿Cómo huele?
2: Aquí tenemos la los tesoros guardados. Esto es una joya.
1: Sí.
2: Es un tesoro.
0: 엄청나게 많습니다.
1: 와, 고기 육향이 코를 완전 찌르는데요. 와.
0: 나이가 많은 소는 숙성을 거쳐야 단단한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돼 진한 육향이 만들어집니다.
1: 이렇게 등쪽같이 지방층이 두꺼운 부분이 가장 숙성을 많이 시켜야 되는 부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70일에서 80일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0: 큰 덩어리로 자르면 조리 과정에서 육즙과 풍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썰어 굽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향기 없는 참나무 숯을 사용하는데요.

0: 고기 본연의 향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소금 외에는 그 어떤 양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육향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넘기지 않은 집요함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1: 안다.
0: 뼈째로 두껍게 썬 갈비나 등심을 구운 스테이크, 출렛돈입니다.
2: Recomendación siempre coger un cachito de carne y un cachito de grasa.
3: Ah, vale.
2: O sea, mezclar un cachito con un cachito.
0: 고기와 지방을 함께 먹는 건 스페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풍미를 선사합니다.
3: 이게 고기가 숙성을 길게 가져갔는데도 육즙이 안에 정말 잘 살아있고요. 지방과 살코기가 아주 적절하게 만나서 하나도 느끼하지가 않고 오히려 맛과 향을 확 올려주는 것 같아요.
4: Siendo el dueño, tú comes esto todos los días, entonces.
2: No, no como todos los días, pero al menos una vez a la semana sí que. Wow. O cuando abrimos el chuletero, cuando lo abrimos como hoy, sí que me gusta probarlo. Para saber
4: qué
2: la calidad.
4: Envidia, qué envidia, sí.
0: 평범한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 키우는 선택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노력이 더해.
5: Esto es sinónimo de que el evento ya está completamente finalizado.
6: Vale,
5: se ha terminado el jamón y se ve la pieza descubierta completamente con el hueso sin carne.
0: 예술가가 작품의 낙인을 찍듯 카버에겐 하몬의 가치를 마지막 한 점까지 낭비 없이 끌어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몬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다니엘 씨는 엑스트레마두라와 안달루시아 그리고 하몬의 성지 하부고 대회에서도 수상했습니다.
3: 국내외로 30개도 넘는 상을 수상한 카보였네요.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엄청나신 분을 만나버렸어요.
0: 27의 나이에 대단한 성과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다니엘 씨의 보물들.
5: 이 pasamos a un jamón 100% ibérico de bellota, que es el tope de todas las gamas del jamón.
4: Entonces hay muchos y cuánto valdrían estos?
5: Pues en total aquí habrá entre unos 15 y 20 mil euros.
0: 무려 3,300만 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정말 탐이 납니다.
5: Además, en las tiendas de jamón tenemos la misma seguridad que en una tienda de joyas. Una joyería, vaya.
4: Sí, sí, es verdad.
5: O un banco es el mismo rango de seguridad.
4: Claro.
0: 이베리코 돼지부터 염장, 건조하는 과정까지 다니엘 씨가 직접 엄선한 것들입니다. 오늘 연습에는 170만 원짜리 하몬을 사용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거치대에 먼저 고정시킵니다. 곁에서 볼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3: 꼬르데호라고 부르는 발 뒤꿈치 위쪽으로 칼을 깊게 넣어서 마킹을 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손실을 줄이면서 노랗게 산화된 지방을 정교하게 도려냅니다.
3: 아까는 큰 칼로 큰 기름들을 제거했고 두 번째 칼로는 조금 더 정교하게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4: Pues al ver como a un campeón haciéndolo es que me hace mucha ilusión. Es que
5: es diferente, ¿no?
4: Sí.
5: Tiene que ir completamente plano.
4: Ah, vale.
5: Completamente paralelo a la mesa.
0: 마블링이 화려한 허벅지 뒷부분입니다.
5: Concha perfecta y la primera del jamón.
4: Wow, esta es la primera.
0: 신선하고 향이 살아있는 첫 점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내어줍니다.
4: has elegido el mejor.
5: Esa es la idea.
3: 쫄깃쫄깃하면서 지방이랑 고기의 육향이 너무 조화로워요.
5: Esta parte es un poco más seca. Pruébala. Toma para ti.
0: 부위마다 근육의 결과 지방의 숙성도가 달라서 자르는 방식에 따라 맛도 달라요.

0: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접 맛보며 써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1: A mí me gusta más esta parte, pues sí, sí. está un poco más chicloso.
2: Sí. sí. Significa que cuando cortamos una loncha de jamón sea de un tamaño ideal uh-huh. y que tenga todas las dos partes completamente rectas, ¿vale?
1: Un corte
2: que sea
1: limpio.
2: prácticamente transparente, con un corte limpio.
0: 직선으로 썰어야 지방과 살코기가 균형을 이루고 부드럽게 녹는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씨는 접시에 하몬 표면의 결을 그대로 옮기는데요. 모든 슬라이스를 같은 모양과 두께로 썰어냅니다. 한 점을 썬 뒤 1mm 뒤에서 이어 썰면 단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3: 이건 1mm 차이로 만들어내는 예술이에요.
0: 10년을 쌓아온 연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 우와. 우와, 원래 여기까지 있던 칼인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얇아졌네요. 우와.
0: 이렇게 달아버린 칼이 100개가 넘습니다.
1: ¿Has cortado cuántos jamones serían? Como...
2: Pues en el total de mi vida, de lo que llevo cortando jamón, que son unos 10 años, he cortado casi, bueno, casi no. Si haces una media, pues ya pierdes la cuenta,
1: claro, claro.
2: pero en torno a 10.000 jamones.
1: ¡Wow! Daniel은 만 채도 넘는 jamones 썰었다고 하는데요. 와, 저도 50채는 썰어봤는데 진짜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2: Al punto final de la mejor forma posible, que es... que la persona que coma ese jamón diga que es el mejor que ha probado en su vida.
1: Ay.
0: Daniel 씨의 노력이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스페인 명장 로드의 마지막은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입니다. 세비야는 유럽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지혜가 특별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점심에 문을 닫았던 가게들도 이제 슬슬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을 진짜 늦게 먹거든요. 오늘 세비야에서 제일 친한 친구랑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쯤 되면 이 세비야 거리가 막 씹는 냄새로 진동할 거예요.
0: 세비야는 한여름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낮의 열기가 물러나고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시간, 저녁 8시입니다. 친구를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1: Venga, hombre, ¿qué pasa? ¿Cómo estamos? Bien, bien. 제일 친한 친구 José, José David입니다. No aguanto más. ¿Qué vamos a comer hoy?
4: Vamos a comer aquí unas tapas, aquí al ladito.
0: 타파스는 식사 전에 술과 곁들여 즐기는 간단한 안주를 말합니다. 안달루시아에서 유래된 문화입니다. 안달루시아, 특히 세비야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타파스 투어인데요. 친구와 제대로 즐겨볼 예정입니다.
1: Anda, aquí no? Pues hay, veo que hay una fila de espera. Venga.
4: Sí, porque es un bar que es muy antiguo, es muy famoso, así que es normal que haya mucha gente esperando y más viendo ya la vale.
0: 세비야에서 오래된 타파스바 중 하나입니다. 1850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벽면에는 와인을 보관하던 항아리가 줄지어 있습니다. 지금은 메뉴판 역할을 합니다. 세비야는 안달루시아의 식자재들이 모이는 중심지입니다. 재료가 풍부하니 다양한 타파스도 발달했습니다.
1: 와, 타파스 종류가 진짜 많아요. 한 2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페인 타파스 바에는 타파스 종류들이 정말 많거든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0: 고민될 때는 간판 메뉴를 시키는 게 제일 무난한데

0: 거예요. 그런데 주문부터 쉽지 않습니다.
1: 아빠사 정신이 없네.
2: 아빠스파에서는 눈치를 잘 봐야지. 관도 보여라 보고.
1: 먹기 힘드네요.
2: 네, 먹기 힘듭니다. 아빠스파에서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0: 문을 열자마자 만석인데요. 스페인에서 빠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도 당연하답니다.
2: Pues me interesa esa tapa de sangre encebollada, pues ¿de qué sangre es?
3: Sangre es pollo.
2: Pollo.
3: Una tapa típica de aquí.
2: Venga, venga.
3: Cebolla.
2: Tostada.
0: 안달루시아 타파스 문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라나다에선 음료를 시키면 무료 타파스가 나오고요. 세비야에선 따로 주문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닭선지로 만든 쌍그레 엔세보야다입니다. 닭선지와 최고의 궁합인 쉐리도 시켰습니다. 닭선지는 조리가 까다로워 음식을 내놓는 자체로 가게의 전통과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2: 한국의 선지가 좀 생각나는 그런 맛이기도 한데요. 또 와인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새콤한 맛도 좀 느껴지고 양파의 달큰함 그리고 올리브유의 고소함까지 동서양이 굉장히 잘 섞인 맛이에요.
0: 성인 남자 둘이 먹기엔 양이 좀 적어 보이죠?
4: 근데 이렇게 원래 남자 둘이서 이렇게 시큼한 거를 먹어야 되는데.
2: 이렇게 가게에서 가장 대표되는 타파스를 하나 시켜서 먹어보면서 가게의 실력을 좀 가늠하고요. 맛있으면 좀 다른 메뉴도 시켜서 트라이해보고 아니면 다른 바에 가서 또 먹고 이런 게 타파스 문화입니다.
5: Y ahora ya de que hemos terminado, vamos a la siguiente ronda, tío.
2: Venga, tío,
5: hay que seguir comiendo.
2: A terminarlo entonces.
5: Venga. Vámonos.
2: ¡Vámonos!
0: 세 군데를 옮겨 다니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달루시아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페아르, 타파스를 먹으러 다닌다는 건데요. 여러 바를 오가며 나눠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안달루시아의 문화입니다. 여기선 와인에 오렌지 탄산을 섞어 마시는 음료를 주문합니다. 상그리아가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띵또 데 베라노는 현지인들이 즐기는 와인 음료입니다.
2: 레드 와인에 오렌지 탄산을 섞어서 상그리아보다는 조금 더 청량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막걸리랑 사이다를 섞어서 막사 비슷합니다.
0: 진짜 현지 스타일을 맛보고 싶다면 띵또 데 베라노를 추천합니다.
2: 아, 나.
6: Es recomendable comerlo con la mano. Lo damos por puesto por aquí cuchillo por si queríais partirlo, pero sobre todo con la mano.
0: 시가 모양으로 만든 타파스입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요리사에겐 영감을 얻기 좋은 곳입니다.
2: 이 안에는 오징어 먹물로 만든 베차멜을 채워넣고 아래에는 이 에스푸마 거품 형태의 알리올리를 만들어서 같이 찍어서 손으로 담배 피듯이 먹으라고 하네요. 엄청 참신하고 재밌는 타파스예요.
0: 현대 세비야의 미식 문화를 담은 타파스 같이 먹어볼까요?
7: 네, 빨리. 오이죠?
5: 마요? 마이소?
0: 잊고 살았던 한국어도 기억나게 해주는 맛입니다. 여기는 바 형태라 더 좋은데요. 훌쩍 들어와서 가볍게 먹고 훌쩍 떠나면 됩니다. 세 번째 가게에 도착합니다. 마지막을 위해 친구가 야심차게 고른 장소입니다. 113년째 된 타파스 바입니다.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부터 특별합니다.
2: 조리소 알 인피에르노, 지옥으로 간 조리소?
0: 무시무시한 지옥의 초리소가 등장합니다. 강한 불길이 겉면의 지방을 바삭하게 익히고 속 안의 육즙은 가둬둡니다.
2: Yo prefiero en a su punto. Así más o menos.

0: 보는 재미까지 완벽한 타파스입니다.
1: 오, 단면이 진짜 되게 잘 익었는데요? 촉촉하고 겉에는 따뜻하고 짭짤한 냄새가 나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2: 우와. 맛있어?
3: 예? 무거웠어, 무거웠어. 야, 내가 나도 뭐 있을 때네.
0: 거창한 요리는 아니지만 좋은 재료와 작은 맛의 차이가 쌓여 사람을 이어주는 타파스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2: La tapa es una forma de vida. Es estar con los amigos, estar con la familia. Pasarlo bien, comer, es echar el rato con la gente que el resto del tiempo no puedes.
1: Cuanto más tapeo hacemos, pues más amigos, ¿no? Y como tú,
2: ¿no? Bueno.
0: 자연이 내어주고 사람이 다듬은 김미의 한상. 이베리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좀 썰었으면 하시나 봐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1: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드릴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6: 컷!
2: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 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 보험.

0: 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2: 준비할게요.
0: 예.
2: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3: 이동하실게요.
0: 네.
2: AI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4: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4: 하!
0: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8: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돌아왔어.
1: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0: 왜?
1: TV에 네가 나왔어.
0: 별거 아니야.
1: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
0: 고마워.
2: 잘 다녀왔어?
3: 선계에서 온 말썽쟁이는 만났어?
4: 만나긴 했는데 놓쳐버렸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쉴게.
5: 나도 들어갈게. 아침에 봐.
2: 무슨 일이야?
6: 여보.
7: 어?
6: 이것 좀 봐봐요.
7: 뭔데요?
6: 아까 밖에서 찍은 건데 윤호 방에 있는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7: 인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윤호야? 윤호야? 윤호 자니?
1: 아니요.
7: 잠깐 들어가도 될까?
1: 네? 네. 왜요?
7: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인형이... 여기 있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상표도 없네.
1: 상표는 왜요?
7: 그냥 뭔가 해서. 늦었으니까 그만 자거라.
1: 네, 안녕히 주무세요.
0: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얼레리요!
3: 꼴레리요!
8: 이 녀석들을 그냥...
9: 뭐냐?
8: 뭐냐? 너 왜 그러냐?
3: 배고파.
8: 배고팡?
3: 배고파.
8: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3: 야, 너! 배고픈 오리를 봤으면 뭐라도 좀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8: 저건 또 뭐냐?
2: 왜 이리 말이 많아?
8: 응?
2: 혼나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놓는 게 좋을걸?
8: 나온 까불지 말고 가!
3: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럼?
8: 귀찮게.
3: 내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인데.
8: 얼씨구, 닐리비야! 이 오리 녀석.
2: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8: 오리 구이를 해 먹어버릴까 보다.
2: 살려주세요.
3: 냐? 너 개 발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2: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봐주세요. 이래야지.
3: 그런가?
8: 참, 가지가지 하네.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3: 오씨, 괜찮아.
2: 다행이다.
3: 두목님, 우리 나오심척 공대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2: 뭐? 갑자기 왜?
3: 걷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8: 부하가 되겠다고? 니들 이름은 뭐냐?
3: 나비였나? 오씨의 어우!
2: 심심해,
10: 나오심 특공대입니다!
8: 그건 또 뭐냐? 어쨌든 알았어.
10: 감사합니다! 충성!
8: 아우, 시끄럽고. 밤이 깊었으니까 잠 좀 자자.
10: 네?
8: 아, 그만해!
0: 어? 바라리오!
1: 벌써 나가는 거야?
0: 응,
5: 다녀올게.
2: 아, 우린 조금만 더 자자. 어. 치야? 얘들 어디 있는 거야? 오씨, 심심이 기상! 기상! 집합! 아침 일찍 왜 불러?
8: 왜 이렇게 시끄럽냐?
2: 아, 두목님! 아침거리를 준비하려고요.
8: 아침? 좋지.
2: 출발!
9: 우와,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7: 아, 윤호야! 간식 가져가야지. 아, 이거, 잘 다녀오거라.
9: 네. 아자자!
2: 저기 온다! 출동! 출동!
9: 갑자기 웬 고양이야? 고양아, 뭐 하는 거야?
11: 이따 수업 끝나고 공원에 갈래?
12: 공원?
11: 조윤호! 윤호야, 이따 공원에 갈래?
9: 공원?
11: 얼굴은 왜 그래? 누가 그랬어?
9: 고양이가... 어?
11: 고양이? 어디야?
9: 조금만 더 가면 돼.
12: 기침하면 안 되는데. 나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11: 앉아서 기다리자.
2: 오씨, 출동!
11: 오리다.
2: 꽈? 귀여워.
9: 아까 고양이도 이랬는데.
2: 꽈? 지금이다!
11: 어?
2: 삐어삐어! 잡았다! 너네 뭐야?
8: 주모님! 나비하고 심심이가 없어졌어요!
13: 방금 나도 선기 기운을 느꼈어. 저쪽이다! 닐리리야! 이봐!
2: 어? 두목님!
12: 구해주세요!
13: 나 선기에서 왔구나!
14: 어? 나타났어!
5: 녀석이야!
2: 가자!
14: 응! 가라리오!
2: 선기에서 넘어온 그 말썽꾸러기로군! 너희는 일단 놓아주지!
12: 무서워라,
2: 주몽님! 쟤 좀 혼내주세요!
8: 얘들아!
12: 오시다!
8: 괜찮아?
13: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려! 닐리리야! 피했다 이거지?
5: 또 말썽이군!
13: 응? 넌 해치? 딱 잘 만났다! 닐리리야!
5: 아라뷰!
13: 저건 또 뭐냐? 변해봤자 얼마 못 버틸걸? 닐리리야!
5: 아, 뜨거! 어서 피해!
2: 삐어삐어! 삐어삐어!
13: 닐리리야!
2: 삐어삐어!
13: 치사하게 둘이 덤비냐?
8: 조모님 화이팅!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13: 둘 다 혼내주마!
8: 조모님! 아, 쥐!
13: 뭐? 뭐래냐?
5: 비라잖아.
13: 쥐? 야!
4: 안녕.
0: 고무장갑을 꼈으니 감전될 일은 없다.
14: 뭐야? 순간이동도 하잖아.
2: 도망가.
0: 아라디오.
11: 미아가 왜 안 오지?
6: 미아가.

0: 참 늦었지?
1: 네가 없을 때 오리가 날아와서 보고 있는데
0: 갑자기 고양이들이 공격해왔어.
2: 고양이? 고양이들이 어딨어?
0: 갑자기 사라졌어.
1: 정말 어디 갔지? 신기하네.
2: 어서 가자.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어서 들어와. 오늘은 예술가가 돼볼 거야. 점토나 돌로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 조각칼로 조각상을 만들려고. 팅팅팅팅.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조각관 놀이거든. 나랑 같이 조각관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서 손님을 기쁘게 해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팅팅. 좋았어. 팅팅팅 팅팅팅팅 팅팅. 다 됐어. 너희도 조각상처럼 해볼래? 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조각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조각상 만들

0: 갑시다. 특별 악수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뚱뒤뚱 걸어라. 오지 안녕. 비씨 안녕. 악수 멋지다.
1: 안녕 딜런.
2: 일곱. 여덟. 안녕 딜런.
0: 안녕 데이지. 조각간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응, 좋아. 금방 돌아올게.

0: 만들까? 진흙 점토? 진흙 점토!
1: 좋아!
0: 이게 우리의 작업대야.
1: 솔방울 조각상을 만들자고? 좋아!
0: 먼저 진흙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아주 동그랗고 예쁜 덩어리로 빚는 거야. 그럼 이제 조각 시작! 팅팅팅팅. 잠깐, 근데 나 조각칼이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 팅팅. 조각칼, 조각칼. 어, 찾았어! 팅팅, 우와, 된다!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자, 모두 인사해. 솔방울이야. 이제 또 뭘 조각할까?
2: 날 조각해줘. 난 점토야. 후.
0: 팅팅팅. 여기 조금만 더. 팅팅. 팅팅팅. 여기도 조금 더. 팅팅팅. 자, 조각상 완성. 소개합니다, 여러분. 단짝 친구들.
2: 오, 우리 조각상 이름 진짜 마음에 들어. 어? 조각상은 움직이면 안 돼. 너도 알지?
0: 완벽해!
3: 자, 그럼 소개할게요. 조각상 수집가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0: 오, 어서 오세요.
3: 난 조각상이 좋더라. 이 솔방울 조각상은 진짜 솔방울하고 똑같네. 이건 내가 살게요. 어디에 둘지 딱 생각났어요. 이거 배달 되나요?
0: 물론이죠. 금방 돌아올게. 거기 그대로 있어.
3: 바로 이쪽이에요. 여기 내 받침대 위에 놔주실래요?
0: 그럼 안녕.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3: 고마워요. 어? 어머나, 세상에! 내 조각상이 똑같잖아!
0: 지금 몇 시야? 특별한 수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둥뒤둥 걸어라! 와우!
2: 어? 딜런이야!
0: 움직이지 마.
1: 어? 원래 이런 모양으로 서 있었나?
3: 저기 실례합니다. 이 조각상을 돌려주러 왔어요. 왜냐하면
1: 어떡해. 이게 그 솔방울 조각상이에요?
3: 이런 거 말고 녹지 않는 조각상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녹았네.
1: 있어요. 단짝 친구들.
3: 아, 여기 이 키 큰 조각상이 좋겠네요.
1: 어, 이 둘이 짝이긴 한데 그래도 B씨한테 새 친구를 조각해주고 이걸로 드릴게요.
3: 좋아요. 그럼 너무너무 기쁠 것 같네요.

0: 이건 안 녹아요. 그치, 조각상아? 그럼 안녕! 또 봐요!
1: 나도 고마워요. 또 봐요. 진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네. 딱 좋아. 어? 낮잠 잘 시간이네. 안녕.
2: 민들레야, 안녕. 나하고 특별한 악수할래? 그래, 비씨를 찾아보자. 민들레야 잘 있어.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할 시간.
1: 조각상아 나왔어. 으악! 내 조각상이 사라졌잖아. 대체 어디로 간 거지?
0: 새 오지 조각상 하나 나가요.

0: 조심해. 자, 새로운 악수 친구야. 막대 오지. 오지 조각상 대신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네.
1: 내 조각상. 그게 사라졌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다고요.
0: 아이, 말도 안 돼요. 조각상이 어떻게 가버려요?
1: 진짜 못 가는 건 맞아요.
0: 비씨 조각상도 사라졌네. 비씨 조각상아, 너 어딨니?
1: 비씨 조각상아, 조각상아, 너 어딨니? 혹시 이 밑에 있어? 아니면 이 안에? 아니야, 여긴 없는데.
0: 조각가들, 그 조각상들을 찾아보자. 자, 손상 안경 준비. 혹시 조각상이 보이니?
2: 비씨!
0: 저기야, 언덕 위에 있어.
2: 우후, 예우. 예.
1: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 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뚱뒤뚱 걸어라.
3: 아우, 둘이 있으니까 좋아하네. 저 둘은 같이 있어야겠어요. 그럼 제가 둘 다 살게요. 그리고 그냥 여기 둘래요?
2: 저기 딜런, 우리 좀 움직이는 조각상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0: 알았어. 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 자, 다 됐어. 예!
1: 내 조각상 진짜 마음에 들어. 나처럼 행복한 손님도 없을 거야.
0: 행복한 손님? 우리가 해냈어? 아우!

함께 신나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성명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오빠 좀 하면
3: 플러스
2: 블러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4: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5: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6: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7: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4: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7: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6: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0: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8: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0: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9: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0: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킷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시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네?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3: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4: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5: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4: 너흰 누군데?
0: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4: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흰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기본 변신 완료! 라이키본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따라와!
1: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1: 으아!
0: 스트라이크!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1: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 나누면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어,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크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아,
1: 와일드 가나슈가 어? 좋을지도.
0: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0: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0: 와일드 카드 홀?
1: 크레스트 피아. 야, 보통 힘이 아니군.
0: 와일드 기간트랙트! 메가 엠블로는?
2: 응, 메가 엠블로는 스펠란자 호의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3: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2: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3: 기간트렉스는 괜찮은 거야?
2: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윙?
1: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없을 걸세.
3: 알았어, 고마워.
1: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4: 블러드윙.
2: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5: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6: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1: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5: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7: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응,
5: 서두르자.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8: 준, 긴급사태야.
0: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줄 수 있을까?
5: 와일드가디?
3: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5: 하지만...
6: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2: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3: 그래, 목타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타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2: 그렇고 말고.
5: 알았어.
3: 둘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7: 응, 또 올게.
9: 반가웠다, 페루.
3: 내 친구들, 잘 부탁해.
5: 크레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0: 코끼리형 와일드카드 보샤.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10: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 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5: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10: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7: 상처가 심상치 않네.
0: 그 와일드카드 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1: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봇은 한둥이 아니신데.

0: 장기였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 그래,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2: 뭐라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3: 도끼라.
4: 응? 블랙쿠크.
5: 지금 보러 가까이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4: 괜찮니? 뭐 봐라.
2: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4: 어떻게 된 거야?
6: 와일드 카드 보시 갑자기 덮쳤대.
4: 설마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2: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어?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7: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5: 서둘러 애들한테 가지! 뭐라고?
2: 기린...
8: 기린 와일드 카드보?
2: 노란색 머리에 뿌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5: 와일드 카드봇이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7: 딥파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5: 그거 좋은 생각이다.
1: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6: 와일드 카드랑은 상처가 달라.
9: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4: 네.
0: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1: 틀림없어.
4: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9: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1: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연하다니.
6: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4: 당장 찾아내야겠어.
6: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4: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6: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10: 부탁할 게 안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6: 응?
10: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1: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10: 응? 조심해.
6: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 카드부터 노릴까?
12: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1: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데 가두려고 했잖아.
12: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6: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두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12: 그 녀석이 들림없어.
6: 블레이어, 세다! 너는 코끼리 와일드 카드봇이야? 아니면 기린? 얼른 말?
13: 정말 시청 앞이면 돼?
6: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 카드봇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4: 알겠어, 걱정 마.
6: 지각하지 말고.
4: 들어가, 안나. 솔레이유.
6: 세 번째가 나타났어.
13: 세 번째라고?
6: 무기는 활이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겨, 솔레이오.
2: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섬리다.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기인데. 우후.
2: 지금이야. 레온 노샷.
0: 단숨에 끝내버리자.
2: 아니, 바이어로 어플레이즈.
0: 바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제아프드. 블레이즈.
2: 어팔로 크러쉬를 치는 건 적장이야. 펜타모넷 세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타모넷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봇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 조치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뭐야, 쟤? 길이 있니요?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저건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

0: 쳐다보시오.
1: 창을 쓰는 녀석이군. 내가 간다, 준.
0: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1: 예.
0: 좋아, 따버려 타이건.
1: 그만해, 비켜.
0: 캐논 포함 쓰는 게 아니었어?
1: 장따위 도끼가 질 것 같으랴.
0: 결국 볼 거였냐.
2: 돌아와, 펜타몬이. 이 틈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온, 셋업.
3: 한 방에 땅에 무너지지.
4: 베스트 체인지, 리퍼지.
2: 저 도끼.
0: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3: 넌 대체 어느 무적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보스는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0: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1: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3: 예, 저 녀석 힘만 센 게 아니라 움직이는 틈틈이 없어.
1: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지 않아.
3: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5: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6: 어쩐지 좀 징그럽다.
0: 팬톤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5: 싸움이 길어지겠군.
7: 준,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네.
0: 블러드윈.
7: 내 저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0: 알았어. 블러드윈, 대답!
8: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만. 어허, 나의 연구욕을 들끓게 만드는군.
0: 블러드문 슬래셔!
8: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0: 응, 하베스팅 소울!
8: 하베스팅 소울!
9: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금지. 어?

0: 자기랑 총구석에선 일을 만날 줄이야.
1: 자기?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사바나드 전말은 우리 엄마의 원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미미 쇼핑백에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치마 있다.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오늘 요정들을 부른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4: 우와, 피자다! 잘 먹겠습니다!
0: 에이, 다 드신 거잖아요.
3: 근데 그 상자 종이로 된 거 맞지?
4: 종이 맞죠?
3: 종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거 맞지?
4: 맞죠?
3: 아니 근데 내가 그 상자를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니까 글쎄.
5: 박사님 안 돼요. 저거 저번에도 이렇게 막 버리시다니. 그런 건 재활용이 안 돼요. 가져가세요.
3: 이러잖아. 나 너무 속상했어.
4: 아.
3: 뭐야? 난 속상한데 왜들 웃어?
0: 박사님, 그건 상자에 음식물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2: 재활용품을 내놓을 땐 묻어있는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해요.
1: 만약 음식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굿!
3: 아하, 그런 거였어. 우리 요정들 최고예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어린이가 있어.
0: 네?
2: 이럴 수가.
6: 말도 안 돼.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4: 출동이다.

0: 조사!
1: 이 사건은 여기 딩동댕 딩동댕을 보고 있는 나하나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어머머머머! 아니. 하나야, 이 주스병 플라스틱이잖아.
3: 그래서요?
2: 플라스틱, 종이, 우유팩, 캔, 비닐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저기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넣으면

0: 나중에 그걸 공장에 가져가서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재활용함에 넣자.
1: 네.
0: 아, 맞다, 맞다. 그리고 그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1: 어, 왜요 또? 어, 저 딩동댕 딩동댕 봐야 되는데.
0: 아유, 빨리 와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1: 아, 왜요?
0: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렇게 안에 묻어 있는 걸 잘 씻어내고 물기를 탈탈 털어서 내놔야 돼.
1: 버리는 걸 뭐하러 씻어요?
0: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 채로 내놓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이걸로 물건을 만들 수가 없대. 그러니까 꼭 씻어서 내놓기.
1: 네. 저 이제 딩동댕 보러 가도 되죠?
0: 예, 하나야! 어머! 아이, 참! 이것 좀 자기가 버리지 않고요! 아유!
2: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유치원에서도 계속됐지.
3: 친구들, 친구들! 집에서 이런 우유팩이나 요구르트병, 페트병 같은 재활용품들 모두 잘 나눠서 버리고 있나요?
4: 플라스틱 같은 거 막 쓰고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해요.
3: 맞아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지구를 아프게 해요.
1: 지구 불쌍해.
4: 근데 저런 거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면 쓰레기가 줄어서 지구가 덜 아파요.
3: 오, 딩동댕 정답.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모아서 버리기로 약속!
5: 약속!
3: 약속.
2: 하지만 나하나 어린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3: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나눠서 버리기로 약속!
5: 약속!
3: 약속.
1: 에이, 몰라 몰라. 나 하나쯤 재활용품 막 버려도 괜찮을 거야.
6: 너무해. 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인데 우리 쓰레기통에 막 버리다니.
7: 우리 이렇게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할 텐데.
8: 하나, 너무해!
9: 슬퍼마라, 재활용품들아. 내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재활용품들의 영혼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이야!

0: 나느냐 재활용 괴물. 재활용품을 마구마구 버린 나 하나 어린이를 혼내주러 출동! 총총총 총총총 총총총 찌그덕 총총총. 자, 이번 시간은 술래잡기. 술래고 싶은 사람?
1: 저요, 저요!
0: 오. 하나야 놀자. 카카카카카카카카카. 바로 나다, 재활용 괴물.
2: 누구니?
0: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용 괴물입니다. 나 하나 어린이

0: 친구고요.
1: 아니에요. 저 저런 친구 없어요.
0: 무슨 소리야. 네가 날 만들었잖아. 이 페트병, 이 우유팩 기억 안 나?
2: 재활용함에 넣지 않고 그냥 막 버렸기 때문에
0: 바로 이렇게 재활용 괴물이 탄생한 거라고.
3: 근데 하나야, 너 진짜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막 버렸어?
1: 설마, 그건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건데 너 진짜 그랬어? 아니야, 나 안 그랬는데.
0: 헐, 이젠 거짓말까지 하시겠다.
1: 그게
0: 그렇다면 나도 더 세게 나가는 수밖에. 재활용 괴물 꼬랑꼬랑 냄새 공장. 그래 그래.
3: 와! 이게 무슨 냄새야.
0: 이렇게 냄새나는 것도 다 하나 때문이야. 그래 그래.
2: 하나가 재활용품을 버릴 때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버렸기 때문에
0: 그게 썩으면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래 그래.
1: 오지마 저리 가.
0: 아니 하나야, 난 너만 평생 따라다닐 건데. 그래 그래. 하나 놀자.
1: 안돼, 제발 따라오지 마.
0: 아니 나 평생 너만 따라다닐 거야. 캬캬캬캬캬캬캬.
4: 아따 크크.
5: 아니 딩동댕 삼총사.
6: 크크,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0: 아닌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 크크가 아니라
7: 크크의 할아버지의 누나의 삼촌의 동생아.
6: 친구의 오빠의 사돈의 박촌에
8: 고모의 사촌인 재활용 괴물인데 라고 하려고 했지.
0: 정확하구만.
7: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 이제 어린이를 그만 괴롭혀!
0: 아니, 재미없다니 너무해! 아니,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에 막 버리는 녀석을 혼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7: 그건 그렇지.
6: 그럼 우리 그냥 갈까?
8: 가자!
1: 안 돼! 가지 마!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재활용품 막 버린 거 이 지구한테도 미안하고 너희 재활용품들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7: 그럼 하나야, 이 재활용품들한테 약속해줘.
8: 앞으로 분리배출 잘 하겠다고 말이야.
0: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써 반성하면 재미없는데. 안 돼, 반성하지 마.
6: 어서 하나야!
1: 알았어! 재활용품들아! 나 앞으로

0: 부끄러워.
1: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2: 딩딩!
0: 여기서 깨알 정보!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깨알 정보!
1: 우리가 또 해냈다!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5: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6: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5: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여행을 떠나볼까?

0: 시작이야.
1: 귀신 아파트,
2: 괴물 아파트.
1: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2: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어? 여기는 어디지? 얼굴은 창백하고 눈밑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3: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4: 보라
5: 일곱만장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0: 자,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예요.
5: 우리는
1: 빨강, 주황,
6: 노랑,
7: 초록,
6: 파랑,
4: 남색, 보라.
5: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5: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8: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9: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5: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답니다.
1: 아이고,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1: 네! 네가 먼저 말하라고!
10: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11: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니는 잠꾸러기니까!

0: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다. 이 정도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힉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으아!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라. 얌얌얌얌. 아랴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0: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2: 어?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3: 청소 끝! 완벽해!

0: 괴물이다! 그건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1: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2: 괴물이라니까!
3: 귀신이라니까!
1: 귀신이라도
3: 귀신이야!
1: 조용!
0: 조용!
4: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5: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6: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4: 그게 잠을 잘 자야
7: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8: 우와,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7: 우와,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8: 피곤하지. 피곤하지.
7: 고마해라.

0: 피곤하면. 어? 여긴 어디지? 어?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1: 스트레스!
2: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확 어우 스트레스
3: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4: 적혈구니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5: 피부세포들아 기다려
6: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7: 어,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8: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7: 아,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8: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9: 아, 피곤해. 아,
7: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8: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3: 헉,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4: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8: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7: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4: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1: 아하,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4: 오,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9: 백설공주님.
7: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1: 잡아주세요.
6: 괴물도
4: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0: 쿵쿵쿵 시끄러운 소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0: 오이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응, 왜?
0: 아이고,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 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어, 빨리 와.
1: 자,
0: 좋았어. 가볼까?

0: 나 저기 봐! 오이야.
1: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2: 오이 전하요?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1: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1: 아, 네, 전하.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2: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0: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2: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2: 오, 괜찮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2: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0: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0: 벌이요?
5: 누나, 자신 있지?
2: 자신 없는데?
5: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2: 하여튼 해보자. 공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6: 오이! 오이! 오이!
7: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0: 우리가 만수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최고라고 생각한 오이.
1: 오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어이 큰일.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3: 피자.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3: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자.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짜!
3: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7: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6: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8: 오이공주, 어떠하냐?
6: 삐입, 싫사옵니다.
8: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아이,
9: 가시오. 가시오.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8: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2: 더 있어요.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8: 그 오래 못 기다리오.
1: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봐.
2: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1: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2: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10: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2: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딱.
11: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구해주세요!
10: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펜 출동!
2: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1: 내부 남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7: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1: 오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7: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5: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1: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5: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1: 이유는요?
5: 오이공주님은 비타민 C가 많다.
1: 그렇죠.
5: 나 당근 왕자는 비타민 A가 많다.
1: 그렇죠.
5: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나 당근 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다.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아.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0: 초탕 초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 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 가두라.
4: 네, 전하.
6: 오케이.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 공주님,
1: 공주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 공주님,

0: 이제 손 잡읍시다.
1: 네? 네.
2: 오이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1: 오이기사님! 오이기사님! 괜찮으세요? 오이기사님!
3: 당근 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4: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2: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5: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6: 당근도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7: 나도 몰랐어?
6: 몰랐지.
1: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2: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1: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3: 혹시 오이 공주 너?
1: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2: 저도요, 오이 공주님.
6: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3: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2: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1: 오이 기사님!
4: 부럽다!
3: 안돼요! 아스코르비나제!
7: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6: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오!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7: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네! 야!

0: 시간 많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응급환자 발생! 통진의 빛지능차 출동!
0: 엑스레이 찍을게요.
1: 상처가 났네요.
2: 진찰 받고 주사도 꽁!
1: 통진행도 주세요.
2: 알약이 짠!
0: 입원이 필요합니다.
1: 주사 싫어요.
2: 통진의 빛 구독자 약국놀이 원형왕.
3: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기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뿔이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4: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5: 야호!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3: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0: 짠짠! 난 애벌레야! 슈퍼 빅애벌레!
1: 징그럽기! 얼마나 귀여운데! 알았어! 알았으니까 줘! 이게 뭐야? 토니! 토니, 괜찮아?
2: 몰라. 어?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3: 뽑아버리자.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4: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3: 뭐?
4: 주위 좀 봐봐.
5: 따이!
4: 여기야!
3: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2: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0: 아, 큰일 났네.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1: 꾸밀 거다, 핑!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1: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1: 기대된다.
0: 야! 아니, 뭐야!
1: 뭐냐, 핑! 무슨 일이야?
2: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1: 아, 망했어! 망했다고!
2: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봐! 금방 치우겠어!
5: 정!

0: 또 누구 짓이야?
1: 왜 다시 이렇게 된 거지?
0: 저기 뭔가 어?
1: 있었는데?
0: 조니 무섭대 왜 그래?
1: 진짜야! 저기!
2: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었네!
0: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1: 동물들이 불쌍해.
3: 아이,

우리가 있잖아.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캉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2: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3: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4: 자, 빨리빨리 끝내.
2: 그앙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구르타님이 나설 차례지.
5: 나설 차례 잡히.
2: 지금이야, 어서 잡아야 해.
5: 나 만일 따라피.
0: 뭔가 냄새가 난다.